0: 거북은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어요? 어느 날 무림고수 통통이 외나무 다리를 건너고 있었는데
1: 드디어 찾았다 통통! 아니 누구냐 넌? 내 이름은 단단. 10년 전 넌 내 부모님을
2: 너무 많아서 기억을 못하겠군. 그냥 덤벼라.
1: 간다.
2: 말고. 말고. 말고. 그렇게 느린 공격으로 내 공격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1: 열라.
2: 토끼의 움직임을 따라 만든 토끼권이다. 자, 간다.
3: 빠르다. 너무 빨라.
2: 자, 이제 마지막 공격이다.
0: 위기의 순간 단단은 10년 전 스승의 가르침이 생각났어.
4: 거북의 특징은 무엇이 있느냐?
1: 느립니다.
4: 또!
1: 또! 아, 봉딱지가 딱딱합니다.
4: 또!
1: 또! 아, 잘 모르겠습니다.
4: 바로 이것이다.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욕!
0: 거북!
1: 아, 머리 집어넣기!
4: 그렇다! 누군가 너의 머리를 노린다면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반격하거라.
1: 어떻게 반격하면 좋겠습니까?
4: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1: 등딱지?
4: 욕!
1: 등딱지 공격!
4: 잘 봤느냐?
1: 네!
4: 좋다! 그럼 훈련을 시작하거라.
1: 네! 머리 집어넣기! 옆! 등딱지 공격! 얍! 옆! 얍!
4: 한 번 더!
1: 옆! 옆!
0: 통통의 공격을 머리 집어넣기로 피한 후
1: 등딱지 공격!
0: 등딱지 공격으로 반격했지!
3: 스승님,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0: 그렇게 단단은 거북권으로 통통을 물리친 거야.
2: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0: 아뇨. 이제 거북이가 머리 집어넣는다는 거 알겠지?
2: 응, 누나. 근데 누나, 응?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야? 거북이가 머리를 어떻게 집어넣는 거냐고.
5: 어떻게 말하면 좋지?
2: 뭘?
5: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2: 괜찮아 누나, 호기심 딱지가 있잖아.
5: 아 맞다,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호기심 딱지 나라.
0: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거북 딱지. 거북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6: 거북권 스승님이다.
4: 난 거북귀 귀도사다.
5: 난 거북.
7: 안녕하세요.
4: 무엇이 궁금해 우리를 불렀는가?
5: 거북이가 머리를 쏙 집어넣잖아요.
7: 맞다.
5: 거북.
2: 그런데 어떻게 머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4: 그것이 궁금한가? 거북아, 우리가 잘 알려주도록 하자.
5: 거북.
4: 땅에서는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북이. 하지만 물속에서는 제법 빠르게 움직이는 파충류다. 그리고 몸을 보호하는 단단한 등딱지가 있는데 등딱지에 있는 무늬를 보고 나이를 예상할 수도 있지. 나이테 같은 선이 많을수록 나이가 많은 거북인 거야.
7: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나?
2: 어? 먹을 건가?
4: 거북은 이렇게 위험을 느끼면 등딱지 안으로 머리와 다리를 숨긴다.
5: 등딱지가 공사장에서 쓰는 모자처럼 위험해서 지켜주네요.
2: 맞아, 맞아.
4: 거북은 추운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데 이때도 머리를 등딱지 밑으로 넣고 다리를 바짝 붙이지.
2: 아, 그럼 유치원에 있는 거북이도 겨울잠을 자느라 그런 건가?
7: 그럴 수 있다.
5: 그런데 머리는 어떻게 집어넣는 거예요?
4: 거북이 종류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디귿자 모양으로 목을 옆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과 목을 수직으로 접어서 등딱지 안으로 집어넣는 방법이다.
6: 우와, 신기하다.
5: 목이 생각보다 긴가 봐요.
7: 그렇다.
2: 그런데 둘은 어디서 만난 거예요?
4: 아주 오래전 바닷가였지. 바다에 사는 거북은 해변으로 나와 알을 낳는다. 적당한 깊이로 모래를 파낸 후에 알을 낳지.
8: 두 달 정도 지나면 발꿈치를 깨고 밖으로 나올 수 있다.
7: 거북.
4: 그리고 일부 거북이는 알이 묻힌 곳의 주변 온도에 따라 성별이 정해지지.
8: 모래 밖으로 나오면 모든 힘을 다해서 바다로 달려가야 한다. 거북. 왜냐하면
9: 야, 동생아, 조금만 더 힘을 내.
10: 나 너무 힘들어. 우리 좀만 쉬었다 가자.
9: 무슨 소리. 다른 동물들이 언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른다고. 어서 일어나. 어서, 어서.
10: 알겠어.
9: 가자, 어서.
2: 새끼 거북들아, 어디 가니?
9: 동생아, 너 꼭 바다로 가야 해. 알았지? 어서 가. 어서. 어서 가. 어서.
10: 꼭 다시 와야 해.
5: 슬프다. 그 이후로 형이랑은 다시 못 만난 거예요?
4: 뭐? 어제도 왔다 갔어.
2: 네? 우리 형 힘 세다.
7: 에이, 놀랬잖아요.
4: 자, 그럼 이제 궁금한 것이 다 풀렸는가?
7: 네.
4: 그럼 우린 이만 가보도록 하마.
7: 안녕.
2: 안녕히 가세요. 유치원에 가면 거북이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겠어.
5: 그래, 보고 누나한테도 알려줘.
2: 응, 누나. 근데 누나, 통통을 이긴 단단은 어떻게 됐어?
5: 응, 단단이 어떻게 됐냐면
11: 거북권 제1무공 머리 집어넣기. 옆, 옆,
12: 옆, 옆.
11: 거북권 제2무공 등딱지 공격.
12: 얍, 얍, 얍, 얍.
11: 머리 집어넣기.
5: 단단은 거북권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렸대.
2: 나도 가서 뵙고 싶다.
5: 나도.
2: 누나, 이제 나 거북딱지 주면 안 될까요?
5: 노래 잘하면 줄게.
2: 우와, 신나, 신나.
5: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2: 고고고!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Not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300년 전 인도양 모리셔스 섬에서 멸종한 날지 못하는 새 도도새를 본 적이 있는가? 더 이상 나 같은 멸종동물들이 생기지 않게 그린 조끼 구조대.

0: 지난 이야기. 화가 요정에게서 초록색 조끼와 비누를 선물 받은 그린. 비누 마법에서 깨어난 도도를 통해 자신이 그린조끼 구조대란 사실을 깨닫고는 위기에 처한 동물들을 구하러 떠납니다. 멸종위기의 동물과 식물을 돕는 그린조끼 구조대. 과연 오늘은 어떤 친구를 구하게 될까요?
1: 코뿔소를 구해줘. 어?
2: 우와! 우와!
1: 우와! 우짜짜!
2: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1: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도도새 나왔다! 짠!
3: 안녕, 도도!
1: 안녕, 그린! 그린아! 지금 빨리 가봐야 돼!
3: 어디?
1: 동물들을 치료하러.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는 오늘 의사가 돼서 의료봉사하러 가는 날이거든.
3: 내가 잘 동물들을 치료할 수 있을까?
1: 동물들을 위하는 따뜻한 마음만 있다면 못할 게 없도도. 자, 가봅시다.

0: 선생님, 제발.
1: 제발, 뭐요?
0: 제발요.
2: 아, 그러니까요. 제발, 뭐요? 말해봐요.
0: 제 발이요, 발.
1: 발이 더치.
2: 어쩌다 다치셨어요?
0: 사냥꾼이 놓은 덫에 제 발이 걸리고 말았어요.
1: 어이구, 저런. 그 약 발라드리고 붕대 감아드릴게요.
0: 예예. 예.
1: 아이고.
2: 미안해요. 사냥꾼을 대신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곰을 잡겠다고 덫에 놓더니 정말 나빠요.
0: 아유, 고맙습니다, 선생님.
1: 앞으로 덫 항상 조심하시고요.
0: 예, 안녕히 계세요.
1: 안녕.
0: 아유, 이제 안 아프다. 아유.
1: 그럼 다음 환자분.
3: 아이고, 아이고. 여기가 병원이 맞나요?
1: 아이고,
2: 아이고, 조심하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3: 감사합니다.
1: 근데 환자분 눈에 쓰고 있는 게 마스크 맞죠?
3: 아, 네.
2: 근데 왜 마스크를 눈에 띄고 왔었어요? 마스크는 입이랑 코에 쓰는 건데.
3: 제가 쓴 게 아니에요. 모의를 찾으러 다니는데 사람들이 길에 버린 마스크에 머리가 껴서 다시 빼려다가 이렇게 끄니 엉켜버렸어요.
1: 세상에.
2: 불편하겠다. 잠시만요. 됐어요.
3: 아, 시원하다.
1: 잘했어.
2: 미안해요, 새 환자님. 마스크를 아무데나 버린 거 사람들이 대표해서 제가 사과할게요.
3: 고마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2: 안녕.
1: 잘 가요.
2: 뭐야?
1: 저기 코뿔소 환자분.
4: 네.
2: 코뿔소님,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4: 아,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요. 혹시 이 코뿔 좀 없애주실 수 있나요?
1: 네. 코뿔소가 뿔을 없애달라니. 무슨 일이 도도?
4: 그냥 이 코뿔이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이 뿔 좀 없애주세요. 네? 네?
2: 도도 어떡하지?
1: 아이, 그러게.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2: 어떻게?
1: 지금부터 코뿔소의 뿔을 없애느냐 마느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자신이 코뿔소다 생각하시고 성심성의껏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 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말이죠, 코뿔소의 코뿔을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1: 왜죠?
5: 자, 제가 알기로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코뿔소의 종류는 총 다섯 종류입니다. 검은 코뿔소, 흰 코뿔소, 인도 코뿔소, 자바 코뿔소, 스마트라 코뿔소. 종류별로 뿔의 모양이나 크기가 다 달라서 뿔만 보고 어떤 종의 코뿔소인지 알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코뿔소가 뿔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이 다섯 종류의 코뿔소 중 어디에도 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외톨이가 되겠죠? 괜찮으시겠습니까?
1: 좋은 의견 감사하도도.
6: 저도 코뿔소가 뿔을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코뿔소는 뿔을 먹고 사는 온순한 동물이지만 자신을 공격하는 다른 동물과 싸울 때는 뿔이 꼭

0: 겁니다. 사자랑 싸우다가 그때 아 그때 내가 뿔을 없애지 말걸 하고 후회해봤자 그때는 이미 늦었다 이겁니다.
1: 좋은 의견 감사하도다.
2: 저도 코뿔소의 뿔 없애는 거 반대합니다. 자 여기 뭐죠? 여기 코뿔소입니다. 뿔이 없으면 이게 코뿔소입니까? 그냥 이거 소예요, 소!
3: 하마 같은데?
0: 말 같은데요?
3: 하마 아니야?
0: 인물이 여왕 아니네.
1: 아, 조용!
2: 코뿔소님, 예. 이래도 뿔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4: 좋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왜 이 뿔을 없애고 싶어 하는지 말씀드리죠.
3: 집중!
4: 그 이유는 바로...
5: 여기 병은 맞죠? 제가 제대로 찾아왔군요.
1: 어서오 도도. 그런데 여긴 동물병원입니다만.
5: 제가 좀 급해서 말이죠. 제가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마음도 아파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온몸이 다 아플 때는 그걸 먹으면 싹 낫는다고 하던데.
6: 그게 뭔데요?
5: 코뿔소의 뿔!
7: 코뿔소의 뿔!
5: 코뿔소의 뿔을 갈아서 약을 만들면 온갖 병이 다 낫는 만병통치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인데 여기 코뿔소 안 왔습니까?
7: 안 왔어요.
5: 이상하다 이상해. 분명 여기 들어오는 걸 본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2: 코뿔소는 없지만 코뿔소 똑같은 건 있어요.
5: 코뿔소 똑같은 거? 그게 뭐지?
1: 잠시만요.
5: 똑같은 게 뭐지?
1: 그거.
5: 뭘까?
7: 엄청나.
5: 왜?
2: 코뿔소의 뿔 대신
1: 따끔한 뿔주사 드리겠다.
5: 아이고
2: 코뿔소의 뿔은 사람의 술독과 비슷한 성분이래요. 그러니까 뿔로 약을 만들어봐야 아무 효과 없다고요.
1: 그런데도 밀렵꾼들이 뿔을 가져가려고 코뿔소를 해치는 바람에 지구에 사는 코뿔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러다가 코뿔소가 지구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오죽하면 코뿔소가 자기 뿔 없애달라고 우리를 찾아왔겠소. 당신 같은 사람들이 뿔 때문에 자기를 해칠까봐 그러는 거잖아.
5: 듣고 보니 제가 정말 잘못했네요.
2: 이 뿔주사 때문에 이유치는 척하는 거 아니고요?
5: 아니야 진짜 아니야.
1: 그럼 코뿔소한테 사과하세요. 코뿔소 들어와.
5: 코뿔소야, 정말 미안하다. 앞으로 다시는 네 뿔을 탐내지 않을게.
2: 또 그러면 알죠?
5: 알았어. 다시는 안 그러게. 나 간다.
2: 코뿔소, 이제 다시는 뿔 없애달라고 하지 마. 이 뿔이 얼마나 멋있는데.
4: 알겠소.
1: 앞으로도 나쁜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하면 우리 그림쩍기 그들에가 너희 옆에서 지켜줄게. 약속. 여기는 본부. 그리대원 들리나 오바.
8: 들린다 오버.
1: 거기가 어딘가 오바.
8: 소백산이다.
1: 소백산?

0: 인간은 왜 갔나 오바.
1: 여기에 동물들 구하는 멋진 그린조끼 대원이 있다고 해서 왔다 오버.
0: 오, 궁금하도도. 어서 만나봐라 오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어떤 일을 하고 계세요?
3: 저는 자연자원을 조사하고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2: 저 진짜 그린조끼 구조 좋았네요.
3: 맞다니까요. 오늘 그린이 구조대원님이 왔으니까 저랑 같이 불법으로 놓인 돛들을 제거를 한번 가볼까요?
2: 진짜 그래도 돼요?
3: 당연히 되죠. 그럼 가보실까요? 동물들을 구조하러 그린조끼 구조대 출동!
1: 올무에 누구가 걸려요?
4: 멧돼지나 고라니 같이 큰 애들이 많이 걸려요.
1: 근데 올무에 걸리면 동물들이 어떻게 돼요?
4: 동물들은 보통 바로 죽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다가 죽게 돼요.
1: 근데 사람들은 왜 불법으로 하는 걸까요?
4: 사람들이 올무를 놓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그 동물을 잡기 위해서도 있고 자기 밭을 지키려고 불법으로 막 놓는
1: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동물들을 해치다니 동물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
3: 그린이 이 근처에서 올무 한번 찾아볼까요?
0: 네, 좋아요.
1: 여기 동물들을 잡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걸어둔 올무가 있어. 하지만 그린조끼 구조대가 동물들을 지킨다. 얍!
0: 불법 전 수거 완료!
1: 오늘 진짜 재밌고 보람있었어요. 대원님 최고!
4: 감사합니다. 그린이도 최고예요.
1: 앞으로도 동물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주실 거죠?
4: 네, 그럴게요. 잠깐, 오늘 그린이 고생했으니까 선물...
1: 이게 뭐예요?
4: 포포쇼 패치인데 제가 붙여드릴게요.
1: 감사합니다.
0: 코뿔소, 넌 내 거야!
1: 그럼 그린조끼 구조대 파이팅!
5: 네. 오늘 그린이와 야생동물 보호단 선생님은 동물을 불법으로 잡으려는 무서운 물건들을 치워서 야생동물들을 도왔으니까 대표로 코뿔소 패치를 따! 코뿔소야, 늘 건강해야 해. 그럼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 도도가 기다리, 도도도도도.

0: 그림자 도둑 찾기.
1: 최근 곳곳에 도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지나가면 갑자기 놀고 있던 딱지나 제기가 사라진다는데요. 그림자 도둑을 봤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2: 하, 그림자 도둑이라니.
3: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4: 아, 참.
5: 이게 다 웬 딱지랑 제기? 잠깐, 뉴스에 나온 그림자 도둑이 너였어?
4: 아유, 아니에요. 제가 아니라 얘요, 얘. 얘요, 얘. 제 그림자요.
5: 내 그림자?
4: 예, 그게요. 천지 대장님이 만든 그림자 카드는 무슨 마법 카드지? 그림자! 오! 오? 그림자가 움직여? 어디가?

0: 그러더니 막 제기며 딱지며 빡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 그림자 너 내가 그러지 말랬지.
1: 그림자 도둑이다. 재밌군. 그림자 도둑, 내 힘을 더 키워주지.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기역, 으, 드, 릴, 이, 미음, 림, 즈, 아, 자. 그림자.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1: 세져라. 그림자 도둑.
0: 이런.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한글 용사 아이야. 지금 출동하세요. 오늘 파괴된 글자는 디귿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글자를 찾으세요.

0: 어? 저게 뭐지? 뭐?
1: 저머 모머 무슨 일이야?
2: 방금 그 그림자 도둑이
3: 그림자 도둑?
4: 도둑이야!
1: 어서 가보자. 그래.
5: 도둑이야!
4: 저거 그림자 도둑? 잡아라!

0: 이쪽으로 온 것 같은데.
1: 어, 저기. 어, 이런, 사라졌어.
2: 그림자 도둑이 진짜 있었다니.
3: 어, 그림자가 어떻게 움직이지?
0: 천지가 오늘 파괴한 글자, 디귿과 디귿이 들어가는 글자야.
2: 디귿과 디귿이면 도둑?
4: 맞아. 도둑 글자에 그림자 마법을 걸어서 저런 그림자 도둑이 생긴 것 같아.
0: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도둑 글자를 찾아야 해. 그럼 그림자 도둑도 사라질 거야.
5: 그림자 도둑, 우리가 꼭 없애주마.
6: 좋아! 자음, 모음, 변신!
7: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에서 내 그림자 찾을 수 있다고 했는데.
8: 그림자를 찾으시나요?
7: 네.
8: 동굴에서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그림자도 찾고 도둑 글자도 찾을 수 있습니다.
7: 정말요? 어떻게 들어가?
8: 들어가려면 그림자 문제를 맞히세요.

0: 지긋 지긋이면 다다 도도 두두 아 아닌데 그림을 보면 스프레이 같은데 아 스프레이 같은데
1: 새벽 여기서 뭐 하는 거야?
0: 그림자 찾고 있었죠. 제 그림자 가지고 대장님 진짜 너무해.
1: 그깟 그림자 뭐 필요하다고?
0: 아니, 그나저나 대장님 이거 뭐 같아요?
1: 글쎄 스프레이?
0: 아, 지긋 지긋이 들어가잖아요. 아휴
2: 천지 개벽?
1: 아이야.
3: 어? 근데 뭔가 이상한데? 어? 개벽님만 그림자가 없어.
4: 어? 설마 그림자 도둑이 개벽 네 그림자였어?
0: 맞아. 그렇지? 아이야. 이 동굴 안에 있는 그림자 도둑을 잡으면 글자도 찾고 내 그림자도 찾을 수 있대. 제발 내 그림자를 찾아.
1: 너 뭐 하는 거야?
0: 제발 찾아줘.
1: 개병 너 정말. 이리 와.
4: 그림자 도둑이 이 동굴 안에 있다고?
3: 이 그림자 그림은 디귿디귿이니까 증대 아니야?
2: 우와! 맞았어!
3: 오, 이건 중! 중! 북친 소리 같아.
5: 오. 오. 오. 동굴 문이 열렸어! 어서 들어가 보자!
4: 모두 조심해.
3: 네. 그런데 너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여.
4: 어두워서 그림자 도둑을 찾을 수가 없어.
5: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나타나. 빛이 약해지면 그림자도 흐려지고 빛이 사라지면 그림자도 사라져.
3: 그럼 그림자를 나타내게 하려면 빛이 있어야 되겠네요.
4: 그렇지. 자음모음 마법진을 펼쳐서 빛을 만들자.
6: 좋아요.
3: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4: 비읍 이 치읍 빛 빛을 비추다.

0: 그림자 도둑이다!
1: 도망가지 못하게 빛 속에 가둬야 해. 가두다! 빛에 가두다!

0: 빗속에 꼼짝없이 갇혔군.
1: 어서 글자를 찾자.
2: 응? 하! 돌아와 한글!
0: 이번엔 내 차례. 끝! 시원! 뿅망치로 오! 한 번 더! 끝! 시원! 뿅망치로 오!
1: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3: 네! 지그시 오를 만나 도! 지그시 우와 기억을 만나 죽! 도! 죽!

0: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내 그림자! 어? 그림자? 어? 어? 내 그림자가 돌아왔어! 와! 와! 와!
2: 그림자 도둑이 훔쳐갔던 물건이 다시 돌아왔다! 와!
3: 도둑! 도둑이 들어왔다고? 꼼짝 마라, 도둑! 이 할아버지가 다 잡아주마!
2: 예, 도둑은 저희가 벌써 잡았자!
3: 다음이랑 모음이가? 어떻게?
2: 그건 비밀이에요.
3: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4: 도둑!
3: 도둑!

0: 열사병을 조심해!
1: 오늘 전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푹푹 찌는 듯한 무더위가 예상되오니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0: 놀이터에 간다더니 대체 어디 간 거야? 호떡아!
2: 아까부터 숨어 있었는데 아무도 날 못 찾네. 역시 난 숨바꼭질 대장이야. 좋은데 이제 나갈까?
0: 호떡아 어디 있어?
2: 누나다. 지금 나갔다가는 술래한테 들킬지도 몰라.
0: 집에 갔나? 하긴 이렇게 더운데 놀이터에 없겠지. 그럼 난 집에 가야겠다.
2: 아 뜨거워. 열나고 어지럽고 쓰러질 것 같아. 안 되겠다. 누나 나 여기 있어.
0: 호떡아
2: 친구들은?
0: 집에 갔겠지.
2: 응? 숨바꼭질 하다 말고?
0: 호떡아! 와, 뜨거워! 왜 이렇게 열이 많이 나는 거지? 안 되겠다. 빨리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3: 뭐야? 이렇게?
0: 이 정도면 자기가 업힌 거 아니야? 호떡이 너 폭염주의보라는 뉴스도 못 봤어? 대체 밖에서 몇 시간 동안이나 논 거야?
2: 응? 폭염주의보? 그게 뭔데?
0: 폭염은 폭폭 찌는 듯한 무더위를 말하는데 너무 더우니까 폭염에는 밖에 나가지 말고 조심!
4: 열사병! 열사병! 열사병!
0: 오! 열사병 딱지가 깜빡인다!
2: 어? 열사병은 또 뭐야? 왜 갑자기 열사병 딱지가 깜빡이는 거냐고! 왜?
0: 아이고, 그거 나도 잘 모르겠지만 더운 날 밖에서 놀면 생기는 병일걸? 자세한

0: 내가 직접 가서 알아보고 올게. 호떡이 넌 쉬고 있어. 이야!
1: 럴수 이럴 수가.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하다니.
2: 채원 장군님, 실수 하실 수도 있지요.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이제 그만 부끄러워하세요.
1: 아니, 이 채원 장군에게 실수란 있을 수 없다. 혼자 조용히 있고 싶으니 나가거라.
2: 네? 아, 네.
0: 어디지?
2: 헛! 아, 열! 너 아직도 안 나왔어?
0: 네? 저 방금 왔는데, 열! 저 나가, 열!
2: 신장 나갔어야지!
1: 에헴! 혼자 조용히 있고 싶다고 했는데 누가 이렇게 떠드는 것이야?
2: 제가 아니고요. 열이 떠들었습니다.
1: 열이 너 안 나가고 아직 남아있었던 것이냐? 당장 나가, 당장! 응.
0: 열? 저는 열사병 딱지가 깜빡여서 온 건데, 열? 열사병이 뭔지 궁금해!
1: 열사병?
2: 열! 너 진짜 왜 이래? 방금 채원 장군님이 체온 조절에 실패해서 열사병에 걸릴 뻔했어. 그래서 심기가 불편하신데 열사병 얘기를 또 꺼내면 어떡해?
1: 그만.
2: 열사병에 열자도 꺼내지 마.
1: 열! 받게 하지 말고 그만.
2: 그만.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열? 알아야 조심을 할 거 아니에요, 열?
1: 나는 여기 체온 작전 사령부에서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장군이다. 어흥.
2: 헉!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이 37.6도C입니다. 열이 나타난 모양입니다.
1: 왜 이리야? 지금부터 체온 내려 작전을 실시한다. 당장 핏줄을 넓혀 열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길을 확보한다. 핏줄을 넓혀라!
3: 핏줄을 넓혀라! 핏줄을 넓혀라! 짱! 착해고! 열! 짱! 착해고! 열! 짱! 착해고! 어! 핏줄이 넓어졌다! 체온 장군님의 명령시다! 채원 장군님, 명 받으겠습니다!
4: 열, 빨리 나가자. 너를 내보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0: 예이!
3: 헬짝!
4: 헬짝!
3: 헬짝!
1: 아직 체온 내려 작전은 끝나지 않았다.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라!
5: 땀구멍을 열어 땀방울을 내보내라!
2: 라고 하실 거죠?
1: 그렇다.
6: 네, 체온 장군님! 명 받들겠습니다.
3: 혈장 착할구, 땀방울 열을 데리고 왔소.
6: 고맙습니다, 혈장님 착할구님.
0: 열!
6: 땀구멍이 열리면 나와 함께 밖으로 나갑시다.
0: 열!
6: 내가 그대와 함께 땀구멍 밖으로 나가서 공기 중으로 사라지면 체온은 떨어질 것이오.
0: 열!
6: 땀!
0: 열!
2: 체온 장군님, 현재 체온 36.5도씨 정상입니다.
1: 좋다. 계속해서 36.5도씨에서 37.5도씨 사이를 유지하도록. 이상! 그렇게 체온이 올라가면 체온 내려 작전을 펼쳐 정상 체온을 유지했지. 그런데 바로 조금 전!
7: 오호! 태양왕이 좋아하는 여름이로다. 여름을 맞아 아주아주 아주 뜨거운 열기를 내뿜 것이도다.
8: 저도 이글이글 쨍쨍 자외선 화살을 쏘아 인간들에게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습니다.
7: 좋다! 폭염이로다! 하 뜨거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7: 하 뜨거뜨거 하!
8: 이글이글 쨍쨍!
9: 푹푹 삶아질 것 같다 하여! 폭염 아닌가!
10: 이대로 가다간 쓰러지고 말 거야! 이보시오!
9: 신경세포! 너무 뜨겁소! 폭폭 삶아질 것 같소이다! 뭐야! 폭폭 삶아질 것 같다고! 그렇다면 머지않아!

0: 너를 감지하면 피부신경세포가 체온 장군인 나에게 알려주지. 물론 피사총사가 핏줄을 타고 와서 알려주기도 하지. 36.5도씨 좋아. 아주 좋아.
1: 체온 장군님! 아니, 피부 장벽에 그게 나타났다고요.
2: 열이 옵니다.
3: 자, 열. 왜?
1: 아니. 아니, 피부 장벽에 태양 에너지와 자외선 화살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3: 왜야?
0: 그래, 열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하더냐?
2: 열이 옵니다.
0: 열? 그래, 열이 10명 정도 나타났다는 것이냐?
2: 열이 옵니다.
4: 체온 장군님, 이 어찌할까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0: 열이 어느 정도 나타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명령을 내릴 것 아니냐? 열이 열이라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냐?
2: 열이 옵니다.
0: 정말 뭐라는 거야? 날 열받게 하지 마라. 열받으면 체온을 40도씨까지 끌어올려. 올려.
4: 체온 장군님이 열 때문에 열받더니 체온 설정이 40도씨로 바뀌었어.
0: 갑자기 열들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냐?
4: 방금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로 올리셨잖아요.
0: 내가?
5: 네, 저희도 봤습니다만.
0: 왜야? 이거 야단났군. 어쩌다가 이런 실수를. 어떡하지? 어떡해.
6: 열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요? 명, 받들겠습니다. 간세포들은 들어라. 가마솥 대포를 떼서 전속력으로 열을 올려라. 불을 떼라!
7: 네? 네, 간대감님. 40도씨면 너무 뜨거운 거 아니야? 염증이 생기고 체온이 더 올라갈 것 같은데.
8: 체온 장군님의 명이시잖아. 어서 불이나 떼자.
7: 그래. 쿵쾅 쿵쾅. 체온이 너무 올라간 것 아니오? 뜨거우면 쿵쾅쿵쾅 뛰기 힘들단 말이오. 체온 장군, 이게 어찌 된 것이오? 이러다 나 죽어. 나 죽으면 다 죽어. 쿵쾅.
2: 아유, 그러니까 체온 장군님이 체온을 40도씨까지 올리라고 명령하는 바람에.
0: 아니, 명령한 게 아니라 실수라니까. 너 때문에.
2: 응? 열?
6: 아니. 엄밀히 말해, 호떡이 때문이지요.
0: 그렇지. 태양왕과 자외선 왕자가 기승을 부려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 호떡이가 밖에서 노는 바람에 피부로 열이 들어왔고.
6: 열 때문에 체온 장군님이 이상해져서 체온이 40도씨까지 오른 거지.
0: 그렇지.
9: 아, 근데 뇌님은 괜찮으시답니까?
0: 그럴 리가.
2: 체온 장군, 나 쓰러질 뻔했어. 다시는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억대로 피하는 것이야.
9: 네.
2: 또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질 시에는 어떤 벌이 내려질지 나 장담 못해. 알겠어?
0: 네, 뇌님, 알겠습니다. 다시는 이 체온 장군이 체온 조절에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무더운 여름에는
6: 밖에 나가지 마시오.
0: 혹시라도 밖에 갔다가 열이 나거든,
6: 무조건 시원한 곳으로 갈 것, 물을 많이 마실 것, 심각할 경우엔 119를 부르시오.
0: 알겠소?
2: 네, 알겠습니다.
6: 당장 나가시오, 당장!

0: 최원 장군님 최고 최고.
1: 뭐야? 아, 왜? 요.
2: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근데 진짜 멋있다.
1: 그치?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래퍼 금리스야.
2: 우린 금사빠거든.
3: 금리스와 사랑에 빠진 사람들.
1: 나도 할래, 금사빠.
4: 요, 브라더.
1: 그럼 우리 이따 팬미팅도 갈래? 가면 금리스 형들 만날 수 있어.
2: 진짜? 선생님, 저 팬미팅 가도 돼요?
5: 당연히 되지. 그래야 나 혼자 핫초코를 마실 수 있으니까.
2: 아, 맞다. 금사빠는 이걸 꼭 해야 돼.
1: 뭐야?
2: 짜잔!
1: 뭐야, 뭐야? 어, 나도 줘.
2: 난 나도. 최수님, 우리 어때요?
5: 멋지군. 그럼 다들 팬미팅하러 어서 나가주겠나?
2: 네, 다녀오겠습니다.
1: 가자!
5: 그래, 그래. 금리스? 뭐가 좋다고?
6: 금리스는 사랑입니다.
5: 뭐?
6: 금보다 귀한 금리스.
7: 입도 안 닦는 더러운 금리스.
5: 오, 싫어하는 사람도 있군.
7: 언젠가 혼내주겠어.
5: 뭐? 뭐지?

0: 느낌이 안 좋은데.
1: 입장하실 건데요. 한 분씩 금리 확인하고 입장하겠습니다. 자, 금리 보여주세요.
2: 금리.
1: 입장하실게요. 금리. 입장. 금리. 입장하실게요.
3: 혼날 오케이. 사람들 금리. 많네.
1: 입장하실게요. 네, 입장하세요. 네, 입장하세요. 거기. 금사빠세요?
4: 네.
1: 입장하세요.
0: 투덜이란 녀석, 금리스 기사마다 댓글을 달았어.
3: 금리스를 좋아해? 혼나야겠네. 금리스랑 금사빠 가만 안 두겠어.
0: 뭐? 이건?
3: 팬미팅 하는 날 다 혼내주겠다.
0: 안전하지 않다.
1: 다 온 거 같지?
0: 잠깐! 금리스 요 금리스 요 금리스 금리스 늦었군요. 저도 금사빠입니다만.
5: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우리 금리스 오빠들 나오실 텐데요. 나오실 때 큰 소리로 소리 질러!

0: 다들 신났군. 가만 안 두겠어.
1: 두더리 녀석, 이 안에 있다.

0: 지금부터 우리 금리소 오빠들한테 궁금한 점 여쭤보는 시간인데요. 질문 있으신 분?
1: 저요!
0: 네, 거기 잘생긴 친구.
2: 금리소 형돌이야, 금리 진짜 금인가요?
3: 당연하지.
4: 24K 리얼 골드. 오케이.
0: 자, 그럼 또 다른 질문.
5: 꼬마들도 왔네. 다 혼내줘야지.
6: 이 목소린.
0: 거기 곰돌이 친구. 응?
2: 곰철수?
7: 철수님?
6: 질문은 없습니다만.
0: 질문 없으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분.
1: 저요.
6: 알려드릴 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흉악범이 있다는 사실.
7: 흉악범?
2: 그거 아니야?
6: 지금부터 제 말을 잘 들으세요. 만약 흉악범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면, 첫째,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 도망치세요. 둘째, 범인을 피해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는 곳이라면 문을 잠금니다. 셋째, 경찰에 신고하세요. 모두 아시겠습니까?
0: 아, 우리 곰돌이 친구가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네요. 다들 진정하시고요. 네, 그럼 다른 분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저요.
0: 네, 거기.
5: 금리스 형들이요, 이를 잘 안 닦아요?
6: 이 목소리는?
3: 그러네가. 우리 하루에 세 번 입 닦아요. 오케이?
5: 뭐야, 세 번이나 닦아? 난 당신들이 이를 안 닦는 줄 알고 무려 3년이나 이를 안 닦았는데, 그래서 이가 이렇게 다 썩어버렸는데.

0: 어, 릴렉스. 어, 진정해요.
1: 이런 거짓말쟁이들. 다 혼내줄 거야.
2: 주세요. 여러분, 뛰세요. 최대한 빨리 뛰어 도망치세요.
1: 혼내줄 거야. 거기서.

네, 빨리 와주십시오. 곰초이 잘 숨었겠지?

0: I'm gonna love you.
1: 공초이다.
0: I'm gonna love you.

0: 꼼짝 마라 투덜이 나쁜 녀석. 가만 있어.
1: 철수야, 곰초를 봤어? 얘들아, 나 여기 있어. 곰초이 살아 있었구나. 당연하지. 다행이다.
0: 가만 좀 있어.
2: 오늘날 인기 힙합 듀오 금리스의 팬미팅에 흉기를 든 괴한이 나타났습니다.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던 이 사건은 이 신분을 밝히기를 거부한 한 고민영 덕분에 무사히 마무리될 수 있었는데요. 금리스가 이 고민영에게 영상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3: Hey, 곰돌이 brother, thank you so much.
4: 언제든지 우리 공연 보러 와. 곰돌이 너는 평생 무료로 해줄게. 오케이?
3: 약속. 네.
5: 고맙지만 사양하겠다. 난 시끄러운 건 별로라. 역시 달달한 핫초코엔 부드러운 음악이 딱이지.

0: 만약 악당이 흉기를 들고 나타나 위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달려야죠. 여러분이 달릴 수 있는 가장 빠른 속도로 달려서 도망치세요. 도망쳤으면 그 다음엔 숨으세요. 악당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꼭꼭 숨으세요. 문을 잠글 수 있다면 더 좋겠죠? 숨었으면 그 다음엔 경찰에 신고해야죠. 신고전화 112.
1: 여보세요? 경찰이죠?
0: 좋아요. 꼭 기억하세요. 세상의 악당이 모두 사라지는 그날까지 곰돌이 협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곰곰 빨리 가! 거꾸로 가!
2: 오늘도 안전한 물놀이를 위해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알려드립니다. 물에 빠져 구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체력 소모를 줄이고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배영이나 서서 헤엄을 치는 자세로 파도에 몸을 맡기세요. 체력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수면 위에 내밀되 큰 파도가 덮칠 때에는 깊이 잠수할수록 안전합니다. 구조를 기다리며 구조 신호를 보내세요. 한쪽 팔을 높이 들어 흔들거나 크게 소리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이용하세요. 사고자를 발견했다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즉시 119로 신고해 주세요. 무모하게 뛰어드는 것은 위험합니다.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순환사고시 행동요령 꼭 기억하고 지켜주세요.

0: 수학탐정단, 한번 생각해봐요.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을까요?
1: 그럼 그냥 거짓말하면 되지 않나요?
2: 으이구, 그게 안 됐으니까 문제지.
0: 저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진실이 너무 위험할 때 그래도 말해야 할까요? 말하면 안 되는 숫자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2: 그 고민,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에 히파수스도 했어. 피타고라스 학파의 수학자.
0: 히파수스는 어느 날 그 믿음을 뒤흔드는 숫자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1: 히파수스요? 완전 유명하잖아요. 근데 뭘로 유명했더라?
2: 금지된 숫자를 발견한 사람.
0: 직접 현장에 가봐야 알겠죠. 수학탐정단, 따라와요. 기원전 5세기, 이탈리아 남부 메타폰티온. 세상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집단, 피타고라스 학파. 그들의 믿음은 단 하나, 세상의 모든 것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도 반드시 정수의 비율로. 히파수스는 단순한 도형 앞에 앉았습니다.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일까? 어느 날 밤 히파수스에게 원로가 찾아왔습니다.
3: 히파수스, 그 대각선에서 손을 떼라.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다.
4: 알겠습니다.
0: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학파의 형제들은 속삭였습니다.
5: 히파소스, 그만해. 스승님이 알면.
6: 이 비율이 왜 안 맞는 거지?
0: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히파수스는 정사각형 대각선의 길이를 정수의 비로 나타내려 했습니다. 1:1? 아니었습니다. 7:5? 아니었습니다. 어떤 수를 써도 정확히 맞아떨어지지 않았어요.
6: 이상하다. 분명히 존재하는 길인데 왜 어떤 비로도 쓸 수가 없지?
0: 하루, 이틀, 밥도 잊은 채 같은 도형만 들여다봤습니다.
1: 같은 도형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0: 하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못 멈추는 거야.
1: 그 원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2: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그 계산을 멈춰라. 학파의 진리에 손을 대는 자는 용납되지 않는다.
1: 그날 밤 히파수스는 혼자 항구로 나갔습니다.
2: 말할 수 없는 수. 하지만 분명히 있다.
1: 히파수스는 결국 진실을 말해버렸습니다. 형제들의 침묵이 분노로 바뀌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 위에서 마지막 대화가 있었습니다.
2: 정수의 비로는 쓸 수 없어.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 우리가 몰랐던 종류의 수야.
1: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그날 히파수스는 바다에 던져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래 위의 정사각형은 파도도 지우지 못했습니다. 진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다에 던져진 사람이라니, 히파수스가 발견한 게 정확히 뭔지 잉키가 정리해 줄 거예요.
0: 히파수스가 발견한 건 무리수야. 정수의 비율로는 나타낼 수 없는 수거든. 소수점 아래 숫자가 규칙도 없이 끝없이 이어져. 그런 수가 세상에 진짜 존재한다는 걸 히파수스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린 거야.
1: 말할 수 없었던 수를 끝내 말해버린 사람, 그 용기가 오늘날 우리가 아는 수학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0: 좋아하는 소설 속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본 적 있나요? 약 1000년 전 일본에서는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일본 사람들은 이야기를 그림으로 그려 감상하는 게 익숙했는데요. 병풍, 하첩, 두루마리 등 다양한 형식의 그림으로 만들어 이야기를 즐겼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작품이 바로 2008년 출간됐던 소설 겐지모노 가타리입니다. 어릴 적 어머니와 사별한 주인공 겐지가 겪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담았는데요. 이는 단순한 고전소설이 아니라 인물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구한 심리소설이었습니다. 당시 이 작품의 인기 요인은 비단 내용뿐만 아니라 작품에 쓰인 문자가 중국 한자를 일본식으로 간단하게 변형해서 만든 가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듯 중국의 한자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한국 그리고 일본으로까지 전래가 되고 변화가 된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역사를 통해 현재를 보는 안목을 더합니다. 더 역사의 히스토리텔러 김준우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 문화권의 문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특히 우리 동아시아의 역사를 완전히 바꿔놓은 한자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주변 나라인 우리나라와 일본에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보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여 년 전인 1899년 중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고대 문자 전문가였던 왕의영이라는 사람은 한 골동품 상이 파는 뼈 조각의 무늬가 심상치 않음을 간파했습니다. 그는 이것이 아주 오래된 문자 체계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의도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죠. 왕이영은 주변에 있던 여러 학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그들은 너도 나도 이 신비로운 뼈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거북이의 껍데기와 동물의 뼈에 문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를

갑골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1928년부터 중국의 고고학자들은 갑골문이 대량으로 출토된 허난성, 안양현, 샤오툰촌 일대를 본격적으로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이 바로 문헌에만 기록되어 있던 중국 상나라의 마지막 수도인 은허였음을 증명해냈습니다. 지금까지 이곳에서 발견된 갑골 문자 조각들은 무려 15만 점이 넘으며 특히 1936년에 발견된 한 구덩이에서는 1만 7천여 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중국 상나라 왕실의 공식적인 기록 보관소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발견된 갑골 문자를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물이 흐르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오늘날 한자의 물 숫자가 됩니다. 이것은 두 발이 앞으로 전진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오늘날 한자의 걸을 보자가 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이 땅에 서 있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오늘날 한자의 설립자가 됩니다. 이렇듯 갑골문에는 그림 형태의 문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나라 사람들은 왜 이 딱딱한 뼈에 글자를 새겼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점에 있습니다. 네, 얼굴에 있는 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는 그 점입니다. 상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합쳐진 신정일치 사회였습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이자 동시에 하늘의 신이나 조상신과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즉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전쟁이나 사냥 같은 나라의 큰일부터 농사가 잘 될지, 피가 올지, 심지어 왕비가 아들을 낳을 수 있을지와 같은 개인적인 일까지 모든 것을 신에게 물어보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갑골 점을 치는 이유였습니다. 점을 치는 과정은 매우 체계적이었습니다. 먼저 거북이의 배딱지나 소의 넓적다리 뼈 뒷면에 정교하게 홈을 팝니다. 그리고 그 홈에 뜨겁게 살군 청동막대를 갖다 대면 타닥 하는 소리와 함께 뼈 앞면에 복자의 모양의 균열이 생기게 됩니다. 왕과 점술가들은 이 균열의 모양을 보고 신의 뜻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잊지 않기 위해 점은 친 날짜, 물어본 내용, 그리고 때로는 실제 일어난 결과까지 칼로 조심스럽게 새겨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보는 갑골문입니다. 갑골문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신과 소통하려 했던 장나라 왕들의 간절한 목소리가 담긴 신성한 기록이었던 셈입니다. 상나라의 뒤를 이은 주나라에서는 제사용 청동 그릇에 글자를 새기는 금문이 발달합니다. 금문은 갑골문보다 글자 수도 많고 내용도 훨씬 구체적입니다. 왕의 명령이나 공을 세운 신하에 대한 포상, 가문의 내력 등을 기록해서 당시의 정치나 사회 제도를 연구하는 데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이후 춘추 전국 시대에 수백 년의 분열기를 거치면서 나라마다 글자 모양이 제각각 달라져 버리게 되는 혼란의 시대가 찾아옵니다. 이 혼란을 끝낸 인물이 바로 진시황이죠. 그는 강력한 힘으로 중국을 통일한 뒤 화폐와 도량형을 통일한 것처럼 문자도 하나로 통일하는 정책을 펼칩니다. 이때 표준 글자체로 정해진 것이 바로 전서체, 중에서도 소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자가 통일된 덕분에 넓은 제국을 다스리는 행정 효율이 극적으로 높아졌고 중앙집권 체제가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진나라 이후 한나라 때가 되면 쓰기 복잡했던 소전을 더 실용적으로 바꾼 예서가 널리 쓰이게 됩니다. 예서는 곡선 위주였던 소전과는 달리 직선과 꺾임이 많아 필기 속도가 훨씬 빨랐습니다. 또한 한나라 시기에는 종이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예서는 지식과 정보가 폭발적으로 확산되는데 날개를 달아주었습니다. 이후 여러 시대를 거치며 예서에서 더욱 발전한 해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해서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자의 표준 글씨체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발전한 한자는 단순히 말을 적는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정치, 행정, 사상, 종교, 문학 등 문화 전체를 기록하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유교 경전이나 역사책,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 문학작품 등이 모두 한자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면서 중국 문명이 계속 이어지고 하나로 뭉쳐지는 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자의 영향력은 중국을 넘어 주변 나라로 퍼져나가면서 한자 문화권을 이루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 한자가 발전하는 동안 그 옆에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삼국시대 우리 조상들도 한자를 빌려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어와 우리말의 어순, 즉 문법이 너무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어로는 나는 먹는다, 밥을 이런 순서로 말을 하지만 우리말은 나는 밥을 먹는다 순서로 말을 하죠. 또 우리말에는 무엇무엇은, 무엇무엇을, 무엇무엇했다처럼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사나 어미가 있지만 중국어에는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단순히 한자를 우리말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만으로는 우리말의 맛을 제대로 살릴 수가 없었죠.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아주 기발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한자의 뜻과 소리를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두와 향찰입니다. 이두는 주로 관리들이 행정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방식으로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게 배열하고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부분만 한자의 의미나 훈을 빌려 표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지금 한자가 쫙 있습니다. 어렵죠? 요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산원명과 함께 14개 주, 군, 현의 개로서 조성시키었다 라는 뜻입니다. 개, 을, 용 이 부분을 글자 그대로 중국어로 해석하면 개를 사용하다 라는 어색한 의미가 됩니다. 이두에서는 이 개는 당시 공동체 조직을 뜻합니다. 을, 용이라는 글자는 무엇무엇으로써 라는 조사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이두식 표현입니다. 따라서 개, 을, 용을 이두식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됩니다. 개로서. 이해가시나요?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령사지. 이 부분도 이두의 표현입니다. 령은 하여금 무엇무엇하게 하다는 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는 내리다, 베풀다 라는 의미로 왕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 쓰는 말입니다. 지는 이두나 향찰에서 문장의 끝에부터 특별한 의미 없이 구나 절을 종결시키는 역할입니다. 중국어에서는 령성조, 즉
명령하다 만들도록 이것이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런데 순서가 바뀌고 사까지 추가하면서 중국어로는 매우 어색한 성조령사지 즉 만들도록 시키었다 라는 이두식 표현이 된 것입니다. 향찰은 한자의 소리와 뜻을 모두 이용해서 우리말 문장 전체를 적은 조금 더 발전된 표기법입니다. 주로 신라시대 노래인 향가를 적는 데 쓰였기 때문에 향찰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향찰은 보통 명사나 동사처럼 실제 뜻을 가진 부분은 한자의 뜻을 빌려서 적고 조사나 어미처럼 문법적인 역할을 하는 부분은 한자의 소리를 빌려서 적는 원칙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말의 단어 순서나 문법을 거의 그대로 살려서 적을 수 있었습니다. 삼국유사에 실린 서동요나 헌화가 같은 작품들이 바로 이 향찰로 기록되어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두와 향찰은 훗날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그 역사적 가치가 매우 큽니다. 일본의 한자가 전해지는 것은 대체로 4에서 5세기경으로 주로 우리나라를 거치거나 중국과 직접 교류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도 원래 자신들의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한자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일본말도 중국말과는 그 뿌리나 구조가 많이 달라서 일본말을 제대로 적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만요가나입니다. 만요가나는 8세기에 만들어진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시 모음집인 만요슈에 주로 쓰여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산을 의미하는 일본어 야마를 표기하기 위해 소리가 비슷한 야마라는 한자를 쓰는 시기였죠. 이는 우리 향찰에서 음과 훈을 함께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전적으로 소리에 기댄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요가나는 하나의 소리를 표기하는데 여러 한자가 쓰이기도 하고 획수도 많아 쓰기가 무척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9세기 헤이안 시대에 이르러서 이 만요가나를 간소화시켜 일본 고유의 표음 문자인 가나를 발명하게 됩니다. 히라가나는 주로 마뇨가나로 쓰던 한자를 흘림체로 쓸 때 그 모양을 아주 간단하게 바꿔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편안한 이 안자를 흘려 쓰던 모양에서 아가 써 이자에 이 이자를 흘려 쓰던 모양에서 이가 나왔습니다. 히라가나는 부드러운 곡선 모양을 하고 있으며 주로 궁중 여성들이나 개인적인 편지, 일본 전통 시인 와카, 이야기책 등에 널리 쓰였습니다. 겐지 모노가타리, 즉 겐지 이야기 같은 헤이안 시대의 유명한 문학 작품도 히라가나로 쓰였습니다. 가타카나는 마뇨가나로 쓰던 한자의 일부 모양, 즉 획이나 구성 부분만 따와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언덕 아자의 좌부변에서 아가, 저 이자의 사람인 변에서 이가 나왔습니다. 가타카나는 주로 스님들이 불교 경전을 읽을 때 한자 옆에 읽는 법이나 뜻을 간단히 표시하거나 공문서나 학문적인 글에서 한자와 함께 쓰였습니다. 히라가나와 가타카나의 발명은 일본 사람들이 글을 쓰는 생활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일본말을 더 쉽고 정확하게 쓸 수 있게 되면서 일본 고유의 문학이 크게 발전하는 바탕이 되었고 지식과 정보가 널리 퍼지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자의 탄생과 확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국에서 탄생한 한자는 단순히 하나의 문자 체계를 넘어 동아시아 전체의 기록의 시대를 열어준
문명의 씨앗과도 같았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는 한자라는 공통 분모 위에서 국가를 운영하고 학문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교류했죠. 유교와 불교 경전, 역사서, 법률 체계가 모두 한자를 통해 전파되며 한자 문화권이라는 거대한 문화의 틀을 형성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한자라는 공통의 씨앗을 자신들의 토양에 맞게 가꾸어 나갔다는 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두와 향찰이라는 독창적인 방식으로 우리 말을 담아내려 노력했고 그 경험은 훗날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훈민정음 창제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마뇨가나를 거쳐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라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한자의 수용사는 같음에서 시작하여 각자의 다름을 꽃피워낸 위대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문화를 무조건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창조적으로 변형하며 자신들의 정체성을 만들어 나간 우리 모두의 역사인 셈이죠.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나는 매일 일본어를 공부하는 것을 결심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빈칸에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우리 저번에 공부하는 것, 도와주는 것, 이런 거 동사에 ing를 붙여서 나타낼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 그치, 그치. 맞아요. 동사에 ing 형태를 붙여서 동사가 뭐뭐 하는 것이라는 뜻으로 쓸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ing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를 써줘야 되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 배운 다음에 그 다음 오늘 미션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투부정사는요. 동명사처럼 동사가 변신한 형태입니다. 그런데 투부정사는 훨씬 더 능력자예요. 동명사는 명사 역할만 할수 있었는데 투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의 역할까지 세 친구의 역할을 한 번에 해줄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는 능력자다. 일단 형태부터 보시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의 형태로 적어줘요. 동사에 꼬리가 붙은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앞에 to를 붙여서 써줬네요. 먼저 명사 역할을 할 때는요. To study is fun과 같이 공부하는 것은 재미있다. 뭐뭐 하는 것 하기라고 해석을 해줍니다. 형용사로 쓰일 때는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해요. I have a book to read. 나는 읽을 책이 있다. 책은 책인데 어떤 책인지 to read, 읽을 책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뭐뭐 할, 하는 이라는 뜻을 가져요. 부사로 쓰일 때는요. I went out to buy some milk. 나는 우유를 좀 사러 밖으로 나갔다. 우유를 사기 위해서, 뭐뭐 하기 위해라는 뜻을 가집니다. 이 외에도 부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는 뜻이 굉장히 다양한데, 오늘은 우리 명사로 쓰이는 투부정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투부정사의 부정문을 쓸 때는 to 앞에 not을 붙여주면 되고요. 이 투부정사가 나타내는 동작의 주체는 의미상의 주어라고 하고, for 플러스 목적격의 형태로 우리 목적격 인칭 대명사 알고 있죠? him, her, me와 같은 그런 형태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그럼 가장 먼저 우리 주어 역할 하는 투부정사부터 볼게요. 명사로

쓰일 때는 주어, 목적어, 보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투부정사는 문장의 주어 자리에 쓰일 수가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문장의 주어가 되면 동사는 단수 형태로 적어줘요. To exercise every day keeps you healthy. 매일 운동하는 것은 너를 건강하게 유지시켜준다. 이때 주어 자리 to exercise every day. 투부정사 구가 쓰였죠? 투부정사 구가 주어니까 동사는 keep이 아니라 keeps. 단수 형태로 적어줬습니다. 자,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너무 긴 거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투부정사구 주어는 너무 길다. 맨 뒤로 보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보내버리면 주어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러면 안 되죠? 대신 가주어 is을 채워주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주어 is을 써주고 진주어는 맨 뒤로 가는 이런 형태의 가주어 구문이 만들어졌어요. 가주어 is을 쓰고 투부정사구 주어를 맨 뒤로 보내준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It is important to get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가주어 it, 그 다음에 진주어 to가 뒤로 갔어요. It is necessary for us to leave now. 이번에는 의미상의 주어가 for us 하고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는 것은 필수적이다, 필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가주어 구문까지 알아봤는데요. 투부정사구가 주어로 쓰일 때는 가주어 구문으로 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퀴즈. 다음 문장을 is로 시작하는 문장으로 바꿔 쓰라고 하는데요. To drink enough water is important. 진짜 주어 투부정사구를 맨 뒤로 보내주면 되겠다. 그쵸? 대신에 앞에는 it, 가주어를 써주셔야 됩니다. It is important to drink enough water.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은 중요하다입니다. 2번, to swim here at night is dangerous. 여기서는 주어가 밤에 여기에서 수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너무 길어요. 그래서 투부정사구 주어를 뒤로 보내고 대신에 가주어 is을 써줄게요. It is dangerous to swim here at 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밤에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3번, to arrive on time was difficult for us. 이번에도 진주어 뒤로 보내주고 가주어 is을 적어주면 되는데요. 비동사 was 앞에까지 뒤로 보내주면 되죠. It was difficult for us to arrive on time. 이때 for us가 뒤에 있는 투부정사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우리가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은 어려웠다. 자, 그다음 투부정사는 목적어 역할도 해줄 수 있는데요. 우리 동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가 있었듯 투부정사가 친한 동사들이 있습니다. want, 원하다, hope, 바라다, plan, 계획하다,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 expect, 기대하다, need, 뭐할 필요가 있다, wish, 바라다, promise, 약속하다. 자, 이 동사들은요, 미래랑 의미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앞으로의 할 일, 미래하고 연관이 있어요. 앞으로 뭐 하기를 바라다, 원하다. 앞으로 뭐 하기를 계획하다, 결심하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다. 앞으로 뭐할 필요가 있다. 바라다, 앞으로 뭐할 것을 약속하다. 다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죠. She hopes. 그녀는 바란다. 무엇을요? To visit Paris. 앞으로 파리를 방문하기를 바란다. 라는 뜻이죠. We need to study more. 우리는 더 공부할 필요가 있다. need는 목적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취해요. 자, 그러면 퀴즈. 주어진 동사를 알맞은 형태로 바꿔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I want blank home early. 나는 원한다. 무엇을 원하는지 목적어 자리에 빈칸이 왔어요. go, 가다, 동사 그대로는 목적어 자리에 쓸수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 to 부정사로 바꾸면 되겠죠. want, 원하다는 to 부정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동사니까요. 그래서 I want to go home early 이렇게 써주면 나는 집에 일찍 가기를 원한다 라는 뜻이 완성됩니다. 2번, they decided blank Jeju Island. 그들은 결정했다. 무엇을? 제주도를 방문할 것을요. 자, 그러면 제주도를 방문하는 것이라고 목적어 자리 채워줄 건데요. decide, 결정하다,
결심하다는 앞으로 뭐할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미래랑 연관이 있죠. 그래서 목적어 자리에 to 부정사를 써줍니다. They decided to visit Jeju Island. 이렇게 채워주면 완성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어 역할을 하는 to 부정사입니다. to 부정사는 문장의 보어 자리에도 쓸 수가 있어요. His dream is to become a pilot. 그의 꿈은 무엇이래요?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죠. 주어는 his dream. 동사는 is. 보어 자리에 to become a pilot. 조종사가 되는 것. to 부정사 구가 쓰였어요. Their goal is to win the game. 그들의 목표는 경기에서 이기는 것이다. To win the game. 투 부정사 구가 보어 자리에 쓰였습니다. 자, 그럼 퀴즈. My plan is. 자, 주어 동사 나와 있고요. 비동사 뒤 보어 자리에 빈칸이 있는데요. 나의 계획이 무엇인지 보충 설명해 주는 이 보어 자리 travel 동사를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travel을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보어 자리에도 쓸수 있죠. My plan is to travel around the world. 내 계획은 전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his hope. 그의 바람은, 그 다음 is, 비동사가 나왔어요. 뒤에는 주어인 his hope, 그의 바람을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자리죠. 자, 보어 자리에 동사인 pass를 그대로 써줄 수는 없으니 to pass, to pass라고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의 바람은 시험을 통과하는 것이다. His hope is to pass the exam.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I decided blank Japanese every day. 빈칸에 채워볼게요. Decide, 결정하다의 과거형. Decided가 동사 자리에 왔는데요. 앞으로 뭐할 것을 결정하다라는 뜻이니까 decide는 목적어 자리에 미래랑 밀접한 연관이 있는 to 부정사를 쓰죠. 그래서 I decided to study Japanese every day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나는 매일 일본어를 공부할 것을 결정했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시간에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배워볼게요. 안녕!

선생과 함께하는 하루 10분의 기적. 친구들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홍아은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완료 시제의 나머지 두 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포텐 미션입니다. 괄호 안의 표현과 현재 완료 시제를 활용해 문장을 완성하고 각 용법의 이름을 써보세요. 이 두 개의 문장은 지난 시간에 배운 용법 말고 또 다른 현재 완료의 용법이 쓰이는 문장들인데요. 오늘 강의를 잘 듣고 미션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완료 시제 have pp라는 이 형태는 어떤 경우에 쓴다고 했나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거나 현재까지 계속될 때 쓰는 시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완료 시제는 크게 네 가지 의미, 네 가지 용법이 있다고 했죠. 경험, 계속, 완료, 결과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는 경험 그리고 계속 용법을 살펴보았고 오늘은 나머지 두 가지 완료 그리고 결과 용법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현재 완료 시제의 세 번째 용법, 완료 용법입니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완료 용법으로 쓰여서요. 과거에 시작한 일이 방금 막 완료되었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때 해석은 막 무엇무엇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과거에 시작된 일이 지금 현재와 아주 가까운 시점에 완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일은 현재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현재 완료 시제로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이 현재 완료의 완료 용법은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Just, 방금, 막 이란 뜻이고 Already 하면 이미, 그리고 Yet 하면 아직 이란 뜻인데 이건 보통 부정문에서 자주 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현재 완료 완료 의미와 어울리는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방금 막 완료했다, 이미 완료했다, 아직 완료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럼 예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I have just finished my homework 이렇게 왔어요. 자, 여기 have pp 형태가 사용되어 있는데 지금 just라는 표현이 있으니까

사용법으로 볼수 있겠네요. 자, 이 문장 해석은요. 그 영화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가 되겠는데, 여기 현재 완료가 쓰였다는 건, 아, 그 영화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 곧 시작할 예정이고, 그래서 기다리는 중이다. 이렇게 현재와의 관련성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완료의 세 번째 용법, 완료 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퀴즈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과로한 표현을 활용해 빈칸을 완성해 볼까요? 1번에 나는 이미 숙제를 했다라고 할때 우리 현재 완료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do의 3단 변화형 do, did, done입니다. 그래서 I have already done my homework 이렇게 완성할 수 있는데 아, already 쓰여서 현재 완료 완료용법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그들은 방금 막 식당에 도착했다. 도착한 상태다라고 할 때, 이거 현재 완료 완료용법이라 볼수 있습니다. just가 쓰였으니까요. 자, 이 경우에는 어떻게 쓰냐면, arrive는 규칙 변화 동사니까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They have just arrived at the restaurant.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완료의 마지막 용법, 결과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 용법은요, 과거의 일로 인한 결과가 현재까지 영향을 미침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때 현재 완료 시제는 무엇뭇 해버렸다, 그 결과 지금 어떠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줍니다. 자,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지금 어떠하다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이건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 현재 완료 시제의 결과 용법과 자주 함께 쓰이는 표현들은 동사입니다. 이 동사 자체를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go, 가다, lose 하면 어떤 물건 같은 걸 잃어버리다, forget 하면 어떠한 사실 같은 것을 잊어버리다. 이러한 동사들이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을 때는 결과 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문으로 함께 이해해 볼게요. I have lost my key. 자, 여기 lose라는 동사가 이렇게 have lost 현재 완료 시제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열쇠를 잃어버렸다라는 건데, 자, 현재 완료 시제 쓰였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내 열쇠를 잃어버렸다. 그 결과 지금도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 문장이요. He has gone to Paris. 자, 여기도 has gone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가 쓰였는데, 아, go라는 동사가 현재 완료로 쓰였으니까 결과 용법으로 보면 되겠네요. 자, 이 문장 해석은요. 그는 파리로 가버렸다라는 건데, 그 결과, 아, 지금 여기에 없다. 지금도 파리에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완료의 네 번째 용법, 결과의 의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것도 퀴즈를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나는 비밀번호를 잊어버려서 지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다.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지금 어떤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친 거죠. 현재 완료 시제로 나타내 줄 것인데, forget, 잊어버리다라는 동사, 3단 변화형은 forget, forgot, forgotten입니다. 그래서 I have forgotten the password, so I can't use my phone now. 이렇게 완성하면 되겠네요. 이건 현재 완료 결과 용법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내 남동생은 안경을 잃어버려서 지금 그것을 갖고 있지 않다. 과거 일이 현재 영향을 미친 거죠. 어떠한 결과로 나타난 건데요. 자, 이 경우에도 현재 완료 사용해 줄 것입니다. 우리 lose, 잃어버리다라는 동사의 3단 변화형은 lose, lost, lost입니다. 그래서 이거 현재 완료 시제로 써줄 것인데, 자, my brother는 3인칭 단수주어잖아요. 그럴 때는 has를 써야 되죠. 그래서 my brother has lost his glasses, so he doesn't have them now.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포텐 미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장 볼까요? 내 친구는 뉴질랜드로 가 버렸다라고 할 때, 아, go라는 동사를 활용할 건데, 우리 go를 현재 완료 시제로 쓰면 이건 결과 용법이라고 했죠. 자, 어떻게 완성하면 되죠? 일단 go의 3단 변화형은 go, went, gone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걸 have, pp 형태로 써주는 건데, 자, my friend는 3인칭 단수주어니까 그때는 has를 써야 되겠네요. My friend
has gone to New Zealand.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이요. 나는 이미 점심을 먹었다 라고 할 때, 자, 이렇게 already가 들어갔을 때는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완료 용법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것도 채워보면, 자, 2세 3단 변화형은

eaten입니다. eaten이라는 형태를 활용해서 I have already eaten lunch 이렇게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출석 체크는요, 현재 완료 시제, 완료, 그리고 결과용법의 의미를 써보는 것입니다. 정답을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친구들,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포텐 사회 1회 저는 이진웅입니다. 오늘 열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유럽의 기후와 주민생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습 포인트 볼게요. 여러분들은 오늘 유럽의 기후 분포를 파악하게 될 것이고요. 이러한 기후에 따른 주민생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유럽에는 다양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서안 해양성 기후입니다. 유럽이 위치하고 있는 중위도 지역은 1년 내내 서에서 동쪽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1년 내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기후가 바로 서안 해양성 기후이고요. 영국과 독일이 대표적으로 서안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자, 서안 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 변화가 작잖아요. 여름에는 천천히 뜨거워지고 겨울에는 천천히 차가워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름에는 덜 뜨거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온화한 편이고요. 겨울에는 상대적으로 덜 차가운 바다에서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서늘한 편입니다. 엄청 추운 게 아니라 서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여름철에 기온이 낮은 편이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편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의 기온 차이, 연교차가 작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바람은 되게 습한 바람이거든요. 많은 수분을 가지고 옵니다. 습한 바람이 1년 내내 불어오니까 1년 내내 구름 만들고 비가 내리는 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서안 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는 기후예요. 다음 두 번째는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지중해성 기후는 말 그대로 지중해 주변에 나타나는 기후인데요. 서안 해양성 기후보다 저위도에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먼저 여름에는 저위도 쪽에서 올라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 맑은 날씨가 많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고온 건조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고기압이 다시 저위도 쪽으로 내려가고요. 이제는 서에서 동으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바다에서 부는 편서풍의 영향으로 상대적으로 온난하면서 다습한 기후가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나라는 이탈리아 그리고 에스파냐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고온 건조합니다. 하늘에 구름이 많이 없다 보니까 햇볕이 쨍쨍 내리쬐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더운데 비는 많이 내리지 않으니까 나무가 자라기에는 아주 적합한 환경은 아니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나무가 자라나게 됩니다. 세 번째는 냉대기후입니다.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역은 요 지역들이거든요. 그래서 헬싱기의 기후 그래프를 살펴보면 아까 봤던 서안 해양성 기후나 지중해성 기후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기온차가 큰 편인데 그나마 헬싱키는 바다 근처에 있어서 1년 동안의 기온 차이가 아주 크지 않지만 저 안쪽에 있는 냉대기후 지역은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겨울 기온이 낮고 특히 여름과 겨울의 기온 차이가 큽니다. 위도가 높은 북부 유럽과 내륙의 동부 유럽에서 나타나게 되고요. 핀란드와 러시아가 대표적으로 냉대기후가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자, 기온이 낮기 때문에 나무는 자라지만 상대적으로 추운 날씨에 잘 견디는 나무가 자랍니다. 이 추운 날씨에 적응하기 위해서 잎이 침처럼 변해버린 나무들, 이런 나무들이죠. 이런 나무들을 침엽수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지역별로 다양한 기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생활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서안해양성 기후의 주민생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는 1년 내내 습하고 여름철

서늘한 편입니다.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내린다는 얘기는 1년 내내 하늘에 구름이 많다는 얘기고, 구름은 햇볕을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철에는 서늘하고 일조량이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1년 내내 비가 내리지만 강수량이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벼와 같은 작물을 재배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적으로 건조하고 서늘에도 잘 자라는 밀 같은 거 많이 재배합니다. 그리고 여름철이 서늘하고 촉촉하게 비가 많이 내리면 풀이 잘 자랍니다. 풀 자라면 뭐 하면 좋을까요?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을 기르게 되죠. 그런데 이 가축은 풀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옥수수와 같은 사료작물도 같이 재배하게 됩니다. 자, 이런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나는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라고 얘기했었죠. 독일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맥주예요. 맥주는 밀과 보리로 만듭니다. 그리고 독일하면 유명한 음식이 하나 있죠. 바로 소세지입니다. 소세지 이런 돼지와 소고기로 만듭니다. 독일에서 맥주와 소세지를 즐겨 먹는 이유가 기후와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가축 재배, 가축 사육, 목축이 완전히 특화된 형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초지에서는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소도 기르지만 젖소도 기릅니다. 그래서 젖소를 기르면서 젖소로부터 우유를 쫙쫙쫙 짭니다. 쫙쫙. 우유를 가득 짜고요. 이러한 우유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대표적으로 크림이나 우유, 요거트, 아이스크림, 버터, 치즈 이런 것도 다 우유로 만들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산업을 낙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리해 보면 연중 수민하고 여름이 서늘해서 목초지 조성에 유리합니다. 목축업과 낙농업이 널리 이루어지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하는 혼합농업도 널리 이루어집니다. 다음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 볼게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상대적으로 여름이 고온 건조하기 때문에 키가 작은 나무들이 자란다 그랬었죠. 대표적인 나무가 올리브 나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포도나무인데요. 이런 포도나무로 술을 만듭니다. 포도를 덥석 따서 뭐 만들죠? 와인 만듭니다. 그리고 와인의 뚜껑은 주로 코르크 마개를 사용하죠. 코르크도 상대적으로 여름이 건조한 데에서 잘 자란 나무예요. 이런 코르크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뚜껑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여름철에 고온 건조한 환경에 잘 버티는 올리브, 포도, 오렌지, 코르크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농업을 수목농업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무를 재배하는 농업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도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온난하고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비가 좀 내리는 겨울철에는 밀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자, 정리해 보면 여름에는 키가 작은 올리브, 포도, 오렌지 등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이루어지고요. 상대적으로 습윤한 겨울에는 밀과 같은 곡물을 재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지중해성 기후 지역은 집이 이렇게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벽이 하얗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철에 일조량이 풍부하기 때문에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서 벽면을 하얗게 칠한 집들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냉대기후입니다. 침엽수림이 널리 분포해요. 이 침엽수림을 잘라내요. 목재도 만들고 여러 가지 임산물들을 얻는 임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침엽수림이 워낙에 널리 발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이 자라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요런 집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바로 나무를 이용한 통나무 집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유럽의 다양한 기후가 유럽의 주민 생활에도 아주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밑에 있는 화기 문제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볼 수 있을 거예요. 화기 문제 풀어보고 다시 만나요. 자, 문제 잘 풀어보셨나요? 그럼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B 기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농업 방식을 각각 말해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A와 B가 어떠한 기후 지역인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자, A는 영국, 독일 같은 북서부 유럽 지역에서 주로 나타나는 기후입니다. 바로 서한 해양성 기후가 되겠죠. 다음, 지중해 주변에 에스파냐랑 이탈리아 등에서 나타나는 B는 지중해성 기후가 됩니다.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에 영향을 받아 연중 습윤합니다. 그래서 밀과 같은 곡물 재배하고 가축 사육하고 그리고 사료작물도 함께 재배하는 혼합농업이 널리 이루어집니다. 반면 여름철이 고온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올리브, 코르크, 오렌지 같은 나무들을 재배하는 수목농업이 널리 이루어진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A 기후 지역의 주된 농업 방식은 혼합 농업, B 지역의 주된 농업 방식은 수목 농업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유럽의 기후와 주민 생활 살펴봤습니다. 항상 기후적인 특징과 주민 생활을 연결해서 공부해 가시면 더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저는 11번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포텐의 이진웅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쉽게, 한국 사람이 재밌게 알려드리는 사자티처스 이윤이에요.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은요, 바로 근대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과연 어떤 변화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변화를 중심으로 오늘 배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 개항 이후 들어온 근대 문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고 되어 있으면서 19세기 개항 이후 조선의 새로운 근대 문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에 어쨌든 어떻게 조선의 새로운 근대 문물들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신과 전화가 설치되면서라고 되어 있죠. 뭐 전화는 여러분들이 잘알것 같고요. 전신도 일정의 통신수단입니다. 통신매체입니다. 그래서 뭐 문자나 숫자를 전기신호로 바꿔가지고 서로 떨어진 곳 사이를 유선이나 무선으로 뭐 서로 통신하는 겁니다. 아무튼 전신, 전화 모두 다 통신수단이다.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통신수단이고 이런 것들이 설치되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87년 경복궁에 전등이 들어와요. 전등. 여러분들 전등은 뭔지 알고 있나요? 그 전등. 그불 켜지는 거 있잖아요. 밝게, 환하게 불이 켜지는 거. 그게 전등입니다. 경복궁에 전등이 켜졌고요. 이후 거리에 가로등이 놓이면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게 되었다. 원래는 이런 뭐 전등이나 가로등 이런 게 놓이기 전에는 밤에 엄청 깜깜했겠죠? 엄청 깜깜했겠죠? 어두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어떻게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라는 거.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들이 생활에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뭐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이어서 전차의 도입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전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차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철도 기차와는 약간 다른 여러분들이 지금 떠올리고 있는 뭐 그런 고속철도 KTX나 뭐 아니면은 뭐 새마을호 이런 그런 기차들과는 살짝 느낌이 달라요. 어떤 거냐면 일단 그림을 가지고 와봤어요. 우리 교재에도 있는 건데 이 전차 관련된 부분만 따로 일단 잘라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지금 어때요? 전차. 지금 여기 보면은 전선이 위에 있잖아요. 전선, 전봇대 사이에 전선이 있습니다. 이 전선에서 전력을 받아요. 그럼 여기 전차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를 궤도라고 하거든요. 이 길을. 이 궤도 위를 달리는 차를 바로 전차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전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KTX 같은 그 기차와는 느낌이 약간 다릅니다. 뭐냐면은 여기 전봇대, 여기 사이사이에 보면 전봇대 있죠? 전봇대 위에 보면 여기 전선 있잖아요. 전선에서 전력을 받아가지고 이 궤도 위를 달리는 차입니다. 이게 바로 전차다라는 거. 아무튼 전차의 도입은 도시의 풍경을 크게 바꿔 꾸었다라고 하면서 뭐 사람들은 전차 타고 시내 곳곳을 편리하게 오고 갈수 있었다라는 내용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899년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되었고, 이어 1905년에는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철도 관련 내용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요, 여러분들. 앞쪽에 여기 보면 전차의 도입 나와 있죠? 전차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차가 아니다. 약간 다르다 이야기하면서 이 전차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차 같은 경우는요, 언제? 한성,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에 이제 서대문과 청량리, 서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서대문이랑 청량리라고 하는 지명이 있어요. 서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그런 전차가 먼저 이제 운행이 시작이 돼요. 운행이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시내 곳곳을 편리하게 오고 갈수 있다. 청량리에서 서대문까지 이렇게 시내 곳곳을 편리하게 오고 갈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내용이 전차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이어서 뒤에 노란색 밑줄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요거는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철도잖아요. 철도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차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거는 전차고요. 철도는 그 기차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과 인천을 잇는 경인선. 경자가 이제 서울 경자하고 인자는 인천할 때 인자거든요. 서울과 인천을 잇는 철도다. 그래서 경인선이다. 개통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나라 최초 철도입니다.
경인선 철도, 기차, 그리고 이어 1905년에는 서울과 부산 연결, 서울 경자, 부산할 때 부자 써서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철도 같은 경우 어때요? 그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고 정해진 시간에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떻게 사람들은 이 시분초 단위의 기계적인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 간다라는 거. 몇 시 몇 분 몇 초에 출발하고 몇 시 몇 분에 도착한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져 가면서 어떻게 기계적인 시간, 이 시간 개념에 이제 점차 익숙해져 간다. 뭐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철도 있잖아요. 철도가 여러분들 물론 사람들의 생활을 뭐 편리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시간에 점차 기계적인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 가게 했다 뭐 이런 점들도 있긴 한데 근데 철도는 러일 전쟁 등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 그럼 중요합니다. 단순히 그냥 여러분들 철도 운행되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게 아니라 뭐 철도는 러일 전쟁 등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라는 거. 일본의 뭐 물자라든지 전쟁 중에 이용할 물자라든지 뭐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오고 갈수 있게끔 그렇게 침략에 이용되었다라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까지 여러분들 함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이어서 도시에는 병원, 신문사 등 근대적인 시설도 많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교 관련 내용이 등장해요. 근대식 교육을 위한 학교가 중요하게 여겨져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 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세워졌다. 뭐 소학교는 지금의 초등학교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소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외국어 학교 등 다양한 학교들이 세워졌고요. 또한 뭐 개화 지식인 혹은 여러 단체,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도 사립학교를 만들어 새로운 학문을 가르쳤다. 뭐 그런 식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의 변화상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이처럼 근대 문물이 이제 들어오면서 어떻게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지식이 늘어났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아까도 잠깐 말했었죠? 일본 등 외세의 침략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특히 아까 그 철도 이야기하면서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단순히 이번 파트, 이번에 배우는 내용을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다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 일본 등 외세의 침략 수단으로도 이용되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들까지 함께 정리를 해 보았고요. 여기 보면 이제 1900년대 초 도시의 거리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들 있잖아요. 여기 보면 뒤에 철도 쭉쭉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안쪽에 보면 여기 가로등 같은 것들 있죠. 불빛, 어두운 밤에 불빛을 밝혀주는 가로등 같은 것들 여기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떻게 교육시설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잖아요. 뭐 그런 내용들까지 함께 볼 수가 있다라는 거.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위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개항 이후 들어온 근대 문물이라고 해서 전신전화, 통신수단이다, 통신매체다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는 사람과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됐다. 요 내용 이야기해 주었죠? 가로등,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가로등 그 이야기 했었고요. 전차의 도입 아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전차 뭐 아까 전차 하면은 처음에 운행된 거뭐 있었어요? 전차 기억하는 친구 혹시 쓸라나? 한성에 여러분들 서울에 어디에서 어디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전차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이야기했었고요. 그리고 철도 개통 철도 두 가지 나왔죠? 경인선, 경부선 이런 것들. 경, 서울 경자. 한성에서 인천, 서울 인천 있는 경인선. 최초의 철도다. 우리나라 최초 철도다라는 거. 그리고 경부선. 서울 경자. 부산. 부산 할때 부자.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다라는 거. 여러분들 뭐 철도라는 말 자체가 기차 길이잖아요. 기차가 다니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경인선, 경부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람들은 시분초 단위의 기계적인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 갔다라는 것들. 아무래도 이 철도, 기차 같은 것들이, 시간을 지켜서 출발하고, 시간을 지켜서 도착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이런 데 익숙해져 갔고요. 다만 여러분들, 요거 중요하다 했었습니다. 철도는 이런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라는 문제점도 있다라는 거. 이런 문제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세기 개항 이후
새로운 근대 문물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많이 달라진 거몇 가지 떠오르고 있죠? 1887년 어디에 전등이 켜졌다? 그리고 가로등이 놓이면서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 어디에 전등이 들어왔습니까? 그렇죠. 어디에 전등이 켜졌나요? 바로 경복궁입니다. 그래서 경복궁이라고 써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밤에도 활동할 수 있는 시간 늘었다 설명해 썼잖아요. 2번 가보도록 할게요.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 표시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괄호 1번. 1899년 전차 아까 우리 봤었죠? 전차가 한성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운행을 시작하였다.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전차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처음 운행을 시작했다. 그 이야기 아까 했었잖아요. 그럼 뭐 정답은 동그라미. 괄호 2번. 190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부선이 개통되었다. 여러분들 연도를 제가 한국사 입문 단계에서는 연도 자체가 여러분들 아직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암기할 필요는 없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빼고 한번 생각해 보더라도 어때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부선?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기찻길, 철도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경인선이었습니다. 경인선. 서울 한성과 인천을 잇는 기찻길 철도 경인선이고요. 경부선은 어디에서 어디? 서울, 한성, 부산 있는 철도.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뭐? 경인선이 개통되었다가 맞겠죠. 그래서 정답은 가위 표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연도는 일단 빼고 생각해도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나라 최초 철도 하면 뭐? 경인선을 떠올리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써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죠?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개통된 가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에 대해 말해볼까요?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친구 말하죠. 정해진 시간에 맞춰 운행되면서 사람들은 10분초 단위의 기계적인 시간에 점차 익숙해져 갔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여기 또이 친구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일 전쟁 등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는 문제점도 있어요. 이거 중요하다. 강조했었죠. 특히 이 부정적인 면, 문제점 아주 중요하다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인가요? 그렇죠. 철도와 관련해서 나온 이야기죠. 그래서 정답 철도다.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더 강조할게요. 근대 문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변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편리해진 점들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문제점들 있죠. 특히 일본의 침략에 이용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의 생활 모습 변화라고 하면 뭐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것들이 있죠. 의, 옷차림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식, 음식, 먹는 것, 식습관 관련된 것들, 어떤 음식들이 또 등장하는지 볼 거고요. 그리고 주, 그 집주,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건물들이 또 생기는지, 또 어떤 그런 것,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의식주를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근대문물이 들어오면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에도 변화가 나타났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옷, 먹거리, 먹은 건축물, 집 이런 것들 관련해서 변화 보도록 할 건데, 일단 옷차림 보도록 할게요. 양복, 구두, 중절모 같은 서양식 복장이 유행했다라는 거. 뭐 양복은 여러분들 이제 정장이라고 흔히들 요즘 표현을 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요즘은 뭐그 형태가 다양해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뭐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사람들이 정장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물론 다양한 형태로 요즘 있긴 하지만 혹은 뭐 회사에 출근할 때뭐 요즘 회사도 사실 뭐 자유로운 복장으로 많이들 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정장 위아래를 이렇게 정장 양복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게 모두 다 서양식 복장입니다. 그리고 구두. 구두는 여러분들 아마 뭔지 알것 같고요. 중절모는 아마 여러분들이 중절모가 뭐야? 라고 할것 같아서 따로 이거는 준비한 자료입니다. 중절모 이렇게 생긴 모자예요. 근데 이게 뭐냐? 서양식 복장이다라는 거. 서양식 복장 이런 중절모, 양복, 구두와 같은 것들이 이제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뭐 그런 내용과 더불어서 관리들은 서양식 제복이나 예복을 입었다라는 것들. 그리고 여성들은 움직임이 편한 개량 한복 입었고 얼굴 가리던 장옷이나 쓰개치마는 점차 사라졌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하나하나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이 문장을 일단 관리들은 서양식 제복이나 예복 입었다고 하잖아요. 아래쪽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금 서양식 군복을 입은 고종 나와 있죠. 이 사진 보면은 이게 서양식 군복입니다. 아, 서양식 제복 이런 것들을 입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성들은 움직이기 편한 개량 한복. 개량 한복. 약간 이제 움직임의 편리성을 키워준, 개량 한복. 뭔가 개선한, 움직임의 편리성을 위해서 조금 더 개선된 그런 개량 한복. 바뀐 형태의 개량 한복을 입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여기 있습니다. 얼굴을 가리던 장옷이나 쓰개치마는 점차 사라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장옷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조선시대에 이제 여성들이 그 외출을 하잖아요. 집 밖을 이제 벗어나서 외출을 하면은, 그때, 얼굴과 몸을 가리기 위해 입던 옷입니다. 그게 바로 뭐다? 장옷이다. 다시 한번 더. 조선시대 때 여러분들, 여성들이 집 밖으로 이제 외출을 가잖아요. 그럼 그때 어떻게? 아, 얼굴과 몸을 가리기 위해 입던 옷인데, 근데 그런 장옷이라든지, 쓰개치마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 요 부분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아래쪽을 보면 이제 황성신문에 실린 잡화 광고라고 해서 자료가 하나 있죠? 서양식 모자, 구두, 양복 등의 광고가 실려 있다는 거. 여기 보면은 뭐 중절모의 형태 볼 수가 있고요. 뭐 다양한 뭐 모자, 구두, 양복 등의 광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요런 우리 무엇을 살펴봤습니까? 옷차림, 의생활과 관련한 변화를 지금 우리 함께 확인해 보았고요. 이어서 이제 먹는 것, 식 나옵니다. 이제 먹는 것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어떻게? 뭐 중국, 일본, 서양에서 들어온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이 사람들의 식탁에 올랐다라는 거. 이제 근대 문물로 인해서 이렇게 식생활도 변화가 생긴다. 차츰차츰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 상류층들 있죠? 상류층이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쉽게 말하자면 뭐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 상류층, 일부 상류층에서는 빵, 과자, 커피 같은 서양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그런 내용들 함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기존의 전통 음식과 새로운 음식이 함께 자리 잡으면서 음식 문화가 점차 다양해졌다. 원래 이제 사람들이 먹던, 조선시대 때 주로 먹던 그런 식생활도 있지만, 어떻게? 근대 문물로 인해서, 근대 문물이 점점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어떻게? 아, 이런 일부 상류층들은 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빵, 과자, 커피 같은 것들도 인기를 끌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 주, 뭐 집이나 건물과 같은, 집이나 건축물과 같은 부분을 이제 교재에서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보도록 할게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유리창문과 전기불이 있는 근대식 건물이 등장했다라는 거. 유리창문, 뭐 전기불, 뭐 지금은 우리가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뭐 익숙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어떻게? 아, 이게
근대식

건물 서양식이구나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기존에 어땠어요? 뭐 초가집이라든지 기와집의 형태로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 유리 창문과 전기 뿔이 있는 근대식 건물이 등장했다라는 거 여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뭐 호텔이라는 것 자체도 서양식 그런 서양의 개념이잖아요. 호텔과 교회 같은 서양식 건물도 세워졌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명동성당 이야기가 나옵니다. 뾰족한 지붕이 특징인 명동성당은 당시 서울의 대표적 건물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아래쪽에 명동성당 나와 있죠? 지금도 여러분들 서울특별시에 이제 가면은 그 4호선 명동역에서 내리면, 지하철 4호선 명동역에서 내리면 이 명동성당, 조금만 걸어가면 명동성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특징이? 뾰족한 지붕이 특징이잖아요? 이게 바로 서양식 이제 건물입니다. 서울의 이제 대표적인 이런 뭐 서양식 건물이다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화학당 등 여러 여학교가 세워져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새로운 학문을 접할 기회가 넓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해주자면 그때 당시 조선의 여성들이 이제 또 학교를 또 세운 적이 있습니다. 조선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양반 여성들이 주도로 이제 여성 단체가 하나 만들어져요. 여성 단체가 그 여성 단체 이름이 뭐 찬양회라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어떻게 여학교를 세웁니다. 여자 학교를 세워요. 그 여학교 이름이 바로 뭐 순성 여학교다. 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순성 여학교라고 하는 게 여기 여성들이 글 배우고 이런 거잖아요. 순성 여학교라고 하는 게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여학교입니다. 여기 있는 뭐 이화학당은 외국인 선교사가 뭐 세운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순성 여학교는 한국인이 세운 최초의 여학교다. 그런 것들까지 함께 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근대 문물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부 사람들이 먼저 받아들였지만 점차 이제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점차 생활 곳곳에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습을 조금씩 바꾸어 나갔다. 뭐 그런 식으로 의미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키워드 통해서 핵심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근대 사회의 변화에서 의식주 생활의 변화 모습을 저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 옷차림, 식, 먹는 것, 주, 집이나 건물, 건축물과 같은 것들 이야기했었죠? 양복, 구두, 중절모 등 서양식 복장이 유행했다라는 거가 중절모 사진 제가 직접 가져온 거 보여주었습니다. 사진을 통해서. 일부 상류층, 빵과 과자, 커피 같은 서양 음식이 인기를 끌었다라는 것들. 일부 상류층들이 그랬다 이야기했었죠? 유리 창문과 전기뿔이 있는 근대식 건물 등장했다. 뭐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뭐 손탁 호텔, 뭐 명동성당. 특히 명동성당은 아까 제가 따로 이렇게 사진 자료 통해서 한번더 설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손탁 호텔은 아까 우리 사진에 잠깐 나왔다가 제가 설명을 따로 안 하고 넘어갔었는데 손탁 호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교재에도 있습니다. 그 안에 뭐 지금은 터만 남아 있고요. 지금은 손탁 호텔 건물 자체는 없습니다. 근데 손탁 호텔 안에는 뭐 커피를 파는 곳도 있었다. 커피 전문 매장도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뭐 이어서 여러 여학교가 세워졌다라고 하면서 여성들이 글을 배우고 새로운 학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다. 순성 여학교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여학교, 순성 여학교까지,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까지 제가 함께 다뤄드렸고요.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19세기 옷차림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을 알맞게 연결하세요라고 되어 있고요. 전통 복장, 서양식 복장 나뉘어져 있습니다. 뭐 전통 복장이라고 함은 아까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뭐 장옷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얼굴을 가리기 위해 입던 장옷이나 쓰개치마 이런 것들이 전통 복장이잖아요. 전통 복장 어떻게 쓰개치마나 장옷 같은 것들이 점차 사라졌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니은으로 연결. 서양식 복장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중절모 같은 것들 이야기했었잖아요. 양복, 구두, 중절모 등을 착용하였다. 기억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옷차림의 변화 여러분들 함께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다음 2번 보겠습니다. 개화기 근대 문물 수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가위표 하세요라고 되어 있죠. 괄호 1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괄호 1번입니다. 명동성당 나왔네요. 명동성당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이었다. 그렇죠. 아까 제가 이 명동성당 사진 보면서 한번더 설명했었잖아요. 그 뾰족한, 그 지붕에 보면 뾰족한 모습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서양식 스타일이다. 서양식 건물이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여러분들, 그 서울특별시에 이제 보면은 4호선 명동역에 내리면은 조금만 걸어가면 명동성당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동성당은 서울의 대표적인 서양식 건물이었다. 맞으면 동그라미 표시. 이렇게 해줄 수가 있죠. 괄호 2번.

0: 6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화학당 등 여학교가 세워져 여성들도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뭐 이화학당뿐만 아니라 이화학당이 세워진 뒤에 뭐 그렇죠. 순성여학교 이야기했습니다. 그 조선에 이제 여성들이 뭐를 이제 조선의 여성들이 양반 여성들을 주도로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뭐 찬양회라는 게 있고요. 거기서 뭐 순성여학교라는 걸 세웠다라는 거. 조선 사람들이 어떻게 한국인에 의해 세워진 최초의 여학교다. 순성여학교 이야기했었습니다. 아무튼 이화학당, 뭐 순성여학교 이런 거 떠올리면은 여성들 새로운 학문을 배울 수 있었다.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동그라미.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명동성당 서양식 건물이다라는 거, 아까 그 뾰족한 지붕의 모습 떠올려 주시면 된다라는 것까지 함께 챙겨가 주시면 됩니다. 3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알맞은 답변을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 사진은 아까 제가 강의 개념 강의 설명했을 때 잠깐 등장하긴 했었어요. 근데 깊게 다루진 않고 바로 넘어갔었죠. 이 문제에서 설명을 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넘어갔던 겁니다. 뭐 핵심 키워드 때 잠깐 이야기해 주긴 했지만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은 손탁 호텔이라고 하는 거예요. 손탁은 여러분들 그 사람의 이름이고요. 손탁 호텔 서양식 건물이고요. 호텔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양의 거잖아요. 그런 서양의 근대 문물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실제로 손탁 호텔 안에는 커피 전문점, 커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매장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물론 여러분들 터만 남아 있어요. 서울에 이제 손탁 호텔 터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요 손탁 호텔 터를 구경하면은 또 좋은 게 가서 이제 그 느낌이 약간 고즈넉한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선택 호텔 터를 보고 주변에 또 역사적인 또 기념관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3.1 운동하면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유관순 떠오르잖아요. 유관순 기념관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조금만 더 걸어가면은 우리 예전에 혹시 여러분들 그 아관파천 기억하고 있어요? 아관파천? 그 을미사변 때 명성황후 씨의 이야기 했었잖아요. 명성황후가 죽게 되고 고종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겼다. 아관파천이 있었잖아요. 그 아관파천에서 러시아 공사관 건물의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의 그 일부 건물이 남아 있는데 그 손탁 호텔 터에서 조금만 걸어가면은 그 러시아 공사관 일부 그 건물을 또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방학 때나 혹은 뭐 주말에나 혹은 시간 됐을 때뭐 가족들끼리 서울에 뭐 역사 탐방을 가보자 이렇게 해서 손탁 호텔 터랑 뭐 유관순 기념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쪽에 있는 러시아 공사관 터 건물 하나 남겨져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함께 보면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들 실감나게 또 답사하면서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뭐요 내용 뭐 역사 탐방 내용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요. 중요한 것보다 이 건물은 1902년에 세워진 서양식 호텔로 내부에 커피 전문점도 있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커피 전문점 있었다. 이 건물 무엇인가요? 손탁 호텔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이 호텔이라는 개념 하면 뭐, 서양식 건물, 서양식 개념이다 떠올리면은 여러분들 문제 푸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고요. 뭐,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종종 나오는 사진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손탁 호텔, 근대 문물, 서양식, 이런 키워드들 함께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선생님과 함께 다양한 개념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서 제가 뭐 이야기했었지만, 이런 근대 문물이 들어옴으로 해서 뭐 사람들의 생활이 편리해졌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아까 문제로도 확인을 했었고요. 선생님이랑도 이야기했었잖아요. 뭐 철도 같은 경우는 일제가 뭐 러일 전쟁 때 침략의 야욕을 품고 그런 과정에서 나쁜 쪽으로 활용했다, 나쁜 쪽으로 악용했다, 이런 점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역사를 공부할 때 항상 뭐 좋은 점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특히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이 내용에서는요, 여러분들,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도 엄청 숨겨진 그런 부정적인 측면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하게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주셔야 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디? Q&A 게시판 많이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멋진 수강 후기도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도 웃는 얼굴로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연산왕 친구들. 원리는 바삭하게, 연산은 탄탄하게. 여러분들과 만점왕 연산 9단계를 함께하는 김영기입니다. 오늘은요, 벌써 21번째 강의 시간인데요.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함께한 지 벌써 20강이 넘게 지난 거예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의 연산 실력이, 연산 근육이 튼튼해진 게 느껴질 겁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분수의 덧셈에 이어서요, 바로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함께 공부해 볼 건데요. 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마술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구의 마술인데요. 여러분들 공통분모를 구하느라 머리가 아팠을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공통분모를 금방 떠올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마술입니다. 네, 그렇다면 다들 준비되었나요? 좋습니다. 마술 갈게요. 뾰로로롱 뿅. 네, 마술이 촉촉하게 스며들었을 겁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의 학습 목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짠!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지난번에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 함께 공부했다면요, 오늘은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렇다면 원리 깨치기 먼저 확인해 봅시다. 짠! 네, 원리 깨치기입니다. 보면요,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인데요, 아래 숫자를 먼저 보자면 네,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2의 계산이라고 합니다. 보니까 대분수끼리 더하고 있죠. 어?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아요. 혹시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텐데요. 네,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받아올림이 있잖아요.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은요,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요. 혹시 어디가 다른지 선생님이랑 함께 문제 풀면서 한번 찾아볼게요. 네, 그렇다면 아래 보겠습니다. 네,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2가 있습니다. 네, 맨 처음에는 분모가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네, 다른 분모를 먼저 통분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분모 6으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통분을 하니까 이렇게 1과 6분의 3 더하기 1과 6분의 4로 통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수는 뭐예요? 1 더하기 1, 분수는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연수 부분은요, 이렇게 1 더하기 1은 2가 되고요. 분수 부분은요, 6분의 3 더하기 6분의 4는 6분의 7이 되는데요. 혹시 발견했나요? 네, 바로 이 6분의 7 부분. 여기가 좀 다릅니다. 분수가 어때요? 네, 가분수잖아요. 이 가분수 부분을요, 우리는요, 네, 받아올림에서 대분수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다면요, 6분의 7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대분수로 해볼게요. 그렇다면요, 네, 7 나누기 6 해주면 되겠죠. 분자 7을 분모 6으로 나눴습니다. 7 나누기 6을 했더니, 네, 몫은 1이고요. 나머지가, 네, 1이 되었네요. 그러니까요, 이것은요, 네, 2는 그대로 두고요. 이 6분의 7은요, 1과 6분의 1, 이렇게 가분수를 대분수로 받아올림한 부분, 네,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산 그대로 하면 되죠.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분수 부분은 그대로 두고요. 그래서 3과 6분의 1,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요,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어디가 달랐어요? 다 똑같았는데, 자연수끼리 더하는 거, 분수끼리 더하는 거 다 똑같았는데, 분수끼리 더하고 났더니, 네, 이렇게 가분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를 어떻게 했어요? 네, 받아올려서

이렇게 대분수로 바꿔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네, 그대로 더해주면 됐었죠? 네, 그렇다면요. 우리 이제 빈칸 채울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분수끼리의 합이 무엇이면? 네, 가분수이면 뭘로 바꿔요? 이렇게 대분수로 바꾸어 자연수와 더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방법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우리 다음 방법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에는요. 대분수를 이것으로 나타내어 계산하기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차례로 살펴볼게요.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3분의 2가 있습니다. 이것을요, 우리는 가분수로 바꿔줄 거예요. 어떻게 바꿨었죠? 이렇게. 여기는 곱하고요. 여기는 더해줬었죠. 마찬가지로 곱하고 더해줬습니다. 그러니까 1과 2분의 1을요, 가분수로 바꾸니까 네, 2분의 3으로. 그 다음에 1과 3분의 2는요, 가분수로 바꾸니까 이렇게 3분의 5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뭐 해줘야 돼요? 네, 통분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공통분모 몇으로 통분해요? 공통분모, 네, 최소공배수인 6으로 통분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통분을 하자면요,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는요, 이렇게 6분의 9 더하기 6분의 10으로 통분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바로 분자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모는 그대로 두고 분자 9 더하기 10은 이렇게 6분의 19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가분수잖아요. 당연히 대분수로 바꿔야겠죠? 한번 해봅시다. 네, 여기에 가분수 19를요, 우리는 6으로 나눠줄 겁니다. 네, 19 나누기 6은요, 네, 몫은 3이고요. 그다음 나머지가 네, 바로 1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읽으면 되겠어요? 네, 바로 요렇게 읽으면 되겠죠? 3과 6분의 1, 3과 6분의 1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요. 우리가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네, 자연수끼리 더하고 분수끼리 더하고 방법 하나랑 이렇게 네, 가분수로 더하기 방법 두개 익혀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 같이 문제 풀면서 배웠던 개념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연산력 키우기 2일차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받아올림이 없는 대분수의 덧셈, 네, 마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거 마저 풀고, 그 다음에 3일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문제 한번 볼까요? 1과 3분의 1 더하기 1과 7분의 2인데요. 이번에 우리 가분수로 바꿔서 푸는 방법, 그렇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그렇다면 가분수로 어떻게 바꿔요? 네, 여기다가는 곱하고요. 여긴 더해줍니다. 마찬가지로 곱하고 더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네, 1과 3분의 1이 있으면요, 이거를요, 네, 바로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3, 그 다음에 3 더하기 1 하니까 4가 되겠습니다. 3분의 4. 그 다음에 1과 7분의 2는요, 가분수로 바꿨을 땐요, 1 곱하기 7 더하기 1, 1 곱하기 7 더하기 2를 하니까요, 네, 7분의 9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거를요, 우리는요, 공통분모로 통분해줘야 되겠죠. 3이랑 7의 최소공배수는요, 21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1을 최소공배수 공통분모로 해서 네, 같이 더해주면 되겠죠? 3분의 4는 몇이 돼요? 네, 분모 분자에다가 70 곱하니까 21분의 28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7분의 9는 어떻게 돼요? 분모 분자에 각각 3씩 더해주니까요, 바로 21분의 27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가 똑같아졌습니다. 어때요? 더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계속 진행해 볼게요. 분자끼리 더한다면요, 분모는 그대로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 더하기 27은 네, 바로 55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요, 계산 결과 21분의 55가 나왔습니다. 가분수입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줘야 돼요? 대분수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렇다면 바꿔줘 볼게요. 네, 55를요, 몇으로 나눠요? 네, 21로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몫은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요, 13이 되죠? 그렇다면요, 계산은요, 요렇게. 네, 그대로 읽으면 됩니다. 2와 21분의 13. 그래서 계산 결과는 뭐예요? 2와 21분의 13.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와 6분의 1 더하기 1과 8분의 1인데요. 아까랑 계산 방법은 동일하죠. 앞에 있는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와 6분의 1은 몇이 돼요? 6분의 2, 6, 12. 그 다음에 1까지 더하면요, 13입니다. 그 다음에 1과 8분의 1은요,
1888.

그 다음에 1 더하니까 8분의 9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 뭐예요? 동분해줘야 되겠죠? 6과 8의 최소 공배수는 24입니다. 24로 통분해 볼게요. 그렇다면 6분의 13은요? 분모분자에 4씩 곱하니까 바로 24분의 52가 되고요. 이어서 8분의 9는요? 분모분자에 30 곱하니까 24분의 네, 바로 이렇게 27이 됩니다. 그럼 분모는 그대로니까, 분모는 똑같으니까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더하겠습니다. 분자끼리 더하면요. 네, 바로 24분의 52 더하기 27은요. 바로 79.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24분의 79입니다. 다음은요. 네, 남은 건 이제 대분수로 바꿔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새로 셈할게요. 70, 아이고, 다시. 79를요. 네, 24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네, 이렇게 몫은 3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네, 바로 7이 되겠네요.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이렇게요. 3과 24분의 7 이렇게 차례대로 읽으면 되겠죠? 그러니까는 하고요. 3과 24분의 7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0번 문제인데요. 1과 9분의 2 더하기 2와 12분의 1인데요. 네, 이것도 어떻게 해요? 네, 가분수로 바꿔주면 되겠죠. 가분수로 바꾸는 방법, 곱하고 더해줍니다. 자연수와 분모 곱해주고요. 분자만큼 더해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곱하고 더해줍니다. 가분수로 바꿔볼게요. 그렇다면요. 1과 9분의 2는요. 곱하고 더했더니 9분의 11. 다음에요. 2와 12분의 1은요. 네, 마찬가지로 곱하고 더했더니요. 12분의 25가 나왔습니다. 네,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둘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해줘야 되겠죠. 최소 공배수는 36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네, 그대로 진행해 볼게요. 9분의 11은요. 분모분자에 4씩 곱해서 바로 36분의 44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12분의 25는 어떻게 돼요? 분모분자에 30 곱해서 36분의 네, 바로 75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분모는 그대로 냅두고요. 분자끼리 더해주면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돼요? 분모 36은 그대로 두고요. 분자끼리 더하니까 44 더하기 75는 119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119 적어주면 되겠죠. 네, 마지막 어떻게 해요? 네,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은 네, 우리가 원하는 대분수 구할 수 있겠습니다. 119를 36으로 나눠줍니다. 몫은 3이 되고요. 나머지는 바로 1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죠? 바로 3과 36분의 11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래 답에다가 3과 36분의 11 적어주면 정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 22번입니다. 1과 4분의 1 더하기 1과 7분의 3입니다. 제일 먼저 가분수로 바꿔주기. 가분수로 바꿔주기. 그 다음엔요. 네. 1과 4분의 1은요, 4분의 5로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과 7분의 3은요, 7분의 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둘을 통분합니다. 바로 최소 공배수 28로요. 그러니까요, 4분의 5는 분모분자에 70 곱해서 28분의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7분의 10은요, 네, 분모분자에 40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28분의 40이 됩니다. 네, 분모 똑같아졌습니다. 뭐끼리 더해요? 분자끼리 더해요. 그러니까요. 바로 분모는 28 그대로고요. 분자는 35 더하기 40이니까 75가 됩니다. 그렇다면 마무리 어떻게 해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주면 되겠죠. 이렇게 75 나누기 몇이죠? 네, 28입니다. 그러면 2에요? 3이에요? 네, 몫은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아래 56 쓰고요. 나머지는 10 9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대로 읽어내면 되겠습니다. 몇이에요? 2와 28분의 19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2와 28분의 19. 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연산력 키우기 2일차 모두 풀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연산력 키우기 3일차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배운 내용, 네, 바로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인데요. 우리 3일차는

1번 더 해줬었죠. 그러니까 자연수끼리 더하면요. 1 더하기 1은 2가 됐었고요. 그 다음 분수끼리 더하면 뭐가 돼요? 10분의 5 더하기 10분의 6은요. 바로 10분의 11. 이렇게 됐었습니다. 10분의 11 뭐예요? 아까 봤었잖아요. 네, 가분수죠. 가분수는 그럼 뭘로 바꿔준다고요? 대분수로 바꿔준다고요. 그러니까 10분의 11 혹시 바로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은 바로 1과 10분의 1로 바꿔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2 더하기 1과 10분의 1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연수끼리 더하고요. 분수 부분은 그대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3과 10분의 1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과 지금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 풀어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네, 여기 받아올림이 있는 부분, 어디죠? 네, 이 부분. 받아올림이 있는 부분, 이 부분만 조심하면요. 우리가 큰 문제 없이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엔요. 네, 바로 3번입니다. 1과 8분의 7 더하기 2와 10분의 9인데요. 이번엔 몇으로 통분해요? 네, 8이랑 10의 최소 공배수인 40으로 통분해주겠습니다. 그렇다면요, 1과 8분의 7은 몇이 되나요? 1이 있고요, 8분의 7의 분모 분자에 50 곱해주니까 40분의, 네, 바로 35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10분의 9는요, 2는 그대로 두고요, 10분의 9에요, 분모 분자에 40 곱하니까 40분의 36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해줘야 돼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죠.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합니다. 그렇다면요, 네, 자연수 1 더하기 2는 3이 되고요. 분수는 뭐가 돼요? 네, 40분의 35 더하기 40분의 36은요, 바로 40분의 71.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머지 뭐예요? 네, 이 가분수 부분을요, 대분수로 받아 올려주는 거, 그 부분만 조심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3은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요, 40분의 71. 이렇게 숫자가 조금 클 때는요, 그냥 세로셈 쓰면 되겠습니다. 71. 40으로 나눠줍니다. 그 다음에 몫은 1. 나머지는 31이니까요. 어떻게 읽어요? 요렇게 1과 40분의 31이다. 읽으면 되겠네요. 1과 40분의 31이다. 그러니까 정답은요. 네, 4와 40분의 31이다.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네, 이번엔요. 1과 12분의 11 더하기 3과 8분의 1입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네, 우리 제일 먼저 최소 공배수 구해줘야 되는 거 확인해 볼게요. 12랑 8, 최소 공배수는요? 네, 24예요. 24로 우리 통분하겠습니다. 보면은, 네, 1과 12분의 11. 네, 24로 통분하면요. 1과 24분의 22가 되겠죠. 네, 분모 분자에 20 곱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엔요. 3과 8분의 1은 어떻게 돼요? 3은 그대로 쓰고요. 8분의 1 분모 분자에 30 곱해서요, 24분의 3으로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남은 건 뭐예요?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분수는 분수끼리,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끼리 더하면요, 1 더하기 3은 4, 그리고요, 분수끼리 더하면요, 24분의 22 더하기 24분의 3은요, 24분의 20. 오, 이렇게 풀수 있습니다.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바로 우리가 대분수를 바꿀 수 있겠죠?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로 바꿔주겠습니다. 네, 4, 자연수 4는 그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네, 가분수 24분의 25, 대분수로 바꾸면 1과 24분의 1로 한 번에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요? 네, 바로 5와 24분의 1. 이렇게 풀수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요. 7번입니다. 7번은요, 1과 4분의 3 더하기 2와 7분의 5입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요, 우리 대분수의 덧셈, 받아올림이 있는 대분수의 덧셈에 조금 익숙해진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좀더 스피드업 할수 있는 꿀팁도 하나 줄게요. 일단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줘야 되는 건요, 네, 우리 공통분모 확인해야 되죠. 4랑 7의 최소 공배수는요, 28이니까 28로 우리 최소 공배수로 공통분모 만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1과 4분의 3은요, 네, 분모 분자에 70 곱해서 1과 28분의 21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2와 7분의 5는요? 네. 자연수 2랑 분모 분자에 40 곱해서요. 28분의 20 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까 어떻게 했어요? 네. 자연수는 자연수끼리. 그 다음에요? 분수는 분수끼리 더하는 건 똑같았잖아요. 근데 아까 어떻게 했죠?

그러면은 3 더하기 48분의 41.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부분하고, 아, 48분의, 아니죠. 여기 보면은, 네. 네. 28분의 41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자연수 부분하고 분수 부분을 따로 나눠서 생각을 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를요, 한 번에 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아예 3과 28분의 41. 아예 이렇게 한 번에 붙여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받아올림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한번 볼게요. 여기서 28분의 41, 1 넘습니다. 그러니까요. 여기 3, 자연수 부분을요. 쫙 긋고요. 4로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41, 이 분자 부분에서요. 28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몇이에요? 네. 바로 13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정답을 여기다 바로 쓰는 겁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자연수는 4로 받아 올렸으니까 4를 쓰고요. 그 다음에 28분의 13이라고. 이렇게 바로 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굳이 자연수 부분, 분수 부분을 따로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생각하면요, 좀더 계산이 빨라질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 방법으로 우리 남은 문제는 같이 풀어볼게요. 이번에는요, 네, 9번입니다. 1과 12분의 7 더하기 3과 9분의 4입니다. 보면은요, 네, 최소공배수 36으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1과 12분의 7은요, 1과 36분의 21이 되고요. 3과 9분의 4는요, 3과 36분의 16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자연수, 분수 각각 더해주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네, 한 번에 쓴다고 했죠? 자연수 부분은 4고요. 분수 부분은 36분의 37이 됩니다. 받아 올려줄게요. 어떻게 써요? 네, 4는 그대로 5로 1만큼 더해주고요. 그 다음에 37에서는요, 네, 이 분자인 36만큼을요, 쭉 빼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정답 쓸수 있겠네요. 바로 5와 36분의 1이라고요. 네, 우리가 이렇게 계산 단계를요, 하나씩 생략할수록 여러분들의 계산이 빨라지니까, 네, 이런 방법들 적극적으로 쓰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16번입니다. 보면은 1과 2분의 1 더하기 1과 7분의 5인데요. 항상 똑같죠? 제일 먼저 최소공배수 14로 통분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분의 1은요, 1과 14분의 7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과 7분의 5는요, 네. 그대로 분모분자에 2씩 곱하니까 1과 14분의 10이 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준다고요. 그러니까요, 자연수 부분요, 1 더하기 1은 2, 그리고 분수 부분요, 14분의 분모는 그대로 두고요, 분자 7 더하기 10 해서 17이 된다고요. 여기서 바로 받아올림 해줄 수 있을까요? 네, 한번 해볼게요. 보면요, 자연수 2는 뭐가 돼요? 3, 그쵸, 3이 되죠. 그 다음에 14분의 17은요, 어떻게 돼요? 네, 분자 17에서 분모 14만큼을 빼주니까 이거는 14분의 3으로 변합니다. 그렇다면 정리해볼까요? 네, 정답은 뭐가 되는 거죠? 바로 3과 14분의 몇이 돼요? 3이 된다. 네, 이렇게 깔끔하게 바로 풀어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18번 문제. 2와 4분의 1 더하기 1과 6분의 5죠. 몇으로 통분해요? 네, 바로 최소공배수 12로 통분합니다. 볼게요. 2와 4분의 1은요, 분모분자에 3씩 곱해서 2와 12분의 3으로요. 1과 6분의 5는요, 분모분자에 2씩 곱하니까 1과 12분의 10으로요. 네, 그렇다면요, 네, 여기서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버리면 되겠죠. 그러니까 자연수 부분은요, 2 더하기 1은 3 그대로, 분수 부분은요, 네, 분모 그대로 10이 써주고요, 분자만 3 더하기 10은 13.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우리 받아올림만 신경 쓰면 되겠습니다. 3이 뭐가 돼요? 4가 되고요. 그렇다면요, 네, 분자에서 몇을 빼주면 될까요? 네, 12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몇이 돼요? 1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바로 한번 정답 써볼게요. 몇이 되나요? 네, 바로 4와 12분의 1. 이렇게 정답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에는 20번 문제입니다. 2와 10분의 9 더하기 2와 6분의 1입니다. 제일 먼저 통분 10과 6은요, 30을 최소공배수로 하죠. 그럼 풀어볼게요. 2와 10분의 9는요, 2와 30분의 27로 통분할 수 있습니다. 분모분자에 30 곱하잖아요. 그렇다면요, 2와 6분의 1은요, 분모분자에 5씩 곱해서 2와 30분의 5로 통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줍니다. 그렇다면요, 자연수는요, 2 더하기는 2.

4, 분수는요? 30분에, 네, 27 더하기 5니까 32. 그러면요,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받아올림 해야겠죠? 4는요? 5가 됩니다. 32는요? 네, 분모만큼 30만큼 빼줍니다. 그러니까 2가 되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정답을 써보자면은 5는 그대로 쓰고요. 그 다음에 분수 부분은 30분의 2 적어주면 되겠죠? 30분의 2. 그런데 보니까 어때요? 네, 모처럼 약분 가능한 숫자가 나왔습니다. 30이랑 2, 둘다 짝수잖아요. 2로 나누겠습니다. 30 나누기 2는 15, 2 나누기 2는 1 해서요. 정답은 뭘까요? 바로 5랑 15분의 1. 이렇게 정답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2번 문제. 1과 5분의 1 더하기 1과 6분의 5. 요렇게 풀수 있겠네요. 일단 제일 먼저 최소공배수 먼저 확인하면 30이 되겠네요. 우리는 30으로 통분합니다. 1과 5분의 1은요, 분모 분자에 60 곱하니까 1과 30분의 6이 되고요. 그 다음에 1과 6분의 5는요, 분모 분자에 50 곱하니까 1과 30분의 25가 됩니다. 그 다음에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합니다. 어떻게 되죠? 네, 자연수 2랑 분수 30분의 31이 됩니다. 이건 한번 암산 시도해 볼까요? 몇으로 바꿀 수 있죠? 네, 바로 3과 30분의 1. 네, 이런 간단한 분수는 바로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요,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엔 24번 문제. 2와 9분의 4 더하기 1과 3분의 2입니다. 몇으로 통분하나요? 9로 통분합니다. 그러니까 2와 9분의 4는 그대로 두고요. 1과 3분의 2가 1과 9분의 6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거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주겠습니다. 그러면요, 3과 9분의 10이 되는데요. 아, 이것도 우리 바로 바꿔줄 수 있겠어요. 네, 분모에서 딱 1만큼 크니까 3이 몇이 돼요? 3이 4가 되고 10은 1이 되겠구나. 바로 할수 있겠죠. 그렇다면요. 4와 9분의 1. 이렇게 대분수로 정답 적어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과 4분의 3 더하기 1과 9분의 7인데요. 어떻게 통분하나요? 최소공배수 36으로 통분합니다. 36 적어주고요. 그렇다면 한번 통분해 볼까요? 3은 그대로 자연수는 쓰고요. 4분의 3은요, 분모 분자에 9씩 곱해서 바로 36분의 27이 됩니다. 그 다음에요, 1과 9분의 7은요, 분모 분자에 4씩 곱하니까 1과 36분의 28.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네, 자연수끼리, 분수끼리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자연수 요렇게, 분수 요렇게. 그렇다면요, 3 더하기 1은 4. 그 다음에 분자끼리 더하면요, 숫자가 조금 크지만 할수 있습니다. 36분의 27 더하기 28은요, 5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마지막에는요, 네, 받아올림 빼먹지 않고요. 4는 5가 되고요. 36분의 55에서요, 분자에서는요, 이게 아니죠. 분자에서 36만큼을 빼줍니다. 55 빼기 36은요, 쫙 지우고 10. 9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뭐예요? 바로 5랑 여기다 쓸게요. 5와 36분의 19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수의 덧셈, 네, 받아올림 방식으로도 이렇게 쭉 한번 풀었는데요. 어때요? 받아올림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을까요? 좋습니다. 그렇다면요, 오늘의 문제풀이 여기서 마무리하면서 짜잔! 스피드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정답을 구하세요. 읽어볼까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수는 무엇인가요? 보니까요. 1과 5분의 2 더하기 3과 4분의 3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빈칸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네. 우리가 오늘 배워보았던 받아올림 잘 생각해서 한번 정답 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오늘 3일차까지 분수의 덧셈 함께 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엔요. 어디까요? 네. 그쵸. 4, 5일차 분수의 덧셈 다음 강의에서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다음 강의에서 볼게요. 안녕!

헤이요, 친구들의 연산을 책임질 멋쟁이 강의, 만점왕 연산 10단계 김재현 선생님입니다. 자,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문제 싹 한번 풀어봤습니다. 그쵸? 그리고 선생님이랑 다못푼 문제는 친구들이 이제 각자 복습을 해야 했는데 친구들 복습 다 했나요? 자, 좋습니다. 오늘은 이제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는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차례입니다. 소수가 이제는 1보다 큰 소수예요. 아, 그러면은 뭔가 계산 과정에서 좀더 복잡하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 고민하는, 걱정하는 그러한 친구들 있을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그 이전에서 소수 곱하기 소수 다양하게 했던 걸 바탕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것으로 그 능력을 만들었다 하면은 이번에 하는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도 친구들 충분히 해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선생님 믿고 한번 선생님이랑 오늘도 즐겁게 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배울 내용 한번 살펴봐야겠죠? 오늘 배울 내용입니다. 소수 곱하기 소수. 고요. 그래서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는 과연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우리 원리 깨치기를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개념만 알았다 하면은 끝이 아니죠.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다양한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차근차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친구들 준비됐나요? 좋습니다. 자,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원리 깨치기입니다.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시 문제를 가져왔는데 뭐예요? 1.6 곱하기 1.2를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옆에 하나의 또 팁이 있네요. 봅시다. 1.6에다가 1.2를 곱하면 1.6보다는 큰 값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당연한 얘기죠. 친구들, 잘 보세요.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할게요. 네모에다가 선생님이 1을 곱할게요. 1. 자, 그러면은 어떤 답이 나오나요? 당연히 네모가 나옵니다. 네모에다가 1을 곱하면 네모가 나와요. 그럼 당연히 네모에다가 이 1보다 더큰 수, 1보다 더큰 어떠한 수, 1.2가 될 수도 있고, 1.3이 될 수도 있고, 뭐 4.5가 될 수도 있고, 그러한 1보다 더큰 수를 곱하면 당연하게 네모보다 더큰 값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1.6에다가 1보다 큰 1.2를 곱하면 당연히 1.6보다 큰 값이 나온다. 이걸 친구들이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1.6 곱하기 1.2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해했다 하고 한번 그러면은 1.6 곱하기 1.2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보겠습니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봐야겠죠? 첫 번째,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 이번에 이 1.6과 1.2를 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소수로 바꿔주면 되겠구나. 이 얘기입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자, 1.6 곱하기 1.2를 선생님이 분수로 바꿀게요. 분수로 바꾸는 거 친구들 이제는 다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6을 분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오죠? 10분의 16이 나옵니다. 그쵸? 곱하기 1.2는요, 10분의 1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맞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분수의 곱셈을 하는 거예요. 분수의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곱해주고 분자는 분자끼리 곱해주면 됐죠. 그러면은 분...

품모 먼저 한번 곱해볼게요. 품모는 10 곱하기 10이니까 얼마? 100이 나와요. 그쵸? 근데 분자는 암산이 안 됩니다. 16 곱하기 12죠? 한번 선생님이 식을 적어서 계산을 해볼게요. 친구들도 이런 거 무리하지 말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6 곱하기 2는 12죠? 그래서 1 올라갑니다. 1 곱하기 2는 2예요. 근데 위에 1이 있으니까 3이 되고요. 자, 1 곱하기 6, 1 곱하기 1. 당연히 그냥 16 그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이거 더해주면 19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네요. 맞나요? 그렇다면 분자에다가는 192를 적어주면 된다. 자, 이렇게 해서 분수에 곱셈했어요. 그럼 여기서 끝인가요? 아니죠. 이거를 이제 소수로 바꿔줘야 하는 거죠. 자, 100분의 192. 이거를 소수로 바꾸면 얼마가 나온다? 맞습니다. 1.9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러니까 1이 잘안 보이죠? 자, 1.9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요렇게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게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할 분수의 곱셈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어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알아봐야겠죠? 자, 이 소수 1.6과 1.2를 우리는 자연수로 먼저 확인을 해서 자연수로 계산을 하고 그걸 소수로 바꿀 겁니다. 자, 1.6을 그러면 자연수 선생님은 16으로 먼저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할게요. 그럼 1.2는요? 당연히 12로 계산을 하면 되겠죠. 16 곱하기 12를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6 곱하기 12. 친구들 아까 했죠? 얼마 나왔어요? 192가 나왔어요. 그쵸? 192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는 근데 우리가 그냥 자연수로 평범하게 계산을 한 거예요. 우리가 결국 해야 할건 뭐예요? 1.6 곱하기 1.2잖아요. 친구들, 그쵸? 그럼 선생님이 한번 식을 적어볼게요. 1.6 곱하기 1.2. 16 곱하기 12와 1.6 곱하기 1.2. 뭐가 다른지 봅시다. 16이 1.6으로 바뀌었어요. 16이 1.6이 되기 위해서는 16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몇 분의 몇 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몇 분의 몇 배를 해주면 될까요? 그쵸.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16이 1.6이 되기 위해서는 16에다가 몇 배? 10분의 1배를 해주면 된다. 자,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도 1.2가 됐잖아요. 똑같이 몇 분의 몇 배가 된 거죠? 자, 10분의 1배가 된 거죠. 그쵸? 10분의 1배가 된 겁니다. 자, 곱하는 수가 각각 10분의 1배, 10분의 1배가 됐어요. 그렇다면 정답은 몇 분의 몇 배로 바뀌는 걸까요? 각각이 10분의 1배가 됐으니까 100분의 1배를 해주면 되겠죠. 100분의 1배. 100분의 1배 적어볼게요. 자, 그러면 192에 100분의 1배 얼마? 100분의 1배니까 1.92. 아까처럼 1.92가 나오는 거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자연수의 곱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역시 이것이 제일 중요하며 이 방법으로 거의 풉니다. 친구들.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1보다 작은 소수 곱하기 1보다 작은 소수 세로셈 계산 많이 했죠? 그거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걱정하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1.6 곱하기 1.2예요. 그쵸? 세로식으로 계산해 볼게요. 6이 12, 1 올라가고요. 1, 2는 2니까 3 되고요. 그 다음 1 곱하기 6, 1 곱하기 1은 다 가깝게 답이 나오겠죠. 16으로 나오겠죠. 똑같이. 계산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계산하니까 192가 나옵니다. 여기다가 적을게요. 192가 나옵니다. 그쵸? 자, 그 다음에 해줄 거. 소수점 위치를 보는 겁니다. 1.6은 뒤에서 한 칸, 1.2도 뒤에서 한 칸. 우리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러면 총몇 칸? 뒤에서 두 칸. 그래서 뒤에서 두 칸을 이동시켜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죠. 이렇게. 소수점을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우리 1.92가 나오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계산하는 세 가지 계산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세 번째, 세로셈으로 계산하는 방법. 이거 친구들이 꼭 이해하고 이제 문제풀이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됐나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원리 깨치기 알아봤고요. 우리 다음 자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1보다 큰 소수 곱하기 1보다 큰 소수. 먼저 연산 키포인트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4.2 곱하기 1.8이네요. 자, 42 곱하기 18을 먼저 해줬어요. 그래서 756이 나왔고요. 이제 4.2 곱하기 1.8이니까 우리 소수점을 찍기 위해서 소수가 몇 칸, 소수점이 몇칸 이동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한 칸, 또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두칸 이동했구나. 그래서 7.56 이렇게 소수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말로 하는 것보다 직접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게더 좋겠죠? 문제풀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1.5 곱하기 얼마? 3.2네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 곱하기 2부터 할게요. 5 곱하기 2는 얼마예요? 10입니다. 그래서 0 적어주고요. 1을 올릴게요, 선생님이. 1 곱하기 2는요? 2죠. 근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3이라고 적어주고요. 자, 5 곱하기 3은 얼마예요? 15입니다. 그래서 5 적어주고요. 1을 또 올리겠습니다. 1 곱하기 3은 3인데 위에 1이 있으니까 더해서 4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거 그대로 이제 더해주면 됩니다. 자릿수 맞춰서 0, 8, 4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해줄 거 뭐다? 소수점 찍는 거다.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몇 칸? 두 칸. 그래서 한 칸, 두칸 가서 소수점을 찍어주니까. 자, 친구들 이거 정답 뭐라고 읽나요? 4.80이라고 읽나요? 아니죠. 그쵸. 이거 정답 4.8입니다. 소수점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0들은 다 없는 셈 치는 거예요. 없는 셈. 그래서 이거 4.80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정답은 4.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풀어봤고요.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3.5 곱하기 2.8이네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8부터 해봐야겠네요. 5, 8에 40. 4 올리고요. 3 곱하기 8은 얼마예요? 24죠. 근데 위에 4가 있으니까 더해서 28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계산했고요. 5 곱하기 2도 해봐야죠. 5 곱하기 2는 10입니다. 그래서 0 적어주고 또 1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3 곱하기 2는 6인데 1이 올라와 있으니까 더해서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더해봅시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9, 8, 0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해줄 거 소수점 찍기. 소수점 한번 찍어볼게요. 자, 3.5는 뒤에서 한 칸, 2.8은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두칸 이동했으니까 9와 8 사이에 소수점을 찍으면 되는데 이거 그럼 정답 뭐다? 9.80이다? 아니죠. 이거 정답 9.8이 되겠습니다. 자, 9.8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문제입니다. 4.8 곱하기 7.1이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8 곱하기 1은 뭐 8이죠, 당연히. 그쵸? 4 곱하기 1도 당연히 4입니다.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았고요. 8 곱하기 7은요? 56이에요. 그쵸? 6 적어주고 5를 올리겠습니다. 자, 4 곱하기 7은 얼마예요? 28이에요. 28인데 5가 올라와 있으니까 더해서 33. 33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자릿수에 맞춰서 또 더해주면 되겠습니다. 8 그대로 내려오고요. 4 더하기 6은 10이죠? 그러니까 0만 적어주고 1은 올려줍니다. 1 더하기 3은 4. 그 다음 3 그대로 내려오고요. 자, 소수점 한번 찍어볼게요, 이번에.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두 칸. 가서 소수점을 찍으니까 정답이 얼마다? 34점. 08이다. 34.0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5번 풀어보겠습니다. 5.7 곱하기 얼마? 5.2입니다. 한번 천천히 풀어볼게요. 7 곱하기 2부터 7, 2, 14. 그래서 4 적어주고 1을 올리겠습니다. 5 곱하기 2는요? 10이에요. 근데 위에 1이 있죠? 그쵸? 그래서 11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5 곱하기

아, 7 곱하기 5는요? 35예요. 35. 그래서 5 적어주고 3을 또 올려야겠네요. 5 곱하기 5는 25. 근데 3이 있으니까 28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봤고요. 그 다음 더해봐야죠. 자릿수에 맞춰서. 4 내려오고요. 1 더하기 5는 6입니다. 1 더하기 8은 9예요. 2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뭐 한다? 소수점 찍기. 뒤에서 한 칸, 뒤에서 한 칸. 총몇 칸? 뒤에서 두칸 세주면 된다. 한 칸, 두 칸. 세서 찍어보니까 우리 이거는 정답 뭐라고 읽나요? 29.64라고 읽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29.64가 정답이네요. 20번 한번 해봐야겠죠? 20번입니다. 7.3 곱하기 3.7이네요. 자, 7.3 곱하기 3.7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곱하기 7부터 한번 해봐야겠어요. 자, 37에 21. 그래서 1 적고 2를 올릴게요. 자, 딱 올려줬어요. 그 다음 77에 49인데 2를 더해주니까 얼마? 51. 51 적어줄게요. 그 다음 3 곱하기 3 해봐야죠. 3 곱하기 3은 얼마 나와요? 9가 나와요. 그쵸? 자, 그 다음 7 곱하기 3은요? 21이 나와요. 이렇게 해봤고, 이제 더해주는 것만 남았네요. 자, 1은 그대로 내려옵니다. 1 더하기 9는 10이네요. 그래서 0만 적고 1은 올릴게요. 1 더하기 5 더하기 1입니다. 얼마 나와요? 그쵸? 7이 나와요. 그 다음 2 내려옵니다. 자, 이제 해줄 건 뭐다? 소수점을 어떻게 찍냐? 어떻게 찍냐죠? 자, 한 칸, 한 칸, 다 뒤에서 한 칸씩 이동해서 총두칸 이동했습니다. 그래서 두칸 이동해서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딱 찍으니까 정답이 뭐다? 27.01이 정답이다. 정답은 27.01. 24번 해보겠습니다. 24번이에요. 8.8 곱하기 6.8이네요. 자, 봅시다. 88에 64. 6 올라가고요. 또 88에 64인데 6 더해줘서 70. 자, 68에 48. 그쵸? 그럼 4 올라가고요. 86에 48이니까 아까랑 똑같이. 자, 48이니까 4 더해줘서 52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또 더하기를 해봐야겠죠. 해서 4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0 더하기 8은 당연히 0, 8이겠죠. 그쵸? 자, 7 더하기 2는요? 9겠죠. 그쵸? 그 다음 5 내려오고요. 자, 이제 해줄 거는 소수점 찍기. 그래서 뒤에서 한 칸, 6.8도 뒤에서 한 칸, 총 뒤에서 두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줍니다. 자, 59.84가 정답이 되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26번이에요. 9.3 곱하기 7.3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3 곱하기 3은 9가 되고요. 9 곱하기 3은요, 27이 돼요. 맞죠? 자, 3 곱하기 7은요? 21. 그쵸. 잘하고 있어요. 자, 2가 올라가네요. 9 곱하기 7은요? 63인데 2를 더해줘서 6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었어요. 자, 더해볼게요. 9는 내려오고 7 더하기 1은 8이 되고요. 2 더하기 5는 7이 되고요. 6 그대로 내려옵니다. 이제 소수점. 친구들 충분히 찍을 수 있죠. 어디다가 찍어야 돼요? 7과 8 사이에 당연히 찍어야죠. 이젠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67.8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다음 자시도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일차도 넘어왔습니다. 2일차도 넘어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번에는 어떤 예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2.6 곱하기 1.51입니다. 뭐 숫자가 조금 커지긴 했는데 계산 방법은 똑같습니다. 26 곱하기 120, 151 먼저 해서 3926이라는 답을 얻었고요. 그쵸? 그 다음에 해줄 거 소수점 찍기. 소수점을 그래서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이니까 총세 칸을 이동해서 찍어주면 되겠구나 해서 한 칸, 두 칸.

3칸 이동해서 3과 9 사이에 소수점을 찍은 걸알 수가 있네요. 정답이 그래서 3.926이 나왔다. 이렇게 확인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눈으로만 보는 거 의미 없습니다. 선생님이랑 직접 한번 풀어봐야겠죠? 자, 한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이네요. 1.3 곱하기 2.13입니다.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볼게요. 자, 3 곱하기 3부터 먼저 해봅시다. 3 곱하기 3은 9가 나옵니다. 그 다음 1 곱하기 3. 당연히 3이죠. 뭐 어렵지 않고요.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3 곱하기 1. 3이에요. 그쵸? 그 다음 1 곱하기 1은 1이고요. 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도 어렵지 않아요. 3 곱하기 2는 뭐 당연히 6이겠죠? 그 다음 1 곱하기 2는 2. 친구들이 이걸 할때 헷갈리는 거는 이 자릿수를 맞추는 거에 친구들이 가끔씩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한 칸씩 띄어서 자릿수를 잘 맞추어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 더 해줄게요. 9 그대로 내려오고요. 6 되고요. 7 되고요. 2 됩니다. 맞죠? 그 다음 이제 해줄 거 뭐다?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다. 자, 봅시다. 1.3은 뒤에서 몇 칸? 한 칸. 2.13은 뒤에서 몇 칸? 두 칸. 그러면은 총몇 칸? 세칸 이동을 하면 됩니다. 맨 뒤에서 하나, 둘, 셋. 가서 소수점을 찍어주니까 정답 뭐예요? 2.769가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8번 문제입니다. 3.3 곱하기 2.26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 곱하기 6부터 해봐야겠죠? 36. 18. 자, 8 적어주고요. 1 올라갈게요. 또 36, 18이네요. 그쵸? 그러면은 19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18에다가 위에 1 더해줘서. 자, 그 다음 볼게요. 3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3 곱하기 2는요, 6이고요. 그럼 이쪽도 당연히 똑같이 6이 되겠네요. 또 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66이라고 선생님이 적을게요. 이러고, 이제 자릿수에 맞춰서 뭘 해주면 된다? 더해주면 된다. 자, 8 그대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 9 더하기 6은 15입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5 내려오고 1을 또 올려줄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6 더하기 6이에요. 맞나요? 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2 더하기 6은 8이에요. 8 더하기 6은 14네요. 그러면은 4 적어주고, 1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1 더하기 6은 7. 이렇게 계산해 봤고요. 그럼 이제 해줄 거 소수점. 3.3에서 뒤에서 한 칸, 2.26은 뒤에서 두 칸, 총세칸 가줄게요. 하니까 이거 뭐라고 읽죠? 7.458. 7.458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12번 문제 한번 선생님이랑 풀어볼게요. 4.8 곱하기 5.36이네요. 봅시다. 86. 8 곱하기 6부터 먼저 해봐야죠. 8 곱하기 6은 48. 4 올라가고요. 4 곱하기 6은 24예요. 그쵸? 근데 위에 4가 있으니까 더해줘서 28. 해서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8 곱하기 3 한번 해봅시다. 8 곱하기 3은 얼마예요? 8 곱하기 3은 24. 24예요. 그래서 2를 또 올려줍니다. 그쵸? 자, 그 다음, 4 곱하기 3은요? 12예요. 12인데 위에 2가 있으니까 14라고 적어주면 되겠고요. 5 곱하기 8도 해봅시다. 자, 8 곱하기 5는 40. 40이니까 0 적어주고 4를 또 올려야겠네요. 자, 4 곱하기 5는요? 20입니다. 20인데 4가 있으니까 24.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이거 다 더해주면 됩니다. 와, 조금 길죠?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 8 그대로 내려옵니다. 8 더하기 4는요, 12예요. 그래서 2 적어주고 1 올라갑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4는요, 7입니다. 맞죠? 그 다음 1 더하기 4는 5고요. 2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자, 막상 덧셈을 해보니까 덧셈이 어렵진 않았어요. 그럼 이제 해줄 거, 소수점 찍어주기. 총몇 칸? 세칸 이동해주면 됩니다. 하나, 둘, 세칸 이동해줘서 찍으니까 정답이 뭐가 나온다? 25.728이 정답이 되는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15번 해보겠습니다. 15번입니다. 5.6 곱하기

4.24네요. 이것도 한번 선생님이랑 계산해 볼게요. 6 곱하기 4부터 6, 4, 24. 4 적어주고 2만 올리면 되겠네요. 자, 5, 4, 20, 20인데 위에 2가 있으니까 22, 22 적어줄게요. 그 다음, 6, 2, 12 해서 2 적어주고 1을 올려야겠죠? 자, 5, 2, 12니까 1 더해줘서 11 적어볼 거고요. 그 다음, 6, 4, 24. 자, 2를 또 올려보겠습니다. 5 곱하기 4는요? 맞습니다. 20이죠? 근데 2가 있으니까 더해줘서 22를 적으면 되겠네요. 자, 이거 또 자릿수에 맞춰서 더해봐야죠? 자, 4 내려오고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1 더하기 4는 얼마예요? 7이에요. 그쵸? 1 더하기 2는요? 3이고요. 2 그대로 내려오면 되겠습니다. 자, 소수점 찍으니까 총몇칸 이동했어요? 한 칸, 두 칸, 세 칸. 세칸 이동했습니다. 세칸 이동해서 소수점을 찍어 볼게요. 하니까 얼마죠? 23.744가 정답이구나. 알수 있었습니다. 20번 한번 해봐야겠네요. 20번입니다. 7.5 곱하기 1.18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5 곱하기 8부터 해봅시다. 5, 8에 40입니다. 4가 올라가고요. 7, 8에 56인데 지금 4가 올라가 있죠. 그러면은 60이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 5 곱하기 1, 7 곱하기 1다 7, 5 이렇게 나오겠죠. 똑같은 숫자가 나오겠죠. 계산을 하면은. 그래서 적어주고요. 그 다음도 5 곱하기 1, 7 곱하기 1이네요. 그러면은 똑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또 더한다. 더하면 된다. 0 나오고요. 5 나오고요. 자, 6 더하기 7 얼마? 13. 13에서 5를 더하면 18입니다. 그러면은 8 적어주고 1이 올라가네요. 1 더하기 7은 8. 이렇게 한 다음에 뭐 해주는 거예요? 이제 소수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뒤에서 한 칸, 뒤에서 두 칸, 총몇 칸? 세 칸, 하나, 둘, 세칸 가서 찍어주니까. 자, 친구들, 이거 어떻게 읽는다고 됐죠? 정답? 8.850 아니죠? 그쵸? 뭐죠? 8.85가 정답입니다. 8.85. 이것이 정답이 됩니다. 맨 뒤에 0은 안 읽어주고 빼준다고 했어요. 24번입니다. 8.7 곱하기 2.25네요. 한번 해봅시다. 7 곱하기 5는 35. 3 올라가고요. 8 곱하기 5는 40이니까 더해줘서 43 적으면 되겠습니다. 7 곱하기 2는 14. 그쵸? 그러면 1 올라가죠. 8 곱하기 2는 16이니까 1 더해줘서 17. 자, 그 다음도 2예요. 그럼 똑같은 숫자가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이걸 이제 또 더해봅시다. 선생님이랑. 하니까 5 내려오고요. 3 더하기 4는 7이고요. 자, 4 더하기 7은 11. 11에다가 4 더하면 15예요. 5 적어주고 1 올라갑니다. 1 더하기 1 더하기 7은 9죠? 이렇게 되고, 자, 소수점 한번 친구들이 찍어보세요. 어디죠? 맞습니다. 9와 5 사이, 여기에다가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19.575가 정답이 됩니다. 26번. 자, 마지막 문제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2 곱하기 1 먼저 해볼게요. 자, 2가 나오고요. 9 곱하기 1은 뭐 당연히 9가 나옵니다. 2 곱하기 5는요? 맞아요. 10이 나오고요. 1이 올라가겠네요. 9 곱하기 5는 45니까 1 더해줘서 46 적어주면 되고요. 자, 2 곱하기 2는 4예요. 9 곱하기 2는 18입니다. 이거 그대로 더해볼게요. 2, 9. 6 더하기 4에서 10이니까 0 적어주고 1 올라가죠? 1 더하기 4 더하기 8은 13입니다. 그쵸? 3 적어주고 1 올라가서.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소수점 찍으니까 어디다? 여기다. 23.092가 정답이다. 자, 이렇게 오늘도 숨가쁘게 한번 선생님이랑 문제 풀이 해봤고요. 남은 문제는 어떻게 한다? 친구들이 직접 풀어봐야 한다. 그럼 다음 시간에 문제 풀이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선생님이랑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꼼꼼하게 계산해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새로운 차식 굿차식 공부해 볼 건데요, 바로 오늘의 공부 주제와 목표까지 샥샥 확인해 볼까요? 자, 굿차식의 제목은요 바로 비와 비율입니다. 여기 1이라고 붙은 이유는 연산 10차시가 또 비와 비율이거든요. 연산 9차시는 비와 비율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요 연산 9차시 1차와 2차 문제를 만나 볼 거고요. 오늘의 공부 목표까지 한눈에 확인해 보면은 오늘의 공부 목표는요 하나입니다. 바로 이걸 잘 알면 돼요. 비인데요. 비로 나타내기가 바로 오늘의 공부 목표입니다. 자, 오늘의 공부 주제와 목표까지 샥샥 확인해 봤으니까 원리를 깨쳐보기 전에 바로 오늘의 퀴즈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는요 17대 11을 비로 나타내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가 바로 오늘의 퀴즈입니다. 자, 오늘 원리를 잘 깨치고 문제까지 잘 풀어본 뒤에 오늘의 퀴즈도 우리 함께 멋지게 해결해 보자고요. 자, 오늘의 퀴즈까지 만나봤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굿차시 원리를 깨쳐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의 원리 깨치기는 바로 오늘의 공부 주제인 목표인 비로 나타내기 알아볼 건데요. 자, 수학은요 약속의 과목, 학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수학에서는요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죠. 뭐 도형이니 선분이니 뭐 각도 등등 여러 가지 용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용어는요 어떤 한 사람이 그냥 그렇게 해 라고 정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시다 라고 정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는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비라는 것도 이 비가 무엇인지 그 약속을 통해 정해진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때 확실하게 알고 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비로 나타내 보기 전에 이 비가 무엇인지 이 문장을 통해 확인해 볼 건데요. 다 같이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을 비라고 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 안에 오늘의 공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죠. 비라는 건 무엇이냐?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이게 바로 비라는 겁니다. 외울 건 외워줘야 됩니다.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지 말고요. 머릿속에 꼭꼭 집어넣어 주세요. 자, 이 말을 조금 더 선생님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두 수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먼저 아주 쉽게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요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요리를 할 때요 이 A라는 재료가 샥 들어가기도 하고요 B라는 재료가 샥 들어가기도 한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A와 B라는 재료를 통해 요리를 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A라는 재료가 요만큼 들어가고요. 그리고 B라는 재료는요, 요만큼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두 양의 크기, 두 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쉽게 뺄셈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차를 구해봐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할 수가 있나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면 되죠. 그러니까 3에서 1을 빼면 2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6에서 2를 빼면 4만큼 차이가 나요. 아주 쉽죠? 그리고 9에서 3을 빼면 6만큼 차이가 나요. 그리고 12에서 4를 빼면 8만큼 차이가 나요. 이렇게 계속 뺄셈으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뺄셈으로 비교하면 어때요? 두 수의 차가 2, 4, 6, 8로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두 양의 크기,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법은요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요. 그러니까 1과 3을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면 아, 3은 1의 3배야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6은 2의 3배야 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또 9는 3의 3배야 라고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12는 4의 3배야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이렇게 두 수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요,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할 때는요, 3배, 3배, 3배, 3배, 두 수의 차, 두 수의 관계가 일정하게 변함을 발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리함이 있구나라는 것도 함께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뺄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곱셈이나 나눗셈으로 비교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는 나눗셈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겠다라는 걸 이용해서 다시 한번 더 비를 정리하면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BB라고 한다, 라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죠. 그 아래를 보니까요. 3, 이 기호, 4, 이렇게 적혀 있고요. 요게 조금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4가 기준량이고요. 3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4라는 기준이 되는 양에 비해서 3이라는 이 양은 어느 정도야? 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더. 4라는 기준이 되는 양에 대해서 이 3이라는 양은 어느 정도 크기야?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4는 기준량이라고 하고요. 왼쪽에 있는 이 수, 3은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B라는 건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이것이 B이고요.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요. 이때 오른쪽에 있는 수는요, 기준이 되는 양, 기준량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왼쪽에 있는 수는요, 비교하는 양, 비교하는 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B를 읽을 때는요, 어떻게 읽는지 또 함께 알아봐야 되겠지요. 자,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요,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죠. 자, 가장 간단하게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3대 4라고 읽을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또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3과 4의 B라고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건요, 바로 이세 번째와 네 번째인데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여기 보면 대한이 있지요. 대한. 이 대한은요, 기준량에만 붙습니다. 아까 선생님이요, 이 기준량은 기준이 되는 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기준이 되는 양에 비해서 이 수는 어느 정도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건 얼마만큼의 크기야? 라는 의미이니까, 뭐뭐에 대해, 뭐뭐에 대한, 이 대한이라는 말은 오른쪽에 있는 기준량에만 붙는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요,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자, 볼까요? 4에 대한, 대한이 여기 붙었죠? 대한, 그러니까 기준량에 붙었습니다. 4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은 어느 정도 크기야? 4에 대한 3의 비. 그리고 이 대한은요, 또 뒤로 보내서 3의 4에 대한 비, 이렇게도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앞에 있든 뒤에 있든 이 대한은 기준량에만 붙어 있습니다. 보세요. 3의 4에 대한 비. 마찬가지로 4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3은 어느 정도 크기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자, 읽는 방법은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쉬워요. 3대 4. 3과 4의 비 차례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세 번째와 네 번째는요, 이거 하나 기억해 주세요라고 했죠. 대한은요, 기준량에만 붙습니다.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은 어느 정도 크기야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3의 4에 대한 비, 4에 대한 3의 비, 이렇게 대한은 기준량에만 붙는다. 그래서 이렇게 읽을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함께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리깨치기 한번더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B라는 것은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B이고요. B를 읽는 방법은 3대 4.

0: 3과 4의 B, 4에 대한 3의 B, 3의 4에 대한 B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고 또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까지 한눈에 정리해봤습니다. 자, 원리를 깨쳐봤으니까 이제 우리 자신 있게 1일차와 2일차 문제 차근차근 만나볼 건데요. 자, 먼저 1일차 문제 만나보도록 하죠. 자, B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B라는 건 뭘까요? 말해볼까요?
1: B.
0: 자, 그럼 우리 친구들이요. B, B 이렇게 또 헷갈리죠? 헷갈리지 않게 누가 쿡 찌르면 바로 나올 수 있게 외워줘야 합니다. B라는 건 뭐라고요? 두 수를 뭘로? 두 수를 뭘로 비교한다고요? 뺄셈 말고.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무슨 기호? 요 기호. 요 기호. 요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B라고요. 한 번 더. 두 수를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 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B다. 라고 했습니다. 자, 원리 깨치기 우리 알아봤으니까 1번 문제 연산키 문제 확인하고 바로 문제 풀어볼 텐데요. 자, 비교하는 양은 왼쪽에 있는 수고요. 오른쪽에 있는 수가 기준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2대 3 그리고 2와 3의 비 또는 2의 3에 대한 비 또는 3에 대한 2의 비 이렇게 대한이라는 말은 기준량에만 붙어요까지 기억하고 가야겠지요. 자, 자신 있게 문제 풀어봅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원리만 잘 기억하고 있다면 말이죠. 자, 1번 문제입니다. 자, 2대 1입니다. 차례대로 적어주면 돼요. 2대 1이기 때문에 2대 1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쉽죠? 이때 왼쪽에 있는 수는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는요. 기준량입니다. 비교하는 양, 기준량. 1이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2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죠. 2대 5입니다. 2대 5. 쉽게 적어볼까요? 차례대로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차례대로 적으면 돼요. 2대 5. 이렇게 기호를 잘 콩콩 찍어줍니다. 2대 5. 2와 5의 B, 2의 5에 대한 B, 5에 대한 2의 B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3번 3대 2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는 양은 3, 기호 콩콩 찍어주고요. 2 오른쪽에 적어주면 이렇게 또 쉽게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계속해서 4번 문제입니다. 3대 4입니다. 되게 쉽죠? 그냥 차례대로 적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B가 무엇인지 툭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것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다. 어떻게 읽을 수가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3대 4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5번 문제 4대 3인데요. 역시 차례대로 적으면 돼요. 왼쪽에 비교하는 양 4 적어주고요. 기호 적어주고요. 오른쪽에 기준량 3 적어주면 이렇게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자, 5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조금 넘어가서 이번에 20번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2와 7의 B입니다. 자, 일단 대한이 안 붙었기 때문에 아주 쉽게 왼쪽에서부터 차례대로 그냥 생각해 주면 돼요. 2와 7의 B, 왼쪽에 비교하는 양 그대로 차례대로 적어주고요. 기호 콩콩콩 찍어주고요. 오른쪽에 7 적어주면 2와 7의 B, 2대 7 이렇게 B로 나타낼 수가 있죠. 21번 문제는요. 3과 1의 B입니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3이 비교하는 양이구나. 기호 적어주고요. 오른쪽 1이 기준량이구나. 1이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3이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는 어때? 이렇게 B로 나타내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계속해서 22번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자, 3과 8의 B입니다. 몇과 몇의 B 왼쪽부터 차례대로 비교하는 양, 기준량 적어주고요. 기호 빠뜨리지 않고 찍어주면 이렇게 또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3번 문제입니다. 4와 7의 B입니다. 그리 어렵지 않게 또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죠. 왼쪽부터 4, 기호 찍어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7까지 읽을 때는 4대 7, 4와 7의 비, 4의 7에 대한 비, 7에 대한 4의 비 이렇게 또 읽어볼 수가 있겠네요. 자, 24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5와 4의 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왼쪽부터 5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4 기준 양까지 이렇게 또 비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오늘은 우리 1일차와 2일차 문제 모두 만나봐야 하기 때문에 바로 2일차로 가면은

많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B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찾아볼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 주변에서 B를 찾아보세요. 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꿀팁입니다.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선생님, 찾았습니다! 어디에? 저기, 소나기요! 이슬비요! 이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이 먹구름이 있고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어? 내가 아닌데? 이러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비는요, 소나기 이슬비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비란 무엇인가요? 라고 하면 바로 나와야죠. 뭐부터? 두 수를. 뭐, 두 양도 괜찮지만, 우리 교재에 두 수라고 되어 있죠? 두 수를 뭘로 비교하기 위해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비예요. 한번 더, 이번 시간에 아예 확실히 외워버리자고요. 두 수를 뭘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비다라는 것이고요. 쓸 때는 이렇게 쓰고 왼쪽에 있는 이 수를 무슨 양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있는 수를 무슨 양 기준양이라고 한다. 읽는 방법 네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차례대로 A 대비, A와 B의 비 또는 A의 B에 대한 비, B에 대한 A의 비 이렇게 읽는 방법 네 가지도 확실하게 알아두자고요. 자, 그래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비가 숨겨져 있는지 찾아보는데요. 뭐, 예를 들면, 어떤 옷을 만들 때, 어떤 옷감의 가로와 세로의 비. 그리고 또는, 뭐, 건축물에서 어떤 가로와 세로의 비. 또는, 아까 선생님이 예로 잠깐 든 것처럼, 요리를 할 때, 어떤 재료와 어떤 재료의 비. 뭐, 등등등. 우리 생활 속에서 숨어져 있는 이 비를 찾아, 이런 것이 있어요라고 혹시 찾았다면 또 수강후기 게시판에도 많이 많이 공유해주면 좋겠네요. 자, 우리 주변에서 비를 찾아보세요가 바로 오늘의 연산 실력을 높여보는 꿀팁이었습니다. 자, 머리를 잠깐 식혔으니까 계속해서 1차 문제 만나볼 건데요. 자, 1차 문제는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라고 해서 1차 문제와 비슷합니다. 자, 연산 키 문제 확인해 보니까요. 자, 왼쪽에는 비교하는 양, 오른쪽에 기준 양입니다. 쓸 때는 이렇게 쓰고요. 이번에는 대한이 붙었습니다. 어디에 붙는다고요? 대한은?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기준 양에만 붙는다. 이것만 기억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3에 대한 2의 비, 또 2의 3에 대한 비,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럼 우리 1차 문제 자신 있게 풀어보죠. 1번 문제입니다. 3에 대한 5의 비입니다. 이 3이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5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는 어느 정도야? 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자, 대한은 어디에 붙었는지 보면은 3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3을 어디에 보내야 돼요? 기준량에 보내야 됩니다. 5는 어디에 보내야 돼요? 비교하는 양에 보내야 합니다. 기호 찍어주면 이렇게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문제도 해보죠. 이번에는 4에 대한 1의 비입니다. 대한이 어디에 붙었는지 보세요. 1이 아니라 4에 붙었죠. 그 말은, 아, 기준량이 4구나. 4를 오른쪽에 보내면 되겠고요. 남아있는 1은 비교하는 양에 보내고, 기호 찍는 것도 잊지 말아주세요. 따라서 이렇게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을 이렇게 확실하게 콩콩 찍어 볼까요? 1대 4. 1과 4의 비. 4에 대한 1의 비. 1에 4에 대한 비.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읽을 수도 있고요. 자, 3번 문제는 5에 대한 7의 비입니다. 이번에도 대한은 어디에 붙었는지 봤더니 5에 붙었습니다. 그 말은 5가 무슨 양이다? 기준양이다. 이렇게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7은 무슨 양이다? 비교하는 양이다. 왼쪽에다가 적어주세요. 그리고 기호를 콩콩콩 찍어주면 이렇게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보다시피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요. 이 문제 꼭 나오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선생님이 이렇게 채점을 해보면 틀리는 친구들이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쉬운데 이상하다. 왜 틀릴까라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했더니요, 그 친구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이해 없이 무작정 외우기만 한 친구예요. 어떻게? 그냥 오에 대한 칠이비, 칠에 대한 오에비, 그냥 외운 거예요. 그런데 이해 없이 외우면요, 헷갈려요. 대안이 여기에 붙었나? 여기에 붙었나? 기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립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설명해 준 것처럼 B라는 용어의 정의를 정확히 일단 아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대안은 어디에 기준량에만 붙는다라는 걸 꼭꼭 기억해야 돼요. 한번더 이야기하지만 O에 대한 기준량에 대해서 O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7이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가 얼마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대한이라는 말은 앞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있는 기준량에만 붙는다라고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외워줘야 됩니다. 그럼 틀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문제 보죠. O에 대한 이해 B입니다. 마찬가지로 O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E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 묻고 있는 거니까요. B로 나타내어 보면 O에 대한 O가 기준량이고요. E에 B, E가 비교하는 양이죠. 이렇게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일차 문제 5번 문제 가볼까요? 6에 대한 7의 비입니다. 두눈 크게 뜨고 대안이 어디에 붙었나 보면 앞에 있는 6에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6이 기준량, 7이 비교하는 양, 기호 잘 적어주면 이렇게 또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일차 문제 5개 더 풀어볼까요? 조금 지나가서 20번 문제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방금 봤던 1번부터 5번까지는요, 대안이 앞에 있었는데요. 20번 문제를 보니까요, 대안이 여기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붙든 여기 붙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대안이 어떤 수에 붙었는지를 잘 보세요. 1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1이 무슨 양이라고요? 무슨 양? 그래요. 기준량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1이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1이라는 기준량에 대해서 4라는 비교하는 양의 크기를 묻고 있는 것이니까 말이죠. B로 나타내면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쓸수 있고요. 읽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4대 1. 4와 1의 비. 또 4의 1에 대한 비. 일에 대한 사회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또 어떤 친구들은 호기심이 많은 친구들은요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은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요 이렇게 쓰잖아요. 그리고요 읽을 때도요 4대1 이렇게 읽어요. 그러면 이 축구 경기의 이 점수도요 B라고 할 수가 있나요? 라고 그런 질문이 가끔 들어오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요 이 운동 경기에서 나타내는 이것은 B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주 우연치 않게 이렇게 기호가 비슷할, 같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거는요, 그냥 단순하게 상대 팀은 4점이고요, 다른 팀은 1점이에요를 보여주는 것이지, 기준량에 대해서 비교하는 양의 크기는 얼마야? 이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축구 경기나 운동 경기에서 보여주는 4대1입니다라는 점수는 B는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찾아볼 때 참고해 보시고요. 자, 2일차 문제 21번 문제 보겠습니다. 3의 2에 대한 B입니다. 대안이 어디에 붙었나? 2에 붙었어요. 2가 기준량이고요. 3이 비교하는 양입니다.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고요. 자, 22번 문제 가겠습니다. 3의 7에 대한 B입니다. 이번에는요, 대안이 7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7, 내가 기준량이야. 오른쪽에 적어주고요. 3은 비교하는 양이네요. 이렇게 기호를 이용해서 또 B로 나타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문제 더 풀어볼까요? 이번엔 23번 문제입니다. 4의 3에 대한 B이고요. 대안이 어디에 붙었나요? 그래요. 여기에 붙었죠? 누가 기준량이에요? 4가 아니라 3이에요. 따라서 3은 오른쪽에 기준량의 자리에 잘 갖다 놓고요. 남은 4는 비교하는 양 자리에 잘 갖다 놓고 잊지 말고 기호까지 잘 찍어주세요. 시험 문제를 풀 때요, 또 이렇게 기호를 찍을 때, 나만 볼수 있게 이렇게 찍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여요? 거의 안 보이잖아요? 누가 봐도 보이게, 콩콩. 우리 소소점 찍을 때, 콩콩콩 잘 찍어준 것처럼, 이 기호를 쓸 때도요, 잘 보이게 적어주세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4번 문제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9의 4에 대한 B입니다. 자, 또 대안이 어디에 붙었는지 한번 볼까요?

0: 아니, 여기에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준량이다? 구일까요? 살까요? 그래요. 사가 기준량이다. 그러니까 사가 어디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 왜? 기준량의 자리니까. 그리고 남은 9는 어디에 간다? 왼쪽에 간다. 비교하는 양 자리니까. 누구나 볼수 있게 기호를 잘 찍어주고요. 쓸 때는, 비를 쓸 때는 이렇게, 읽을 때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9대 4. 또 9와 4의 비. 또, 자, 정신 차리고요. 대안이 어디에 붙는다고요? 기준량에 붙습니다. 9에 4에 대한 또는 순서를 바꾸어 4에 대한 9의 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2일차 문제, 24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 보았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오늘의 원리를 생각하며 우리 친구들이 마저 잘 풀어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어보기 전에 이제 오늘의 연산키 정리해 봐야 되겠지요? 짜잔, 오늘의 연산키입니다. B로 나타내는 방법 알기 한눈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죠. 비교하는 양과 기준량이 있고요. 쓸 때는요, 이렇게 쓰고요. 읽을 때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다는 것 한눈에 정리해 볼 수가 있고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B가 뭐라고요? B. 한번 더. 뭐? 두 수를 뭘로? 나눗셈으로 비교하기 위해 기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것. 이것이 바로 뭐다? 비다라는 것까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연산키 샥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 자신 있게 만나보죠. 오늘의 퀴즈를 말이죠. 자, 17대 11 B로 나타내 볼까요? 자, 쉽죠? 차례대로, 왼쪽부터 차례대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7 왼쪽에 먼저 적어주고요. 기호 써주고요. 오른쪽에 11 적어준 다음에 기준량은 뭘까요? 11. 비교하는 양은 뭘까요? 17. 읽을 때는 17대 11. 17과 11의 비. 17에 11에 대한 비. 11에 대한 17의 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읽을 수가 있다. 이렇게 오늘의 퀴즈 멋지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냥 헤어지기 아쉬우니까 우리 친구들이 풀어보는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보너스 퀴즈는요. 8의 3에 대한 비, 대한, 대한, 대한. 잘 보면서 8의 3에 대한 비, 비로 나타내어 보세요. 오늘의 보너스 퀴즈입니다. 정답을 알것 같은 친구들은요. 여기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정답을 많이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자, 보너스 퀴즈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1일차 문제, 2일차 문제, 남은 문제들 꼼꼼하게 풀어보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 3일차와 4일차 문제로 다시 연산 실력 키워 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1: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2: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3: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4: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0: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1: 선생님, 제가 퀴즈 하나.
0: 네, 좋습니다.
1: 호날두와 마스쿠 다가마.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0: 일단은 둘 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1: 맞아요.
0: 거. 뭐 유명한 축구 선수 또 항해가인데 결정적인 건 둘 다 포르투갈 사람.
1: 맞습니다. 네. 한 명은 진짜 현대 축구의 전설이고 한 명은 대항해 시대의 전설로 둘 다 포르투갈의 레전더리 자부심인데요. 오늘 떠날 도시가 바로 포르투갈의 리스본.
0: 리스본은 항상 이 세계사의 중심에 있었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의 수도이기도 하고 그중에서도 이 벨렘 지구는 대항해 시대의 중심지였잖아요. 지금 혹시 찾아볼 수 있는 흔적은 어떤 게 있을까요?
1: 벨렘탑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탐험가들이 항해를 떠났던 곳이기도 하고 대서양으로 들어오는 적을 막았던 요새이기도 합니다.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벨렘탑 지하에는 감옥이 있었다고 해요. 밀물 때면 물이 들어와서 죄수들이 서 있어야 했다고 합니다.
0: 죄수들에게도 정말 무시무시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벨렘탑에서 출발한 탐험가들이 세계를 누볐습니다. 자 대항해 시대의 심장 리스본 자 그 모습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0: 야, 리스본 정말 멋진 도시네요. 스타트업 허브에 젊은이들도 가득하고요.
1: 불과 200여 년 전에 이 도시가 완전 폐허가 됐었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0: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스본으로 전 세계의 보물이 몰려들기도 하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문이었다는 것도 놀랍죠.
1: 포르투갈은 스페인보다 100여 년 먼저 바다로 향했다고 하잖아요.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0: 맞습니다. 항해왕이라 불렸던 에니크 왕자 덕분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리스본이 어떻게 세계사의 중심이 되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이베리아 반도 서쪽 끝에 위치해 있는 리스본은 로마 제국과 서우고트족의 지배를 거쳐 716년부터 이슬람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1143년 카스티아 왕국에서 독립한 포르투갈 국왕 아폰수 1세는 북방 십자군의 지원을 얻어 1147년 10월 리스본을 해방시켰습니다. 1249년 아폰수 3세의 알가르브 정복에 의해 포르투갈의 재정복 운동이 완료되자 남부의 중요성이 높아졌고요. 13세기 중엽부터 리스본은 코임브라를 대신하여 포르투갈의 수도가 되었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스본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포르투갈 왕국 초창기의 주요 인물, 에니크 왕자입니다. 특히 발견 기념비는 에니크 왕자의 서거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물로 그는 서아프리카 연안 탐사와 대서양 탐험과 개척을 이끌고 지원하였습니다. 에니크 왕자가 시작한 해양 탐사가 시작된 시점은 세우타 정복에 성공한 1415년 이후부터입니다. 초기 아프리카 연안과 대서양에 대한 개척 사업은 경제적인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에서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자 반대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수 있었던

0: 그것은 아버지 주왕 1세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포르투갈은 서유럽의 변방 국가이며 사방이 막혀 있었는데 이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인해 세력과 영토 확장, 대외 진출, 무역 등에 있어서 매우 불리했습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투자와 개척, 그리고 가능성에 대한 도전이 절실했던 주왕 1세는 해양 탐사와 개척을 그 돌파구로 삼았습니다. 1433년 주왕 1세가 사망한 후에는 즉위한 친형 두아르트의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스쿠 다 가마는 포르투갈의 수건이던 인도 항로를 개척하였습니다. 이는 항해 왕자 에니크가 대서양 탐사를 시작한 이래 80년 만에 이룬 결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바스쿠 다 가마는 유럽인으로서 최초로 대서양과 아프리카 남해안을 거쳐 인도까지 항해한 인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1497년 리스본을 출발하여 귀국할 때까지 총 2년이 걸렸고요. 무려 4만 2천 킬로미터를 항해하였다고 합니다. 출발 시 함선 4척을 이끌고 갔으나 2척만이 돌아왔고요. 170여 명중 55명만이 생존하여 귀환하였다고 합니다. 신항로 개척으로 인해서 포르투갈은 동방 무역에 새로운 길이 열렸고요. 유럽과 인도 간 해상을 통한 직접 교역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1519년 신항로 개척의 공로를 인정받아 국왕 마누엘 1세로부터 귀족 자기를 받았습니다. 이제 포르투갈 하면 떠올릴 수 있는 아주 맛있는 음식을 얘기할 건데요. 바로 에그타르트입니다. 여러분들 드셔보셨나요? 에그타르트의 원조는요.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 외곽에 있는 파스테이스 드 벨랭이라는 조그만 베이커리라고 합니다. 원래 그 유래는요, 근처에 제로니무스 수도원이 있어요. 거기에 달걀 흰자 아시죠? 그걸로 수도복에 풀을 먹이고 남은 노른자로 만들어 먹던 것이라고 해요. 그러다가 1820년 자유주의 혁명의 여파로 1834년 포르투갈 내 모든 수도원들이 철폐되고요. 수도원에서 쫓겨나 생계가 막막해진 수도자들은 에그타르트를 만들어서 수도원 옆에 있는 제당소 겸 잡화점을 통해서 외부에 팔았다고 해요. 그리고 제당소 겸 잡화점 주인은 수도원에서 이어져 내려온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아서 1837년 베이커리를 세워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세계적인 맛집으로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파이지가 페이스트리에 더 가깝고 캐러멜 소스를 끼얹어서 살짝 검게 구워내서 표면이 좀 울퉁불퉁한 것이 에그타르트의 특징이죠. 마카오 아세요? 마카오라는 도시 중국에 있는데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포르투갈 특산물인 에그타르트도 마카오에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유럽의 가장 끝에 위치한 포르투갈은 대륙으로 진출하기보다는 용기를 가지고 바다를 항해하며 더 넓은 세상을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전의 흔적은 에그타르트라는 작고 맛있는 과자에 남아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1: 바스쿠 다가마의 항해가 정말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4만 2천km를 항해했다라고 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를 50번 넘게 왕복을 한 거잖아요.
0: 그렇죠. 이런 탐험 정신 덕분에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를 잇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가 됐던 거죠.
1: 그런데 이런 역사적인 성공 뒤에 위기가 또 찾아왔습니다.
0: 무슨 일이 있었나요?
1: 이때는 1755년 11월 1일, 기독교의 모든 성인들을 기린다는 만성절에 사람들이 교회에서 미사를 드리던 아침이었는데요. 갑자기 땅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죠.
0: 아까 영상에서 대지진 이야기가 나왔는데, 바로 그건가요?
1: 네, 맞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유럽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대재앙, 리스본 대지진입니다. 1755년 리스본 지진은 1755년 11월 1일 9시 40분에 포르투갈 리스본에서 발생한 전대미문의 대지진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뒤따른 화재는 5일간 지속됐고 해일로 인해서 리스본과 그 일대 지역의 4분의 3이나 파괴되었다고 하죠. 오늘날의 지진학자들은 리스본 대지진의 모멘트 규모를 8.5에서 9.0 정도로 보고 있고요. 진앙지는 상비센트 곳 서남쪽으로서 약 200km 지점 대서양 해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지진 충격파는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베네치아 등 전 유럽에서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스본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적게는 1만 명에서 많게는 10만 명일 정도로 추정되는데요.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리스본에 있던 건물 85%가 무너졌고 많은 예술품과 문화재가 파괴되었습니다. 왕실 도서관과 문서 보관소에서도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귀중한 장서 7만 권이 유실됐고 그 유명한 항해가 바스쿠 다가마를 비롯한 대항해 시대 초기 탐험가들의 항해 기록 등 소중한 사료들 대부분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해요. 1755년 11월 1일 이날은 기독교의 축일 중 하나인 만성절. 즉 이 기독교의 모든 성인을 기리는 그러한 날이었는데요. 이 당대 유럽에서 가장 신앙적인 종교적인 도시 중 하나로 추앙받던 이 리스본에서 성대한 미사가 진행 중이었고 시내의 각 성당은 경건한 신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날씨는 화창하기 이를 데 없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사가 막 시작된 오전 9시 30분 리스본 밖 수백 킬로미터 지점에서 리히터 규모 9.0으로 추정되는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게 됐고 이 지진파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곧바로 리스본을 관통하게 됩니다. 성당을 화려하게 장식한 스테인드 글라스 유리창은 몽땅 깨져 신자들의 머리 위를 덮쳐서 신을 찬양하는 기도 소리는 순식간에 비명으로 뒤바뀌게 되었고요. 비명이 가시기도 전에 더 큰 진동이 리스본을 강타하게 됩니다. 내진 설계의 개념이 없었던 이 당시 리스본의 건물들은 힘없이 무너졌고요. 수많은 사람이 잔해에 깔려서 희생이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미사를 위해 켜놓은 촛대들이 쓰러지면서 이 도시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요. 이 무너지는 건물의 잔해를 피한 리스본 시민들은 이 화마를 피해 이리저리 도망쳤지만 몇 분 사이에 덮친 여진 때문에 이런 저항마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리스본 시가지는 이미 지옥의 모습과 다를 게 없었고요. 이런 연속된 재앙에서도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항구를 향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 항구에서 목격한 것은 삶에 대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15m에 달하는 거대한 해일이 리스본을 덮치게 되었고요. 이 거대한 해일이 휩쓸고 지나간 리스본에는 타다 남은 시체와 잔해들만이 남았습니다. 이 절반에 가까운 리스본 시민들은 목숨을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 대지진은 일반 대중뿐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리스본은 당대 유럽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독실한 가톨릭 신앙을 가진 도시였으며 이 지진이 일어난 날은 다름 아닌 만성절 축일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휩쓸고 간 뒤 이 리스본의 대형 교회들은 모두 파괴되었고 그 결과로 기독교 교회와 교회의 가장 큰 후원자인 국가의 권위에 대한 의문들이 술렁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지진의 종교적 원인과 메시지를 찾아내고자 노력하면서 이것은 신의 천벌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철학자들은 지진의 피해를 피해간 유일한 지역이 리스본의 홍등가인 알파마였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코웃음을 치게 됩니다.

이 사건은 유럽의 문화사와 철학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1755년 11월 1일 리스본 대지진이 발생해서 도시의 4분의 3이 파괴되자 폰발 후작은 즉시 군대를 동원해서 보급품을 공급하고 피난처와 병원을 설치합니다. 죽은 자를

0: 묻고 산자를 치유하자는 모토를 내세우며 황폐화된 도시의 재건 사업에 매진합니다. 또 그는 건축가 에우게니오 도스산투스의 설계에 따라 리스본을 최고의 도시로 발전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폰발후작의 노력으로 리스본은 폐허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재앙이 당시 사람들에게 남긴 충격과 의미는 단순한 도시 재건을 넘어서는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1: 정말 충격적이네요. 하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있을 때 이런 대지진이 일어나다니요.
0: 네, 이 당시 유럽 사람들도 정말 회의감을 많이 느꼈다라고 해요. 이 가장 독실했던 도시를 신이 왜 벌을 한 걸까? 하지만 이 위기가 찾아오면 또 새로운 성장의 계기가 되기도 하죠. 이 포르투갈의 대지진은 이 계몽주의 시대로 가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종교적 해석만이 아니라 과학적,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1: 대지진이 사람들의 생각까지 바꿔놨군요. 전 좀 감동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0: 어떤 점에서 그런 포인트가 있으셨을까요?
1: 좌절을 딛고 이 지금의 도시로 일어선 거예요. 이 도로가 잘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보이더라고요.
0: 네, 맞습니다. 실제로 리스본은 계획도시로 재건된 도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 리스본을 포기하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폰발후작이 한 달 만에 재건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를 새로 지어냈습니다. 게다가 내진 공법을 개발해서 주요 건물에 적용하고 높이도 5층 정도로 제한을 했다라고 해요. 그야말로 다시 태어난 거.
1: 리스본은 다른 도시들과는 다르게 바닥도 정말 예술적이더라고요.
0: 예, 아무래도 그것도 이 지진 후에 재건의 흔적인데요. 이처럼 흰색과 검정색 타일이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된 거를 칼사다 포르투게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 도시의 상징적인 모습 중 하나가 되었어요.
1: 리스본을 보니까 전쟁의 참혹함을 딛고 일어선 우리나라 역사가 겹쳐지네요.
0: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1: 이렇게 또 인생의 교훈을 하나 얻고 갑니다. 리스본 여행은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
0: 좋습니다. 자, 도시로 보는 세계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1: 안녕!

0: 이름만 들어본 도시들.
1: 그 도시만의 특별한 이야기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세계사 도시 가이드 이충모입니다.
1: 안녕하세요. 역사 가이드 박세훈입니다.
0: 선생님, 올여름도 정말 더운데 어떻게 지내셨어요?
1: 너무 더워서 1일 1빙수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0: 기후위기가 갈수록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2025년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4시간 동안이나 문을 닫아버린 세계문화유산이 있었다고 해요. 선생님, 어딘지 짐작가는 곳 있으실까요?
1: 왠지 우리가 오늘 떠날 도시에 있는 것 같은데.

0: 어딜까요?
1: 바로 아크로폴리스입니다. 2025년 7월 그리스에 40도가 넘는 폭염이 오자 가장 더운 1시부터 5시까지 부분적으로 폐쇄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선생님. 내리쬐는 태양을 그늘 하나 없는 바위 언덕 꼭대기에서 그대로 맞으면 어떨까요?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미리 예방한 거죠.
0: 기원전부터 열이라던 건물들이 몇천 년이 지나서 휴업을 한 거네요.
1: 정확해요. 수많은 역사를 목격한 아크로폴리스가 지금 기후 위기까지 함께 겪고 있는 거죠.
0: 살아있는 박물관이라고 불리는 아테네. 과연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만나러 가볼까요?

0: 와, 프닉스 언덕부터 디오니소스 극장까지 발길 닿는 곳마다 현대의 정치와 예술의 원형을 보는 느낌입니다.
1: 이 도시 전체가 유물과 유적으로 꽉차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심지어 지하철역도 유물의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공사를 시작하면 매번 고대 유물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특히 신타그마역, 모나스티라키역, 아크로폴리스역의 지하철역 내부와 주변은 마치 고고학 발굴 현장처럼 그대로 보존해 두었다고 합니다.
1: 이 지하철 공사하기가 정말 쉽지 않겠는데요?
0: 아테네는 현재 3호선까지 있는데요. 4호선까지 계획했지만 계속 미뤄졌고 지금도 공사 중이에요.
1: 고대 유적이 많아서 관광 산업이 발달한 건 좋지만 지하철을 쉽게 만들기 어려워서 힘들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번성한 아테네의 태초가 궁금합니다.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0: 그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만 따라오세요. 그리스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새하얀 건물에 파란 지붕, 에메랄드빛 바다 같은 이미지가 먼저 떠오를 수 있는데요. 사실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는 그런 휴양지 이미지와는 조금 다릅니다. 아테네는 서양 민주주의의 시초, 서양 철학의 출발점으로 불리는 도시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테네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지금 우리는 그리스라고 하면 하나의 나라를 떠올리지만 고대에는 달랐습니다. 그리스 땅에는 폴리스라고 불리는 도시 국가가 1,000개 이상이나 흩어져 있었어요. 왜 하나로 뭉치지 못했을까요? 땅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온통 산이에요. 평야가 좁고 골짜기마다 사람들이 따로따로 살았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끼리 나라를 만든 겁니다. 아테네도 그 1,000개 이상의 폴리스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아테네에는 남다른 조건이 있었어요. 뒤로는 산이 외적을 막아주는 천연 방벽 역할을 했고, 앞으로는 바다를 통해 교역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근처 라우리온이라는 곳에 은이 묻혀 있었는데요. 이 은이 나중에 아테네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폴리스마다 높은 언덕 위에 신전과 요새를 겸한 공간을 두었는데, 이걸 아크로폴리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어로 높은 곳에 있는 도시라는 뜻이에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위에는 기원전 6세기쯤 아테나를 모신 첫 번째 신전이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파르테논이라 불리는 신전의 전신이죠. 이첫 번째 신전은 나중에 전쟁으로 불타 없어지지만 아테네가 가장 잘 나가던 시절에 더 크고 아름답게 다시 세워집니다. 기원전 5세기 초, 지금의 이란 자리에 있던 페르시아 제국이 그리스를 노립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이집트에서 인도 국경까지 아우르는 말 그대로 세계 최대의 나라였어요. 그에 비하면 그리스의 작은 폴리스들은 상대가 안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대군이 아테네 근처 마라톤 해안에 닻을 내립니다. 아테네는 직접 돈을 내고 갑옷과 무기를 마련한 시민들을 전장에 보냈습니다. 직업 군인이 아니라 농부, 장인, 상인이 방패를 들고 나선 거예요. 이들은 팔랑크스라는 대형을 짰는데, 옆 사람의 방패가 내 오른쪽을 가려주는 구조라 혼자서는 살수 없고 함께 서야만 살수 있는 전술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0: 시민 전사들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는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승리 이후 아테네에서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집니다. 때마침 라우리온 은광에서 엄청난 양의 은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그 돈을 나눠 갖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테미스토클레스라는 정치가가 반대하고 나섭니다. 페르시아가 다시 올 텐데 그 돈으로 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가 만들고자 한 배가 트리에레스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3단 노선, 노를 3층으로 쌓아 배치해서 놀라운 속도를 낼 수 있는 당대 최첨단 군함이었어요. 결국 시민 투표로 결정이 났고 아테네는 나눠 갖는 대신 군함 200척을 건조합니다. 개인의 당장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택한 셈이죠. 예상대로 10년 뒤 페르시아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대군을 몰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테미스토클레스가 내린 결정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도시를 통째로 버린 겁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배에 태워 피신시키고 남자들은 전부 군함에 올라탔습니다. 페르시아군은 아무도 없는 아테네에 들어와 아크로폴리스를 불살랐습니다. 하지만 살라미스 해협의 좁은 바닷길에서 아테네 해군이 페르시아 함대를 박살냈습니다. 도시를 포기해야 도시를 지킬 수 있었던 역설이었죠. 그런데 이 해전에서 정작 배를 움직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갑옷을 살 형편이 안 돼서 전장에 나갈 수 없었던 아테네에서 가장 가난한 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노를 저어 배를 몰았고 그 덕에 전쟁을 이긴 거예요. 전쟁이 끝나자 이들이 말합니다. 우리도 싸웠다. 우리에게도 발언권을 달라.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죠. 이때부터 아테네의 민주정은 더 넓은 범위의 시민에게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확대된 민주정의 절정기를 이끈 인물이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기원전 5세기 중반, 페리클레스가 아테네를 이끌던 시기를 보통 아테네의 황금기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기의 아테네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크로폴리스에서 북서쪽으로 내려오면 넓은 공터가 나옵니다. 이곳이 아고라예요. 그리스어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장이었어요. 물건 사고 팔러 온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수다를 떨기 시작했고 수다가 논쟁이 되고 논쟁이 정치가 되면서 아테네의 여론이 만들어지는 핵심 공간으로 바뀐 겁니다. 지금 유적지를 걸어보면 규모가 상당합니다. 재판이 열리는 법정, 행정을 처리하는 관청, 시의회 건물까지 전부 이 주변에 몰려 있었어요. 아크로폴리스 남쪽 비탈에는 엄청나게 큰 야외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디오니소스 극장입니다. 흥미로운 건 아테네에서는 연극 관람이 일종의 시민 의무였다는 점이에요. 형편이 안 되는 시민한테는 국가가 입장료를 대줄 정도였습니다. 아테네에서 시민이라는 건 그냥 거기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투표하고 연극 보고 광장에서 토론하는 적극적으로 도시의 운명에 관여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주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였을까요? 아테네 민주정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잠깐 살펴볼까요? 우선 법안을 준비하는 역할은 500인 평의회가 맡았습니다. 여기 500명은 선거로 뽑힌 게 아니라 추첨으로 뽑혔어요. 임기는 1년, 누구든 걸릴 수 있으니까 특정 세력이 장악하기 어려운 구조였죠. 중요한 결정은 민회에서 내렸습니다. 시민 누구나 참석해서 직접 손을 들어 찬반을 표시했어요. 대표를 보내는 간접 민주주의가 아니라 본인이 직접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였던 겁니다. 그리고 꽤 독특한 제도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도편 추방제라고 합니다. 깨진 도기 조각에다가 이 사람이 너무 힘이 세져서 위험하다 싶은 인물의 이름을 적어내는 거예요. 총 6,000표 이상의 투표가 모이면 도편 추방이 성립했고 그중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인물이 10년간 아테네에서 쫓겨났습니다. 독재자가 나오는 걸 미리 막겠다는 장치였죠. 그런데 이 민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성인 남성 시민뿐이었습니다. 여성, 노예, 외국인은 빠졌어요. 다만 다른 폴리스에 비하면 아테네는 꽤 열려있는 편이었습니다. 외국 출신 거주자 중에서도 불을 쌓거나 전문 분야에서 꽤 인정받는 위치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었어요. 당시 다른 그리스 도시 사람들은 아테네에서는 누가 노예이고 누가 자유인인지 구별이 안 간다. 그렇게 놀랐다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1: 평의회와 민회 그리고 도편추방제로 독재를 견제했던 아테네의 민주정은 지금 들어도 정말 놀라운 시스템인 것 같네요.
0: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민주주의의 고향이라 불리는 거겠죠.
1: 그리고 당시에는 마이크도 없었을 텐데 그 큰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어떻게 공연을 관람했을까요?
0: 정말 대규모 극장이었어요. 만들어질 당시에 약 17,000명을 수용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모두가 공연을 집중해서 관람할 수

0: 있었던 데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무대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져 공명판 역할을 하고 계단식의 부채꼴 모양 관람석이 확성기 역할을 해서 소리가 잘 퍼져나갔거든요. 무대 중앙에서 동전을 떨어뜨려도 객석 끝에서 들릴 정도였다고 해요.
1: 이 아테네 축제를 보면 야외 극장에서 하던데 혹시 디오니소스 극장에서 지금도 공연을 할수 있을까요?
0: 많이 훼손돼서 공연은 어렵고요. 161년에 지어진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에서는 지금도 세계적인 공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1: 이 아테네는 박물관이 아니라 타임머신인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공연을 본다면 고대 시대로 돌아간 기분일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런데 이곳 아테네의 중요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0: 야, 너무 많은데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가장 먼저 떠오르긴 합니다.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1: 이곳 아테네에서 현자라고 불렸지만 시민들이 직접 그를 사형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 사건을 좀 파봤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건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기원전 399년, 이 아테네에서 한 사람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앞에서 잠깐 이름이 나왔죠?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이 죄목은 두 가지였는데요.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라는 것과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부정했다라는 것이었어요. 약 500명의 배심원단이 다수결로 유무죄를 결정을 했는데요. 결과는 유죄였습니다. 약 280대 220. 비교적 근소한 차이였는데 결국 사형 선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이 아테네 시민들은 이 위대한 철학자를 죽인 걸까요? 겉으로 보면 다수결의 횡포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배경은 복잡합니다. 소크라테스 재판에 있기 불과 5년 전, 아테네는 27년에 걸친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 패배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참혹했어요. 이 아테네의 민주정은 무너졌고 스파르타의 지원을 받은 30인 참주가 권력을 잡았습니다. 참주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독재자를 가리키는데요. 정당한 절차 없이 권력을 차지한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 30명의 독재자들이 공포 정치를 벌이면서 수많은 시민을 처형하거나 추방했습니다. 1년여 만에 민주정이 복원되긴 했지만 도시 전체가 트라우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30인의 참주 중 핵심 인물 중에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뿐 아니라 펠로폰네소스 전쟁 중에 스파르타로 망명해가지고 아테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알키비아데스도 이 소크라테스의 제자였어요. 아테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소크라테스가 이런 인물들의 스승이었다라는 사실이 불안했을 겁니다. 결국 소크라테스의 재판은 전쟁과 독재의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비극의 측면에서 볼 수도 있는 셈이죠.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비극이 서양 철학의 가장 위대한 전통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16세기 르네상스의 3대 천재 화가로 불렸던 라파엘로의 대표작인데요. 아테네 학당이라는 작품입니다. 바티칸 궁전 벽면에 그려진 이 프레스코 화에는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이 서로 가르치고 배우며 끝없이 묻고 따지는 모습이 담겨 있는데요. 이 그림 한가운데에 보시면 두 사람이 서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는 사람과 땅을 가리키는 사람.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자, 이두 사람은 모두 소크라테스의 죽음에서 출발했습니다. 플라톤은 스승의 처형에 환멸을 느끼고 아테네를 떠났다가 돌아와서 아카데미아를 세웁니다. 서양 최초의 고등교육 기관이라 할수 있는 학교예요. 자, 플라톤은 민주주의보다 철인 정치, 즉, 지혜로운 자가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스승을 죽인 다수결에 대한 깊은 불신이 깔려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제자 중에 또한 명의 거인이 나옵니다.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인데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젊은 시절 마케도니아 왕실에 초빙돼서 훗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되는 이 왕자의 가정교사를 했거든요. 이후 아테네로 돌아와서 리케움이라는 자기만의 학교를 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다룬 분야를 나열하면 정말 끝이 없는데요. 논리학, 자연과학, 정치학, 윤리학, 시학까지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는 이 학문 분류의 상당 부분이 바로 이 사람한테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라파엘로가 이 그림을 그린 건 아테네가 멸망

0: 사망한 지 1500년도 더 지난 뒤였는데요. 그런데도 이 도시가 지적인 이상향으로 기억되고 있었다는 거, 그것 자체가 이 아테네가 남긴 유산의 크기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실제 아테네는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테네의 황금기는 길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에서 스파르타에게 지면서 아테네의 힘은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그 뒤로도 그리스의 폴리스들은 서로 다투다가 기원전 338년 북쪽에서 내려온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2세에게 한꺼번에 무릎을 꿇었는데요. 이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시대가 지나가고 기원전 2세기 중반에는 로마가 그리스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이 로마 시대의 아테네는 한동안은 배움의 도시로 대접을 받았어요. 로마의 엘리트 자제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포스 신들의 신전은 이교도의 유산으로 취급받았고, 529년에는 동로마 황제 유스티니아누스가 아테네에 남아있던 철학 학교들을 폐쇄해버리게 됩니다. 이후 아테네는 중세 십자군 원정 때 세워졌던 라틴 제국, 그리고 오스만 제국 등 강대국들의 지배를 차례로 받았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도시는 점점 잊혀져 갔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초에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1821년, 그리스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맞서서 독립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흥미로운 건 당시 유럽의 반응이었는데요. 유럽 각국의 정부는 자국 내 자유주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었는데도 이 그리스의 독립만큼은 적극 지원하게 됩니다. 자, 이거 왜 그랬을까요? 고대 그리스가 서양 문명의 뿌리라는 상징성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고대 그리스 문화에 대한 동경, 이른바 헬레니즘 열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이 낭만주의 시대 지식인들에게 그리스는 자유와 이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결국 1830년 그리스는 독립을 이루었습니다. 이 당시 아테네는 전쟁으로 황폐해진 작은 마을에 불과했는데요. 그런데도 1834년 그리스 왕국의 공식 수도로 지정되게 됩니다. 인구도 얼마 안 되고 건물도 다 부서졌지만 민주주의가 태어난 바로 그 도시, 그 상징 하나가 결정적이었던 거죠. 도시의 전성기는 겨우 수십 년이었지만 거기서 나왔던 아이디어는 로마로, 그리고 이슬람 세계로, 그리고 르네상스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1: 선생님 강의를 듣고 나니 아테네란 도시가 정말 우리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0: 그렇죠. 우리가 공부하는 아카데미도 플라톤이 세운 아카데미아에서 온 말이고요. 폴리스에서 폴리틱스, 즉 정치라는 말이 왔고요. 데모스에서 데모크라시, 즉 민주주의가 왔습니다.
1: 그리고 자본도요.
0: 돈이요?
1: 그리스의 1유로짜리 동전 뒷면을 보면 부엉이가 그려져 있는데요. 바로 기원전 5세기 아테네 은화에 새겨진 부엉이를 그대로 본땄다고 합니다.
0: 몇천 년의 역사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1: 맞습니다. 오늘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도시로 떠나보겠습니다. 안녕!
2: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3: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워요. 여러분의 만점왕, 연산왕으로 만들어줄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십자시의 원리 알아보았죠? 맞아요. 우리 비례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다음 비례배분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1회차, 2회차의 문제 풀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냈던 만점왕, 그러니까 연산왕 문제도 풀어봤을 거예요. 도전 연산왕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비례식의 성질, 바로 외양의 곱과 내양의 곱은 서로 같다라는 거였죠. 자, 내양의 곱과 외양의 곱 서로 같기 때문에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3이 되겠죠. 자, 정답 잘 맞췄을 거라고 믿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만나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3일차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풀기 내용 알아볼 거고요. 4일차 비례 배분하기 내용까지도 알아볼게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면서 여러분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먼저 3일차의 내용 만나볼게요.

연산력 키우기 3일차입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비례식 풀기입니다. 자, 비례식에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우리가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비의 성질을 이용해서도 풀수 있어요. 비의 성질은 무엇이었냐? 바로 비의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서 우리가 비례식의 모르는 숫자, 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전환과 후항에 우리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에다가 3.1을 곱했을 때 16이 되니까 8에다가도 3.1을 곱하면 이 네모 안에 들어갈 수를 알수 있겠네? 아, 그래서 8 곱하기 3.2, 즉 25.6이구나. 그래서 25.6이라고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딱 보았을 때 바로 3.1을 곱해야 되는지 쉽게 알기 어렵잖아요. 그럴 때에는 거꾸로 생각해서 16을 5로 나누어 보세요. 그럼 5에 어떤 수를 곱했는지 알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볼게요. 자, 먼저 1번입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우리가 전환과 후항에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눠도 그 값은 같다. 그러면 비율은 같다. 2 곱하기 5를 했을 때 10이 되는 거니까 우리 3에다가도 똑같이 5를 곱하겠네. 전환과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해주는 거예요. 3, 5, 15죠. 자, 2번 8대 7은 네모 대 21이래요. 자, 그러면 여기 모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후항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후항에다가 무얼 곱하면 21이 될까요? 7, 3, 21이죠. 곱하기 3이에요. 그러면 전항에도 똑같이 3을 곱해주는 겁니다. 8, 3, 24가 되겠죠. 그 다음 3번이에요. 12 대 9는 네모 대 24래요. 자, 그러면 9 곱하기 무엇을 해야 24가 될까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24를 9로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 9분의 24고 3으로 나누어주면 아, 3분의 8이구나. 곱하기 3분의 8을 했을 때 2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2도 똑같이 3분의 8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4. 4, 8에 32죠? 그래서 32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4번. 18 대 10은 네모 대 5래요. 그러면 후항 12, 5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나눈 거예요?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러면 전항도 똑같이 2로 나누어 주자. 18 나누기 2는 9죠. 그래서 9대 5가 되는 거예요. 5번. 24 대 22는 네모 대 11이래요. 그럼 후항을 보니까 22가 12이 되었어요. 2로 나눈 거잖아요. 그럼 전항도 똑같이 2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24 나누기 2죠? 그러면 12가 돼요. 그래서 24 대 22는 12대 11. 이렇게 완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 35대 15는 네모 대 12래요. 그러면 우리 후항 15에 어떤 수를 곱해야지 22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거꾸로 생각해서 12를 15로 나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3으로 약분을 했을 때 5분의 4이니까 아, 곱하기 5분의 4를 한 것이겠구나. 그러면 35 곱하기 5분의 4를 하면 되겠네. 35 곱하기 5분의 4는 5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7이니까 7, 4, 28. 그래서 빈칸에는 28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35 대 15는 28대 12.

5대 15는 4대 네모래요. 그러면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4가 될까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면 5에다가 무엇을 곱했을 때 4가 될까? 아, 일단 5로 나눠. 그러면 1이 되지? 여기에 4를 곱해. 그래서 곱하기 5분의 4를 했을 때 4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5에도 똑같이 5분의 4를 곱해주자.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3이니까 3, 4, 12. 12가 되겠네. 이렇게 답을 구해볼 수 있겠죠. 10번, 8대 11은 6대 네모래요. 그러면 8이 6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수를 곱해야 될지 생각해 볼게요. 일단 8이 있어요. 8에다가 무엇을 나누어야, 8을 무엇으로 나누어야 일단 1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8로 나누어야겠죠. 그럼 곱하기 8분의 1. 근데 1이 6개만큼 있어야 하니까 6을 곱해주는 겁니다. 8 곱하기 8분의 6을 해주죠. 그러면 6이 되죠? 11도 똑같이 8분의 6을 곱해주자. 그랬더니 8분의 66이 되었어요. 8분의 66이라고 그대로 써도 좋고 약분을 해주면 4분의 얼마? 그렇죠. 33이 되는 거예요.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소수로도 나타내면 8.25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답을 하나씩 골라서 써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12대 9는 6대 네모예요.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12가 전항이 6이 된다. 여러분, 어떤 수를 곱하거나 나누어줘야 될까요? 그렇죠. 2로 나눠줘야겠죠. 그러면 후항도 똑같이 2로 나눠줘야겠네요. 그러면 9 나누기 2예요. 그러면 2분의 9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대분수로 나타내면 4와 2분의 1인 거잖아요. 이렇게도 쓸수 있고, 또는 소수로도 쓸수 있어요. 4.5. 자, 여러분, 편한 것 골라서 쓰면 되겠고요. 12번. 16대 124는 12대 네모래요. 16이 12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떤 수를 곱해야 될까요? 일단 16을 우리 그냥 그대로 4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4분의 1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4가 되고, 여기에 3을 곱했을 때 12가 되니까 곱하기 4분의 3이 되는 겁니다. 124 곱하기 4분의 3도 해볼게요. 4로 약분하면 1, 4로 약분하면 31. 31 곱하기 3은 93이니까 빈칸에 알맞은 수는 바로 93이 되고, 16대 124는 12대 93이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13번, 35대 25는 28대 네모래요. 자, 그러면 35에 어떤 수를 곱해야 28이 될까? 먼저 35를 7로 나누어 줄게요. 그러면, 아, 35를 먼저 5로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곱하기 5분의 1이죠? 그랬더니 7이 될 거예요. 7, 4, 28이니까 4를 곱해줍니다. 35 곱하기 5분의 4가 28이 되는 거예요. 그럼 25에다가도 똑같이 5분의 4를 곱해줘요. 5로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5니까 5, 4, 20이 됩니다. 그래서 알맞은 수는 20이 되는 거죠. 14번, 60대 24는 4대 네모래요. 자, 전항 60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로 나누면 4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4 곱하기 15가 60인 걸 생각해서, 아, 60 나누기 15를 했겠구나. 그러면 후항 24도 똑같이 15로 나누어주면 되겠네. 그러면 24 나누기 15를 한다. 그 몫을 먼저 분수 형태로 나타내어 보는 거예요. 15분의 24가 되겠죠. 이것을 3으로 약분을 해봤을 때 5분의 8이 되니까 이것을 대분수로 다시 한번 나타내면 1과 5분의 3이 된다. 자, 1과 5분의 3을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 1과 5분의 3, 즉 1과 10분의 6이기 때문에 이것은 1.6이다라고 나타낼 수 있어요. 빈칸에 1.6 이렇게 써도 좋고요. 또는 분수 형태로 써주어도 괜찮습니다. 15번, 124대 16은 31대 네모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24에 어떤 수를 곱하거나 어떤 수로 나누었더니 31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뭘로 나누었을까요? 그렇죠. 4로 나눈 겁니다. 그럼 16도 똑같이 4로 나누면 되겠죠. 16 나누기 4는 4죠. 빈칸에 알맞은 수는 4고요. 그래서 124대 16은 31대 4다라고 비례식을 완성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16번, 5대 네모는 6대 1.2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에 있는 이 빈칸에 있는 수 모르니까, 우리 전항을 먼저 한번 살펴보자고요. 전항을 살펴보니까, 5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면,

어떠니 6이 되었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면 5가 6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5로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럼 1이죠. 그러면 1이 6개만큼 있는 것이니까 6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5 곱하기 5분의 6을 하면 6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걸 똑같이 생각했을 때 네모 곱하기 5분의 6을 하면 1.2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1.2는 소수니까 우리 이것도 똑같이 분수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1.2는 네, 10분의 12인데요. 이거 2로 약분하면 5분의 6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 5분의 6이구나라고 나타내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모 곱하기 5분의 6을 했더니 5분의 6이 된대요. 자,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5분의 6이 된다? 그러면 이 수는 뭐가 돼요? 그렇죠.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6번은 5대 1은 6대 1.2라고 해주어야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17번. 5분의 2대 네모는 8대 5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전항을 보는 거예요. 5분의 2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야지 8이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5분의 2에다가 일단 뭐를 곱해야겠어요? 그렇죠. 일단 우리 5를 곱해주어야겠죠. 5를 곱하면 2가 되잖아요. 그러면 2에다가 4를 곱해야지 8이 되니까 결국은 5분의 2 곱하기 5 곱하기 4, 즉 곱하기 20을 해주어야 8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모 곱하기 20을 했더니 5가 된다는 이야기구나. 자, 그럼 네모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5 나누기 20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 5 나누기 20 얼마예요? 20분의 5죠. 그러면 약분했을 때 4분의 1이고, 4분의 1 또는 소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그냥 4분의 1이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 18번입니다. 2와 4분의 3대 네모는 2.7대 1.5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소수로 나타내져 있는 이 b를 우리 분수 형태로 바꾸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2.7 대 1.5는요. 10분의 27대 10분의 15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표현했을 때 4분의 4이 8, 8 더하기 3은 11이니까 4 대 4분의 11대 네모는 10분의 27대 10분의 15다라고 식을 다시 써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자, 여기 있는 이 전항. 어떤 수를 곱해야지 여기 있는 이 10분의 27이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생각하면 10분의 27을 4분의 11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10분의 27 곱하기 11분의 4가 될 것이고, 2로 약분을 하면 5, 2로 약분을 하면 2니까, 아, 55분의 54야. 자, 그러면 여기에 어떤 수를 곱한 거예요? 바로 55분의 54를 곱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후항에도 똑같이 55분의 54를 곱해야 하잖아요. 그럼 아래에다 식을 다시 써볼게요. 네모 곱하기 55분의 54를 했더니 얼마가 된다고요? 바로 10분의 15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일단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10분의 15를 뭘로 나눠야 돼요? 55분의 54로 나누어야 해요. 10분의 15는 그대로 써주고 곱하기 54분의 55. 자, 이제 약분을 해주면 5로 약분했을 때 2, 5로 약분을 했을 때 11이에요. 그 다음 3으로 약분을 하면 5고요. 3으로 약분을 하면 18이에요. 2 곱하기 18은 36이고 5 곱하기 11은 55이기 때문에 36분의 55라고 쓸 수도 있고요. 또는 대분수로 생각했을 때 1과 36분의 19라고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과 36분의 19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바로 3일차의 18번 문제까지 해결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었을 텐데 차분하게 해결을 해본다면 여러분도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4일차의 문제들을 만나보도록 해요.

이번에는 연산력 키우기 4일 차입니다. 비례배분하기예요. 자, 비례배분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이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을 하는 거예요. 배분한다는 건 나눈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30, 즉 전체를 3대2로 나눈다? 3대2로 비례배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있느냐? 자, 전체는 3 더하기 2, 즉 5만큼이다. 그 중에서 3개만큼. 전체 5만큼에서 2개만큼. 그래서 일단 3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3, 즉30 곱하기 5분의 3을 해서 18이다라는 것을 하나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 30 곱하기 3 더하기 2분의 2, 즉30 곱하기 5분의 2는 12. 그래서 30을 3대2로 비례배분하면, 자, 3인 쪽은 18, 2인 쪽은 12만큼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비례배분을 알아보았어요. 이번에는 문제들을 만나볼 거예요. 네모 안에 수를 주어진 비로 나누어서 괄호 안에 알맞게 써놓으세요. 여기에 있는 이 수를 주어진 비로 우리가 비례배분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주어진 비를 통해서 우리가 전체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해요. 전체는 얼마일까요? 자, 2 대 1로 나눴어요. 그럼 전체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쪽은 30 곱하기 2 더하기 1 분의 2만큼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다른 한쪽은 30 곱하기 전체 2 더하기 1분의 1만큼을 갖게 되는 거예요. 2만큼을 갖고 1만큼을 갖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30 곱하기 3분의 2이겠구나. 3으로 약분하면 10만 남으니까 10 곱하기 2는 20이겠네. 그다음 30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3으로 약분하면 10이고 10 곱하기 1은 12네. 그래서 20, 그다음 10을 갖게 되는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을 2대 1로 비례배분한다? 예를 들어서 빵이 30개 있는데 나 2, 너 1만큼 먹자 라고 한다면 나는 총 20개를 먹고 너는 10개를 먹는 셈이 되는 거죠. 알겠죠? 다음 49를 5대 2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이번에는 전체가 얼마인가요? 그렇죠. 7만큼이죠. 이번에는 바로 한번 써볼게요. 49 곱하기 7분의 5. 그 다음 49 곱하기 7분의 2만큼입니다. 자, 그러면 7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7이니까 7, 5, 35이고요. 7로 약분하면 1, 그리고 7, 7이 14가 되겠죠. 그래서 35, 그 다음 14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 비례배분을 내가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고 싶다 하는 꼼꼼한 친구들 있죠? 그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비례배분을 해가지고 이렇게 알맞은 수들을 얻었잖아요. 이 둘을 더해보세요. 더했을 때 원래 주어졌던 전체 수가 된다면 여러분 계산을 아주 잘한 거예요. 알겠죠? 다음 3번입니다. 88을 5대 3으로 비례배분합니다. 5대 3이니까 전체는 바로 5 더하기 3, 8이 되겠죠? 그러면 88 곱하기 8분의 5. 88 곱하기 8분의 3. 이렇게 나누어서 가지게 되겠죠. 8로 약분을 하면 1, 8로 약분을 하면 11이 돼요. 11 곱하기 5는 55이고, 8로 약분하면 1, 8로 약분하면 11이니까 11 곱하기 3은 33이 되어서 55, 그 다음 33으로 비례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둘을 더하면 88이 되니까 제대로 계산한 거죠. 4번, 90을 6대 3으로 비례배분하래요. 자, 6대 3입니다. 전체는 9죠. 그러면 한쪽은 90 곱하기 9분의 6만큼을, 다른 한쪽은 90 곱하기 9분의 3만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9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10이니까 60이고, 9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10이니까 바로 30이 되는 거죠. 60, 그리고 30이 됩니다. 더했더니 90이 되죠. 5번, 100이에요. 100을 12대 13으로 비례배분을 해보자. 그러면 12 더하기 13이 25가 되기 때문에 100 곱하기 25분의 12를 생각하고요. 다른 한쪽은 100 곱하기 25분의 13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25로 약분을 할수 있죠? 1 그리고 4입니다. 4 곱하기 12는 48. 그 다음, 25로 약분을 했을 때 1, 그리고 4니까 4 곱하기 13은요, 4, 3, 12, 4, 1은 4, 52가 되겠죠. 48, 그리고 52가 되는 거예요. 더하면 100이 되는 거죠. 6번, 5대 6입니다. 더하면 바로 11이에요. 자, 전체는 112거든요. 그러면

10을 11분의 5와 그리고 11분의 6으로 이렇게 나눠서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11로 약분을 했을 때 1, 10이니까 50이 되고 11로 약분을 하면 60이 되니까 50 그리고 60으로 비례배분을 할수 있겠구나. 7번, 132죠? 130을 5대 8로 비례배분하자. 5 더하기 8은 13이죠. 그러면 한쪽은 130 곱하기 13분의 5. 한쪽은 130 곱하기 13분의 8. 130 곱하기 13분의 5에서 13으로 약분이 되니까 다음과 같이 약분하고 10 곱하기 5는 50이죠. 그 다음 13으로 역시 약분을 해준 다음 10 곱하기 8은 80이에요. 50 그리고 80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더하면 132죠. 8번 152이에요. 1대 4입니다. 1대 4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전체는 5가 되죠. 그러면 150 곱하기 5분의 1과 150 곱하기 5분의 4로 우리가 나누어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30. 그러면 32죠. 그 다음 5로 약분하면 1 그리고 30이니까 3, 4, 12. 그래서 바로 120이 되는 거예요. 30 그리고 120으로 나눌 수가 있겠구나. 9번 192입니다. 5대1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더하면 6이죠? 192 곱하기 6분의 5. 그 다음 192 곱하기 6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6으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6, 3, 18, 6, 2, 10이니까 32 곱하기 5입니다. 그러면 5, 2, 10, 그 다음 3, 5, 15니까 160이고요. 그 다음 약분을 했을 때 32만 남으니까 160과 32로 나눌 수 있겠구나. 다음 10번. 200을 11대 14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11 더하기 14가 바로 25이기 때문에 전체는 바로 25가 됩니다. 200 곱하기 25분의 11. 그 다음 200 곱하기 25분의 14.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할게요. 25로 약분을 하면 1, 25로 약분을 하면 8이죠. 8 곱하기 11은 88. 그 다음 1, 25로 역시 똑같이 약분한 다음 8 곱하기 14예요. 8, 4, 32, 8, 1은 8, 110이죠. 그래서 88 그리고 111로 나눌 수 있겠구나. 11번, 225를 11대 14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그럼 전체는 25죠. 225 곱하기 25분의 11입니다. 그 다음 225 곱하기 25분의 14를 다음과 같이 식을 써주고요. 25로 약분하면 1, 25로 약분하면 9가 되겠죠? 그러면 9 곱하기 11은 99고, 그 다음 역시 똑같이 약분한 다음에 9 곱하기 14는 9, 4, 36, 9, 1은 9, 126이 됩니다. 그래서 99, 126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요. 12번 288을 5대 11로 비례배분한다? 그러면 전체는 16이 되니까 288 곱하기 16분의 5, 288 곱하기 16분의 11.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288을 16으로 나눌 거예요, 먼저. 288, 16으로 나누면 16 곱하기 1은 16. 빼면 12, 8을 내려요. 그러면 16 곱하기, 그렇죠. 8을 했을 때 6, 8에 48, 1, 8은 8. 128이 되기 때문에, 아, 약분을 하면 18이 되는구나. 18 곱하기 5는 90이지. 그 다음 다시 한번 약분했을 때18 곱하기 11을 하면 198이지. 90, 그 다음 198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3번 300을 12대 13으로 비례배분해요. 전체는 25죠. 300 곱하기 25분의 12. 그 다음 300 곱하기 25분의 13이에요. 25로 먼저 약분을 하면 1, 그리고 바로 그렇죠. 12가 됩니다. 1 그리고 12라고 생각할게요. 12 곱하기 12는 144예요. 그 다음 12 곱하기 13은요, 144에다가 우리 12만큼을 더한 거니까 156이 되죠. 144, 그 다음 156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요. 14번, 이번에는 6을 2대 1로 비례배분합니다. 갑자기 쉬워졌어요. 6 곱하기 3분의 2. 얼마예요? 그렇죠, 4죠. 6 곱하기 3분의 1. 바로 2가 되죠. 4, 그리고 2가 되는 거예요. 다음 20입니다. 20을 3대2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20 곱하기 5분의 3은 12.

20 곱하기 5분의 2는 얼마인가요? 그렇죠. 4, 2, 8이죠. 그래서 12와 8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 30을 1대 4로 비례배분할 거예요. 자, 이번에는 전체가 5가 되는 겁니다. 자, 30 곱하기 5분의 1. 그 다음, 30 곱하기 5분의 4라고 나눠 생각할게요. 자, 5로 약분. 6, 1은 6. 5로 약분. 6, 4, 24. 그래서 6, 그리고 24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17번, 40을 3대 5로 비례배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전체는 8이 되겠죠? 40 곱하기 8분의 3. 그러면 8로 약분하면 1, 그리고 5니까 5, 3, 15가 되겠고요. 그 다음, 40 곱하기 8분의 5도 계산하죠. 그러면 8로 약분했을 때 1과 5가 되니까 5, 5, 25가 되죠. 15, 그리고 25예요. 자, 이 둘을 더하면 40이 되니까 어때요? 비례배분 잘한 거죠? 자, 이제 18번 볼게요. 18번. 77을 9대 2로 비례배분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는 9 더하기, 즉 11이 되겠죠? 77에다가 11분의 9를 곱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 77에다가 11분의 2를 곱해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11로 약분했을 때 1, 그리고 7이 되죠? 7, 9, 63이에요. 그 다음 11로 약분했더니 7이 14만 남았어요. 그래서 63 그리고 14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비례배분을 할 때에는요, 일단 이 전체의 양을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비례배분할 때두 비의 합, 두 비에 써져 있는 이두 수의 합을 전체라고 생각한 다음, 거기에 각각 알맞은 것들을 분자 자리에 넣어서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확인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네, 더해보라고요. 더해서 우리 전체 수가 나온다면 여러분 제대로 잘 계산을 한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18번 문제까지 함께 해결을 해보았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고 채점까지 해보도록 하세요. 알겠죠?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도전 연산항입니다.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여기 보이는 이 비례식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빈칸에 알맞은 수, 비의 성질을 이용하여 풀어주세요. 자, 전환과 후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0이 아닌 같은 수로 나누어도 비율은 같다. 알겠죠? 정답은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기 바랍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10차 시, 3일차, 그리고 4일차의 내용을 만나보았어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10차 시, 5일차의 내용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선생님, 저 이번에 학교 축제 준비하느라 진짜 힘들었어요. 혼자 하려니까 포스터 만들고 부스 꾸미고 발표 준비까지 너무 벅차더라고요.
1: 아이고, 엄청 힘들었겠구나. 다음에는 친구들이랑 역할을 나누고 함께 준비하면 훨씬 수월할 거야.
0: 어, 그러게요? 한 명은 포스터 만들고, 한 명은 부스 꾸미고, 한 명은 발표하면 금방 할 수 있겠어요.
1: 사실 나라들

0: 비슷해.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여러 나라가 힘을 모아 같이 해결하려고 하지.
1: 나라들도 팀워크를 하나요?
0: 그렇지.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협력해서 경제도 키우고 문제도 함께 해결하려고 만든 조직이 있어. 바로 유럽연합이야. 들어본 적 있지? 오늘은 이 국가들의 팀 프로젝트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함께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기초영어특강 사회원 이다은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할 때 나은이처럼 혼자 하려면 정말 이걸 어떻게 다 해야 될까 엄두가 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팀플레이를 하게 되면은요,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다른 친구가 잘하는 것, 이 장점들이 서로 모여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국가들 간에도 팀플레이가 이루어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유럽연합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유럽연합. 말 그대로 유럽에 위치한 27개 국가의 연합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유럽연합은 왜 등장하게 됐을까요? 사실 과거의 산업혁명 이후에 이 산업혁명이 전 유럽 지역으로 빠르게 확산이 되다 보니까요. 자원이 많이 있는 곳, 특히 석탄이나 철광석이 많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여기 프랑스와 독일을 살펴보시면 지금 국경을 맞대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국경 부근에 또 안타깝게 석탄과 철광석 산지가 있었고 이곳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전쟁을 겪게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마지막 수업이라는 소설에 보면 학교 정말 가기 싫어했던 꾸러기 소년이 그날도 역시 학교 가는 길에 이제 다양한 주변에 호기심이 가는 다양한 볼거리들을 탐색하면서 학교에 늦게 갔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으로 프랑스어로 수업을 하는 날입니다. 내일부터는 독일어로 수업을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후회했다는 그런 맥락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자원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전쟁을 겪은 데다가 세계 제1차 대전, 세계 제2차 대전 그 참상을 겪고 나서 우리가 자원을 둘러싸고 서로 쟁취하기 위해서 싸우기보다 서로 협력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라고 하는 마음에서 처음으로 석탄 철강 공동체를 만들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석탄과 철광석을 우리 싸우지 말고 함께 조화롭게 이용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어요. 근데 사실 그 석탄 철강 공동체에는요, 처음에 단 6개의 나라만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나라들이었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이렇게 총 6개 나라가 시작을 하게 됐어요. 주변의 나라들은 약간 관망을 하고 있었죠. 협력을 하면 진짜 좋을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훨씬 더 평화롭고 훨씬 더 번영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무려 27개나 되는 큰 경제 블록으로 성장을 하게 된 거죠. 함께 한다는 것. 도대체 어떤 이로운 점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 상품과 자본과 서비스 그리고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합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을 할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거예요. 세금은 결국 가격 인상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격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경쟁력을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하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나라가 잘하는 건 그 나라에서 수입을 해오면 됩니다. 수입을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은요, 공동의 화폐를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이것 또한 우리가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로 하고요. 국가와 국가 간에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여기 지금 사진에도 보면 독일의 국경이라고 하는데 어떠한 사람들의 이동을 가로막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폴란드에 사는 사람이 독일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독일로 이민을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폴란드에 살면서 내 자가용을 타고 출근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폴란드에 있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더 끈끈하게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았을까요? 또 한 가지는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의 화폐 유로화가 되겠습니다.

0: 이 유로화를 사용하는 나라들에 여러분들이 여행을 가시면 환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유로화 한 가지만 가져가시면 모든 나라에서 통용이 되거든요. 자, 근데 같은 화폐를 쓴다는 건또 어떤 좋은 점이 있었을까요? 요즘 뉴스에 환율이 올라서 경제가 어렵다라고 하는 소식이 정말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그런데 같은 화폐를 사용한다는 것은요, 환전에 따른 위험이 없습니다. 네. 환율의 변동에 따른 위험이 없고요. 환전하는데 수수료도 들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다 더 협력을 많이, 다양한 분야에서 할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하지만 모든 현상에는 좋은 점이 있고 또그 이면에 좋지 않은 점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끈끈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던 유럽연합에도요, 약간씩 어긋나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이 회원국 간의 경제적 격차였는데요. 상대적으로 남부유럽이나 동부유럽에 위치한 나라들은 북서부 유럽에 비해서 경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가입국 한 나라의 위기는 결국 모든 회원국의 위기로 커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북서부 유럽의 소득 수준이 높은 나라들은 분담금을 내서 경제 수준이 어려운 그리고 정말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남부유럽이나 동부유럽의 나라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또 유럽연합에서는요,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난민이 이 유럽연합의 국가에 도착하게 되면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결국에 한 나라가 이 유럽연합을 탈퇴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최초의 탈퇴국인 나라는 바로 영국인데요. 네, 사실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근소한 차이로 유럽연합 탈퇴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결국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영국을 의미하는 용어인 브리튼, 그리고 탈퇴를 의미하는 용어인 엑시트, 이두 글자를 합쳐서 브렉시트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렇게 유럽연합의 발생, 그리고 발달 과정, 또 어떤 장점이 있는지까지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우리 나은이가 오늘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1: 오늘 수업 듣고 나니까 유럽연합이 그냥 나라들의 모임이 아니라 서로 힘을 합쳐 더큰 문제를 해결하려는 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맞아.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도 여러 나라가 함께하면 훨씬 더큰 변화를 만들 수 있지.
1: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 축제도 공연하는 친구들, 전시하는 친구들, 부스를 운영하는 친구들이 각각 자기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더 다채롭고 재미있는 행사가 될수 있었던 것 같아요.
0: 그렇지. 다음에 뉴스를 보다가 유럽연합의 소식을 듣게 된다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국가들의 팀플레이라는 걸 떠올려보렴. 세상이 훨씬 더 흥미롭게 보일 거야.

0: 선생님, 저 배고파서 편의점에 갔는데 편의점에서 엄청 고민했어요.
1: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고민을 했어?
0: 편의점에 새로 나온 간식들을 다 사 먹고 싶은데 용돈은 정해져 있으니까 다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엄청 고민했죠.
2: 주어진 용돈 안에서 합리적 선택을 하느라 고민했구나.
0: 전 그냥 먹고 싶은 걸 고민했을 뿐인데 합리적 선택을 했더니.
2: 그럼 일단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들어볼래? 그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3: 지난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경제 활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가게, 기업 모두 합리적 선택이 필요합니다. 그럼 과연 합리적 선택은 무엇일까요? 이번 강을 통해서 선생님이랑 합리적 선택이 무엇이고 합리적 선택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거는요,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우리는 항상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과연 자원의 희소성은 무엇일까요? 희소성에서 희소는 드물다, 적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는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서 이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자원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자원의 희소성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쉽게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는 정말 정말 많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소득은 한정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이를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선택의 문제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원의 희소성은요,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희소성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그냥 단순히 양이 적은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숲속에 독버섯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 독버섯을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희소성이 없는 재화입니다. 그냥 단순히 희귀한 몇 안 되는 숲속의 독버섯일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숲속의 이 몇 안 되는 독버섯의 일부 성분을 활용하면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즉, 이제부터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하는 거죠. 사람들이 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숲속에 몇 안 되는 이 독버섯들은 희소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즉, 희소성이라는 건 사람들의 욕구에 비해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냥 단순히 양이 적다라는 것만 의미하지는 않는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가면은요, 이러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합리적 선택일까요? 합리적 선택이라는 건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하는 걸 합리적 선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일단은 편익은 무엇이고 비용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편익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언가를 점차 더해가는 겁니다. 쉽게 어떤 선택을 했을 때 얻게 되는 이익이나 만족감을 편익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비용이에요. 비용은 그 선택을 할 때 기회비용을 의미하게 됩니다. 기회비용의 문제를 또 한번 알아봐야겠죠?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내가 하나를 선택하게 돼요. 그 말은 다른 포기하는 것들이 발생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포기하는 대안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을 우리는 바로 기회비용이라고 하고 이 기회비용을 우리는 쉽게 비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편의점에 갔어요. 그래서 젤리와 과자 중에 고민을 하다가 젤리를 선택했어요. 그럼 이때 포기하게 되는 가치는 과자이기 때문에 과자가 기회비용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용이 같을 때에는 이익이나 만족감이 가장 큰 것을 선택을 해야 되고 만약에 이익이나 만족감이 같다면 비용이 가장 적은 것을 선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바로 합리적 선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경제활동의 주체로 가계와 기업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럼 가계와 기업은 어떤 방식으로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 가계의 경우입니다. 가계의 소득은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벌어들인 소득의 범위 내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기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이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낼 수 있는 합리적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윤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를 판매하게 되면은 판매 수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 판매 수입에서 생산 비용을 제외한 것을 우리는 바로 이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즉,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 즉,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요, 기업은 한정된 생산 요소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기업에게 주어지는 생산 요소들, 예를 들면 노동, 토지, 자본들을 어떻게 조합을 해야지 최소한의 비용으로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는 걸 바로 기업의 합리적 선택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원의 희소성과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합리적 선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요, 생산, 분배, 소비 과정에서 합리적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고요. 이제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합리적 선택을 했던 기업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앞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일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아하! 그래서 전 편의점에서 용돈 범위 내에서 만족감이 가장 높은 선택을 했으니까 합리적 선택을 한 거네요.
2: 맞아. 그런데 뭘 샀는데 만족감을 가장 높이는 선택을 한 걸까?
1: 새로 나온 젤리요. 합리적 선택을 통해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3: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어이가 문해력이다. 초등 5학년 1학기 강의를 맡은 여러분의 문해력 길잡이 손은지입니다. 자, 오늘은 1주차 세 번째 시간인데요.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다양한 어휘들 살펴볼 거예요. 자, 수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낱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당연히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겪겠죠? 그래서 오늘은 중요한 낱말의 뜻도 알아보고요. 그리고 또 낱말의 뜻과 함께 그 단원과 관련된 수학적인 개념, 원리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림 속에 무엇이 보이나요? 마트에서 받아온 영수증입니다. 영수증에 어떤 내용들이 쓰여 있는지 살펴볼까요? 자, 품목, 뭘 샀는지가 나와 있어요. 과자, 음료수, 물을 샀다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각각 과자, 음료수, 물이 하나에 얼마씩인지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1,500원, 1,000원, 600원. 그리고 그 옆에는 그걸 몇 개씩 샀는지 각각 수량이 나와 있어요. 과자 3개 샀고요. 음료수 5병 샀고요.

물두병 샀다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제 가격, 금액이 나와 있고요. 이 금액은 어떻게 구했을까요? 하나의 가격, 즉 단가의 수량을 곱해서 곱셈으로 구했겠죠. 이런 식으로요. 1000 곱하기 5는 5000, 600 곱하기 2는 1200 이렇게 구했을 거예요. 곱셈을 한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모든 산 것들의 금액의 합, 합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이 금액들을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덧셈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1700원이라는 값이 나왔는데요. 어머나, 쿠폰 할인이 있대요. 할인해준다는 것은 값을 깎아준다는 거니까 이 1000원만큼을 어떻게 해주면 돼요? 빼주면 돼요. 뺄셈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계산했더니 최종 금액,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금액이 얼마라고 쓰여 있나요? 97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럼 이 9700원이라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어떤 셈들을 한 거예요? 곱셈, 덧셈, 뺄셈. 그리고 이러한 계산식을 하나의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혼합 계산과 관련된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수학 5학년 1학기 1단원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 등장하는 낱말들입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혼합 계산. 가장 중요한 개념이자 낱말이 되겠죠? 섞이다. 차례. 먼저. 괄호. 안까지. 생활 속에서 자주 쓰이는 익숙한 낱말들도 보이네요. 그럼 이 낱말의 쓰임새, 낱말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낱말,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혼합 계산입니다. 어떤 것을 혼합하다.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섞어서 합한다. 라는 뜻입니다. 혼합, 섞어서 합한다. 그러니까 식 하나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식이 섞여 있는 계산을 우리 혼합 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덧셈, 더하기, 뺄셈, 빼기, 곱셈, 곱하기, 나눗셈, 나누기. 자, 이러한 기호들이 한데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을 혼합 계산이라고 합니다. 혼합 계산에서는 계산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섞여 있으니까 무엇을 먼저 계산할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뭘 먼저 계산하냐에 따라서 계산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뭐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때, 자, 이러한 것들만 있어요. 괄호도 없어요. 자, 그러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에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곱셈과 나눗셈을 더 먼저 해야 하는 겁니다. 무엇과 섞여 있을 때요? 덧셈이나 뺄셈과 섞여 있는 경우에는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곱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다면 둘 중에서는 더 앞쪽에 있는 것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두면 되겠죠? 다음 낱말은 섞이다입니다. 27 더하기 4 빼기 16은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거죠. 즉, 섞이다. 여기서 섞이다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데 합쳐진다는 거예요. 더하기, 빼기, 합쳐져 있잖아요. 덧셈, 뺄셈이 섞여 있는 식인 것이죠. 이 섞이다가 다른 뜻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이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와 섞여 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의 말씀, 소리, 그리고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같이 들리는 거예요. 이때의 섞이다는 어떤 말이나 행동에 다른 말이나 행동이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선생님의 말씀에 친구들이 떠드는 소리가 함께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섞이다. 자, 두 가지 모두 다 기억해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은 차례입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하다. 차례대로 한 명씩 입장하다. 이때의 차례의 뜻은 무엇일까요? 좀 어렵게 쓰여 있어요.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벌려나가는 관계 또는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아, 너무 어려워요. 자, 쉽게 생각하면요. 차례는 순서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줄을 선 차례대로 입장한다는 것은 줄을 선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섰으면 먼저, 뒤에 섰으면 뒤에, 줄을 선 순서대로 입장한다는 거예요.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른 말 차례도 있습니다. 설과 추석날 아침에 차례를 지낸다.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과 함께 차례를 지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주로 명절에 차례를 많이 지내는데요. 이때의 차례는 뭐 명절이라든지 조상의 생일 때 조상들을 기리는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차례라고 합니다. 어때요? 같은 낱말인데 소리는 같은데 뜻이 전혀 다르죠. 순서대로 할때 차례랑 그다음 차례상을 차리다 할때 차례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구분해서 이것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다음 낱말은 먼저입니다. 이거 굉장히 쉬운 낱말인 거죠? 덧셈, 뺄셈, 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는 앞에서 선생님이 이야기했어요. 곱셈을 먼저 계산하고 덧셈, 뺄셈을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계산한다. 자, 먼저는 더 앞에 계산한다는 뜻이죠.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 시간적으로도 앞인 거고요. 순서도 앞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때를 뜻하는 말이 먼저입니다. 자, 그럼 혼합 계산식을 한번 볼까요? 30 더하기 7 빼기 3 곱하기 2. 뭘 먼저 앞서서 계산해야 할까요? 덧셈, 뺄셈, 곱셈 중에서는 곱셈을 먼저 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를 먼저 계산해 주고요. 그 다음, 덧셈과 뺄셈이 동등하니까 그 중에서는 앞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덧셈 두 번째로 해주고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뺄셈을 해주는 것이죠. 자, 여기 있는 혼합 계산식에서는 곱셈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라고요. 다음 낱말은 괄호입니다. 괄호, 어떻게 생긴 거 우리 괄호라고 해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하죠. 자, 여기도 있네요. 괄호. 괄호는 문장 부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단어, 숫자, 문장 이런 것들의 앞뒤를 이렇게 막아서 다른 것과 구별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는 이 괄호로 묶은 부분이 달라지면 계산 결과도 달라집니다. 한번 볼까요? 자, 괄호가 없다고 생각했을 때는요. 12 더하기 16 나누기 4 빼기 2. 인데요. 지금 괄호가 쳐져 있는 부분이 다릅니다. 앞쪽에서는 12 더하기 16, 덧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고요. 뒤쪽의 식에서는 4 빼기 2, 뺄셈 있는 부분에 괄호 표시를 해주었습니다. 자연수의 혼합 계산에서는 괄호가 있는 부분을 가장 먼저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곱셈이든 나눗셈이든 뺄셈이든 뭐 상관없습니다. 덧셈이든 괄호가 있는 부분 무조건 가장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 식에서는 덧셈을 가장 먼저 하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눗셈, 마지막에 뺄셈. 오른쪽에 있는 식은 뺄셈은 뒤쪽에 있긴 한데 괄호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 괄호 안을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자, 뺄셈 먼저. 자, 그 다음에 덧셈과 나눗셈 중에서는 나눗셈을 먼저 해야 되는 거겠죠? 마지막에 덧셈 계산하면 되는 거고요. 자, 괄호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생긴 둥근 소괄호 있고요. 자, 소괄호를 또 포함해서 묶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중괄호를 쓰고요. 자, 중괄호까지 포함된 내용을 크게 묶고 싶을 때는 이렇게 생긴 대괄호를 쓰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면 도움될 것 같네요. 다음 낱말은 안입니다. 자, 괄호가 있는 식에서는 괄호 안을 가장 먼저 계산하는 거라고요. 안과 박 떠올리면 되겠죠? 이때 안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나 공간에 둘러싸인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는 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괄호 안이라는 거는 이 속으로 들어가는 쪽, 이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반대말은 뭐겠어요? 안이 아니라 바깥.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이 있다면 괄호 아닌 3 빼기 1 뺄셈부터 먼저 계산하는 거겠죠? 자, 여러 가지 낱말을 살펴보았으니까 우리 또 다른 단원에 있는 낱말들도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 친구들이 몇명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의 친구들이 있는데요. 몇 명씩

짝을 짓는 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명이 짝을 지으면 몇 명이 남게 돼요? 한 명의 친구가 외롭게 남게 됩니다. 다섯 명이 아니라 여섯 명이 이렇게 짝을 지으면 남는 친구가 없겠죠. 자, 네 명이 짝을 지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두 명이 남게 됩니다. 세 명이 짝을 지으면요. 셋, 셋. 자, 남는 친구 없어요. 두 명이 짝을 짓게 되면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마찬가지로 남는 친구가 없죠. 자, 한 명씩 혼자 하게 되면요.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남는 사람이 없죠. 자, 몇 명씩 짝을 짓냐에 따라서 남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어떨 때 남는 사람 없이 짝을 지을 수 있을까요? 몇 명씩 짝을 지을 때요? 바로 이 문제는 6의 약수를 구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학 5학년 1학기 2단원 약수와 배수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낱말들 살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약수, 방금 전에 6의 약수라고 이야기했죠? 배수, 공약수, 최대 공약수, 최대 공약수의 성질, 공통, 최대한. 아,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 말이 그말 같아요. 자, 괜찮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약수에서 약은요,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수인 거예요. 즉, 약수는 어떤 수를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인 겁니다. 그러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6을 1로 나누면 몫이 6이고, 자, 나머지 없습니다. 6을 2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 없습니다. 6을 3으로 나누면 몫이 2이고 나머지는 없겠죠. 6을 4로 나누면 몫은 얼마예요? 1이고 나머지가 2가 생기는 거예요. 6을 5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1이 생기겠죠. 마지막으로 6을 6으로 나누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보았을 때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나머지가 없이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는 어떤 수들인 거예요? 1, 2, 3, 4, 5는 안 되죠? 6, 1, 2, 3, 6입니다. 그래서 자, 6은 1, 2, 3, 6으로 나누어 떨어짐으로 바로 이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1, 2, 3, 6이 6의 약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소리는 같고 뜻은 전혀 다른 말인 약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아침 뒷산에서 약수를 길어 오신다. 물을 길어 온다. 받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때 약수는 약효가 있는 샘물을 뜻하는 겁니다. 마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약효를 가지고 있는 샘물을 뜻하는 거예요. 뜻이 전혀 다릅니다. 자, 약수는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요. 자, 그다음은 약수가 아니라 배수입니다. 약수와 배수였잖아요. 배수의 배는 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배수라는 것은 어떤 수를 1, 2, 3, 4, 5 배한 수를 뜻하는 거예요. 뭐 10배가 될 수도 있고 20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5 곱하기 1 하면 5잖아요. 5 곱하기 2 하면 10이잖아요. 5 곱하기 3 하면 15잖아요. 그래서 5를 몇배한 수인 5, 10, 15, 20 이런 수들이 5의 배수가 되는 거예요. 배수도 마찬가지로 소리는 똑같은데 뜻이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 노는 배수가 잘 된다. 비가 많이 와도요, 물이 잘 빠져요. 이때의 배수는 안에 있거나 고여 있는 물을 밖으로 퍼내거나 다른 곳으로 내보내는 것을 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을 내보내는 구멍을 배수구라고 하는 거고요. 물을 내보내는 길을 배수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다음 낱말은 공약수입니다. 자, 공약수. 약수는 약수인데 공약수예요. 약수는 뭔지 알잖아요. 이때의 공은 공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공통인 약수입니다. 자, 12의 약수.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입니다. 1, 2, 3, 6이 바로 12와 18의 공약수라는 뜻이 되겠죠. 공약수, 공통된 약수라고요.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낱말이 이번에는 공약수는 공약수인데요. 최대 공약수입니다. 자, 최대라는 거는 뭐예요? 가장 크다는 뜻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를 최대 공약수라고 하는 거예요. 12와 18의 공약수 뭐라고 했지요? 1, 2, 3, 6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2, 3, 6 중에서 가장 큰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6입니다. 그러므로 이 6이 12와 18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죠. 최대가 있으면 최소도 있겠죠. 최소 공약수는 말 그대로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수입니다. 우리 자연수에서 1이라는 수는 모든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약수, 모든 공약수에 이 1이라는 수는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포함되는 거니까 공약수 중에서 가장 작은 최소 공약수는 항상 1이 되는 것이겠죠. 최대 공약수 알아보았고요. 이 최대 공약수가 어떤 성질을 또 가지고 있대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두 수의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대요. 이게 대체 무슨 말이죠? 16과 24의 공통된 약수를 구해보면요.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요. 1, 2, 4, 8. 이 중에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얼마인가요? 가장 큰 최대 공약수는 8입니다. 자, 그러면 두 수의 공약수인 1, 2, 4, 8과 최대 공약수인 8의 관계를 살펴보자고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1, 2, 4, 8은 8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8의 약수인 거예요. 최대 공약수인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 1, 2, 4, 8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학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최대 공약수의 성질이라는 것은 어떤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가 바로 공약수와 똑같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어떤 두 수의 공약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그럼 일일이 하나하나 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최대 공약수가 뭔지를 구한 다음에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한다면 그게 바로 두 수의 공약수가 된다는 뜻입니다. 최대 공약수의 성질, 이제 잘 알겠죠? 그 다음 낱말은 공통입니다. 자, 공통. 24와 30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니까 둘다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둘이나 여러 사이에서 모두 통하고 연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공통. 자, 그래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이거래요. 즉, 가장 큰 수니까 최대 공약수. 둘다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최대 공약수가 6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최대 공약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수들을 작은 수들의 곱으로 이렇게 쪼개서 나타낸 다음에 공통되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는 마치 나눗셈 세로식을 뒤집은 것과 같은 이러한 식을 통해서 2 곱하기 3 최대 공약수를 쉽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낱말은 최대한인데요. 너무도 익숙한 낱말이죠. 최대한.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중요합니다. 가장 큰 정도를 뜻하는 거예요. 연필 30자루, 지우개 24개를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가장 큰 수를 찾아야겠죠. 최대한 많은 학생에게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준대요. 자, 그러면 두 수에 뭐를 구하면 돼요? 최대한이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면 되겠죠. 30과 24의 최대 공약수는 6입니다. 그러므로 6명에게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줄때 6명까지 똑같이 나누어 줄수 있다는 뜻입니다. 최대한 반대로 최소한 있겠죠. 이건 가장 적게 잡는 거예요. 가능한 작게 잡는 거예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 일을요, 빨리 하면 시간이 적게 걸리고요. 천천히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이 일을 끝내는데 최소한 아무리 빨리 해도 제일 적게 잡아도 최소한 4시간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간보다 적게 걸리진 않아요. 4시간 이상으로 걸린다는 거겠죠.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최대한, 최소한입니다. 자, 다양한 낱말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 풀어볼까요? 확인 문제 1번부터 풀어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이 되도록 보기에 글자 카드에서 글자를 찾아 쓰세요. 자, 통, 리, 약, 괄 있네요. 첫 번째,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무엇인가요? 약수라고 했죠. 어렵지 않네요. 두 번째, 둘 이상, 둘 또는 그 이상의 여러 사이에 두루 통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모두, 전부, 공통이라고 했습니다. 통. 세 번째, 문장 부호에 하나로서 단어, 숫자, 문장 등의 앞뒤를 막아 다른 것과 구별하는 기호 뭐예요? 이렇게 생긴 거 괄호라고 한다고 했죠. 자, 마지막 순서 있게 구분하여. 자, 중요한 말이 순서였습니다. 순서 있게 구분하여 버려나가는 관계. 그 구분에 따라 각각에게 돌아오는 기회. 차례라고 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낱말과 그 뜻을 알맞게 선으로 이으세요. 안! 자, 가운데로 가는 거, 중심으로 가는 거 생각하면 되죠. 자, 그래서 어떤 물체의 공간을 둘러싸인 가에서 가장자리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이렇게 3번이랑 이어주면 되겠네요. 먼저 계산해요. 시간이나 뭐 순서상으로 앞서서 계산해요. 라는 거니까 1번.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고요. 대한, 대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를 뜻합니다. 2번이랑 이어지면 되겠네요. 3번입니다. 밑줄긋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라고 했습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요. 첫 번째, 1, 3, 5, 15는 15의 약수래요. 나누어 떨어지게 할수 있는 수들이라는 뜻이니까 기역 써주면 되겠죠. 두 번째,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 물, 약수를 마시니 톡 쏘는 맛이 났다. 이때의 약수는 먹거나 몸을 담그거나 하면 약효가 있는 샘물을 뜻하는 거겠죠? 그래서 니은 써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낱말의 뜻은 무엇인지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동그라미 표하는 겁니다. 먼저, 어떤 뜻일까요? 시간적으로나 순서상으로나 앞선 때를 뜻하는 거죠? 앞선. 두 번째, 섞이다. 두 가지 이상의 것이 한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혼합 계산 합쳐지는 겁니다. 합쳐지다. 세 번째, 최대 공약수의 성질 무엇이었나요? 두 수의 이것은 공약수는 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공약수의 동그라미 해주면 됩니다. 5번 문제예요.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글자 카드로 만들어 쓰세요. 글자들이 6글자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읽어볼게요. 15와 45에 이것으로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는 15이므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는 15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15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45는 어때요? 3 곱하기 5로 나타낼 수 있고요. 들어있는 수 중에서 가장 큰 수가 3 곱하기 5. 3 곱하기 5, 즉 15인 거잖아요. 그래서 15와 45의 최대 공약수가 15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빈칸에 어울리는 말은 뭘까요? 둘 다에 모두 들어있는 거니까 공통이라는 낱말이 어울리겠죠. 그래서 빈칸에 공통이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구점에서 8권에 6,000원 하는 공책 한 권을 샀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 권에 얼마인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8권에 6,000원이니까 6,000을 8로 나눠주면 되겠죠. 한 개에 450원 하는 지우개를 3개 샀다고 했으니까, 자, 지우개 값은 얼마예요? 450 곱하기 3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을 더해주면 물건 값이 되겠죠. 5,000원을 냈을 때 거스름돈을 구한다고 했으니까 괄호로 묶어서 5,000원에서 빼주면 나머지가 거스름돈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식을 세워서 뭘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뭐가

0: 나와 있어요. 뺄셈도 있고 나눗셈도 있고 덧셈도 있고 곱셈도 있어요. 모두 다 섞여 있는 혼합 계산이라고 합니다. 혼합 계산. 빈칸에 잘 써졌고요. 6번 문제입니다. 뜻에 알맞은 낱말을 빈칸에 쓰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의 가로 열쇠부터 보겠습니다.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으니까 공약수가 되겠죠. 공약수. 다음으로 세로 열쇠 2번 볼게요. 어떤 수를 1, 2, 3배 한 수니까 배수라고 합니다. 약수 아니죠. 배수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먼저 가로 열쇠 1번입니다.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니까 뭐예요? 최대 공약수가 되는 거예요. 최대 공약수. 세로 열쇠 2번입니다. 일정한 조건에서 정해진 가장 큰 정도니까 최대한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최대한이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자, 모든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이 오늘도 친구들 위해 준비한 도전! 낱말 글짓기! 자, 오늘의 낱말은 무엇인가요? 공약수입니다. 매우 여러 번 나왔죠. 공약수는 어떤 두 수의 공통된 약수라고 했습니다. 이 공약수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짧은 글을 써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을 거예요. 수학, 교과서에 나오는 낱말의 뜻도 알고 개념들도 익히고 많은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복수 열심히 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어휘가 문해력이다. 6학년 1학기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학 교과서에 있는 어휘들을 공부해 볼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수학 좋아하나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요. 오늘 선생님과 또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은요, 좋아질지도 몰라요. 자, 오늘 배우게 될 어휘는요,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 들어가는 어휘입니다. 여기 어떤 상황인지 볼게요. 밀가루가요, 4kg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봉지가 7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봉지가 2개가 있으면 4kg이니까 2kg씩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봉지가 4개가 있으면 1kg씩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봉지가 하나만 있으면 그냥 4kg 다 넣으면 될 것 같은데, 아니 7개가 있으니까 어떻게 넣지 하고 고민이 될 만한 상황입니다. 밀가루 4kg을 봉지 7개에 남김없이 똑같이 나누어 담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아. 이제까지 배웠던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몫이 분수가 되기 때문이야.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낱말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첫 번째 낱말입니다. 몫이에요.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나누다라는 말이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여기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으로 숫자로 바꾸어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3 나누기 7에서요.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를 생각을 해 볼게요. 만약에 피자가 하나, 둘, 세 판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피자 세 판을 우리가 나누어야 하죠. 그럼 피자 세 판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수예요. 그래서 피자 세 판을 7명이 나누어 먹을 거예요. 그래서 7로 나누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7이 나누는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을 하는 거죠. 그럼 피자 세 판을 7명이서 나눠 먹으려면은 한 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곱 조각으로 나누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기도 다 일곱 조각으로 나누는 거죠. 똑같이 먹어야죠. 그래야지 안 싸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 지금 살짝 크기가 달라 보이는 건 이게 똑같이 나눴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피자 세 판에 각각 일곱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씩, 한 조각씩, 한 조각씩 먹는 거죠. 그러면 7분의 1, 7분의 1, 7분의 1을 먹으면 되니까 7분의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나누기 7은 7분의 3이 되는데요. 이 7분의 3을 나눗셈의 몫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었을 때 나온 이 7분의 3이 바로 몫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는 몫을 이렇게 쓰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몫이라는 낱말은 써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을 말하는데요. 내 몫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 그러니까 여러 수로 나누었을 때 이 내가 갖게 되는 부분, 내가 갖게 되는 양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는 거예요. 1 나누기 자연수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2를 분자로 나누는 수, 이제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라고 했죠. 나누는 수, 이 자연수를 분모로 해서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예를 볼게요. 1 나누기 5다 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게 피자 한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 거예요? 5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를 똑같이 무엇으로 나누어야 되겠죠? 5로
나누어야 됩니다. 자, 그럼 피자 한 판이 있는데 이거를 다섯 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니까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좀 크게 되는데 똑같다고 생각해야 돼요. 다섯 조각으로 나눈 다음에 그 중에 한 조각을 먹는 거죠. 그래서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 보면 1 나누기 5에서 1을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 이 자연수를 분모로 보내서 5분의 1이다 라고 나타내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분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은요, 이게 낱말도 어휘도 이해가 되고요,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도 머릿속에 떠오를 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분수로 나타내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예요. 아까는 1 나누기 자연수였죠. 그러니까 피자 한 판만 나눠 먹었는데 이제는 피자 한 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나누어지는 수를 분자,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나누어지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아, 나누어져야 되니까. 자, 앞에 있는 수가 나누어지는 거고요. 몇 명이서 나누어 먹냐? 나누는 수가 뒤에 있는 수가 되겠습니다. 3 나누기 4로 볼게요.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지는 수는 무엇이죠? 앞에 있는 수 3이에요. 이것은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4는 분모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외워야 하나요? 아니요. 외우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자, 3 나누기 4, 피자 한 판, 두 판, 세 판을 몇 명이서 나눠 먹는다?

4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자, 그러면 이한 판을 똑같이 다네 조각으로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피자 세 판은 나누어 먹어야 되니까 나누어 지는 수가 3이고요. 4명이서 나누어 먹는 거니까 나누는 수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판,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여기서 한 조각이 4분의 1. 그래서 합해서 4분의 3만큼 먹게 되겠죠. 그래서 봤더니 3 나누기 4에서 나누어 지는 수 3을 분자로 보내고 나누는 수 4를 분모로 보내면 되더라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헷갈리면 그림을 그려본다. 알겠죠? 그래서 나누어 지는 수, 나누는 수 다시 보면 어떤 수나식을 다른 수나식으로 나눌 때그 처음에 나오는 수나식을 말합니다. 처음에 나오는 거. 나누어 져버린다. 피자를 나누어서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나누는 수는요. 어떤 수를 나누는 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있는 나누는 수죠. 8 나누기 9에서 나누어 지는 수는 무엇이다? 처음에 나오는 8이고요. 나누는 수는 뒤에 나오는 9가 되겠죠. 이것도 딱 보면, 아, 피자 8판을 9명이서 나눠 먹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아, 어려워요, 선생님. 점차 어려워지고 있어요. 1 나누기 자연수에서 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로 갔다가 이번에는 분수 나누기 자연수가 되었습니다.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이거 두 가지 상황으로 나왔거든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복잡하죠? 자, 다시 또 우리 천천히 그림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일 때는 그다음에 7분의 6에서 분자가 여기죠. 6이 자연수 2의 배수냐 이거예요. 자, 6이 2의 배수인가요? 그렇죠. 2, 3은 6하고 배수이죠. 그럴 때는 분자 6을요. 자연수 2로 나누어 가지고 6 나누기 2는 3이니까 7분의 3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외우는 게 아니에요. 7분의 6을 2로 나눈다 하면은 피자를 이제 이번에는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조각으로 나눈 것 중에 6조각만 있어요. 한 조각은 누가 먹었나 봐요. 6조각이 있는데 이거를 몇 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두 명이서 나누어 먹는 상황인 거예요. 두 명이서 나누어 먹으려면은 간단하죠. 왜냐면 여기 세 조각, 여기 세 조각 먹으면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 여섯 조각이 2의 배수이기 때문에 그냥 사이좋게 야, 너세 조각 먹어. 나세 조각 먹을게. 하고 탁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당 7분의 3조각씩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연수의 배수가 분자가 될 때에는 그냥 6 나누기 2 해서 바로 7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죠. 근데 문제는요.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가 문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6분의 5하고 3을 봤을 때이 분자 5가요. 자연수 3의 배수가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 계산한다. 6분의 5하고 크기가 같은 분수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분모와 분자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6분의 5에서 분모와 분자의 2를 다 곱해도 되고요. 3을 곱해도 되고요. 4를 곱해도 되고요. 이렇게 분자 분모의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죠. 그럴 때이 분자가 이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꿔버리면 아까와 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와 분모의 3을 곱해버리면 18분의 15가 되고요. 이때 이 15는 3의 배수가 되니까 15 나누기 3을 하면 18분의 5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요, 또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6분의 5 나누기 3이에요. 6분의 5는요, 피자를 6조각으로 나누고 나서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각. 그 중에 다섯 조각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조각이요. 이거를 세 명이서 나눠 먹는

먹는 거예요. 아니, 다섯 조각인데 한 조각 한 조각 한 조각 먹고 애매하게 두 조각 남는데, 아, 너는 먹지 마 하고 한 명을 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하냐? 아, 좋은 생각이 있어. 우리 여기 잘게 쪼개 가지고 다세 조각씩으로 만들자. 다세 조각씩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크기가 같은 분수로 만드는 상황인 겁니다. 자, 세 조각씩으로 다 나누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삼식을 곱해버리는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세 조각씩 다 나누면 전체가 18조각이 되고 그 중에서 이 색칠된 부분은 15조각이 되는 거거든요. 18조각 중에 15조각. 15조각이니까 이제 3명이서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5조각씩, 이 작은 거 5조각씩 먹으면 되는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는 더 쪼갠다 하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7분의 6 나누기 2에서 분자 6은요, 2의 배수이니까 분자는 6 나누기 2 해서 3이 된다. 7분의 3이 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번에는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분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자연수를 자연수분의 1로 바꾼 다음 곱한다라고 되어 있죠. 6분의 5 나누기 3과 같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려면 나누는 수 3을 3분의 1로 바꾼 다음 곱셈으로 나타낸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피자 6분의 5 조각이 있는데요. 3명이서 나누어 먹는다. 이것은요, 3분의 1씩을 먹는다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누기,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동그라미는요, 네모분의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분의 1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버리면 계산하기가 편해지죠. 자, 이제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해 볼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1과 5분의 3 대분수입니다. 자, 대분수라는 건 자연수와 진분수의 합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연수 1과 진분수 5분의 3으로 이루어진 거죠. 이때 이 대분수를 가분수 5분의 8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누기 2를 하게 되면 이 8이 2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럼 8 나누기 2로 바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5분의 4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고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내어서 계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과 5분의 3을 5분의 8이라는 가분수로 바꿀 수가 있죠. 자, 가분수는 우리 뭐예요? 분자가 분모와 같거나 분모보다 큰 분수거든요. 5분의 8에서 분자 8이 5보다 크니까 가분수가 되죠. 그래서 가분수 5분의 8을 2로 나눈다. 우리 나누기 2를 곱하기 2분의 1로 바꿀 수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5분의 8 곱하기 2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 약분도 배웠어요. 약분으로 해가지고 5분의 4다라고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우리 1단원 말고요, 2단원으로 가서 각기둥과 각불에 대한 어휘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분수로 머리가 복잡했는데 좀 도형을 보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나요? 선물을 넣을 상자를 고르고 있는데 상자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 보이지? 이 상자들은 모두 밑면이 합동인 기둥 모양이라는 공통점이 있어. 먼저 각기둥과 관련된 낱말을 익혀보자. 각기둥과 관련된 낱말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요, 입체 도형이 나왔습니다. 여러 개의 평면으로 둘러싸여서 공간에서 부피를 가지는 도형이다. 자, 여기 그림을 봤더니 색종이가 있어요. 색종이는 납작합니다. 부피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거를 평면 도형이라고 합니다. 평면 도형은 평면에 그려진 도형을 말을 하죠. 그래서 삼각형, 사각형, 자, 이런 것들은 평면 도형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이것은요, 여러 개의 평면, 이 사각형이라는 평면이 둘러싸여가지고 공간에서 부피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도형이 바로 입체 도형이다라고 합니다. 한자를 봤더니요, 설입이에요. 서 있는 물체다. 지금 보면 서 있잖아요. 납작한 평면 도형이 아니잖아요. 이런 게 입체 도형이죠. 자, 그럼 우리 각기둥이 무엇일까요? 입체 도형 중에 이제 각기둥도 있는데요.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사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자, 두 면이 서로 평행하죠? 그리고 합동. 이게 모양도 같고 다 같아요. 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기둥은 밑면의 모양에 따라 이름이 정해지는데요. 여기 봤더니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삼각기둥이고요. 밑면이 사각형인 사각기둥, 밑면이 오각형인 오각기둥, 밑면이 육각형인 육각기둥이 있어요. 그래서 원기둥은요, 하나의 직선이 그와 나란한 직선의 둘레를 한 바퀴 돌아서 이 공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이 바로 원기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기둥 모양의 케이크를 샀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 각기둥의 밑면이에요.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여기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밑면이다라고 해요. 아니, 선생님, 여기 있는 거 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밑면이에요? 하는 친구도 있나요? 각기둥의 밑면은요, 밑에 있는 면이라기보다는요, 기본이 되는 면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위, 아래 이렇게 있지만 다 이름은 밑면, 기본적인 면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각기둥의 두 밑면은 옆면과, 저기 있는 이 옆면과 수직으로 만납니다. 밑면은 사물의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다라는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주방 조리기구는 밑면이 넓어야 열 효율이 좋다. 그래서 주방의 조리기구를 보면은 이 밑바닥을 이루는 평면이 넓어야 여기에 이제 불이 이 조리기구에 더 많이 닿아서 열 효율이 좋겠죠. 그 다음에 각기둥의 옆면이에요. 각기둥에서 두 밑면과 만나는 면이 각기둥의 옆면입니다. 여기 밑면이 있는데 이 밑면과 만나는 요 면이 옆면이 되겠습니다. 각기둥에서 옆면의 수는 더 유심히 살펴본다. 한 밑면의 변의 수와 같아. 삼각기둥에서 한 밑면의 변의 수가 3개이니까 옆면의 수도 3개야. 하나, 둘, 3개니까 옆면의 수도 3개고요. 앞, 뒤에 대하여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다. 그래서 이제 수학 시간 외에도 건물을 볼때 앞면이나 뒷면보다 옆면을 더 유심히 살펴본다. 이제 왼쪽이나 오른쪽의 면이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자, 각기둥의 모서리예요.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기둥의 모서리라고 하는데요. 삼각기둥의 모서리는 9개다. 여기 지금 삼각기둥이죠. 여기 밑면이 삼각형입니다. 이 삼각기둥의 모서리가 있는데요. 이 모서리의 수를 어떻게 구하냐면 밑면의 변의 수 3개죠. 그거에 하나, 둘, 셋 하고 3을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기둥의 모서리의 수는 9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각기둥의 꼭지점이에요.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기 지금 사각기둥이 있어요. 사각기둥의 꼭지점은 8개이다. 자, 꼭지점의 개수는 어떻게 구할까요? 아까 이 모서리의 개수는 3을 곱했잖아요. 이제 각기둥의 꼭지점은 한 밑면의 변의 수 하나, 둘, 셋, 넷에서요. 2를 곱하면 돼요. 왜냐하면 위쪽이랑 아래쪽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4 곱하기 2에서 8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기둥의 모서리나 꼭지점 어떻게 구하는 것까지 알겠죠? 자, 이제는요, 각기둥의 높이예요. 각기둥에서 두 밑면 사이의 거리를 각기둥의 높이라고 하는데요. 이 각기둥의 밑면이 어디예요? 여기랑 여기입니다. 그 여기 사이의 거리를 높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각기둥의 높이는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길이와 같다. 자, 밑면의 한 꼭지점에서 다른 밑면의 수직으로 그은 선분의 이 길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끊어서 이해해 보세요. 각기둥의 높이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모서리의 길이와 같다. 옆면이 여기죠. 옆면끼리 만나면 여기죠. 여기 모서리예요. 옆면끼리 만나서 생긴 이 모서리의 길이와도 같아요. 그래서 밑면과 밑면 사이의 거리인데 이 밑면에서 위에 이제 수직으로 그은 선문. 그래서 옆면과 옆면이 만난 이 모서리의 길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거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거리는요, 두 개의 물건이나 장소 등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를 거리라고 합니다.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는 200m이다. 집에서 학교까지 이 공간적으로 떨어진 길이가 200m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입체 도형까지 아주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그럼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1 나누기 자연수에서 2를 나누는 수를 으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자, 1 나누기 자연수는 1이 뭐가 되나요? 올라가서 분자가 되고요. 나누는 수, 여기 뒤에 있는 수가 나누는 수죠? 나누는 수를 분모로 하는 분수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이에요. 9분의 4 나누기 8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할 때에는요, 나누기 8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요? 곱하기 8로 바꾸면은, 이거는 안 되죠. 곱하기 8분의 1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곱하기 8분의 1로 바꾼 다음 계산한다. 자, 다음 3번이에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는 대분수를 진분수, 가분수로 나타내고, 분수의 분자를 자연수로 나누어 계산한다. 자, 대분수를 뭐로 바꾸어야 되죠? 그렇죠. 가분수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 볼게요.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무엇인가요? 9분의 8 나누기 4를 합니다. 이때 4의 배수가 이제 8이 되니까요. 8 나누기 4를 바로 해서 9분의 2로 나타내주면 되겠죠.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무엇일 때는 분자를 자연수로 나눈다. 그렇죠. 배수일 때는. 자, 5분의 2 나누기 3을 해봤을 때, 2가 3의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5분의 2와 크기가 같은 분수 15분의 6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왜요? 6은 3의 배수가 되거든요. 그럼 15분의 6 나누기 3을 계산해서요. 15분의 2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아닐 때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중에서 분자가 자연수의 배수가 되는 수로 바꾸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입니다.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여러 수로 나누어진 각 부분 또는 각 부분의 양. 나눗셈에서 나누어지는 수를 나누는 수로 나누어 얻는 수. 자, 우리 둘다 몫을 의미하는 건데요. 이 니은은요, 1번에서 쓰일 때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기역은 2번처럼 쓸 때에 쓰일 수가 있겠네요. 자, 우리 친구들 모두 다 이렇게 풀었죠? 자, 이제 4번으로 가볼게요. 뜻에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세요. 각기둥에,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을 말을 합니다. 각기둥에서 이렇게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 그렇죠. 밑면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각기둥의 가장 기본적인 면이다라는 의미예요.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 모서리랑 모서리랑 만나는 이 점, 각기둥의 그래요. 꼭지점이 되겠습니다. 꼭지점. 자, 그다음 3번입니다. 각기둥의 각기둥에서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각기둥에 그렇죠. 모서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제 5번으로 가볼게요. 낱말의 뜻이 알맞으면 동그라미 표, 알맞지 않으면 가위표를 해볼게요. 입체 도형, 평면에 그려진 도형이다. 평면에 그려진 도형은 평면 도형이라고 하죠. 그러면 입체 도형이 아니겠네요. 각기둥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이다. 맞나요? 그렇죠. 두 면이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기둥 모양의 입체 도형을 각기둥이다라고 하고요.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자, 이렇게 여러 가지 기둥이 있었어요. 각기둥의 옆면입니다. 각기둥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이다. 자, 각기 중에서 서로 평행하고 합동인 두 면은요, 밑면이죠. 그래서 옆면이 아니라 밑면이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자, 이제 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 하세요. 각기 중에 무엇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밑면, 옆면. 각기 중에 밑면이 육각형이면 육각기둥이다 라고 하죠. 사각기둥의 수는 12개이다. 자, 사각기둥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 한번 머릿속에 그려볼까요? 이렇게 생겼는데요. 하나, 둘, 셋, 넷. 이 밑면에 있는 도형이 사각형이라서 여기 이제 4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2개가 꼭지점의 수를 말하는 건지 모서리의 수를 말하는 건지 생각을 해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여기 윗면의 변의 수에다가 하나, 둘 해서 2만 곱하면 됐거든요.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3을 곱하면 됐어요. 그럼 4에 12가 되면은 모서리의 수라는 걸알 수가 있죠. 오각기둥에 그러면 2를 곱했으니까 5에 2를 곱해서 10이니까 꼭지점의 수가 10개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랑 수학 시간처럼 열심히 달렸어요. 오늘 배운 내용 머릿속에 꼭꼭 넣고요. 또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신나는 시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우리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친구들. 여기저기 숨어 있는 낱말의 뜻을 찾아서 익히고 우리 친구들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줄 여러분의 어휘 명탐정 손은지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낱말들을 우리 재미있게 같이 공부해 볼까요? 자, 10가지 낱말 나와라. 짜잔! 짠! 하나씩 큰 소리로 같이 읽어 봅시다. 맞들다. 일조하다. 재촉하다. 조아리다, 조정하다, 완비하다, 일구다, 채취하다, 훼손하다, 조망하다. 좀 어려운 낱말들도 보이는데요. 괜찮아요. 오늘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해보면 되잖아요. 자, 모두 준비됐나요? 그럼 지금부터 명탐정이 되어 낱말의 뜻을 알아보러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어휘입니다. 그림 속에 두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마주 보고 서서 책상을 들고 옮기고 있습니다. 마주 보고 서서 뭔가를 들고 있어요. 이처럼 물건을 양쪽에서 마주 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맞들다입니다. 마주 보고 서 있을 때 우리가 맞서다라고 하거든요. 마주 보고 물건을 들고 있을 때는 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읒 받침이니까 헷갈리지 않게 주의해야겠죠? 나는 형과 무거운 책상을 맞들어 옮겼다. 서로 마주보고 들어서 옮겼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어휘 볼까요? 네 명의 친구들이 각각 하나씩 퍼즐 조각을 들고 모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퍼즐 조각들을 모으면 하나의 퍼즐판이 완성되는 것이겠죠. 여기서 누구 하나라도 빠지면 완성될 수 없어요. 모두 조금씩 도움을 주어야 완성될 수 있는 것이죠. 얼마간의 조금이라도 얼마간의 도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일조하다입니다. 일조하다에서 일이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큰 도움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조금이라도 얼마간의 도움이 되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일조하다인 거예요. 우리 모두 매서 놀이판을 옮기는데 일조했다. 모두 모두 조금씩 도움을 주었다. 이런 뜻입니다. 일조하다. 기억하면 좋겠죠? 다음 어휘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귀를 막고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마구마구 옆에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치고 있을까요? 빨리 해! 자, 빨리 해야지. 빨리 일어나란 말이야. 학교 갈 시간 다 됐어. 숙제는 다 했니? 이것도 해야 되고, 양말을 신었니? 밥을 먹었니? 빨리빨리 하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조르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바로 재촉하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빨리예요. 빨리 하도록 다그치는 거예요. 조르는 거예요. 그럴 때 재촉하다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빨리 모이라고 재촉하셨다.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이 재촉하는 게더 심해지면요. 막더 심하게 재촉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성화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촉이 더 심해지면 성화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때 성화라는 게 별똥별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별똥별, 별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뿅! 하고 빨리 떨어지잖아요. 그만큼 아주 다급하게 재촉을 한다는 뜻이겠죠. 재촉하다, 성화 같다.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신하가 왕 앞에서 머리를 이렇게 숙이면서 땅바닥에 가까이 이마와 머리를 대고 있어요. 상대에게 존경의 뜻을 보이거나 애원하느라고, 그게 존경의 의미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뭔가 간절히 바라면서 애원하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이 그림의 모습이 딱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머리를 자꾸 이렇게 숙이는 것을 우리는 조아리다라고 합니다. 신하가 왕을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거예요. 신하들이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였다, 간곡하게 부탁하였다. 이럴 때쓸수 있는 말이 조아리다입니다.
다음 어휘는 무엇일까요? 두 사람이요. 손가락질을 막 하면서 뭔가 싸우고 있는 모습 같아요. 갈등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허, 그러면 안 됩니다. 중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인 거죠. 다툼 있는 사이에 끼어서 서로 화해하게 하거나 양보하여 의견을 서로 같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조정하다라고 합니다. 갈등을 조정해주는 거예요. 관계를 조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쓰는 말이 조정하다입니다. 두 사람의 갈등을 조정해주기로 했다. 문제를 해결해줄 때 우리 조정하다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다음 어휘입니다. 우리 기사님들께서 뭔가를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들, 장비들을 가지고 지금 출발하고 준비를 하고 계신데요. 안전모도 쓰시고 필요한 것들을 빠짐없이 모두 갖추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빠짐없이 완전히 갖추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완비하다입니다. 완비하다에서 완이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완비하다는 완전히 갖추는 거예요. 그럼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은 무엇일까요? 완전하지 않은 거니까 완 대신에 미자를 써서 미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반대되는 말이겠죠? 완전히 갖출 때에는 완비하다. 그리고 뭔가 부족한 게 있을 때에는 미비하다라고 합니다. 기사님들이 수리 도구를 완비하고 모두 다 빠짐없이 잘 준비해서 들어오셨다 할 때는 완비하다라는 낱말을

써주면 되는 거겠죠?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아저씨께서 뭐 하고 계세요? 논밭을 이렇게 농기구로 땅을 섞어서 일으키고 계십니다. 논밭을 만들기 위하여 땅을 파서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일구다라고 합니다. 밭을 일구다라는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그래서 땅을 일으켜서 잘 섞어서 밭을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일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작은 땅을 일구어서 밭을 만드신 거죠. 땅을 일구어야 밭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땅을 일구었을 때요. 밭이 만들어지는데 밭에서 튀어나온 부분,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을 이랑이라고 하고요.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은 고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랑과 고랑은 이 일구다, 밭과 관련된 낱말이라는 거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낱말입니다. 자, 지금 뭔가 바닷가에서 도구를 이용해서 바위에 붙어 있는 조개 같은 것들을 캐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뭐 굴이나 조개, 우리 친구도 혹시 직접 캐본 경험이 있을까요? 아마 경험이 있는 친구들도 꽤될것 같은데요. 풀, 나무, 강석 따위를 찾아서 베거나 캐거나 하여 얻어내다 라는 뜻을 가진 낱말이 채취하다입니다. 굴을 채취하다. 조개를 채취하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 말고요. 곤충을 잡아서 얻어내는 거는 뭐라고 해요, 우리? 채집하다라고 합니다. 채취하다에서 채집. 한 글자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채집하다라는 표현을 또 그럴 때는 쓰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채취할 계획이다. 채취하다. 낱말의 뜻잘 알겠죠? 다음 어휘입니다. 지금 굉장히 자연이 망가진 모습이에요. 헐거나 깨뜨려 못 쓰게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훼손하다입니다. 즉, 이 사진은 자연이 훼손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진입니다. 못 쓰게 만드는 거예요. 자연 환경을 훼손하면, 못 쓰게 만들면, 망가뜨리면 인간도 결국 피해를 입게 된다. 훼손하다와 비슷한 쓰임새로 쓰이는 낱말 중에 파손하다라는 낱말이 있습니다. 파손하다는 무언가를 마찬가지로 깨트려서 못 쓰게 만들 때 파손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훼손하다, 파손하다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다음 어휘입니다. 산 정상에 올라가서 멀리 먼 곳을 내려다보고 있어요. 먼 곳을 바라보다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조망하다입니다. 가까운 데를 보는 게 아니라요. 먼 곳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 곳을 내려다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을 조망대라고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는 산 정상에 올라 경치를 조망하였다. 조망대에 올라가면 이렇게 풍경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조망하다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낱말 뜻 알아보았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또 놓치기 쉬운, 헷갈리기 쉬운 표현들도 같이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형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모양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떤 물건을 그릇 따위에 넣는 거예요. 사과를, 그러니까 그릇, 바구니에 넣을 때 우리 이렇게 얘기하죠. 담다. 사과를 바구니에 담았다. 꺼내져 있던 것을 그릇에 넣는 거예요. 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김치, 술, 장, 젓갈 따위를 만드는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익거나 삭도록 그릇에 넣어두다. 조금 어렵게 말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김치 만드는 과정을 머릿속에 떠오르면 되는 겁니다. 김치를 담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치를 새로 담갔다. 간혹 담구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자, 담구다 아닙니다. 담그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김치를 만드는 과정, 김장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물건이 그릇 등에 넣어지다. 물건이 주인공인 거예요. 물건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바구니에 과일이, 자, 과일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일이 바구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이 주인공일 때는 담기다, 담겨 있다, 담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담다, 담그다, 담기다. 구분해서 뜻을 잘 기억해

기억해줘야겠죠? 문제 풀어볼게요. 어제 우리 집에서 온 가족이 다 함께 겨울에 먹을 김치를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김장했다는 뜻이니까 김치를 담가서 김치를 담갔어.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문제 잘 풀어졌고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낱말들을 다 이용해서 자,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도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1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낱말의 초성과 뜻을 보고 알맞은 낱말을 써넣어 문장을 완성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친구가 책상을 양쪽에서 마주 들고 교실 밖으로 나간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맞들고 나간 거죠. 그러므로 책상을 맞들고 교실 밖으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힘을 보태어 도와줘서 주기만 한다면, 도와주기만 한다면 일이 금방 해결될 거야. 우리 일조하다와 관련된 낱말이기도 한데요. 힘을 보태어 도와주는 거예요. 협조하여, 그렇습니다. 협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협조하여 주기만 한다면 일이 금방 해결될 것이다. 자, 세 번째 볼까요? 우리와 그들이 다투지 않도록 의견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의견을 같이 맞춰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견을 조정하여,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떠올리면 되겠죠? 조정하여 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2번입니다. 다음 낱말과 관련 있는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일구다, 성화 같다. 우리 별똥별 기억하지요? 조율하다, 채취하다가 있습니다. 이랑 고랑, 우리 밭과 관련된 낱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일구다. 일구다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다음으로 나무와 광석을 캐는 것, 채취한다고 했죠? 자, 채취하다라고 씁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조정하다 공부할 때 우리 교재에 나와 있었어요. 조정하다. 뭔가 다른 것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정하다와 뜻이 비슷한 낱말 중에 조율하다라는 낱말이 있었습니다. 원래 이 조율하다라는 것은 악기에서 기준이 되는 음의 다른 것들을 잘 맞추는 걸 조율하다라고 하는데요. 악기뿐만 아니라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것을 맞추는 거, 조정하는 것도 조율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조종하다와 조율하다가 뜻이 비슷한 낱말인 거예요. 악기와 의견 나왔으니까 조율하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네 번째로 별똥별 성화라고 했잖아요. 재촉이 심해지면 성화 같다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성화 같다라고 마지막 써주도록 할게요. 3번 문제 풀어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낱말을 찾아 선으로 바르게 이어보세요. 첫 번째부터 봅시다. 산 정상에 오르면 멋진 풍경을, 정상에 올랐으니까 멋진 풍경을 내려다 볼수 있다겠죠? 그래서 먼 곳을 볼수 있다, 먼 곳을 조망할 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에게 머리를 이것 하는 일이 반복되면 안 돼요. 자, 머리를, 이마 머리를 땅에 닿게 이렇게. 조아리는 일이 반복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디귿 조아리는과 연결해 줄게요. 세 번째, 이곳에서는 물고기를 잡는 게 불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물고기를 채집하는 것이 불법이다. 우리 곤충을 채집하다라고 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물고기를 채집하다. 이럴 때에도 채집하다를 씁니다. 네 번째, 실수로 사물함을 이것 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사물함을 망가뜨렸다라는 뜻이니까 훼손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연결해주면 되는 겁니다. 4번이에요. 다음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찾아 쓰세요. 우리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었죠? 담겨, 담고, 담근, 담다, 담기다, 담그다. 생각하면 되겠네요. 유나는 새로 익었한 김치를 먹고 있다. 김치를 새로 만들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김치를 담그다라고 해야겠죠. 새로 담근 김치를 먹고 있다. 이렇게 쓰면 돼요. 두 번째, 유나가 김치를 그릇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릇 안으로 넣는 거니까 유나가 주인공인 거죠. 유나가 김치.

도자기의 주인이,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빨리라는 말이 있죠. 자, 빨리빨리 하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빨리빨리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재촉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재촉하는 거, 성화 같은 거다 연관지어서 생각하면 되겠죠. 빨리 범인을 찾아달라고 도자기의 주인이 재촉하고 있어요. 자, 기억은 재촉하다니까 어떻게 바꿔서 써요? 재촉하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과연 이 도자기를 무엇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자, 도자기가 지금 망가져 있잖아요. 도자기가 깨트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자기를 훼손한 주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해야겠죠. 훼손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라고 해야겠죠. 훼손하다라는 낱말이 어울립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바꿔서 고쳐서 써줘야 돼요? 과연 이 도자기를 훼손한이라고 써야겠죠. 훼손한. 자, 망가뜨린 범인 누구일까요? 훼손한 범인은 누구일까요? 김영사님. 수사 도구를, 자, 디귿 나오고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대기하겠습니다. 수사 도구를, 수사할 때 필요한 도구를 빠진 것 없이 온전히 준비했다. 잘, 완벽하게 준비했다라는 뜻이니까 수사 도구를 완비하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수사 도구를 어떻게 바꿔서 써줘야 돼요? 완비해서 또는 완비하여라고 써주면 되겠죠. 완비하여 또는 완비해서라고 쓰면 됩니다. 완비하여 언제든 출동할 수 있게 대기하겠습니다. 미비하다는 완비하다와 뜻이 반대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수사에서 범인을 잡는데 내가 이것 해야겠어. 내가 도움을 주어야겠어. 도움이 되어야겠어. 라는 뜻이니까 어떤 말이 어울려요? 일조하다라는 말이 어울리겠죠. 그럼 어떻게 바꿔 써줘야 돼요? 범인을 잡는데 내가 일조해야겠어니까 일조해야겠어. 일조해까지 써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낱말들을 찾고 잘 바꿔서 써주었습니다. 5번 문제까지 잘 풀어보았고요. 여러 가지 문제 풀어보았으니까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독해에도 도전해볼까요? 어휘를 활용한 독해 문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보세요. 글을 잘 읽어야겠죠?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초콜릿, 바나나. 맛있게 먹기만 했는데 사실 이 작은 간식들이 지구 반대편 친구들의 땀방울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아마 그동안은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먹기만 했던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이 글을 읽게 된 계기로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들의 땀방울, 고생과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그런데 이런 무역 방식은, 여기서 말하는 이런 무역 방식이라는 것은 이 지구 반대편 친구들이 매우 고생해서 만드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무역 방식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무역 방식은 그 친구들에게 제대로 된 값을 쳐주지 못해서 그 친구들은 늘 힘들게 살아간다고 해요. 일한 만큼 대가를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이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불공평을 없애고, 이게 바로 불공평이죠. 불공평을 없애고 만든 사람과 사 먹는 우리 모두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공정무역이죠. 사먹는 사람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드는 사람까지 행복한 무역이 바로 공정한 무역이라고 해서 공정무역입니다. 공정무역은 공정무역에 대해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여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무역입니다. 일만 하고 버는 것이 없으면은 그 사람들은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렵겠죠. 자, 그런데 이 공정무역은요,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한대요. 충분히 돈을 벌수 있게 해줘서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정말로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그리고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무역입니다.
중간 상인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조정하여

예를 들어, 자, 초콜릿의 재료가 카카오잖아요. 카카오 농장에서 카카오를 따는 사람은 돈을 얼마 못 버는데 중간 상인만 돈을 많이 벌어요. 그럼 안 되겠죠? 자, 이런 중간 상인들의 지나친 이윤 추구를 조종하여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 기초를 일구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뭐가? 공정무역이.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를 넘어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는 약속인 셈이죠. 자, 공정무역 이런 게 있어야 서로 모두 다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공정무역의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아요. 쉽지만은 않아요. 오랫동안 해왔던 불공정한 방식을 바꾸려면 생산자, 소비자, 기업, 정부 등 다양한 주체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는 조금 더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해서 만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돼요. 공정무역 제품이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싸다고 안 사는 게 아니라 비싸더라도 그걸 구입해서 만든 사람들한테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사들은 착한 마음으로 공정한 거래를 해야 하죠. 때로는 우리가 노동을 재촉하기보다는 막 빨리 하라고 하기보다는 노동의 가치를 알고 천천히 기다려주는 마음도 필요해요. 우리가 공정무역 제품을 선택하는 작은 행동은 지구 반대편 생산자들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요. 척박한 땅을 일구며 작물을 채취하는 그들의 노력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 공정무역이 있으면 가능하겠죠? 그들은 가난과 불평등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미래를 꿈꿀 수 있고, 마을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변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공정무역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 우리가 먹는 초콜릿 한 조각에 담긴 의미를 되새겼으면 합니다. 이제 그냥 먹기만 하지 않겠죠? 우리의 작은 윤리적 소비가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윤리적 소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더불어 성장하는 아름다운 약속, 공정무역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자, 공정무역에 동참해 주기를 설득하는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1번. 기억과 바꾸어 쓸수 있는 한 말은 무엇인가요? 바꾸어 쓸수 있다는 것은 뜻이 비슷하다는 거겠죠. 자, 기억 어디 있어요? 생산자가 경제적 자립과 발전을 하도록 돕는, 도와주는 무역이라는 거예요. 도움을 준다라는 거니까는 도움이 되는 거, 일조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일조하는 무역입니다. 도움이 되는 무역입니다. 3번과 바꿔 쓸수 있겠네요. 자, 3번 동그라미. 2번 문제입니다. 윗글을 읽은 친구들의 반응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보는 겁니다. 자, 1번. 공정무역 제품은 가격이 싸서 소비자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어. 공정무역 제품. 가격이 싸다고 했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라고 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자, 어디에 나와 있었나요? 자, 이 부분에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조금 비싸더라도 공정무역 제품을 구입해서 만든 사람들에게 힘을 주어야 해요. 실제로 공정무역 제품들이 일반 제품들보다 가격이 좀 비쌀 수 있어요. 그런데 비싸더라도 구매해서 힘을 실어주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싸다는 설명은 알맞지 않은 겁니다. 2번, 공정무역이 활성화되려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겠군. 맞죠? 3번, 공정무역은 생산자뿐만 아니라 환경보호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어. 맞습니다. 4번, 공정무역을 하면 생산자의 노동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할 수 있겠다. 맞겠죠? 5번, 공정무역은 제품을 생산하는 나라의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수 있어요. 학교도 갈수 있게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5번 맞습니다. 알맞지 않은 거는 1번인 거예요. 자, 문제 잘 풀어봤으니까 우리 친구들에게 또 재미있는 만화 선생님이 가지고 왔거든요. 같이 보면서 또 새로운 표현 익혀보도록 할게요. 다이나 파다라고 21번 선수 이렇게 뛰어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 친구의 이름이 다인인가 봐요. 슛! 김다인 선수 골인입니다. 아, 결국 공을 받았던 김다인 친구가 골을 넣었어요. 김다인 선수 오늘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세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신주아 선수처럼 손발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골을 넣을 수 있었어요. 고마워, 주아야. 그렇죠. 이렇게 공을 잘 패스해준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는 거죠. 손발이 맞는 친구가 있어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손발이 맞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인가요? 함께 일을 하는 데 마음이나 또는 의견, 행동 방식 따위가 서로 잘 맞는다는 뜻이에요. 손발이 맞다? 그만큼 합이 좋다. 잘 맞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뜻이 반대되는 말로는요, 손발이 따로 놀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맞는 게 아니라 따로 노는 거니까 마음, 의견, 행동 방식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손발이 따로 논다라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손발이 맞다, 손발이 따로 놀다 같이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문제 풀어 볼게요. 우리는 함께 일한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함께 일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손발이 어때서 일의 진행 속도가 빠른 거잖아요. 손발이 맞아서. 손발이 맞으니까 일이 잘 되어 간다는 뜻이겠죠. 우리 모두는 연습을 많이 했지만, 연습은 많이 했어요. 막상 무대 위에 올라가니 긴장이 되어서 손발이 어떻게 됐겠어? 잘안 맞았다는 뜻이죠. 서로 합이 잘안 맞았어요. 따로 놀아. 따로 놀아.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문제 풀수 있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도전 낱말 글짓기. 조정하다라는 낱말이 들어가도록 우리 친구들 짧은 글 지어보고요. 지은 짧은 글은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자, 오늘 다양한 낱말 공부 같이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낱말들도 즐겁게 같이 공부해보자고요. 여기서 인사할게요. 친구들, 안녕!

수아포 땜빵 터트릴 준비 되셨나요? 핵심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2번째 만남인데요. 자, 오늘의 주제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는 어떤 모양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자, 그 다음 이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 관계까지 우리 친구들과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 다시 한번 그 뜻을 짚으면서 출발해 볼게요. 자, 우리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은 글자 그대로 미지의 수, 모르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 x, y가 두 개 들어있고요. 그 다음 문자가 하나씩 곱해져 있으니까 차수가 1이죠. 자, 요런 방정식을 우리는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1차 방정식의 해는 바로 이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순서상 x, y인데요. x, y가 수 전체일 때 보통 이 해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다뤄봤었습니다. 자, 그러면 1차 함수는 뭐였나요? 자, 우리 1차 함수는 이렇게 y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는 함수였어요. 자, 우리 함수라는 것은 x값이 정해지면 y값이 단 하나로 정해지는 관계였는데요. 우리가 x에 특정한 수를 대입하면 y는 3 곱하기 x 플러스 1의 값으로 하나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금 y는 x의 함수가 맞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x에 대한 1차식으로 나타나면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불렀던 거죠. 자, 우리가 함수에서는 이 x, y는 미지수가 아니라 변수라고 불러줬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예시로 나온 이 1차 방정식과 1차 함수식 비교해 보면 뭔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 1차 방정식에서 y만 좌변에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3x 플러스 1 이렇게 1차 함수 식과 똑같아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두 식이 형태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의 그래프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일반적으로 x, y 값의 범위가 수 전체일 때 1차 방정식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조건 a, b, c는 상수, 숫자입니다. 그리고 a와 b는 0이 아니라는 조건이 있죠. 자, 그 의미는

는 0이 아니니까 바로 미지수가 XY로 두 개인 1차 방정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XY가 이제 수 전체일 때해 X, Y는 무수히 많고요.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들을 좌표 평면에 모두 나타낼 수가 있는데, 자, 그것이 바로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그 모양이 무슨 모양이냐? 바로 직선의 모양이 됩니다. 자, 우리가 예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 x, y들을 좌표 평면 위에 모두 나타내면 그게 바로 방정식의 그래프거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헤드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지금 x 값에 마이너스 1, 0, 1 정수를 대입하면서 해를 찾고 있는 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0이 되니까 y는 2가 되죠. 즉, 마이너스 1, 2는 이 방정식의 해이니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에요. 마이너스 1, 2, 콩, 이렇게 찍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 x에 0을 대입하면은 이제 y가 1이 되기 때문에 0, 1도 이 방정식의 해죠? 따라서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니 콩 찍어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x가 1이라면 대입했을 때 y가 0이 나오면서 1, 0도 해니까 그래프가 지나는 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x, y 값이 정수일 때 헤드를 모두 표시해보면 이렇게 점점점점의 모양이 됩니다. 자, 그런데 x, y가 꼭 정수일 필요는 없죠. x 간격을 좀 좁혀서 헤드를 더 많이 찾아보면은 이점 사이가 이렇게 촘촘하게 메워지고요. 자, 그러다가 모든 해를 다 표시하게 된다면 바로 이 점들을 연결한 직선이 됩니다. 자, 이 직선이 바로 이 방정식의 그래프가 돼요. 그런데 이 직선을 가만 보아하니 우리 기울기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y절편도 보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직선을 그래프로 하는 1차 함수식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기울기는요, x값이 1만큼 증가할 때 y값은 1만큼 감소하니까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상황이죠? 자, y절편은 y축과 1에서 만나니까 1입니다. 아, y절편은 1이구나. 그러면 얘를 1차 함수식으로 나타낸다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 되죠. 아, 그러니까 지금 1차 방정식 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의 그래프는 사실상 1차 함수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그래프와 같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이 방정식에서 출발해서 사실 이 함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좌변에 y만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면 이 1차 함수식과 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 x, y나 이 함수 관계를 만족시키는 x, y나 똑같은 x, y니 결국 그래프가 같은 모양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하면 헤드를 일일이 찾아서 찍는 것이 아니라 y는 이렇게 함수의 모양으로 고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게 바로 1차 함수와 1차 방정식의 관계입니다. 미지수가 두 개인 1차 방정식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 자, 얘는 y는의 모양으로 고친 요 1차 함수의 그래프와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 1차 방정식에서 어떻게 이 모양이 나왔을까요? 식을 정리해 보면 되는데요. 일단 좌변에 by만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한 다음에 b는 0이 아니죠. 양변을 b로 나눠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1차 함수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1차 방정식의 그래프 하면은 1차 함수식의 형태로 변형해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시에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이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헤드를 다 찾아서 일일이 찍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자? 그렇죠. 1차 함수식으로 고쳐서 이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1차 함수의 식은 좌변에 y만 남아야 되기 때문에 요 식에서 출발해서 좌변에 y항만 남기고 모든 항을 우변으로 이항해줍니다.

주세요. 그 다음 y계수를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로 양변을 나눠주면 2분의 3x 플러스 1이 됩니다. 아, 너는 1차 함수식 y는 2분의 3x 플러스 1로 고칠 수 있구나. 자,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2분의 3. y절편은 1인 직선이죠? 따라서 이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일단 y절편 1, 콩 찍어주시고, 기울기가 2분의 3이라는 것은 x값이 2만큼 증가할 때 y값은 3만큼 증가한다는 거죠. 따라서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두 점을 쫙 연결해서 1차 방정식의 그래프를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복습 열심히 하시고 오늘 내용도 포텐 한 장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짱짱 다투릴 준비 되셨나요? 백신만 콕콕 짚어주는 짱쌤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은 우리 32번째 만남입니다. 우리가 경우의 수를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드디어 확률을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이 확률의 뜻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이 확률이 결국은 비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과 백분율에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비율이 뭐였나요? 바로 전체 기준량 분에 내가 비교하고자 하는 양을 이렇게 분자에 쓴 것이 바로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럼 백분율은요? 그렇죠. 기준을 100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비율에다가 100을 곱해서 퍼센트를 붙여주면 됐었습니다. 자, 우리 확률은요. 이렇게 비율의 개념인데 백분율로도 많이 나타내니까 정확하게 알아두시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확률의 뜻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사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확률을 가능성이라는 개념으로 먼저 만나봤었습니다. 자, 가능성이 뭐였나요? 그렇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되어지는 정도인데요. 그 가능성을 수치화한 것이 바로 확률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능성을 수치화할 수 있을까요? 자, 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전 던지기 실험이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동전을 계속해서 던지면 앞면 또는 뒷면이 나올 수 있는데, 자, 앞면이 나올 가능성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자, 동전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적게 던져서는 이 앞면이 나올 가능성을 단정할 수가 없습니다. 좀 많이 던져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동전 던지기 실험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앞면이 나온 횟수를 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자, 지금 동전을 100회 던졌더니 앞면이 58이 나왔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대 도수를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 도수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1학년 때 배운 개념인데 도수의 총합에 대한 그 계급의 도수의 비율을 상대 도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던진 횟수를 도수의 총합으로 보고 앞면이 나온 횟수를 그 계급의 도수로 본다면 이 전체에 대한 앞면이 나온 횟수의 비율,

즉 상대 도수를 이렇게 0.580 구해볼 수가 있겠죠? 자, 동전을 200회 던졌더니만 이번에는 앞면이 93회가 나왔대요. 그러면 상대 도수는 200분의 93. 소수로 나타내면 0.465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동전을 400회, 600회, 800회, 1000회까지 던졌습니다. 자, 동전을 많이 던지면 많이 던질수록 이 앞면이 나온 횟수의 상대 도수가 점점 어떤 값에 가까워지나요? 그렇죠. 0.5에 가까워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횟수의 실험이나 관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상대 도수가 일정한 값에 가까워진다면 이 일정한 값을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동전 던지기 실험을 엄청 많이 한 거잖아요. 자, 이때 앞면이 나온 횟수의 상대 도수가 0.5에 가까워져요. 그러면 앞면이 나올 확률은 그렇죠. 0.5다라고 할수 있는 겁니다. 분수로 나타내면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 매번 이렇게 많은 횟수의 실험을 반복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들고 굉장히 지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이렇게 많은 실험을 하지 않고도 확률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앞면, 우리가 동전을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는 앞면, 뒷면으로 두 가지죠. 그두 가지 경우 중에서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한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2분의 1 확률을 구할 수가 있잖아요. 아,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란 건 이렇게 많은 횟수의 실험을 하지 않고도 그냥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도 계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우리가 확률을 구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을 때, 자,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은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의 비율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확률 P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가 확률을 영어로 하면 probability거든요. 따라서 이앞 글자 P에서 왔다라는 거 참고해 두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구가 있어요. 자, 바로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같아야 한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동전 던지기 실험을 하면은, 앞면이나 뒷면이나 나올 가능성이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앞면이 날 확률은 2분의 1이에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질 때도 마찬가지. 정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니까 각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죠. 따라서 이럴 때는,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가지 중에서 1가지니까 6분의 1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친구들 좀 극단적으로 선생님이 특수한 주사위를 제작을 해서 정육면체가 아닌 직육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만들었다고 해볼게요. 이때는 주사위를 던져서 이 6개 면이 나올 가능성이 같나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면에 1이 쓰여 있다고 해서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입니다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1이 나올 확률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던져서 많은 횟수의 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이 몇번 나왔는지 비율로서 확률을 구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경우의 수의 비율로서 확률을 구하려면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모두 동등함이 전제되어야 한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챙겨 두세요. 자, 그리고 우리가 확률은 보통 분수, 소수, 백분율, 퍼센트 등으로 나타낸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확률 구하는 연습 해볼게요. 자, 지금 모양과 크기와 같은 흰공 2개, 초록 공 4개, 파란 공 3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임의로 꺼낼 때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크기가 같은 공들이기 때문에 내가 한 개의 공을 슝 이렇게 꺼낼 때각 공이 나올 가능성이 같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비율로 파란색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모든 경우의 수부터 구해볼게요. 간단히 모든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공이 총몇개 있어요? 9개가 있으니까 모든 경우의 수는 9고요. 자, 이 중에서 파란 공이 몇개 있나요? 파란 공. 3개가 있죠. 따라서 9개 중에서 3개. 그 비율을 만들면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번엔 2번 볼게요.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인가요? 주사위 두 개를 던져요. 한 주사위당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 2, 3, 4, 5, 6, 6이죠. 자, 그런데 두 개를 동시에 던지니까 곱해주세요. 따라서 모든 경우의 수는 36입니다. 이 36가지 중에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인 경우는요? 자, 우리가 이렇게 두 개의 주사위 던질 때 경우는 순서상을 이용하면 편해요. 1, 4, 2, 3, 3, 2, 4, 1. 요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죠? 따라서 그 확률은 36분의 4, 약분해서 9분의 1로 완성해 주시면 끝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 확률의 뜻에 대해서 처음 알아봤는데요. 복습이 중요하겠죠? 이어지는 포텐 한 장으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0: 모르는 문제가 있나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는 수학 문제를 푸는 AI입니다. 새로운 문제가 주어지면 이전에 학습한 수백만 개의 유사한 문제들을 바탕으로 가장 확률이 높은 답이나 풀이 과정을 예측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봅시다. 과일의 총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중 어떤 연산을 써야 할까요? 제가 학습한 수많은 데이터에 의하면 이런 문제는 덧셈으로 풀 확률이 99.9%입니다. 확률이 가장 높은 풀이 방법을 선택해 8이라는 정답을 내놓는 겁니다. 복잡한 문제도 가능합니다. 수십만 개의 문제를 분석해 문제 속의 단어, 수식, 기호들의 빈도수와 연속되는 패턴을 학습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 뒤에는 인수분해나 근의 공식이 나올 빈도가 가장 높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 문제의 경우 이러한 형태의 문제 10만 개 중 90%가 인수분해로 풀렸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합이 4이고 곱이 3인 두 수를 찾아 x-1, x-3으로 인수분해하고 x는 1 또는 x는 3이라는 답을 내놓는 거죠. 여러 갈래의 풀이 중 통계적으로 가장 높은 확률의 길을 선택하는 것, 가장 안전하고 정확한 풀이 경로를 따라가 답을 예측하는 것. 이렇게 저는 수학 문제의 풀이법을 선택할 때에도 통계와 확률의 개념을 활용합니다. 이것이 제가 정답을 찾는 비결이죠.
1: 안녕하세요. EBS 수학 김지성입니다. 우리 수학 문제를 풀어주는 AI 수업에서도 수학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확률이 있었죠. 저는 종종 사용해본 경험이 있어요. 어떤 수학 문제를 풀고 나서 이 문제를 이렇게밖에 못 풀까? 라고 생각이 들면은 AI한테 한번 넌 어떻게 풀 거야? 라고 물어본 경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 AI가 이 정도까지 풀 수 있나? 궁금해가지고 수능 문제를 풀어보게끔 한 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뭔가 그럴 것 같은데 증명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거 궁금할 때도 한번 써본 적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한번 써보세요. 자, 어쨌든 우리 이 중학수학, 특히 확률이 이 문제를 푸는 AI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AI가 되어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오늘 다룰 수학 개념은 바로 확률입니다. 자, 확률을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할 건데 확률은 무엇이었냐? 어떤 실험이나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멘트입니다. 우리가 따지는 각각의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을 때

같아야만 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N, 그 다음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하면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P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이렇게 주사위 두 개를 던진다, 뭐 주사위를 세 개를 던진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우리가 확률을 구한다고 하면은 전체 경우의 수를 고민할 때 일단 어떻게 된다고?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은 상황만 따집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해당하는 경우가 몇번 있는지 따져가지고 n분의 a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내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풀 문제는 2차 방정식입니다.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 이 1차 전략을 선택할 건데, 뭐, 물론 여러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어떻게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이 들겠죠. 근데 이제 AI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그 전에 풀었던 유사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왔는지를 따집니다. 자, 그래서 유사한 문제가 100개 있었다고 했을 때, 그때 뭐 인수분해를 풀이한 게 78회가 있었고, 어떤 경우에는 뭐 20회는 근의 공식으로 풀었고, 뭐또 다른 2회 정도는 다른 방식으로 풀었다라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AI 선택은 뭐겠어요? 어라, 인수분해를 택하는 건 전체 경우에서 100분의 78번이니까 몇 퍼센트? 78%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는 건 20번이니까 100분의 20이라서 몇 퍼센트? 20% 정도네. 그럼 확률상 가장 높은 건 뭐? 그쵸. 78%인 인수분해. 아, 그래서 우리는 인수분해를 도전해 보겠다. 인수분해로 한번 풀어볼까라고 고민해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I가 이거 인수분해로 풀어볼까 하는데 이래도 괜찮을까? 한번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는 이 고민을 하는 거죠. 일단 최고차의 계수 1이야. 아, 이것도 많이 해봤지. 그 다음에 상수항도 그렇게 크지가 않아. 그 말은 우리가 두 개의 숫자를 곱해서 2가 되는 경우를 따질 건데, 그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되니까 트라이 보는 거 괜찮겠는걸? 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인수분해 성공률 80%를 예상하고 나서, 좋아. 유지해 보겠어. 그 말은 인수분해로 해볼게. 라는 거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 하기 전에 인수의 후보를 탐색할 겁니다. 자, 곱해서 2인수를 찾아요. 뭐가 있죠? 2랑 1이 있어요. 또 뭐가 있죠?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뭐 1과 2 이렇게 해도 되겠죠? 아니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제 합이 마이너스 3이 되는가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고민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행히 있어요.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면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네, 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요? 그래, 인수분해야. 이렇게 결론을 짓고 열심히 인수분해할 겁니다. 자, 이제 인수분해 한번 스타트 해보자 라고 AI가 판단했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스텝은 정말로 인수분해를 적용해서 풀어보는 겁니다. AI도 똑같이 인수분해할 거예요. 두 수의 곱이 2이고 합이 마이너스 3인 두 수를 찾았으니까, 아, 요 식은 인수분해가 될 건데 어떻게? x 빼기 1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고, 이거는 0 이렇게 우리가 방정식을 새로 쓸수 있겠네.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아, 두 개의 인수의 곱이 0이니까 이때도 우리가 AI는 확률적으로, 아, x 빼기 1은 0 그리고 x 빼기 2는 0, 이거 두 개를 고민하면 되겠다. 그래서 x는 1 그리고 x는 2다라는 결론을 얻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어요. 3x제곱 빼기 5x 더하기 1. 근데 이 친구가, 이 AI가 다시 한번 인수분해를 해보겠죠. 왜? 80%, 대략 78%가 우리 인수분해를 통해서 문제를 풀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트라이 할 건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곱해서 1이 되는 두 수를 찾았어. 근데 앞에 최고차항 계수가 3이네. 여러 가지 조합을 해봅니다. 여러 조합을 모두 시도해봤어요. 모두 시도했으나, 안타깝게 안 되네? 라는 걸 발견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 AI는 그대로 멈출 수 없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전략을 다시 한번 탐색하는 거예요. 아, 그 전에 이렇게 계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 후보를 다 해봤던 실패한 경우에서 그때 95% 정도가 근의 공식을 썼더니 풀리네? 어떻게 할까요? AI는?

근의 공식이다 하고 근의 공식을 적용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인공지능이 되어서 함께 수학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확률적 사고를 한것 같은데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뭐 친구랑 얘기한다던가 아니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확률적 사고를 굉장히 자주 하곤 합니다. 확률적 사고 그렇게 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할 만한 소재를 갖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영어 패턴만 알면 말이 터진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어의 길을 비추는 빛 이정은입니다. 오늘도 패턴 하나씩 공부하면서 말이 터지는 영어 함께 경험해 볼까요? Today's pattern, 오늘의 패턴은요. 나 방금 운동 다 했어 입니다. 여러분 운동 다 마치고 나서 아, 뿌듯한 마음으로 아, 오늘 운동 완료 하면서 인증하는 친구들 있죠. 이런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버디어의 대화 속에서 표현 찾아보세요. Let's watch.
1: Buddy, I'm out of breath. I finished my exercise now.
2: You can say, I just worked out.
1: Oh, I just worked out.
2: Exactly. Perfect for when you're tired after working out.
0: 네, 버디와의 대화 잘 보고 오셨죠? 네, 오늘의 패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디한테 제가 먼저 말을 했어요. 버디, I'm out of breath. Out of breath 하면 숨이 차는 거예요. 왜 숨이 차냐 봤더니 I finished my exercise now. 나 방금 운동을 이제 끝냈거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난 직후의 상황이네요. 그랬더니 버디가 이런 상황에서 너 이렇게 말할 수 있어. You can say 라고 하면서 어 맞아요. 잘 들으셨네요. I just worked out 이렇게 얘기해 줬네요. I just worked out. 방금 운동을 막 마치고 나왔을 때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Oh, I just worked out. 네, 제가 다시 한번 반복했고 버디가 exactly 정확해 그러면서 perfect for when you're tired after working out. 운동하고 나서 아 피곤했을 때 딱 운동 마쳤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이야. 언제 쓸 수 있는지도 버디가 설명해 주었네요. 오늘의 표현 I just worked out 이렇게 만나봤습니다. 말이 터지는 키 패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 방금 운동 다 했어. I just worked out 가지고 연습해 보고 있지요. I just 그리고 과거형 동사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해 볼 수 있어요. 한번 연습해 볼까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친구랑 연락하다가요. 아, 나 방금 집에 도착했어. 방금 집에 왔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I just got home 이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I just got home. 두 번째 상황입니다. 나 공부 방금 마쳤어. 공부를 다 마치고 뿌듯한 마음을 표현하면서 경험을 말해

해봅시다. I just finished studying. I just finished studying. 할 수 있겠고요. 아, 우리 이런 표현도 있어요. wrap up이라는 거, 마무리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아, 프로젝트를 길게 해오다가 프로젝트 방금 마쳤어. I just wrapped up my project. 네, 다양한 상황에서 I just 그리고 과거형 동사 활용해서 경험을 표현해 볼수 있는데요. I just worked out 표현 가지고 버디와 대화해 봤어요. 버디와의 대화 듣고 올게요. Let's watch.

0: Chongun, why are you sweating so much?
1: I just worked out. I ra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Oh, wow. No wonder your legs are shaking.
1: Yeah, I'm exhausted.
0: But you look proud. Good workout?
1: Yeah, I pushed myself today. I feel good.
0: Nice. Want to grab something to drink?
1: Yes, please. I need cold water right now.
0: Chongun, why are you sweating so much?
1: I just worked out. I ra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I just worked out. I ra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0: Oh, wow! No wonder your legs are shaking.
1: Yeah, I'm exhausted. Yeah, I'm exhausted.
0: But you look proud. Good workout?
1: Yeah, I pushed myself today. I feel good. Yeah, I pushed myself today. I feel good.
0: Nice. Want to grab something to drink?
1: Yes, please. I need cold water right now. Yes, please. I need cold water right now.
2: Audio의 대화 잘 보고 오셨나요? 네, 대화문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디가 질문을 해요. 정은, why are you sweating so much? Sweating이라고 하는 거는요, 땀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왜 이렇게 많이 땀을 흘리고 있니? 라고 질문을 했어요. 왜 땀을 흘렸을까요? 그 상황은 오늘의 키 패턴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I just worked out. 뭐예요? 네, 나 방금 운동 다 했거든. 그래서 땀을 흘리고 있었던 이유는 방금 운동을 마쳤기 때문이네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운동했나 봤더니 I ran on the treadmill for 30 minutes. 나 30분 동안이나 treadmill, 러닝머신이죠? 네, 운동, 뛰는 운동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Oh, wow. 네, 30분이면 길지 않나요? 운동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긍을 하면서 우리 버디가 No wonder your legs are shaking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o wonder 이라는 표현은요. wonder 하면 놀라는 건데 no 아니라는 거예요. 놀랄 일이 아니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럴만하네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너의 다리가 흔들거리는 거 그럴만하다. 너의 다리가 흔들거리는 거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30분 동안이나 러닝머신 뛰었으니까 그래서 다리 후들후들 거리는구나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Yeah, I'm exhausted. 네, 그래서 나 매우 지쳤어. Exhausted라는 표현은 완전 지친이라는 표현입니다. Tired보다 조금 더 강하게 완전 지쳤다 라고 얘기할 때 exhausted라는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But you look proud. 네, 버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너 완전 지쳤다고 얘기하긴 하는데 그렇지만 너 뭔가 좀 뿌듯해 보이는데? Good workout? 네, 간단하게 질문했어요. 좋은 운동이었어? 운동 잘 됐어? 물어봤더니 Yeah, 그랬어. I pushed myself today. Push myself라는 표현. 네, 이 표현은 어떤 거냐? 그대로 직역하면 내 자신을 미는 거예요. 자신을 밀어붙이다. 그 말은 한계가 되기까지 노력하는 거죠. 아, 나 오늘 운동 30분은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계까지 한번 뛰어봤어. 내 자신을 밀어붙여서 열심히 운동해봤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I feel good. 그래서 기분이 매우 좋아. 그랬더니

버디가 nice. 어, 잘했네. 그러면서 wanna grab something to drink? 라고 물어보네요. 뭐뭐 하고 싶니? Want to? 라고 간단하게 질문했고 grab something이란 표현 나왔는데요. grab something. grab한 뭔가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빨리 잡는다는 건 빨리 가볍게 간단하게 뭔가를 마시거나 사거나 먹는 걸 말합니다. 너 뭔가 마실 거좀 필요해? 라고 물어봤더니 Yes, please. 네, 30분 뛰고 나니까 당연히 필요하죠. I need cold water right now. 나 지금 당장 찬물 필요해. 이렇게 얘기하고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Today's pattern. 오늘 뭘 공부하고 왔죠? 아, 운동 마치고 나와서 뿌듯한 마음으로 나 방금 운동 다 했어. 이제 여러분이 한번 말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I just worked out, 이지요? 네, 그러면 오늘의 미션 내드리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I just 표현 활용해서요, 여러분의 경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배운 우리의 패턴, I just worked out으로 여러분의 영어가 팡팡 터졌길 기대하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책 속에 멈춰있던 이야기가 아닌 살아 숨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그 뜨거웠던 순간으로 떠나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는 순간, 듣는 순간 나도 모르게 쑥 빠져드는 한국사. 여러분의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줄 지기지기 역사지기 박용준입니다. 자, 여러분. 조선 후기 조정에서 관리들이 편을 나눠 치열하게 다투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많은 관리들이 백성들의 삶을 돌보기보다 서로의 잘못을 따지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붕당 간의 대립도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었죠. 영조는 그런 관리들에게 이제 병 가르기를 멈춰야 한다! 라며 강력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방법으로 정치를 하는 탕평책이었어요.
1: 탕평책 기억나요? 탕평비도 세웠었잖아.
2: 신하들의 싸움을 단숨에 정리한 모습이 너무 멋있었어요.
0: 그런데 사실 영조가 관리들의 싸움을 중재하고 정치를 안정시킨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라가 조용해지고 왕의 힘이 단단해져야만 자신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거든요.
3: 영조가 하고 싶었던 일? 그게 뭐지?
1: 왕이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계획이 있었나 봐.
0: 그것은 바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정치의 목적은 결국 백성들의 삶이 평안해지는 데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과연 영조는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어떻게 어루만지고 바꿔놓게 될까요? 그 온기 가득한 개혁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큰 힘을 가진 왕이 되었다면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주고 싶으신가요?
1: 저는 배고픈 사람이 없도록 쌀을 나눠주고 싶어요. 아픈 백성들이 공짜로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어줄래요.
2: 백성들 모두가 글을 배울 수 있는 학교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0: 정말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조는 가장 먼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세금 문제부터 해결하려 했어요. 당시 백성들에게는 군대에 가는 대신 나라에 옷감을 내는 군포라는 세금이 큰 부담이었거든요.
1: 어? 이거 지난번에 들어본 적 있어요.
3: 백성들의 군포 부담을 줄여준 거잖아요.
0: 맞습니다. 모두가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영조가 백성들의 힘든 살림살이를 돕기 위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이 균역법이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도 균역법에 대해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조선은 16세 이상 60세 미만의 남자들이 순서를 정해 군대에 가야 했지만 직접 군대에 가는 대신 군포라는 옷감을 바치고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일부 관리들이 군포를 빼돌리고 부자들이 세금을 피하면서 가난한 백성들의 짐이 무거워지는 문제가 생겼었죠. 영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균역법을 실시하고 모두가 똑같이 군포를 한 필만 내도록 정하였습니다. 덕분에 백성들의 걱정도 크게 줄어들 수 있었어요.
1: 탕평책으로 정치를 안정시켜서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었던 거구나.
2: 세금만 줄어도 백성들이 살기 편해졌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하지만 영조가 단순히 세금만 줄여나갔던 건 아니에요. 영조가 생각하는 진짜 정치는 백성들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조는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직접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격쟁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로 하였어요. 여기서 격쟁이란 왕이 궁궐 밖으로 행차했을 때 백성들이 꽹과리나 진을 치며 왕에게 직접 하소연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한마디로 왕이 어떠한 곳을 가든 백성들이 당당하게 길을 막아설 수 있도록 허락해 준 거예요.
3: 임금님 행차 중에 길을 막고 징을 친다고요?
1: 그러다가 괜히 관리들에게 혼이 나면 어떡해요?
2: 말을 잘못했다가 더 벌을 받게 될까봐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
0: 그런데 사실 여러분의 걱정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왕의 앞길을 막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죠? 그래서 영조는 백성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자신의 사연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창구도 마련하게 됩니다. 바로 조선 초기에 사라진 문화, 신문고였어요.
1: 신문고는 조선 초기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말하고자 할 때 치던 북이에요. 영조는 굳이 행착기를 막지 않아도 대궐박 북을 올리면 그 사연이 왕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신문고를 다시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0: 그리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시간이 날 때마다 궁궐 밖으로 나가 백성들의 생활을 살피면서 그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확인하기도 했답니다.
1: 와, 진짜 백성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감동.
2: 이제 백성들이 억울한 일 생기면 바로 말할 수 있겠어요.
0: 백성을 향한 영조의 마음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실제로 격쟁과 신문고를 통해 백성들의 이야기가 왕에게 닿으면서 자연스럽게 백성들의 삶도 달라지기 시작했는데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를 함께 만나볼게요.

0: 전하, 청계천 바닥에 흙이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 물이 흐를 자리가 없습니다.
1: 비가 조금만 더 오면 강물이 금방 넘쳐서 집이 다 잠길 것 같아요. 해마다 홍수 때문에 가족들이 다치고 피해가 큽니다. 제발 저희 좀 도와주세요.
2: 방금 본 장면처럼 당시 청계천 바닥에는 흙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이 넘치고 피해를 입는 백성들도 많았죠. 이 상황을 알게 된 영조는 백성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0: 직접 청계천 다리 위까지 나가 공사하는 모습을 꼼꼼히 살피고 땀 흘리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물길이 정비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기도 했죠. 덕분에 한성에 살던 백성들은 홍수 피해를 줄일 수 있었고 전보다 훨씬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1: 진짜 왕이 다리 위에서 보고 있었나 봐.
2: 백성들을 위해 정말 노력하신 게 느껴지네. 이렇게 바뀐 게 또 뭐가 있어요?
0: 그럼 이렇게 바꾼 제도와 규칙들이 나중에도 변치 않고 잘 지켜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기준이 되는 법, 법을 다시 세워야겠죠? 그래서 영조는 나라의 법과 제도를 하나로 묶어 새로운 법전인 속대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에는 이미 경국대전이라는 법전이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바뀐 세상에 맞게 법을 다시 다듬고 정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법을 딱 세워두면 왕이 바뀌어도 좋은 정치가 계속될 수 있으니까요. 덕분에 백성들을 아꼈던 영조의 정치는 다음 시대에도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바로 영조의 뒤를 이은 손자 정조가 할아버지의 이런 소중한 뜻을 그대로 이어받았거든요.
2: 할아버지 다음엔 원래 아들이 왕이 되는 거 아니에요?
3: 정조는 아들이 아니고 손자였던 건가요?
2: 혹시 아들 사도세자가 죽음을 맞아서 그런 거 아닐까?
0: 맞아요. 사실 영조의 아들인 사도세자가 왕이 되어야 했지만 여기엔 참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본래 사도세자는 영조가 직접 정치를 맡겨보았을 만큼 아주 똑똑한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를 싫어하던 신하들이 그가 한 일을 나쁘게 말하며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그때마다 영조는 아들을 엄하게 꾸짖을 수밖에 없었죠.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사도세자는 마음의 병을 얻고 난폭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결국 이를 보다 못한 영조는 나라의 앞날을 위해 아들을 뒤주에 가두게 되었고요. 사도세자는 그 안에서 8일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아버지를 잃는 아픔을 겪은 뒤 훗날 정조는 왕이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죽은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나라를 더 좋게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정조는 특히 할아버지였던 영조가 강조한 탕평책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어느 한쪽의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각 동당에서 능력 있는 관리들을 고르게 뽑아 진짜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찾으려 했던 거죠.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나란 일을 연구할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중심지가 바로 규장각입니다. 정조는 왕들의 글과 책을 보관하던 왕실 도서관 규장각을 창덕궁 후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규장각 관리들에게 왕의 비서와 같은 역할을 맡겨 함께 나란 일을 고민하게 했죠.
4: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그대들과 의논하고 싶소. 함께 공부하며 더 나은 나라를 위한 해결책을 찾아보았으면 하오.
0: 다행히 젊고 똑똑한 신하들은 정조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곁에서 정성을 다해 도와주곤 했어요. 또한 정조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장용령이라는 특수부대도 만들었는데요. 무예가 뛰어난 장용령 군사들은 정조가 어디를 가든 가까이에서 경호하며 정조가 안전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답니다.
2: 규장각은 생각을 돕고 장용영은 몸을 지켜준 거네요. 정조가 정말 든든했을 것 같아요.
0: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고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자 정조는 이제 백성들의 삶을 더 가까이 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 그 답을 찾으려 한 거죠. 그래서 강화된 왕권을 토대로 할아버지 영조처럼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여러 가지 개혁을 차근차근 추진해 나갔어요. 우선 상업이 자유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었습니다. 당시 상인들은요, 나라의 허락 없이는 장사하기가 참 힘들었는데요. 정조는

0: 이들이 마음껏 물건을 팔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여준 것이었죠. 하지만 정조의 개혁은 경제 문제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기준까지 넓혀 신분 차별을 줄이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선 건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노력은 과연 어떤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볼게요.
1: 서열이라는 신분 때문에 중요한 관직은 꿈도 못 꿨건만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실 줄이야.
2: 그러게나 말일세. 전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이 규장각의 관리로 임명해 주셨으니 이제 나라를 위해 마음껏 연구할 수 있겠어.
0: 서얼은 아버지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정식 부인이 아니면 차별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차별이 조금씩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중요한 관직에는 나아갈 수 없었죠. 하지만 정조는 달랐어요. 사람을 뽑는 기준은 신분이 아니라 실력이어야 한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서 능력을 갖춘 서열들을 규장각의 관리로 임명해 나란 일을 함께 의논하도록 한 것입니다. 또한 정조는 노비에 대한 차별도 완화해 도망간 노비를 찾아내 가혹하게 처벌하는 것도 금지하게 해주었어요.
3: 우와, 정조는 정말 약한 사람들 편에선 왕이었네요.
4: 신분이 낮아도 함부로 처벌하지 못하게 한 점이 너무 멋져요.
0: 하지만 정조의 개혁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정조는 자신의 모든 꿈과 개혁 의지를 담아 새로운 도시도 건설하는데요. 바로 지금까지 수원 특례시에 보존되어 있는 수원 화성입니다. 정조는 이곳을 군사적으로 튼튼할 뿐만 아니라 상인들이 모여 장사하기에도 좋은 새로운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어요.
4: 수원 화성은 들어본 적 있어요?
5: 저는 가본 적도 있어요.
2: 그런데 조선시대에 그렇게 큰 성을 쌓는 건 엄청 힘들지 않았을까요?
0: 성을 쌓는다고 하면 보통 힘든 공사가 먼저 떠오르죠. 하지만 정조는 달랐습니다. 먼저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도록 새로운 과학기술을 적극 활용했거든요. 무거운 돌을 적은 힘으로도 들어올릴 수 있는 거중기 같은 장비를 사용한 거죠.
6: 거중기는 큰 나무나 돌을 들어 옮기기 위해 고안된 기계예요. 목재로 만든 틀에 여러 가지 도르래를 설치하고 여기에 튼튼한 밧줄을 연결해 물건을 들어 올리는 원리이죠. 이 기계 덕분에 백성들은 적은 힘으로도 엄청나게 무거운 돌을 쉽게 옮길 수 있었어요. 정약용이 고안한 이 거중기는 수원 화성을 쌓는 데 사용되어 공사 기간을 크게 줄이고 백성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답니다.
0: 그리고 성을 만들 때 함께 일하는 백성들을 무임금으로 강제로 동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한 만큼 정당한 품삯을 현금이나 물건으로 지급했습니다. 억지로 사람을 움직이는 대신 백성의 편에 서서 나라를 바꾸려 했던 거죠. 이렇게 완성된 수원화성은 장용령 군사들을 지휘하는 서장대부터 군인들이 몸을 숨긴 상태에서 화살과 대포 등을 쏠 수 있도록 만든 서북 공심돈, 낮에는 연기, 밤에는 불빛으로 적의 공격을 알리는 봉동까지 군사시설로서의 튼튼함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모두 갖춘 성곽이 되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백성들의 억울한 세금을 줄이고 공정한 정치를 했던 영조, 그리고 그 뜻을 이어받아 신분의 벽을 낮추고 새로운 도시를 세운 정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은 달랐지만 바라보는 방향은 같았습니다.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야 나라도 평안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지자 조선에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백성들의 삶과 마음이 담긴 문화의 변화인데요. 과연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즐기며 살았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를 화려하게 수놓은 다양한

문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의 궁금증을 대신 파헤쳐주는 찌기찌기 역사지기였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좋아요, 꾹꾹.

지식 톡톡 흥미 진진 이런 구공부를 꿈꾸는 강용철입니다. 오늘도 서술형 문제풀이 특강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강의 보면 차곡차곡 쌓아가는 이란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국어를 이렇게 쌓았죠? 계속 이렇게 쌓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겠죠? 계속 쌓아가면 여러분의 서술형 문제풀이 실력이 좋아질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역시 국어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고요? 선생님은 국어 선생님이니까요. 당연하겠죠? 자, 서술형 유형을 알면 길이 보인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해서 여러 가지 비법도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유형을 만나볼 예정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시 강조하지만 공책을 준비하세요. 다 쓴 공책 말고 새 거 아니면 빈 종이를 준비해서 열심히 적으면서 이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문제 보고 한번 답도 살짝 써보시고요. 또 우리 EBS의 강의의 강점이 반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한번 보고 나 다시 한번 이제 문제만 보고 답을 써보고 선생님의 해설을 듣겠어. 그 방식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무튼 이 강의는 계속 쓰면서 공부하는 강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책 준비됐죠? 조용한 이 느낌. 자, 그러면 힘차게 시작해야 되겠죠? 박수 세 번 시작! 친친구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자, 오늘의 공부 목표입니다. 역시 서술형 작성 비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특히 오늘 비법 중에서 국어 선생님들이 정말 선호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비법이죠. 그리고 지난 강의에 이어서 국어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용철쌤의 서술형 전략. 자, 동작 있다고 했죠. 다 함께 시작.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여. 생각을 담자. 동작하세요. 다 함께. 자, 재료를 모아. 답에 해당하는 재료를 모아. 문장을 끓이세요. 그다음 생각을 탁 담으면 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서술형 문항을 잘 푸는 비법입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도 있는데요. 그 내용은 간략하게 이야기할게요. 먼저 문제가 요구하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라 라는 건데요. 원인을 묻는지 결과를 묻는지 이유를 묻는지 근거를 묻는지 아니면 예시를 제시하는지 정확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 좀 어려운 말 하나 나왔는데요. 쉽게 풀어줄게요. 문제 낸 선생님의 의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나 형식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잘 준수, 지켜야 합니다. 특히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키지 못해서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되게 아쉬워합니다. 선생님, 저 알았는데 이거 실수했어요. 선생님, 저 답 거의 썼는데 감점당했어요.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제시문에서 핵심어와 중심문장을 파악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우리 비문학이라고 하죠. 설명문이나 논설문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대화 상황을 보여주는 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부분 잘 파악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장의 길이를 고려해 표현하라.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문장의 길이에 대한 것도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문장이 너무 길잖아요. 그럼 핵심이 안 보여요.

때가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한 문장으로 한 문단을 써요.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고, 뭐뭐 했다. Say yeah. 랩 같잖아요. 그죠? 그럼 중요한 게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장은 좀 간결하고 명확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문장의 길이도 잘 고민해 보시고요. 그 다음, 맞춤법과 띄어쓰기를 점검하라. 국어 선생님들은 이거 꼭 보시잖아요. 그죠? 특히 핵심어가 맞춤법이 잘못했어요. 당연히 틀리는 겁니다.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부분 점수 요만큼 이러는데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선생님이 강용철이야. 선생님 강용철. 강용칠로 썼어. 맞아, 틀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가더라고요. 자, 핵심어는 정확하게 써야 해요. 맞춤법 띄어쓰기 점검하십시오. 그 다음에 바. 이제 서술형 달인들이라는 전략인데 답안을 작성했잖아요. 하고 나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검토하는 거예요. 이 문제 이런 거니까 이런 요소를 쓰라는 거구나. 내가 잘 썼나? 잘했어. 토닥. 잘했어.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문제 속에 답을 넣어봐라. 그다음 모범 답안을 확인하고 분석하라. 우리 친구들 여기서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딱 이제 문제를 풀고 답이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쓴 답과 선생님이 보여주신 답을 한번 견주는 연습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국어 서술형 문항을 잘 풀기 위한 전략인데요. 우리 국어 교과서에 보면요. 읽기 중 문제라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또 날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교과서가 이렇게 있어요. 교과서가 이렇게 있으면 제시문이 나옵니다. 그림 너무 못 그렸다. 자, 교과서에요. 제시문이 있으면 이쪽 부분에 읽기 중 문제, 날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 선생님들이 서술형 문제로 출제하시는 아주 주된 영역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또 연관지어서 우리 어떤 글이 끝나고 나면 학습활동 나오잖아요. 이해활동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학습활동 또한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영역이다. 즉, 읽기 중 문제와 학습활동 문제를 완벽하게 공부해 놓으세요.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로 연습하자. 이것도 굉장히 좋은 내용이에요. 이미 나왔던 문제를 보면서 연습하시면 돼요. 선생님이 지금 이 강의에서 유형을 보여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유형들이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 유형을 잘 익히고 실제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세요라는 취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출문제를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좋은 점. 꿀팁 나갑니다. 선생님이 이런 유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기출문제를 통해 알수 있어요.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시간이 된다면 문제집에 있는 서술형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1강 끝날 때 선생님이 초등 만점 한 교재에서 한번 서술형 문제 찾아 풀어보라고 했잖아요. 좋은 방식이고요. 그 다음, 서술형의 고수가 하는 방법. 직접 서술형 문제를 만들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직접 만드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용철샘의 꿀팁 나갑니다. 선생님의 입장이 되어보라. 그다음 영역별 특징을 파악하라. 이건 유용하면서 또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다음에 백지 쓰기에 도전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종이 계속 꺼내놓고 써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건데 서술형은 계속 빈 공간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합니다. 특히 문제만 보고 답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개요짜기를 생활하라. 개요라는 게 뭐죠, 여러분? 글의 뼈대입니다. 글을 쓸 계획서예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문단 쓰기를 연습하라. 지금 이 부분은 뭐하고 관련돼 있냐면 약간 분량이 있는 글을 써야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봐줘. 분량이 있는 글을 써보라. 이 경험과 관련 지은 거니까 어떤 논술형 같은 경우는 분량이 꽤 되거든요. 그럴 때는 개요를 짜고 좀 문단을 쓰는 연습을 많이 해보면 어려운 논술형까지도 정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은 여러분 국어과 수행평가할 때도 도움이 돼요. 우리 수행평가할 때한 편의 글을 쓰는 과정이 꽤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초등학교에서 글 쓰는 연습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이거 찰칵 찍어두시면 좋아요. 자, 찰칵. 자, 찰칵. 찍으세요. 이게 바로 여러 국어 선생님이 좋아하시는 서술형의 주된 출제 내용들이에요. 영역들이에요.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줬어요. 왜냐고요? 선생님 친절하니까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 이거 혼자 정리하신 건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자, 실제 많아요. 이분들이 자주 내시는 유형을 한번 선생님이 모아봤어요. 중학교 국어 시험, 특히 서술형 영역, 자주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내주세요라고 했더니 많은 분이 보내주셨고, 그중에 공통된 것만 정리한 겁니다. 일단 도와주신 국어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자, 문학입니다. 시에서는 화자의 정서, 감정, 이런 거 있죠. 그다음 표현의 특징, 그다음에 시적 상황, 주제, 시어의 의미, 그다음에 비유, 상징, 반어, 역설과 같은 표현 방법, 이런 것들이 서술형으로 꽤 많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객관식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설명하는 유형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친구들 소설 좋아하죠? 잘 기억하세요. 인물과 인물의 관계, 인물의 심리와 태도, 그 다음에 발단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사건의 전개 과정. 그 다음에 소설은 갈등이 등장을 하거든요. 갈등의 유형을 파악하는 거. 그 다음에 갈등의 진행과 해결, 이런 거잘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 좀 어려워할 수 있는데요. 시점에 대한 부분 간혹 출제가 되죠. 그리고 시점은 서술형으로는 간혹 출제되지만 특히 소설을 공부할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술자의 특성, 제목의 의미, 주제, 작가의 창작 의도, 이런 부분이 서술형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비문학인데요. 설명문의 경우는 내용을 요약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설명 내용, 설명 방법, 이런 부분 잘 봐두시고요. 우리 논설문 하면 주장하는 글이라고 알고 있죠.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는 유형, 그 다음에 내용을 전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아까 사진으로 찰칵 찍으세요 했던 이유는 앞으로 여러분이 서술형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만날 텐데 정말 이런 게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보라는 취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전하자! 국어 서술형 문제! 문제! 도전을 해봐야겠죠?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유형별로 볼 예정인데요. 일단 문제를 보여드리고 나서 선생님이 해설하기 전까지 여러분도 답을 계속해서 구상을 해보고 빈 공간에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와, 분량이 좀 기네요. 유형 6. 그래, 주장이나 주제문을 파악하는 문제가 있어요. 주장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여러분, 주장하는 글, 논설문 같은 것들. 그죠? 그리고 주제문을 파악하는 건 논설문도 있고, 또 다른 비문학 글도 꽤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을 해볼게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는데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 읽어줄 때, 이 빈칸에 해당하는 답을 한번 써보면 되겠어요. 써보세요. 자, 약속! 혼자만 선생님 약속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보기 보겠습니다. 이글 선생님이 썼어요. 그래서 글이 좀 부족하더라도 널리 이해해 주세요. 자, 가보죠. 우리는 하루에도 몇 시간씩 스마트폰을 들여다본다. 혹시 지금도 보고, 자, 계속. 자, 길을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심지어 가족과 대화하는 순간에도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한다. 이제는 생활에 꼭 필요한 물건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네모 칸에 해당하는 내용을 여러분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서는 여기 있어요. 여기. 단서는 여기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지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따가 선생님이 네모 칸을 한번더 제시할 거예요. 오늘 이 문제는 여러분한테 유형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상으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더 네모 칸을 밑에 넣어 놨습니다. 왜냐고요? 선생님은 친절하니까요. 일단 여러분, 이걸 단서로 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좋을지를 생각하세요. 첫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아하, 건강을 해치는구나. 그럼 여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야 될까? 계속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주장하는 걸다 이렇게 제시되면 근거 나오잖아요. 그죠? 일단,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덧붙임 설명 같이 보겠습니다. 작은 화면을 오래 쳐다보면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시력이 나빠진다. 여러분, 느껴본 적 있나요? 또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수면 시간이 줄어들고 그 결과 아침에 피곤해져서 공부나 일상생활에 집중하기 어렵다. 어허, 여러분 좀 마음 무거워지고 있죠? 지금 스마트폰 자주 하는 친구도 마음 무거워지고 있어요. 계속합니다. 거북목, 손목 통증 같은 문제도 스마트폰 사용이 원인이다. 결국 과도한 사용은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린다. 지금 첫째 내용을 잘 분석을 해보세요. 한마디로 무엇이죠?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또는 우리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가보죠. 둘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거 보자마자 여러분, 어? 아닌데, 넌 친구들이랑 스마트폰으로 더 소통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단 글에 담긴 입장을 봐야 됩니다. 주장을 잘 봐야 돼요. 친구와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대신 우리는 메시지나 SNS, 우리 사회관계망 서비스라고 합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로만 소통하려고 한다. 가족이 함께 모여 있어도 각자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마음을 이렇게 움찔한 친구들 있죠? 내 얘긴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친구는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족과 대화해요. 그죠? 이렇게 되면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줄어들고 관계는 점점 멀어진다.
사랑과의 관계는 화면이 아닌

얼굴을 마주보며 싸야 한다. 이 문장 선생님이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썼습니다. 뭐라고 돼 있죠? 사람과의 관계는, 지금 목소리 바뀐 거 느껴지죠? 사람과의 관계는 화면이 아닌 얼굴을 마주보며 싸야 한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둘째 봤어요. 셋째 갑니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공부를 하다가도 메시지 알림이 오면 금세 산만해진다. 선생님도 이거 좀 느꼈어요. 갑자기 열심히 하다가 그럼 바로 뭐야 이렇게 이런 경우 있거든요. 짧고 빠른 영상에 익숙해지면 긴글 읽거나 차분히 생각하는 힘이 약해진다. 결국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면 학업 성취도 낮아지고 자기 발전을 위한 시간도 잃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물론 스마트폰은 정보를 검색하거나 친구와 연락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유용하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을 줄이면 독서나 운동, 대화 같은 더 건강한 활동에 시간을 쓸수 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스마트폰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 주지만 동시에 우리를 지배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조절할 힘을 길러야 한다. 시간을 정해놓고 사용하거나 필요하지 않을 때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습관이 필요하다. 적은 노력으로 우리는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다. 따라서 앞에 나온 거한번더 제시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좀 답을 쓸수 있도록 제시해 두었어요. 자,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지? 쓸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두둥두둥두둥 써보세요. 두둥둥두둥. 짧은 시간에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일단 앞에 이 부분이었죠? 자, 이 얘기 나오고 나서 첫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건강을 해친다. 둘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관계를 약하게 만든다. 셋째, 스마트폰 사용은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린다. 그러면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일단 이 문장을 채워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문제 보고 답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가로 1. 윗글의 빈칸에 들어갈 주제문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옵니다. 아까 빈칸을 제시해 두었는데요. 일반적으로 아마 빈칸이 하나만 제시되겠지만, 여러분 또 여러분 기억을 환기하게 하기 위해서,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일단 두 번을 제시했습니다. 주제문을 쓰는 거예요. 아하, 이 유형은 주제문을 파악하고 쓰는 것이구나.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조건 같이 보겠습니다. 글의 전체 내용을 아우르는 주제문을 작성할 것. 그리고 이런 형식적인 조건이세요. 나는 주장한다. 의 형식으로 작성할 것. 그럼 여러분도 나는 주장한다.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쓰라고 했습니다. 이런 형식적인 조건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럼 답을 확인해 볼게요.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주의한다고 주장한다. 라고 했습니다. 일단 여기 형식적인 조건을 지켰는지 확인하면 좋겠고요.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글은 지금 스마트폰 사용의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채점하라는 선생님 입장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다. 이런 의미가 제시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마 이런 문제형은 여러분 초등학교 때도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글의 분량이 많고 긴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주장을 좀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일단 오늘 문제는 높은 수준의 문제는 아니었어요. 아, 이런 유형이 있구나. 주제문을 파악하는 문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보시면 글의 내용을 요약하는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방금 공부했던 내용과 연관된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윗글의 주장과 근거를 조건에 맞게 요약하시옵니다. 아하, 요약하는 것이구나. 요약을 하면 돼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요약하는 것 많이 해봤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 주장하는 글입니다.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일단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서 요약해야지. 자, 아까 선생님이 이미 단서를 다 드렸어요. 우리 친구들, 첫째, 둘째, 셋째 기억나시죠? 지금 간단하게 한번 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일단 주장 제시하고, 그다음 근거, 이렇게 결합을 하면 충분히 요약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조건 확인하겠습니다. 주장을 먼저 제시하고 근거를 제시할 것. 와, 방금 얘기한 내용이네요. 그다음에 근거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 이건 사실 당연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가끔 어떤 친구들은 막 근거를 쓰다 보면 막 이렇게 핵심 내용보다 주변 내용을 막 끌어들여 쓰는 친구들이 있어서 써준 내용입니다. 근거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할 것. 그다음에 70자 내외로 작성할 것이라고 했어요. 글자 수 제한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여러분 답을 쓰고 나서

글자의 수가 맞는지 꼭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우리 복습을 해봐야겠죠? 일단 머릿속에 주장, 근거 탁 요약을 해야지. 다 쓰고 나서, 핵심 내용 잘 담겼네. 글자 수 확인할까? 됐어. 잘했어. 이렇게 스스로 칭찬.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예시 딱 보겠습니다. 나는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스마트폰은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고,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약하게 만들며, 집중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이런 형태로 쓰시면 되겠고요. 채점하는 입장에서도, 아하, 주장과 근거, 아하, 잘 작성했군. 근거에 핵심 내용이 담겨있군. 아하, 글자 수 조건 잘 지켰어요. 최고. 이런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유형까지 만나봤는데요. 어떠신가요? 초등학교 때 풀었던 서술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느낌이 들죠. 그쵸? 중학교에서도 이런 서술형을 여러분이 만나게 될 겁니다. 유형 8 보겠습니다. 맥락과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굉장히 단순한 문제 같지만 생각을 좀더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문제, 마당, 마당, 마당. 보기의 대화에서 철수가 할 적절한 말을 조건에 맞게 쓰시옵니다. 그럼 일단 보기도 있다는 거고 조건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분 바로 지금 풀어볼 수 있어요. 문제 선생님 읽어주면 답을 한번 써보세요. 빈 공간 꺼내서 써보면 됩니다. 창문이 열려 있고 찬바람이 들어오고 있다. 창문에서 먼 자리에 앉아 있는 아름이가, 아하, 멀리 앉아 있군요. 창문과 가까이 위치해 있는 철수에게 이야기하는 상황이다. 철수가 지금 창문과 가까이 위치해 있어요. 아름, 창문을 바라며, 감기 기운 있나 봐. 목이 매우 아픈데? 철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기 기운 있나 봐. 목이 매우 아픈데? 이 말은 창문을 어떻게 해달라? 닫아달라는 의미예요. 찬바람 들어오니까 창문 좀 닫아달라는 의도죠. 그런데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나 감기 기운 있나 봐. 목이 매우 아픈데? 근데 나도라든가 어쩌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조건 보겠습니다. 아름의 말에 표면적 의미가 아닌 심층적 의미를 고려할 것. 깊이 있는 의미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아름의 요청을 들어주는 답변을 제시할 것. 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감기 기운 있나 봐. 목이 매우 아픈데 나도 어쩌지? 뭐 보건실 가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목이 아프구나. 내가 창문을 닫아줄게.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창문을 닫아줄게. 즉 표면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름이가 한 말은 창문을 닫아달라는 의도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닫아줄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창문을 닫아준다라는 의미를 제시하여 작성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런 문제 참 재미있죠? 또 재밌는 문제 만나보겠습니다. 유형 9, 내용을 추론하는 문제인데요. 우리 친구들 갑자기, 선생님, 어려운 말이 나왔어요. 추론. 자, 추론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미루어 생각하여 논한다. 이런 건데요.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제를 좀 약간 변형해서 가져왔어요. 물론 이 글이 더 나와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의 추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또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선생님이 쓴 글인데요. 다음 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갈 내용이 무엇인가요? 실제 앞에 글이 더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글 보겠습니다. 먼저 대중매체는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같은 것들을 말한다. 아, 지금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서술형 문제 풀때 비법 또 하나 나옵니다. 자주 표시하세요. 중요한 거 표시해 놓으세요. 지금 여기 대중매체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글 전체를 파악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매체는 기자, 아나운서, PD처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 역할을 나누어 만든다. 아하,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이구나. 계속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나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소식처럼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서, 이거 보니까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만들어. 보편적인 내용을 다뤄. 이렇게만 표시해놔도 지금 글을 잘 읽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방송이나 기사는 정해진 시간과 지면에 따라 일방적으로만 전달되기 때문에 시청자나 독자의 반응이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아하, 이런 부분을 잘 표시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그쵸? 일단 여러분, 여기 대중매체에 해당하는 걸 얘기했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맞는데, 보편적인 내용을 다룬데, 그리고 의사소통이 좀 일방적인 측면이 있다는 걸 얘기했구나.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특히 국어 공부할 때 글을 읽고 나서 바로 완벽해, 넘어가자, 이게 아니라 정리, 정리, 요약, 요약,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아하, 이 반대로. 이런 표시 잘 봐야 되겠죠. 우리 표지라고도 하는데요. 개인 인터넷 방송은, 아하, 개인 인터넷 방송. 그러니까 지금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아직 안 읽었지만 분명히 이 부분은 개인 인터넷 방송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는 거죠. 개인 인터넷 방송

한국은 특별한 장비나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여러분 아마 읽으면서 다 아는 내용이야 이런 느낌 들 겁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방송을 만들 수 있고 주제도 제작자의 관심사에 따라 다양하다라고 했습니다. 주제도 굉장히 다양하구나. 예를 들어 개인 방송, 먹방, 여행 이야기 등 먹는 방송이겠죠? 여행 이야기 등 재밌고 자유로운 내용이 많다. 또 중요한 특징은 소통 방식이다. 아까 여기 일방적이라고 했는데 제작자와 시청자가 댓글이나 채팅으로 실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기 읽으면서 일단 이 부분은 대중매체에 대한 내용이고 이 부분은 개인 인터넷 방송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전문가가 만들어. 이거는 지금 누구나 만들어. 보편적인 내용? 이건 관심사에 따라 다양한데? 여긴 아까 일방적, 여기는 쌍방향이구나.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면 대중매체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강하지만, 어려운 말 나왔습니다. 자, 이런 말 우리 친구들 또 하나 여기서 비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국어 공부할 때 어려운 말이 나오면 일단 여러분도 알고 있죠? 사전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 전에 이 내용 속에서 무슨 뜻인지 추측해보는 연습도 하세요. 무슨 뜻일까? 대중매체는 전문성과 공신력. 공신력, 무슨 뜻일까? 추측을 해보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어. 라고 할때 사전을 꼭 찾아보시고요. 뜻 보시고 예문까지 꼭 봤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국어 공부에서 어휘력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또 교과서 읽어보면 아래쪽에 어휘가 정리된 내용이 있어요. 그건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합니다. 아셨죠? 다시 정리하면 대중매체는 전문성과 공신력이 강하지만 소통은 일방적이고 여기서 끊을게요. 개인 인터넷 방송은 다양성과 즉각적인 소통이 가능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장은 지금 정리해주는 내용이네? 앞에 대중매체, 개인 인터넷 방송이 나왔으니까 이걸 뭔가 정리해주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두 매체 모두, 두 가지 매체 모두 장단점이 있으므로 우리는 각각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균형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건 보겠습니다. 아까 네모 칸에 해당하는 부분 뭘 써야 할까요? 생각해 보면서. 일단 글의 제목이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했어요. 지금 선생님하고 공부한 부분은 주로 차이점이었는데? 그럼 분명히 이 앞에 공통점이 나오겠구나. 미루어 생각하여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통점을 좀 추론해 보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두 가지의 차이점이면 그 앞에 공통점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글이 좀더 나와야 하지만 여러분의 추론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좀 일부러 제한적으로 설정한 문제거든요. 그다음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와 같은 표현을 사용할 것.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제시된 글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을 쓰면 되겠구나. 특히 공통점을 쓰는 게 핵심이구나. 그리고 이런 표현,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이런 표현을 넣어야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겁니다. 같이 볼게요.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은 모두 우리가 정보를 얻고 재미를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지금 이 문장은 다음에 차이점을 안내해 주는 문장이겠죠. 중요한 건 앞부분.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공통점을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대중매체와 개인 인터넷 방송의 공통점을 제시하는 문제였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유형인데요. 내용을 정리하는 문제 간혹 출제되죠. 윗글을 읽고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하시는데요. 자기 선생님이 아까 읽으면서 표시를 다 해줬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 잠깐 내용 채워보시죠. 아까 열심히 선생님하고 표시했던 친구들은 기억을 할 겁니다. 일단 보면 기준이 있어요. 생산자, 주요 내용 의사소통이고요. 대중매체부터 확인할게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역할을 나누어 만든다. 대중에게 필요한 보편적 내용을 다룬다. 주로 일방적으로 전달된다. 사실 이것만 봐도 여러분 충분히 답을 다쓸수 있어요. 아까 개인 인터넷 방송은 뭐라고 했죠? 누구나 쉽게 만든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아까 일방적인데 대중매체는 어때요? 개인 인터넷 방송은 어때요? 이거 아까. 지금 선생님 춤추는 거 아니에요? 자, 기억을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자, 단서, 이렇게. 이렇게 단서를 줄게요. 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답마당, 재밌고 자유로운 내용이 많다. 그 다음에, 쌍방향 소통이 활발하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쌍방향.

0: 기억나시죠? 채점 기준 확인할게요. 재밌고 자유로운 내용이라는 의미를 제시하여 작성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쌍방향 소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사실 유형 10은요, 어떤 글을 제시하고 글의 내용을 여러분이 잘 정리하는 그런 문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계속 표시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내용을 모두 다 공부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공부 목표 달성했나요? 서술형 작성 비법 잘 봐두시면 좋겠고요. 또 서술형 유형도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과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관련도 좀 있는데요. 초등 만점만 봤으면 이게 EBS 중학 국어 교재에서 서술형 문제를 찾아 풀어보고 분석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술형은 자주 만나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2강에 걸친 국어 서술형을 마치려고 하고요. 자신감 있게 열심히 공부하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20일 동안 즐거운 수학을 함께할 뉴런 단기 특강의 윤민서입니다. 자, 오늘은 단기 특강 대망의 첫 시간인데요. 우리는 앞으로 20일 동안 강의 하나마다 한 개의 소단원 또는 두 개의 소단원을 공부하게 될 예정이에요.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학습 목표를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볼게요. 자,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배울 개념은 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미 초등학교 때 이등변 삼각형을 배웠어요. 뭐였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을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었는데요. 우리 중학교 2학년인 만큼 조금 더 자세히 탐구를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용어부터 정의를 할게요. 자,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각각의 용어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이 각. 이 각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꼭지에 있다 해서 꼭지각이라고 할 겁니다. 꼭지각 체크를 해주시고요. 또 이 꼭지각에 마주보는 대변,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밑변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밑에 있어서 밑변은 아니고요. 그냥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불러요. 일단 밑변의 양끝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할 겁니다. 밑변의 양끝각. 양쪽 두 개 다 밑각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볼게요. 첫 번째, 삼각형 ABC에서 꼭지각의 크기를 찾아라. 그러면 우리는 꼭지각이 뭐였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길이가 같은 두 변 AB와 BC가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꼭지각이라고 불렀으니까 꼭지각의 크기는 70도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또 밑변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꼭지각의 대변, 즉 꼭지각이 마주보는 변의 길이기 때문에 밑변의 길이는 8cm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하나 더해서 밑각까지 구해볼까요? 자, 밑각의 크기 여기 55도였죠? 그러면은 70도 55도니까 합하면은 125도예요. 그러면은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180도이기 때문에 각 C의 크기를 구하려면 180에서 125를 빼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도 55도가 나옵니다. 자, 어때요? 각 A와 각 C를 우리가 밑각이라고 불렀는데요. 얘네 둘의 크기가 어때요? 동일해요. 자, 우리 밑각 좌우 구분을 하지 않았어요. 구분하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왜냐? 아주 중요한 성질이 나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서로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아요. 자, 이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면요. AB와 AC의 길이가 같으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우리 왜 그런지 수학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걸 우리가 증명한다라 그러죠. 자, 첫 번째로 우리는 각 A에서 이렇게 각 A의 크기를 반으로 나눠주는 이등분선을 하나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각이 나눠지겠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음을 보이는 거예요. 같다를 보이기 위해서 왼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 그 다음 오른쪽에 보이는 이 삼각형 두 개가 합동이 된다라는 논리를 써줄 겁니다. 첫 번째로 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BC와의 교점을 우리가 D라고 하면 우리의 목표는 삼각형 ABD와 삼각형 ACD가 서로 합동이 된다를 보이는 거죠. 왜 합동이 되냐 하고 봤더니 잘 아시겠지만 첫 번째, AB와 AC, 변두 개가 같아요. 대应되는 변두 개의 길이가. 그다음 두 번째, 이각 사이의 각을 보면요. 각의 이등분선이기 때문에 BAT와 CAT의 크기도 같겠죠. 그럼 우리는 변의 길이 하나와 일단 각의 크기 하나가 같음을 보였어요. 그다음 마지막 AD, 이 이등분선 요거 자체가 삼각형 ABD에도 존재하고 삼각형 ACD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AD는 공통. 따라서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됩니다. 어떤 합동? SAS 합동이 되겠죠.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ABD, ACD가 서로 합동이 되기 때문에 대응 각인 각 B와 각 C의 크기가 같다라고 설명을 하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이 간단한 성질, 문제풀이에서는 훨씬 간단해져요. 자, 문제를 보면 삼각형 ABC, 이등변 삼각형이죠? X의 값을 구해라. 자, 꼭지각이 80도예요. 그러면 몇 도가 남아요? 180도에서 80도 제외하고 나면 100도가 남아요. 그러면은 두 밑각이 100도를 나눠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밑각의 크기는 같으니까 여기도 X도가 되겠죠. 즉, 두 배의 X가 100을 만족해야 돼요. 따라서 X의 값은 550.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 X의 값을 구하라 했고요. 문제에 X도라고 단위가 붙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50도입니다라고 적으면 안 되겠죠. 이거 서술형에서 굉장히 많이 틀리니까 꼭 체크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각 B가 65도라면 각 C도 밑각이 되기 때문에 65도가 되겠죠. 각 C의 크기도 65도예요. 둘이 합하면 130도. 그럼 180도에서 130도 빼고 나면 꼭지각 50도가 나오겠죠. 따라서 X의 값은 50. 이렇게 간단하게 이등변 삼각형 문제 해결할 수가 있고요. 방금 전에 우리가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꼭지각에 이등분선을 쭉 내렸더니 왼쪽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이 됐죠. 이거 가지고 어떤 성질이 유추할 수가 있냐면 이등변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그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그런 성질이 유추할 수가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수학적으로 AB와 AC, 이등변 삼각형이죠? 그 다음에 BAD와 CAD,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쭉 내렸을 때, 그때 BD는 CD랑 같고, 이등분하고 AD랑 BC가 수직하더라. 즉,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을 유추해낼 수가 있는데요. 그왜 그러냐면요. 뭐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각형 ABD, 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ACD는요, 이미 합동이 됨을 보였습니다.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통해서 합동이 됨을 보였으니까 대응변인 BD와 CD의 길이는 같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보여야 되는 건 AD와 BC가 수직이다를 보여야 되는데,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자면 ADB와 ADC 이두 각은요, 서로 대응각이에요. 대응각이기 때문에 크기가 같아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대응각이라 크기가 같은데 더하면 몇 도가 나온다? 평각인 180도가 나온다라는 거죠. 크기가 같은데 더하면 180도가 나와요. 그럼 하나의 몇 도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 하나의 90도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AD와 BC는 서로 수직하다. 1번과 2번의 이야기를 종합하면요. 결국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 꼭지각의 이등분선 AD는 이 밑변 BC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고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라는 거죠. 문제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등변 삼각형이죠. AB랑 AC 길이가 같으니까 그때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려요. 그러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BD의 길이는 2cm, ADC의

크기는 90도. 요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등변삼각형이라고 이야기를 안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문제에서요. 이거 AB랑 AC의 길이가 같아요. 이렇게 안 줘요. 여러분들께서 이 삼각형이 이 조건에 만족하는데 이게 무슨 삼각형일까요? 바로 유출을 해서 문제를 풀도록 유도를 할 거예요. 그 특정한 조건이 무엇이냐? 우리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 삼각형에서 두 내각의 크기, 세 개의 각 중에 두 개의 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은 뭐가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다가 별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 그러면요. 세 개의 내각 중에서요. 두 개가 같다면 그두 각이 이등변 삼각형의 밑각이 됩니다. 이걸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각 B랑 각 C가 같으면 AB랑 AC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간단하게 좀 증명을 해볼게요. 똑같아요. 뭐부터 할 거냐면 이각 A의 이등분선을 그려서 BC와의 교점을 우리는 점 D라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왼쪽에 보이는 ABD, 오른쪽에 보이는 ACD, 삼각형 ABD, ACD가 서로 합동이 됨을 보일 거예요. 근데 왜 합동이 되냐? 천천히 체크를 해보면요. 먼저 각을 이등분했기 때문에 BAD, 각 CAD 서로 같죠. 그다음 두 번째, AD라는 친구를 공통으로 갖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어디만 같으면 돼요? 우리 목표는 여기 각 ADB랑 각 ADC가 같다라면 우리는 이 삼각형이 ASA 합동이 되겠죠. 근데 ASA 합동을 보여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안 주어져 있어요. 여기가 같은지. 몰라요. 근데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은 몇 도예요? 180도죠.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이 180도로 일정한데 여기 각 같아요. 그다음 각 B랑 각 C가 같아요.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나머지 한 각도 같겠네라고 유출을 할수 있는 거죠. 따라서 삼각형의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로 일정한데 각 B랑 각 C 같다고 주어져 있죠? 각 BAD, CAD 같다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은 나머지 한 각의 크기도 같을 수밖에 없겠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럼 최종적으로 변 하나 공통으로 갖고 있는데 그 양끝각의 크기가 각각 같은 합동이니까 두 삼각형은 ASA 합동이 되는 거죠. ASA 합동이 되니까 대응 변의 길이인 AP와 AC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조금은 복잡해 보여도 결국에는 무슨 얘기 하고 있는 거냐면 삼각형이 주어져 있을 때두 내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네라고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문제에서 어떻게 쓰이냐면요. 이렇게 쓰입니다. 68도, 44도. 그러면은 각 B의 크기를 구해보면 68, 44 더하면 112죠. 그러면은 180도에서 뺍니다. 그럼 여기도 68도가 되니까 각 A랑 각 B의 크기가 같죠.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된다?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어디랑? BC랑 AC랑 길이가 같은. 따라서 X의 값은 몇이다? 5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다라는 거죠. 간단하죠? 앞으로 뭐 바로바로 이등변 삼각형입니다라고 주지 않을 거고요. 이렇게 내각을 구해봤더니 두 개가 같아요. 그럼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실 거예요. 자, 예제를 한번 볼게요. 첫 번째. AB와 AC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외곽이 108도일 때, 각 X의 크기를 구해라. 자, 여기서 이제 팁이 하나 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거. 삼각형에서 한 외곽의 크기는요, 그와 이웃하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 즉, 각 B와 각 C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즉, 여기 외곽의 크기 108도는 각 B의 크기와 각 C의 크기의 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도 X죠. 따라서 두 배의 각 X. 따라서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된다? 하나당 54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뭐가 같다?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자, 하나 더 볼게요. 자, ABC,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하면요. 밑변의 길이와 높이가 필요한데, 지금 높이, 이게 수직임을 확신할 수 있나요?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등변 삼각형에서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렸을 때 밑변을 정확하게 수직 이등분하죠. 그 우리는 넓이를 구하기 위한 높이가 바로 이
AD의 길이가 됩니다.

된다라고 체크를 할수 있고요. 밑변의 길이는 2등분 했으니까 여기도 5cm. 그러면은 총 10cm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죠. 2등분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밑변의 길이 10 곱하기 높이 12 곱하기 2분의 1. 정답은 60 다니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간단하죠? 만약에 이게 정확하게 몰랐어도 직관적으로 해결을 할 수라도 있어야 돼요. 이 도형은 직관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서 뭐 여기가 72도, 그 다음에 C의 이등분선, 각 B 외곽의 이등분선의 교점을 D라고 할때각 D의 크기를 구해라. 자, 일단 뭘 찾아야겠어요? X도 알아야겠고, 이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가 얼마인지 찾아봐야겠죠. 그럼 뭘 활용해야 돼요? 주어진 조건인 이등변 삼각형 성질 활용해야겠죠. 72도예요. 그러면은 꼭지각이 72도면 밑각 두개 합한 게 108도가 나와야 되죠? 그럼 하나당 54도가 나옵니다. 일단 여기서 주어진 걸로 판단을 하자면 54도를 절반 절반으로 나눈 게 동그라미 하나니까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는 54도의 절반인 27도입니다. 찾아줄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 54도에 대한 외곽이죠. 외곽이니까 여기는 126도가 되고요. X 하나의 크기는 126도의 절반이 되는 거니까 63도가 됩니다.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 삼각형 각 D의 크기를 구하기 위해서 뭐 여기 각 구해서 180도에서 빼줘도 되는데 조금 더 빠르게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요. 외곽의 크기를 활용해야죠. 이각 X라는 외곽의 크기 63도는요. 정확하게 뭐랑 뭐를 더한 거냐면 각 D의 크기와 이 동그라미 하나, 각 DCB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거든요. 다시 글로 적어보자면 각 DBE, 즉 X죠. 이 친구는 각 D와 그 다음에 각 DCB, 즉 동그라미 하나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고 얘가 63도, 얘가 27도가 되니까 각 D는 63 빼기 27에서 36도가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각 D의 크기는 36도라고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포인트, 각 D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단위인 도를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자, 또 문제 볼까요? 유제 8번, 여기다 별표 한번 쳐주세요. 너무도 많이 봤고, 이번에도 볼 거고, 3학년 올라가서도 볼 그림이에요. 이 그림은. 중학교 1학년 때는요, 평행선의 성질하면서 억강 문제를 해결할 때 아마 나왔을 거예요. 그다음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등변 삼각형 지금 할때 나오고요. 중학교 3학년 올라가서는 삼각비 할때또 나올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그림이고요. 왜 중요하냐? 이 삼각형 ABC가 너무도 특별한 삼각형이 돼요. 눈치채셨죠?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고 봤더니 접었대요. 접었기 때문에 여기가 66도라면 여기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돼요. 66도죠. 접었기 때문에. 그리고 평행선의 성질, Z자 그려주면요. 각 C는요, 이 각의 엇각입니다. 따라서 여기도 66도가 돼요. 체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각 A 66도, 각 C 66도. 두, 얘가 뭐가 돼요? 두 밑각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 B랑 B, C랑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네. 체크해 주시고요. X의 값은 5가 되겠죠. 센티미터 있으니까 수만 적어주면 되고요. 그럼 Y, 꼭지각의 크기는 몇 도냐? 그럼 66도 두 개를 더하면요. 132도고요. 그걸 180도에서 빼주면 48도가 되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Y도가 된다. 따라서 Y의 값은 몇이다? 48이다. 체크를 해줄 수 있겠죠. 도를 붙이시면 안 돼요. 똑같이. 자, 또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보니까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어요?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정보도 없죠.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까 그 방법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10cm 주어져 있네? 그리고 각 B랑 각 C의 크기가 같대요. 이거 뭐야? 두 내각의 크기 같으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네. 그럼 뭐가 된다? AC의 길이도 10cm가 된다. 여기까지 잘 유출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 해놓고 이걸 활용해야 되는데 더 이상 할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되냐면 보조선을 활용해야 돼요. 보조선의 종류는 너무도

사실은 너무도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여기 가게 크기도 알아야 되고요. 또, 여기 가게 크기도 알아야 됩니다. 그럼 이각 FDB라는 친구와 각 EDC라는 친구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냐? 그게 감이 안 잡힌다는 거죠. 수학에서 도형은 특히 더 직관이 필요해요. 우리가 이걸 봤을 때, 뭔가 활용할 만한 게 없나? 라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우리는 이렇게 보이는 두 삼각형이 뭐가 될것 같다? 합동이 될것 같다를 이용하셔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삼각형 FBD라는 친구와 삼각형 DCE라는 친구가 서로 합동이 될것 같아요를 보이셔야 돼요. 무슨 합동? 그걸 이제 찾아줘야죠. 자, 어떤 합동이에요?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의 크기와 여기 크기가 같을 거예요. 즉, 각 하나 확보했죠. A. 그 다음 뭐가 또 필요해요? 나머지 문제에서 줬어요. BF와 CD의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 S 하나 확보하고요. 또 BD와 CE가 또 길이가 같아요. 그러면은 두 개의 변 사이에 그 끼인각, 사이각의 크기가 같다. 즉, SAS 합동이 되니까 이 친구들은 서로 합동이 된다. 그럼 뭐가? 여기가 각이 동그라미라고 주어져 있으면요. 동그라미? 지금 동그라미 똑같았었네요. 없애고. 여기가 각이 세모라고 주어져 있다면요. 여기 보이는 이 각도 세모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각이 X라고 주어져 있으면 여기 각도 X가 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냐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는 각, 여기 EDF죠. EDF인데요. 각 EDF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180도. 180도에서 뺍니다. 뭐를? 세모 하나, X 하나 더한 거를 뺄 거예요. 그럼 우리 이각 EDF의 크기가 나오겠죠? 근데 얘는 정확하게 뭐랑 일치하냐? 세모 더하기 X. 세모 더하기 X. 각 B의 크기에다가 세모 더하기 X를 하면 삼각형의 세 내각의 합 180도가 되니까, 180도에서 세모 더하기 X를 뺀 거는 뭐가 된다? 각 B가 된다는 거죠. 따라서 180도 마이너스 세모 더하기 X. 이 친구는 결국 뭐랑 같냐? 각 B의 크기랑 같고요. 우리는 이 삼각형에서 각 B의 크기를 직접 구한 거를 답으로 선택하면 되는 거죠. 꼭지각이 74도니까 180도에서 74도를 빼면 106도가 남죠. 그러면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이거를 절반으로 나눠주면 각 EDF의 크기는 53도가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조금 복잡했나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자, ABAC인 이등변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 그리고 BC와의 교점을 D라고 할 때, 자, 요 만족하는 조건에 대해서 각 ACD의 크기를 구해라. 우리 이미 알고 있지만 이등변 삼각형에서는요, 요두 밑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각 ACD의 크기는 사실 각 ABD 크기를 구하라랑 똑같죠. 똑같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쪽을 구하는 게 훨씬 편해요. 왜? 이미 5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각 ABP의 크기만 구하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각 ABP 여기는 어떻게 구하냐라고 이야기를 해보면요. 또다시 이등변 삼각형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 있죠? 삼각형 ABP가 있죠. 여기와 여기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의 크기는 둘다 동그라미 하나가 됩니다. 그럼 삼각형 ABP에서 각 ABP의 크기는 찾았죠. 뭐가 돼요? 동그라미가 돼요. 우리의 목표는 이제 뭐예요? 오케이. 각 ACD는요, 각 ABD의 크기와 같고요. 각 ABD의 크기는 동그라미 하나에 50도를 더한 거다라고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그럼 이제 문제는 동그라미가 몇 도인데인 거죠. 근데 이 동그라미, 자세히 보시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꼭지각의 이등분선, 뭐였죠?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습니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 무슨 말이냐면요. 이 왼쪽에 보이는 삼각형 ABD가 뭐가 된다? 직각 삼각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90도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판단할 수 있죠. 여기랑 여기랑 더하면 몇 도가 나와야 된다? 90도가 나와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즉, 다시 이야기하면요. 여기다 적을게요. 위에 보이는 동그라미 하나랑 이 친구랑 밑에 보이는 동그라미 플러스 50도. 이 친구 두 개를 더한 게 여기죠. 이두 개를 더한 게 90도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즉, 두 배의 동그라미가 40도가 되니까 우리는 동그라미 하나에 20도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너무 간단하죠. 그럼 동그라미 하나에 20도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각 ACD의 크기는요, ABD의 크기와 같고요, 20도 플러스 50도인 70도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수 있는 거죠. 정답은 3번. 뭐만 제일 중요해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뭐가 된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된다? 중요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고요. 오늘 배운 개념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용어에 대해서 배웠었죠. 가장 첫 번째, 길이가 같은 두변 사이에 요 각을 우리는 꼭지각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꼭지각의 대변을 우리는 밑변이라고 불렀고, 밑변의 양끝 각을 우리는 밑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등변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을 알 수가 있었죠. 이등변 삼각형에서 두 밑각의 크기는 같았어요. 즉, 이 밑변의 양끝 각의 크기가 같았는데, 그게 왜 같았냐 하고 보니까, 이 꼭지각에서 꼭지각의 크기를 이등분해주는,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이렇게 밑변으로 내려준다면, 우리는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이 합동을 냈어요. SAS 합동이 됐었죠? 따라서 대응각인 두 밑각의 크기가 같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질까지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왜?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을 내렸더니, 양쪽 삼각형이 합동이 됐어? 그러면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성질까지 얻을 수가 있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라고까지 할수 있었는데, 뭐 대응변이고 합해서 180도 되니까, 아, 90도씩 이룬다 설명할 수 있었고요. 어느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냐까지 다뤄봤죠.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 바로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라고까지 설명을 해봤어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복습해야 될 시간이죠. 오늘의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자, 주어진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이 이 답안을 자료실에 올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료실에 들어가서 답안을 확인하세요. 다만, 이 6번, 실전책 15페이지 이 6번 서술형 문제를 직접 풀어보시고 그 답안을 적어서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이 답안을 보고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어느 게 정확하게 썼는지, 이런 부분들을 첨삭을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6번 문제를 서술형 풀이 적어서 수강 후기에 올려주시고, 자, 지금 제시되는 하단 자막에 있는 이네 문제 추가적으로 더 풀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총몇 문제를 푸는 거죠? 다섯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렇게 다섯 문제를 풀면서 오늘 배운 개념을 복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 자료실에 답안을 확인하면서 어디가 맞았는지, 어디가 틀렸는지 직접 비교해보면서 체크해보면 될것 같고요. 이 6번 풀이만큼은 어디다가 수강 후기에 올리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리엔테이션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문항 자체를 올리면은 안 돼요. 이 문항은 올리지 않고 실제 학교 시험 답안을 적는 것처럼 문제 풀이만 적어서 그 풀이를 사진으로 찍든 캡처를 하든 수강 후기에다가 올려주시면 제가 직접 첨삭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흔치 않은 기회니까 열심히 꼭 첨삭을 받아보시고요. 서술형 대비까지 완벽하게 진행을 해주세요.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알아볼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이었어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활용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까지 배워볼 거예요.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입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부터는 두 강의에 걸쳐서 우리 지 각에 구성된 핵심 내용 빠르게 정리하고요. 그리고 이번 강의에서는 중단원 실전 문제 1번부터 7번 문제까지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지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핵심 개념 다시 한번 복습하면서 정리해 봐야겠죠? 자, 이번에도 역시 선생님이 준비한 이 단원의 핵심 키워드 보면서 큰 틀에서 어떤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먼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으로 들어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 직권의 변화, 전체 내용 중에서도 지금 우리는 여기 지각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자, 우리 앞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구의 구성 이야기할 때 지구의 층상구조는 지각, 멘틀, 외핵, 내핵이 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지각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우리 이 지각을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지각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암석을 구성하는 가장 기본 알갱이들을 우리 광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서 이 광물부터 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광물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 광물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이었습니다. 딱 다섯 가지 나와요. 색, 좋은 색, 굳기, 자성, 염상 반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다섯 가지 실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광물과 암석을 활용하는 예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예시는요. 교과서마다 다른 사례가 등장할 수가 있어요. 광물의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기준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교과서 혹은 교재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활용 예시도 꼭 기억을 해두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러한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됩니다. 자, 암석도요. 자연에 존재하는 이런 암석 분류를 하고자 하면요. 뭐 몇천여 종, 뭐 몇만여 종까지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고요. 큰 틀에서 암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그리고 대표적인 암석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도로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많고 많은 종류의 암석을요. 우리는 크게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에 따라서요? 맞아요. 생성 과정에 따라서요. 그래서 마그마가 굳어져서 만들어지면 화성암, 퇴적돼서 만들어지면 퇴적암, 그리고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형되어서 만들어지면 변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각각의 이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그 몇 가지의 사례 암석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외워두자고요. 그래서 화성암을 외울 때는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심화반 파이팅 유영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퇴적암은 역 암, 사암, 이암, 그 다음에 종류별로 나눴을 때 석회암 이런 이야기 했었고 변성암은 편암, 편마암, 규암, 대리암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 이야기 했었는데 선생님 저 지금 들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괜찮아요. 자, 선생님이랑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거고 그래도 만약에 구체적으로 기억이 잘 안 나고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우리 친구들이 필요한 내용 책에서 따로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 키워드 완성될 때까지 스스로 공부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화성암 하면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바로 이 화산암과 심성암을 비교하는 거였거든요. 생성되는 장소 그리고 생성되는 시간, 그래서 광물 결정의 크기, 이러한 것들 자주 비교를 했습니다. 잘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퇴적암과 변성암에서 각각 나타나는 특징, 퇴적암은 측리와 화석이 있었고요. 변성암은 염리와 재결정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암기하지 마시고 왜 이러한 특징이 일어나는지 우리 암석의 특징과 연관지어서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번 생성된 암석이 영원히 그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환경이 바뀌면 다른 종류로 변할 수 있다. 순환한다라는 내용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각의 구성과 관련된 내용 큰 틀에서 아 이런 내용 배웠었지 하고 한번 정리를 해두셨다면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서 어떤 내용이었는지 다시 한번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번에도 막 자세하게 뭐 관련된 실험까지 다 다룰 순 없고요. 이미 우리 친구들 한번 공부 끝내고 시험 대비용으로 복습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빠르게 정리

해볼 거예요. 되셨죠? 자, 그러면 먼저 광물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광물들 수천여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광물이 무엇이냐? 바로 암석들을 구성하는 크고 작은 알갱이. 그러니까 암석의 재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재료가 너무 종류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대부분의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은 몇 가지 종류 되지 않습니다. 그래봤자 20개 안짝이거든요. 20개 너무 많은데요. 한 10개 그 내외에서 다 나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암석을 이루고 있는 주된 광물들을 우리 따로 조암광물이다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암광물 그중에서도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되셨죠? 주요 조암 광물은 이러한 것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광물이 바로 장석이었습니다. 수천여 종이나 되는 광물 중에서도 암석을 구성하는 절반 이상이 다 장석이라고 하는 한 종류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막 암기하는데 너무 막 힘들 필요는 또 없겠죠? 그리고 장석 다음이 뭐 석영이 그 다음에 많고 그 다음에 휘석이 많구나 요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각섬석, 흑은모, 감람석 등등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광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이 광물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과 연관지어서 알아두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바로 등장을 합니다. 광물의 특성 다섯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바로 광물의 색이죠. 광물의 색, 말 그대로 광물이 띠고 있는 고유한 색깔입니다. 그래서 딱 그냥 겉으로 봤을 때 눈으로 보이는 색깔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죠? 예를 들어 밝은 색 광물로 우리가 분류를 할 때는 대표적으로 석영, 방해석, 장석이 있습니다. 석영은 무색 투명해요. 방해석도 석영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장석, 가장 많은 이 장석은요, 흰색이나 분홍색 계열 등 밝은 색을 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 광물의 예시로는요, 흑은모와 작철석과 각섬석이 있었습니다. 흑은모, 작철석 둘다 겉으로 봤을 때또 검은색으로 비슷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각섬석은 여튼 어두운 녹색을 띠고 있다라고 해서 뭐 대표적인 어두운 색 광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해 보이는 광물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또 비교해 볼수 있냐면요. 바로 광물들의 가루색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색이랑 가루의 색깔은 다를 때가 있거든요. 물론 같은 경우도 있지만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것을 바로 조흔색이라고 합니다. 하얀색 자기판, 에다가 이 광물들을 긁으면요. 거기에 갈리면서 광물의 가루의 색이 남게 되거든요. 그 가루의 색을 조은색이라고 하고 이것 또한 광물들의 고유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 색을 보면은 광물을 특정 지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항상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세트가 딱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 검은색을 띠고 있는 흑은모, 자철석, 저철석이고요. 겉으로 봤을 때 비슷하게 노란색을 띠고 있는 금, 황동석, 황철석 이렇게 있습니다. 항상 요두 세트 놓고 비교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 정도는 어떤 좋은 색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한번 그래도 선생님이 좀 그냥 외우는 것보다 외우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두 번째 글자에 힌트가 숨어져 있는 경우가 많으니 두 번째 글자를 잘 봐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이 경우부터 볼게요. 일단 흑은모는요, 이름에서부터 흑자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반전이라고 했어요. 가루는 그냥 완전히 흰색입니다. 자, 그리고 자철석에서 철이잖아요. 철. 철이 들어있습니다. 철을 긁으면 가루내면은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적철석이에요. 적색이 들어간 철석이네요. 그러니까 검은색에다가 적색을 섞으면 적갈색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겉으로 봤을 때 노란색으로 보이는 광물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먼저 금은요. 겉으로 보나, 안에서 보나, 가루로 보나, 노란색입니다. 쉽죠? 자, 그런데 황동석입니다. 동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구리잖아요. 약간 녹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녹색이 섞인 어두운 색이다, 녹흑색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황철석, 우리 방금 철 가로냈을 때 검은색 나왔었잖아요. 황철석도 마찬가지로 검은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글자로 힌트 얻는 것까지.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특성은 바로 굳기입니다. 광물이 얼마나 단단하고 무른지 이것을 나타낸 굳기 또한 광물의 고유한 특성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두 광물이 있을 때 얘네들을 서로 긁으면 더 약한 광물이 긁히겠죠? 그래서 상대적인 굳기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광물을 긁었을 때 긁혀지는 것이 더 무르다, 더 단단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석연과 방해석, 이 둘은 겉으로 봤을 때둘다 무색 투명해서 구분이 잘안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이 둘을 서로 긁어보면은 방해석이 긁힌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무른 광물이 긁힘으로 석영이 더 단단하구나를 통해서 둘을 또 구별해 낼수 있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바로 자성 그리고 염산 반응이라는 특성인데요. 자성, 우리 자석이 가지고 있는 성질이에요. 바로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찰싹 달라붙게 하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표적인 광물 딱 하나 맨날 등장합니다. 바로 자철석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자철석 이렇게 외우기로 했었죠. 자, 그리고 염산 반응도 이 염산 떨어뜨렸을 때 뽀글뽀글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는 반응을 의미하는데요. 이것도 항상 등장하는 광물 딱한 가지 있었습니다. 누구요? 바로 방해석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철석과 방해석 정도는 이거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방해석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성암이 됐을 때 대리암이 된다라고 우리 암석 공부할 때 배우거든요. 자, 그럴 때도 이 대리암도 여전히 방해석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대리암도 이 염산 반응을 한다라는 것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물과 암석은 우리 생활 속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과서에는 어떠한 예시를 다루고 있는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자, 뭐 간단하게 대표적인 특징을 정리를 하면은 적철석, 철이잖아요? 단단해요. 기계나 건축 재료로 쓰이고요. 흑연은 전자를 띤 입자들이 잘 돌아다녀서 첨단 기계 원료, 특히나 리튬 전지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구리는요, 전기가 굉장히 잘 통한다는 성질을 가지고 있죠. 전선에 많이 쓰입니다. 석영은요, 굉장히 단단하고요. 그리고 규소가 반도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반도체 재료로도 쓰인다라고 했습니다. 화강암, 우리 학교에 뭐 교비라든지 교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암석인데요. 단단하기 때문에 건축물 재료로 많이 씁니다. 대리암, 반짝반짝 굉장히 예쁜 그런 암석이에요. 그래서 조각상에 비싼 재료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석회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물질과 결합했을 때 굉장히 잘 굳게 굳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시멘트의 재료로 쓰이며, 편마암은 뚜렷한 줄무늬가 특징적이잖아요. 예쁘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나 단지의 정원석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제시를 되어 있습니다. 자,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서 광물의 사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그러나 매장된 양은 언제나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대체 자원 개발해야 하고 우리 보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암석이 등장을 하죠. 생성 과정에 따라서 우리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으로 분류한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화성암부터 딱 등장을 하는데요. 화성암 항상 뭐 많이 물어본다고요? 심성암과 그리고 화산암 이둘 놓고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바꾸어서 문제 많이 물어봅니다. 심성암이라 함은 진짜 깊은 곳에서 생성된 암석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화산 폭발처럼 마그마가 바깥으로 지표로 흘러나와서 빠르게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화산암으로 또 한번 분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이거 암기하는 방법. 선생님이 심화반, 화이틴 유연화 이거 이야기했었죠. 자, 밝은 순서대로예요. 우리 응원할 때는 밝게 해야 되니까 밝은 순서대로 심, 화, 반, 그리고 화이팅 유연화, 화이팅, 유, 현, 이런 식으로 밝은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퇴적암인데요. 퇴적암은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들을 모두 다 의미했었죠. 자, 이때 또 구체적인 예시가 등장을 하는데, 일단 퇴적암인 만큼 퇴적물의 크기, 그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먼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자갈이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 여감, 모래가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은 모래 사자 써서 사암, 그리고 모래보다도 더 작고 고운 입자인 진흙 크기의 입자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감사함 이함은요, 이 퇴적물의 종류가 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퇴적물의 크기에 따른 분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가끔씩 퇴적암을 구성하고 있는 그 퇴적물의 종류가 특이한 경우, 혹은 순도가 높은 퇴적물로 이루어진 경우, 그럴 때는 퇴적물의 종류에 따라서 또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딱 하나 등장했었죠? 석회암입니다. 조개 껍데기라든지 산호, 죽은 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석회질 물질이 모여서 만들어진 암석, 석회암으로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라고 해서 역사이석, 뭐, 요 정도는 우리 친구들이 암기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변성암이죠.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그 암석이 열이나 압력을 받아서 생성된 암석들을 변성암으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자, 그래서 변성이 되었기 때문에 재결정 작용 혹은 뭐 줄무늬인 염리를 특징적으로 볼수 있다는 것이 있었고요. 자, 대표적인 예시 또요 정도 등장합니다. 편편규대라고 선생님이 줄여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항상 이 변성암을 외울 때는 원래 암석과 짝 찌어서 함께 세트로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좀더또 인출하기 쉽게 선생님이 힌트를 주자면 화강암 밝은색 광물 배경에 어두운색 광물이 콕콕콕 점처럼 찍혀 있잖아요. 자, 얘네들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서 밝은색 광물끼리 어두운색 광물끼리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뚜렷한 줄무늬가 흰색, 검은색 이렇게 반복되게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줄무늬가 뚜렷한 염리를 가지고 있는 편마암이 됩니다. 되셨죠? 그리고 이암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암도 조금 열과 압력을 받으면은 이렇게 줄무늬가 옅은 편암이 되고요. 더 많이 변성작용을 받아가지고 줄무늬가 더 뚜렷해지면 이제 편마암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글자 수대로 더 많이 변해서 편마암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사암, 모래알 크기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이 사암은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 반짝반짝한 규암이 됩니다. 그리고 석회암도 마찬가지로 석회질 물질이 쌓여서 만들어진 이 퇴적암 석회암이요. 열과 압력을 받으면 광물 입자 결정의 크기가 커지면서 굉장히 반짝반짝 빛이 나는 대리암이 됩니다. 그래서 편편규대 요 정도 나오니까요. 우리 친구들 너무 이 암석 이름 암기하는 거에 크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뭐 세네 개 정도 우리 친구들 교재에 있는 것까지만 이렇게 외우는 암기 팁을 활용해서 잘 외워두기로 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암석이 서로서로 순환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생성된 이후에도 주변 환경에 따라서 새로운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해서 다른 암석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아침에 뿅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암석의 순환 과정은 뭐 몇천 년, 그리고 길게는 몇억 년까지 긴 시간 동안 나타나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이 있을 때 얘네가 영원히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풍화 침식 운반을 받아서 잘게 퇴적물로 쪼개진 다음에 걔네가 다시 굳어지면은 다시 퇴적암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퇴적암이든 화성암이든 얘네들이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다시 변성암으로 새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퇴적암이든 변성암이든 얘네들이 녹게 돼서 마그마가 됐네요. 자, 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거 모두 다 화성암으로 다시 분류하잖아요. 그럼 화성암으로 다시 또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환경에 따라 순환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이 지각의 구성에 대한 내용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서 문제로 출제가 되는지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단원 실전 문제의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림은 조암 광물의 부피비를 나타낸 것인데요. A, B에 해당하는 광물, 우리 너무나 쉽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몇천 종이나 되는 자연에서 존재하는 광물 중에 다행히도 암석을 구성하는 주요 광물은 몇 가지로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그것이 바로 조암 광물이었죠.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이나 차지하는 가장 많은 광물이 누구였어요? 바로 B. 장석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두 번째로 많은 광물이 A, 석영이었죠. 자, 그래서 여기다가 다시 적어주면요. A는 석영, 그리고 B는 가장 많은 장석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입니다. 이러한 조암 광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1번.

암석을 이루는 주된 광물들, 걔네들을 뽑아서 따로 조한광물로 우리가 분류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대부분의 암석에서 흔히 볼수 있는 광물은 약 수십여 종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 현재까지 광물이 약 6천여 종 이상까지 자연에서 존재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단몇 가지 수십여 종만으로 암석들이 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암기할 게 적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지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광물은 우리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약51% 차지하는 장석이다라고 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4번. 장석 그리고 석영은 둘다 밝은색 광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장석은 흰색이나 뭐 옅은 분홍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석영은 무색 투명한 광물입니다.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5번 흑은모 각섬석 휘석은 모두 다 어두운색 광물로 우리가 분류를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입니다. 광물을 구별하는 실험 방법으로 고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물 구별 실험 무조건 시험에 등장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광물의 고유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는 이 실험, 특성별로 나누어서 결과까지 함께 기억해 두시라고 선생님이 강조를 했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 광물의 부피를 측정해서 비교하는 것. 이것은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특성이 될까요? 자, 부피라고 하는 것. 똑같은 광물, 예를 들면 장석이라고 하는 광물 중에서도 부피가 제각기 다를 수 있어요. 내가 많이 가지고 오면 부피가 클 것이고, 내가 장석을 조금 가지고 오면 부피가 작겠죠. 또한 서로 다른 종류들끼리도 똑같은 부피로 맞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석영 10ml 혹은 장석 10ml 가지고 올수 있어요. 따라서 이 광물의 부피라고 하는 것은 광물 고유의 특성이 아니므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니은 서로 다른 두 광물끼리 긁어본다? 자, 이것은 광물의 굳기를 비교하는 실험 과정을 나타낸 것이었죠. 굳기 어느 정도 단단하고 무르냐? 이것은 광물을 나타낼 수 있는 광물 고유의 특성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굳기를 확인하는 실험 니은 맞습니다. 디귿, 광물의 묽은 염산을 떨어뜨리면 뽀글뽀글 기체가 발생하는 광물이 있고 발생하지 않는 광물이 있어요. 이 또한 광물 고유의 특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염산 반응을 나타내는 실험. 이것 또한 광물을 구별할 수 있는 실험 방법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리을 좋은판에 대고 긁으면 광물 가루의 색깔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래서 이 광물 가루의 색을 우리 조은색이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이 또한 광물 고유의 특성이기 때문에 맞는 실험 과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정답은 5번입니다. 4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석영과 방해석을 서로 긁어보았을 때 방해석이 긁혔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 광물 중에서 더 단단한 광물은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종류의 두 광물을 가지고 와서 서로 긁어보는 이러한 실험 과정은 무엇을 알기 위한 과정일까요? 바로 누가 더 단단하고 무르냐, 즉 굳기를 알기 위한 실험 과정인 겁니다. 자, 그러면 굳기가 더 단단한 것과 무른 것 중에 누가 더 긁히게 될까요? 당연히 덜 단단한, 그러니까 무른 광물이 긁히게 되겠죠. 그래서 긁혀서 가루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한 것을 표현할 때좀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뭐, 긁힌다 라고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가루가 묻어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혹은 뭐, 긁힌 자국이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더 무르고 단단한 상황인지 잘 구별을 해석해 내셔야 합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냥 방해석이 긁혔다. 결과가 바로 나와버렸네요. 자, 그렇다면 두 광물 중에서 더 단단한 광물은 석영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방해석에 가루가 나올 것이고,

0: 그 가루가 석유에 묻는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광물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인데요. 가와 나를 이용해서 구분할 수 있는 광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자, 가를 한번 보시니까요. 광물에 묽은 염산 떨어뜨렸더니 거품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우리 염산 반응을 나타내는 광물 딱한 종류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염산 반응하면 바로 이 광물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요? 맞습니다. 바로 방해석이었어요. 그쵸?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나. 광물 가까이에 클립을 갖다 대었더니 클립이 찰싹 달라붙었대요. 자성을 가지고 있는 광물 누구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이것도 항상 똑같은 한 종류의 광물만 반복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누구요? 바로 자, 철석. 기억나시죠? 그래서 자철석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방해석과 자철석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6번입니다. 그림은 광물을 구별하기 위한 실험 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광물 특성 구분하는 실험 많이 봤었던 그림 4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겉보기색이 노란색으로 같은 황동석 그리고 황철석을 내가 구별하고 싶어요. 그 구별할 수 있는 방법과 이 방법에 이용하는 광물의 특성이 무엇인지 옳게 짝지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색깔이 비슷해 보이는 광물은 여러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구분할 수 있는 방법 바로 광물에 가루를 내서 그 가루의 색깔을 비교해 보는 것이었죠. 그 가루 색,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바로 조은색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조은색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는 실험 방법이 가나다라 중에 누구냐? 이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뭐예요? 맞습니다. 바로 나죠. 흰색 초벌구이 자기판에다가 이렇게 광물을 긁으면 이 자기판에 긁히면서 이렇게 가루가 남게 되고 이 가루색을 조은색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조은색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7번입니다. 나의 실험 방법으로 광물 가루의 색을 확인할 수 없는 광물이 1번부터 5번까지 중에 누구냐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당연히 다 긁으면 긁힐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 아마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 중에 가루색을 확인할 수 없는 광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일단은 확인할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볼까요? 바로 이 조은판에 갈리지 않는 광물입니다. 즉, 이 조은판보다 더 굳기가 더 커서, 더 단단해서 가루의 색깔이 여기에 묻어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러한 광물이 이 중에서 누구냐? 바로 4번 석영입니다. 석영은요, 이 조은판보다 굳기가 더 커서 갈리지 않고, 그래서 좋은 색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광물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 굳기를 비교할 때는 그냥 뭐 석영과 비슷해 보이는 방해석 이런 것들을 서로 긁어서 상대적인 굳기를 비교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굳기를 비교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색을 볼 수는 없구나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앞부분에 1번부터 7번 문제까지 풀어봤고요. 우리 다음 강의에서는 이어서 8번 문제부터 쭉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1: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2: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1: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3: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역사적 인물의 반전 이야기.
1: 우리 동네로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도시로 보는 한국사 김준우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세은입니다. 선생님, 오늘 두 번째 서울 여행은 어디로 떠나볼까요?
1: 혹시 덕수궁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0: 그럼요. 낙엽이 정말 예뻐서 가을 나들이 필수 코스잖아요. 물론 솔로일 때만 가봤습니다. 덕수궁 돌담길을 함께 걸은 연인들은 헤어진다는 속설 있잖아요.
1: 그쵸. 덕수궁 하니까 그 역사 속에서 찬란했지만 슬픈 이야기를 간직하는 곳이 바로 덕수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찬란하지만 슬픈 이야기요?
1: 네. 덕수궁은 목숨의 위험을 느낀 한나라의 임금이 마지막으로 의지했던 피난처였어요. 게다가 우리나라가 황제국임을 선포한 영광의 무대인과 동시에 외교권 상실의 현장이었거든요.
0: 아, 고종이 마지막으로 사투를 했던 곳이죠. 네. 고종을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묘사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알면 알수록 당시 조선의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하고 관철하려 노력했다고 생각해요.
1: 당시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궁금하죠? 대한제국의 이야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짧은 영상으로 압축해서 보는데도 일본의 한반도 지배 야욕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대한제국은 정말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1: 하지만 고정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대한제국의 연호를 광무라고 했었거든요.
0: 무슨 뜻이에요?
1: 한자 그대로 해석하자면 빛날 광자에 굳셀 무자 합치면 빛나는 무력입니다. 즉 외세 간섭에서 벗어나 자주독립국가임을 선포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거죠.
0: 연호 하나에도 절박한 마음을 담았네요.
1: 그렇죠. 자기 아내를 잃고 자기 궁궐에서도 쫓겨났던 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겠다고 외친 두 글자였으니까요.
0: 선생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더 알려주세요.
1: 덕수궁에 가면 그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정이 황제국의 위엄을 새긴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겠습니다. 한 나라의 임금이 자기 궁궐을 떠나 다른 나라 공사관에서 1년 동안 머물렀던 일이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 그것도 조선의 임금이었던 고정이 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 19세기 말에 조선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서울시청 바로 옆에 자리 잡고 있는 덕수궁을 중심으로 한 임금이 자주독립국의 꿈을 꾸었다가 끝내 좌절했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 안에서 끔찍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 공사 미우라 고루가 주도한 일본 군인과 자객들이 궁궐담을 넘어들어와 고종의 왕비였던 명성황후를 무참히 시해한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을미사변이죠. 한 나라의 국모가 자기 나라 궁궐 안에서 외국 자객들에게 살해당했다는 것은 세계사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겪은 고종의 두려움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896년 2월 11일 새벽, 고종은 왕세자였던 순종과 함께 궁녀의 가마를 타고 경복궁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향한 곳이 바로 정동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이었죠. 이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부릅니다. 아관은 러시아 공사관을, 파천은 임금이 별난을 피해 궁궐을 떠나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외국 공사관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은 당시 조선의 위태로운 처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는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 무너진 국가의 질서를 바로잡고 주권을 지키기 위한 고종의 마지막 승부수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에서 1년을 보낸 고종은 1897년 2월 20일 마침내 궁궐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간 곳이 경복궁이 아닌 지금의 덕수궁인 경운궁이었습니다. 당시 경운궁 주변에는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여러 나라 공사관이 모여 있어 외교적 보호를 받기에 유리했고, 무엇보다 을미사변의 비극이 서린 경복궁으로 차마 돌아갈 수 없었던 고종의 아픔도 서려 있었습니다. 1897년 8월 14일, 고종은 먼저 연호를 광무로 정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후한을 다시 일으킨 광무제처럼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겠다라는 의지였습니다. 8월 16일부터 사용된 이 연호는 우리가 더 이상 중국의 연호를 쓰지 않는 자주국임을 천하에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1897년 10월 12일, 고종은 지금의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 자리에 세워진 황구단에서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어 다음 날인 10월 13일, 고종은 조서를 반포하여 국호를 대한으로 정하며 이 해를 광무 원년으로 삼는다라고 공식 선포합니다. 여기서 대한은 마한, 진한, 변한의 삼한을 아우르는 큰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마침내 500년 조선의 역사가 대한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고종은 경운궁 곳곳에 황제국의 위엄을 새겨 넣었습니다. 법전인 중화전 천장에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며 발톱이 7개인 두 마리의 금빛룡, 즉 칠조령을 새겨 넣었습니다. 본래 중화전은 2층 규모의 웅장한 건물로 지어졌으나 대화재 이후 나라의 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지금의 단층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게 됩니다. 또 경운궁 안에는 정관헌이라는 독특한 건물을 지었습니다. 러시아 건축가 사바틴이 설계했다고 알려진 이 건물은 서양식 발코니와 한국 전통의 문양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색적인 공간입니다. 고종실록과 승정원 일기의 기록을 보면 이곳은 주로 태조와 고종의 어진, 즉 임금의 초상화를 모시거나 어진을 그리는 신성한 장소로 쓰였으며 때로는 외국 사절을 맞이하는 연회장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정관헌이라는 이름 자체가 고요히 바라본다라는 뜻인데요. 동서양의 양식을 주체적으로 결합한 이 건물을 통해 근대화를 향한 대한제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부터는 영국의 건축가 하딩의 설계로 거대한 서양식 석조 건축물인 석조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돌로 쌓아올린 이 웅장한 신고전주의 양식의 건물은 대한제국이 서양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자주적인 근대 국가임을 전 세계에 선언하려는 고종의 강한 의지가 담긴 결정체였습니다.
0: 아, 정말 착잡하네요. 아내가 죽임을 당한 후에도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그 와중에도 황제국의 위엄을 세우려 애썼던 거잖아요.
1: 그렇죠.
0: 이야기를 듣고 보니 덕수궁의 칠조룡, 정관원, 그리고 석조전은 단순한 옛날 건물이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0: 외세의 위협 속에서도 자주 독립국이 되고자 했던 한 임금의 절박한 꿈. 그리고 그 꿈이 좌절되어 가는 안타까운 시간이 고스란히 새겨진 역사의 현장인 거죠.
1: 하지만 선생님, 대한제국이 겪었던 시련은 그게 시작이었어요.
0: 1900년대 초에 동아시아에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었죠?
1: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한반도와 만주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우리 땅을 두고 다른 나라들이 싸우는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었죠.
0: 맞아요. 당시 대한제국은 국의 중립을 선언했지만 일본은 아랑곳하지도 않았거든요. 게다가 일본에게는 조금 유리한 상황이 전개됐습니다. 당시 신흥국이었던 일본이 대제국인 러시아를 상대로 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주목을 받은 후 전쟁에서 사실상 승리하면서 국제적으로 일본의 지위는 올라갔거든요.
1: 우리나라와 정반대 지점에 일본이 있었네요. 우리의 외교권도 빼앗아가고요. 그 역사의 현장이 바로 덕수궁인데요. 덕수궁의 그때 그 사건, 제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2: 이번에는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 걸어보겠습니다. 이 길을 쭉 걷다가 정동극장 옆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면 붉은 벽돌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요. 이 건물이 바로 중명전입니다. 광명이 계속 이어져라라는 희망찬 이름을 가진 곳이지만 사실 이곳은 우리 역사에서 가장 뼈아픈 눈물이 고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이 작은 건물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날의 비극이 한 인물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을 1904년으로 되돌려 볼게요. 당시 대한제국의 황궁이었던 경운궁, 지금은 덕수궁이죠. 경운궁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머물 곳을 잃은 고종은 이곳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원래 중명전은 황실 도서관으로 지어진 서양식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1905년 11월, 이 평화롭던 도서관은 우리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은 비극의 현장이 됩니다. 바로 을사늑약이 이곳 중명전에서 강제로 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던 그날 밤,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중명전을 군대로 에워싸고 긴장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공포 분위기 속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고종 황제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이 부당함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준, 이상설, 이휘종 세 분의 특사를 저 멀리 네덜란드 헤이그로 파견한 곳도 바로 이곳, 중명전이었습니다. 비극의 시작이자 저항의 시작이었던 셈이었죠. 여기서 잠깐, 왜 을사조약이라 부르지 않고 을사늑약이라고 불릴까요? 조약이란 나라와 나라 사이의 대등한 합의를 뜻합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요? 일본은 군대를 동원해 궁궐을 포위하고 대신들을 협박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주권인 외교권을 강제로 박탈했고, 우리나라를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시켰습니다. 또한 일본에서 보낸 통감이 우리나라의 내정 전반에 깊이 관여하는 통감부를 설치했죠. 또 을사늑약 문서를 잘 보면 고종 황제의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아요. 고종 황제는 일본의 서슬퍼런 칼날 앞에서도 끝까지 내 도장은 찍을 수 없다며 버티셨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에는 황제의 서명도 나라의 도장인 국세도 없습니다. 일본은 급한 대로 외부 대신 박제손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내세워 마치 정식으로 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주장한 것이죠. 그래서 굴레 늑자를 써서 늑약, 즉 억지로 맺은 계약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법적인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불법적인 강탈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온 나라는 통곡의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 비보를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민영환 선생입니다. 그는 조약 체결 직후 끝까지 상소를 올리며 저항했지만 이미 기울어가는 국운을 혼자 힘으로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0: 결국 1905년 11월 30일 그는 마음으로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우리의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은 자가 마땅히 저 어두운 세상에서 기뻐 웃을 것이다 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절개를 지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말 믿기 힘든 신비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가 자결한 지 7개월이 지난 1906년 7월이었어요. 일본의 통감 정치가 시작되어 민심이 흉흉하던 그때, 민영환 선생의 유족들이 선생의 피 묻은 옷과 칼을 보관했던 그 방 마루 틈에서 네 줄기의 푸른 대나무가 솟아오른 것을 발견합니다. 해는 났지만 비가 오지 않았다고 전해지는 상황에서 마루 틈을 뚫고 올라온 대나무. 사람들은 이를 혈죽이라 부르며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시 대한매일 신보는 이를 두고 민영환의 대나무는 정몽주의 선죽교와 같다며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일제의 압제 속에서 희망을 잃어가던 백성들에게 이 대나무는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정신은 아직 죽지 않았다는 하늘의 계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혈죽 이야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최고의 화가였던 안중식은 이 혈죽을 그림으로 그려 남겼고, 이 그림은 놀랍게도 당시 아이들이 배우던 교과서인 유년필독에 실리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민영환 선생의 초상화와 함께 혈죽의 모습, 그리고 혈죽가라는 노래가 실렸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이 노래를 부르며 다짐했겠죠. 선생님이 흘린 피가 대나무가 되었으니 우리도 그 절개를 본받아 나라를 되찾자라고 말이죠. 죽어서 대나무가 된 한 선비의 진심이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거대한 교육의 힘으로 승화된 순간이 아니었을까요?
1: 대한제국의 첫 황제이자 사실상 마지막 자주적 군주였던 고종은 덕수궁에 갇혀서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이었네요.
2: 덕수궁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 시절의 아들 순종이 붙인 이름이에요. 원래는 경운궁이었다고 합니다.
1: 왜 이름을 바꿨을까요?
2: 순종은 창덕궁으로 이동하고 고종은 강제로 황제 자리에서 물러난 뒤이 경운궁에 남게 됐는데요. 그때 아버지가 혼자서도 평안하게 오래 사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덕을 누리며 오래 살라는 뜻의 덕수라는 이름을 붙인 거죠.
1: 을미사변과 하간파천까지 아버지와 온갖 수모를 함께 겪었기에 그 애틋함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2: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따뜻한 이름과는 달리 그 자리에서 외교권을 빼앗기는 일까지 겪었으니까요.
1: 선생님, 만약에 우리가 1905년 그 격동의 시대에서 살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2: 진짜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민영환 선생처럼 목숨으로 항거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처럼 일상을 묵묵히 살아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1: 맞아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그분들이 남긴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한데요. 역사는 사라지지 않는 거니까요.
2: 이야기를 들으니 서울이 더 애틋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1: 네. 우리 동네에 숨겨진 생생한 역사 이야기.
2: 도시로 보는 한국사.
1: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2: 안녕.

부족했는지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부분에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 될지 스스로 파악하고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지난 시간의 퀴즈 정답부터 확인해 볼게요. 지난 시간의 퀴즈는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이 많고 갯벌이 넓게 발달한 곳은 어디일까요? 묻는 문제였어요. 우리 친구들 정답을 찾았죠? 쉬운 문제였어요. 정답은 바로 그렇죠. 서해안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좋아요. 동해안은 해안선이 단조롭다, 모래사장이 발달되어 있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이었어요. 동해안만 이렇게 해안선이 단조롭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안 나왔을 텐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여기 이렇게 확대해서 봐도 진한 갈색 부분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높은 산맥이 쭉 해안선과 평행하게 일자로 늘어서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복잡해질래야 복잡해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산맥의 방향대로 해안선의 모양도 단조롭게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산맥의 이름도 우리 친구들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태백산맥이었어요. 이 태백산맥이 해안선과 평행하게 있기 때문에 해안선이 단조롭다. 동해안 기억해두고, 서해안하면 해안선이 복잡하고 섬도 많은데 유난히 갯벌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게 특징이었죠. 그다음 마지막으로 남해안은 서해안이랑 모습은 비슷하지만 유난히 이 섬이 많아서 다도해라고 불렸다라는 것까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우리 오늘 문제풀이 같이 하러 가볼게요. 네, 여러분, 북투 준비되었죠? 네, 교재는 5쪽입니다. 우리 5번 문제까지는 미리 풀었을 거예요. 6번 문제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물을 저장하거나 전기를 만들어내기 위해 하천의 상류나 중류에 건설하는 시설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네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물을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기를 만들어내는 곳, 이곳은 한 글자 무엇이었죠? 그렇죠. 바로 댐이었습니다. 댐은 이 전기를 생산해내기 위해서는 물이 빠르게 흘러야 되거든요. 빠르게 흐르기 위해서는 강의 하류가 아니라 상류 혹은 중류의 건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댐꼭 기억을 해두고요. 7번 문제 봅시다.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무엇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다양한 해안 지형을 볼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해안이라고 하면 바닷가잖아요. 바닷가, 즉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바닷가 지형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바다를 넣어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8번에서 10번 문제는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시하는 겁니다. 8번. 우리나라의 해안 중 서해안에 대한 문제네요. 서해안은 해안선이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그렇죠. 서해안은 해안선이 굉장히 울퉁불퉁 복잡한 모습이었죠. 복잡하고의 표시. 그 다음에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서 혹은 작아서 갯벌이 발달되었습니다. 자, 갯벌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었죠. 갯벌은 이렇게 바닷물이 빠져나가는 것과 들어오는 그 양의 차이가 커서 안에 바닷물 안쪽에 있던 그 땅이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크다라고 해야 정답이 되겠죠. 자, 9번 볼게요. 수심이 깊지 않고, 수심이라고 하면 바닷물의 깊이에요. 이 수심이 깊지 않고, 파도가 잔잔한 바다에서는 무엇을 만들어서 물고기, 굴, 김 등을 기르기도 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양식장일까요? 염전일까요? 그렇죠. 물고기, 굴, 김 등을 사람의 힘으로 길러내는 곳을 세 글자 양식장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염전은 무엇을 만드는 곳이었어요? 염전은 두 글자 소금을 얻는 곳이었지요. 자, 양식장.

앞장과 염전 따로따로 그 용어를 잘 기억해 두세요. 10번 문제 볼게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자, 지난 시간에 여행 계획서 작성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죠. 여행 계획서를 작성을 먼저 해야 될까요? 혹은 여행지 선정을 먼저 해야 될까요? 쉬운 문제예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곳은 우리가 어디로 여행을 갈지 선정부터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단계는 무엇이다? 조사를 해야겠죠. 그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둘러봐야 될지, 그곳에 대한 어떤, 추가적인 자료는 없을지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계획서 작성. 이렇게 우리 친구들도 선생님 따라서 문제 밑에다가 필기 같이 하면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까지 우리 중단원 쪽지 시험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북 원으로 돌아가서 문제풀이 할 준비하세요. 네, 여러분, 북원으로 잘 돌아왔나요? 잘했어요. 교재는 14쪽을 펼쳐봅시다. 1번 문제부터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내려 갈 건데, 여러분,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문제 미리 풀고 오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리 풀고, 그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다음 빈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글을 읽어볼게요. 여러 가지 땅의 생김새를 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우리 국토에는 무엇과 같은 다양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다섯 개 보기 중에서 지형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를 분석하면서 풀어보는 거예요. 자, 1번. 섬. 지형의 종류 중 하나인가요? 그렇죠. 섬이 무엇이었는데요? 맞아요. 모든 면이 다 물로 둘러싸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육지와 떨어져 있는 곳을 우리 섬이라고 불렀어요. 지형의 종류 맞습니다. 그다음 2번 산지. 아주 중요한 지형 중에 하나였죠. 산이 많은 지역을 우리는 산지라고 했습니다. 자, 3번 볼게요. 해안. 그렇죠. 해안. 육지와 바다가 맞닿아 있는 곳. 해안 지형에 대해서도 우리 다양하게 살펴봤었죠. 4번 하천이에요. 하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줄줄줄 흘러내려오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을 우리는 모두 하천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재에 무슨 무슨 강, 한강, 대동강, 낙동강, 영산강, 강만 배워서 강이 하천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무슨 무슨 천으로 끝나는 거 있죠? 청계천, 양재천, 안양천 이렇게 천으로 끝나는 것들도 모두 하천에 들어가요. 강이나 천 모두 그런 물줄기는 하천이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 5번 볼게요. 건물. 건물은 지형일까요? 아니죠. 건물은 사람이 설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구조물이죠. 건물은 땅의 생김새는 아닙니다. 따라서 1번의 정답 5번으로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자, 2번 봅시다. 다음 밑줄 친 지형에 이름을 쓰세요라고 했네요. 자, 여기 사진으로도 힌트가 잘 나와 있고, 아래 글을 보니까 땅의 높이가 높고, 경사가 가파른 지형에서는 바위 봉우리, 절벽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땅의 높이가 높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경사가 가파르다라는 겁니다. 이 사진에서도 잘 나와 있듯이 땅의 높이가 높고 낮음이 반복되면서 경사가 가파른 이 지형을 무엇이라고 한다? 그렇죠. 산지라고 합니다. 자, 산지라고 적어야지 어떤 친구들 간혹 가다 산맥이라고 적는 경우가 있어요. 산맥이랑 산지. 의미 비슷하기는 한데요. 여기서는 지형의 이름을 쓰라고 했잖아요. 지형의 이름을 쓰라라고 하면 산이 많은 지형, 산지를 적어야 돼요. 산맥은 그 중에서도 봉우리 봉우리들이 일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산맥이라고 부릅니다. 산지와 산맥을 조금

구분해서 기억해두면 좋겠어요. 3번 문제 중요한 문제예요. 다음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알맞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라고 했네요. 질문을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국토의 특징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라고 했네요. 자, 질문의 키워드는 무엇이다? 국토의 특징, 알맞지 않은 내용을 찾아보면 되겠어요. 자, 우리 수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국토는 전체가 섬입니다. 전체가 섬이었나요? 아니죠. 우리 국토는 무슨 국가다? 반도 국가다라고 했어요. 자, 반도라는 두 글자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적어두세요. 반도, 무슨 뜻이었죠? 그렇죠. 한쪽 면만 육지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삼면은 바다로 뻗어 있는 곳을 반도라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섬이 아니라 한쪽은, 북쪽은 대륙이랑 연결이 되어 있죠. 반도 국가였습니다. 알맞지 않은 내용 벌써 정답이 나왔네요. 1번 체크하고 나머지 보기도 살펴볼게요. 서원이, 우리 국토에는 산지가 많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 1강에서 나왔어요. 우리 국토의 몇 퍼센트가 산지로 되어 있다라고 했죠? 그렇죠. 70%, 무려 70%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 국토의 거의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지요. 3번, 현우, 바다와 맞닿은 해안 지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와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안 지형을 찾아볼 수 있다. 그 예로는 갯벌도 있고, 섬도 있고, 모래사장도 있고, 맞죠? 자, 맞는 설명. 재윤이, 우리 국토의 모양은 남북으로 긴 형태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표시. 남북으로 긴 형태.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세로로 길다라는 거죠. 남북, 위, 아래니까 세로로 긴 형태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맞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어느 쪽 방향으로는 길이가 짧을까요? 그렇죠. 동서의 길이는 짧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문장 꼭 기억하세요. 5번. 민서, 우리나라는 산지, 하천, 평야 등 다양한 지형이 나타납니다. 맞는 설명이지요. 정답은 1번. 자, 4번 볼게요. 우리 다음 중 우리 국토에 대한 특징이 바르게 쓰여진 카드를 모두 고른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자, 문제에서 우리 국토에 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자, 가나다 모두 한번 살펴볼게요. 가, 높고 험한 어디? 산지는 주로 남쪽에 분포합니다. 맞나요?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 친구들. 산지, 남쪽에 많았나요? 어느 쪽에 많았어요? 지도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렇죠. 산지는 주로 동쪽에 많았어요. 동쪽. 혹은 북쪽이라고 해도 됩니다. 동쪽 혹은 북쪽이라고 해야 정답이에요. 가는 틀린 설명. 나 볼게요. 북쪽과 동쪽보다 서쪽, 남쪽에 평평한 땅이 더 많이 있습니다. 어때요? 맞는 설명인가요? 그렇죠. 우리 높고 험한 산지는 동쪽과 북쪽에 있지만 평평한 땅, 즉 평야는 반대쪽, 서쪽과 남쪽에 많이 있다라고 했었죠. 나가 맞는 설명. 다도 볼게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땅의 높이가 높아집니다. 어디로 갈수록?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자, 이렇게 문제를 풀면서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중요한 부분은 밑줄을 그어가면서 문제를 푸세요. 문제 풀때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눈으로만 풀면 실수하기가 쉬워요. 중요한 부분은 이렇게 같이 밑줄 그어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높이가 높아질까요? 자, 우리 단면도를 떠올려 보면 되겠죠. 뭐 땅을 뚝 잘라서 옆에서 보면 이러한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했어요. 이쪽이 동쪽, 그리고 이쪽이 서쪽이었죠. 동쪽이 높고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점 낮아집니다. 동고서저지형 기억나죠? 따라서 다는 틀린 설명이네요. 알맞게 쓰여진 카드는 나 2번만 가능하게 되겠네요. 자, 4번에 2번. 5번 문제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산맥의 이름을 지도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찾아 쓰라는 말.

그 이름이 이 지도에 잘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글을 읽어봅시다. 우리나라의 동쪽에 위치하고 금강산, 설악산, 오대산 등의 산이 있습니다라고 되어 있지요. 이세 개의 산을 찾아보면 그 산맥의 이름이 보일 거예요. 금강산 어디 있나요? 쭉 찾아가면 금강산 여기 있고 설악산 그 아래에 있지요. 그다음 오대산 그 아래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세 개의 산이 쭉 산맥을 이루고 있는데 이름은 태백산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태백산맥이라고 해서 우리 친구들도 이 지도에서 그대로 찾아서 적을 수 있으면 돼요. 선생님이 1강에서 얘기했듯이 이것들 다 암기할 필요 없죠? 문제에서 친절하게 지도를 좋아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글을 읽고 잘 찾을 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자, 6번에서 7번 문제. 다음은 우리나라의 주요 하천과 평야를 나타낸 지도입니다.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세요. 자, 6번. 우리 지도를 보고 알수 있는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틀린 설명 한번 찾아볼게요. 1번. 하천 주변에 평야가 발달한다. 맞나요? 그렇죠. 자, 이 부분 암기를 했으면 바로 맞습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지도를 봐도 잘알수 있어요. 이렇게 한강 밑에는 김포 평야, 금강 밑에는 호남 평야, 영산강 밑에 나주 평야, 낙동강 밑에 김해 평야. 이렇게 강과 평야가 잘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2번 볼게요. 금강, 영산강은 서쪽으로 흐른다라고 했어요. 금강 찾아볼까요? 금강 여기 있습니다. 금강, 그 다음 영산강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요? 서쪽, 즉 황해로 흘러가고 있죠. 맞습니다. 3번, 낙동강 주변에는 김해 평야가 있다. 확인해 볼까요? 낙동강 여기 있는데요. 낙동강은 남해로 흘러가는 하천이에요. 김해 평야 있지요? 맞는 설명. 4번, 예당평야는 우리나라의 서쪽에 위치한다. 예당평야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예당평야 여기 있는데, 이쪽은 동쪽이에요? 서쪽이에요? 그렇죠. 서쪽이지요. 서쪽에 있는 거? 맞는 설명. 5번, 평야는 주로 땅의 높이가 높은 지역에 발달한다. 자, 이 부분 암기가 안 되어 있어도 지도를 잘 해석하면 알수 있어요. 평야, 주로 어느 쪽에 있나요? 그렇죠. 여기 범례를 보면 초록색은 육지의 높이가 가장 낮은 곳이에요. 평야는 주로 초록색에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땅의 높이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도를 잘 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설명은 5번이 되겠죠. 5번 정답으로 표시. 자, 7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하는 하천의 이름을 위 지도에서 찾아 쓰세요라고 했죠.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암기 안 해도 지도에서 찾아 쓸수 있으면 된다고요. 그쵸? 선생님 말이 맞았죠? 자, 한번 7번도 같이 볼게요. 우리 국토의 동쪽에 있는 산맥에서 물줄기가 시작돼서 김포 평야를 지나서 황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김포 평야라는 거예요. 이것을 찾으면 어떤 하천인지 우리 친구들이 이름을 금방 알수 있습니다. 김포 평야 어디 있나요? 찾아볼까요? 우리 김포 공항이 위치하는 이 김포 평야 주변에 어떤 강? 그렇죠. 한강이 흐르고 있네요. 우리 동쪽에 있는 이 산맥 어떤 것이었죠? 태백산맥이었죠. 이 태백산맥에서 시작해서 황해로 흘러가는 거 바로 한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정답을 한강이라고 잘 적어주면 되겠어요. 자, 8번 볼게요. 다음 탐구 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네요. 자, 이 문제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이 탐구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자료는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탐구인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탐구의 주제가 우리나라 하천이 흐르는 방향이라고 합니다. 하천이 흐르는 방향의 표시. 하천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가죠? 복습. 그렇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는 어느 쪽이 높아요?

그렇죠. 동고서열을 기억하면 되겠죠. 동쪽이 높고 서쪽이 낮아요. 따라서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 혹은 남쪽으로 이렇게 흘러 가는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만 보더라도 이 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땅의 높이가 나타난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땅의 높이가 어느 쪽이 높고 어느 쪽이 낮은지가 표시된 자료를 활용하면 이 탐구 주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질문도 비슷해요. 주요 하천이 주로 어느 방향으로 흐를까라는 겁니다. 자, 아래 보기를 한번 살펴볼게요. 1번, 갯벌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는 아니겠죠. 2번, 한반도 전체 모양을 나타낸 지도, 한반도 모양을 안다라고 해서 우리 높낮이를 알수 있진 않아요. 땡. 3번, 우리나라 해안선의 모양을 비교한 그림 자료,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이 부분도 아니죠. 4번, 산지를 활용한 다양한 여가 생활이 나타난 사진 자료, 이것도 아닙니다. 5번, 등고선과 색으로 동쪽과 서쪽 지역에 무엇을 표시한지도, 그렇죠. 우리에게 필요로 한 땅의 높고 낮음, 땅의 높낮이를 표시한 지도. 이것을 이용하면 우리 이 탐구 주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표시하고, 자, 여기서 등고선, 뭐였지? 기억 안 나는 친구들. 등고선은 이 땅의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한 것이죠. 뭐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높이가 같은 곳을 선으로 연결했다. 즉, 땅의 높이를 나타낸 자료가 맞습니다. 자, 9번 볼게요. 우리나라 하천 지형의 특징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일까요? 라고 했어요. 중요한 문제니까 우리 보기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게요. 1번. 큰 하천은 대부분 남쪽에서 시작된다. 맞을까요? 아니죠. 어디가 틀렸어요? 그렇죠. 남쪽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동쪽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나라 국토에 이 전체적인 이 지도를 내려다보면 동쪽에 높은 산들이 많이 있었어요. 하천은 높은 산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동쪽에서 시작된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 볼게요. 하천의 하류에는 넓은 평야가 나타난다. 맞나요? 그렇죠. 상류는 골짜기가 많이 보이고 하류로 내려올수록 퇴적작용을 통해서 평야가 나타난다. 맞는 설명이 되겠네요. 정답은 2번이고, 우리 남은 보기도 모두 살펴볼게요. 3번. 큰 하천은 주로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 자, 이 부분도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동해가 아니라 어디로? 그렇죠. 대부분은 황해. 즉, 서쪽에 있는 곳으로 흘러가지만, 낙동강 같은 경우에는 남해로도 흘러 들어 갑니다. 동해로 흘러 들어간다는 틀린 설명. 자, 4번. 주요 하천의 상류에 해안 지형이 나타난다. 자, 이건 완전히 틀렸죠. 해안은 하천이 아니라 바다랑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용어였잖아요. 엑스. 자, 그다음 5번. 우리나라에는 하천 지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도 틀렸죠. 여러 개의 강도 흐르고 천도 흐르고 있어요. 따라서 9번의 정답 2번입니다. 10번. 하천 주변의 다음 사진과 같은 생활 모습이 나타나는 까닭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네요. 자, 이두 가지 모두 뭐 어디 주변? 하천 주변에 있는 생활 모습이래요. 첫 번째는 농업이지요. 농사를 잘 짓는다. 두 번째는 도시가 발달되어 있다. 농업, 도시, 이두 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공통점. 산이 많으면 될까요? 안 돼요. 이두 가지의 공통점은 넓고 평평한 땅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평한 땅. 첫 번째, 그렇죠? 두 번째는요. 땅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물이 필요하죠. 물을 잘 끌어올 수 있어야 되고, 도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활할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도 있다. 이두 가지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는 보기를 찾아보면 되겠죠. 1번,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해발고도라는 것은 이 바닷물을 0m라고 생각하고, 그 높이로부터 높이가 얼마나 높은가요를 묻는 거예요.

0: 호도가 높다라고 하면 산을 뜻하겠죠. 산에 대한 설명 아닙니다. 자, 2번. 땅의 높낮이 차이가 크다. 이것도 산지에 대한 설명이죠. 3번. 물을 구하기 쉽고, 물이라는 키워드 있고, 땅이 평평하기 때문에.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두 가지 키워드가 모두 들어갔지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사면이 모두 물로 둘러싸여 있다. 이것은 섬에 대한 설명. 5번. 바다를 활용한 다양한 생산활동. 바다에 대한 설명 아니었지요. 11번 볼게요. 다음 밑줄 친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름을 적어주면 되겠어요. 이것은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생기고 서해안과 남해안에서 볼수 있는데 많은 생물들이 살아가는 터전이 됩니다. 이것은 그렇죠. 두 글자 갯벌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갯벌 적어주세요. 12번. 해안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어업 활동을 한다. 고기를 잡는 어업 활동 맞고요. 염전에서 소금을 얻는다. 염전도 대표적인 해안의 생활 모습. 양식업을 통해서 수산물을 생산하는 거 맞죠. 4번. 목장을 이용해서 가축을 기르는 곳은 해안이 아니라 산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정답은 4번이고, 5번에 해수욕장을 활용한다. 이것도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13번. 우리 국토를 여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여행 계획서인데요. 기억에 들어갈 지형으로 알맞은 것을 한번 골라봅시다. 자, 여기 보면 지리산이라는 어떤 산. 힌트가 나왔죠. 그리고 숲길을 걷고 생태 체험을 하고 캠핑도 한다라고 합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지입니다. 산이 우거진 곳에서 나타나는 생활 모습이 되겠죠. 자, 14번 볼게요. 이것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국토 사진전을 주제로 해서 이각 학생들이 찍은 사진을 보고 문제를 해결해 보는 거예요. 지원이가 찍은 사진에 나타난 지형은 무엇일까요? 자, 지원이 어떤 것을 찍었죠? 소매물, 도, 섬, 도자를 써서 섬을 나타내요. 따라서 1번에 섬이라고 체크해주면 되겠네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15번. 이번에는 민수가 발표하는 내용을 보고 어느 쪽인지를 찾아보세요라는 문제예요. 자, 여기서 키워드를 뽑아볼게요. 동해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 부분만 봐도 우리 찾을 수 있죠. 그리고 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해안 지형입니다.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동해안을 나타내는 기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간 여기까지고요. 퀴즈 나갑니다. 염전을 이용해서 소금을 얻는 활동은 어느 곳의 생활 모습일까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오늘 배운 내용 복습 열심히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제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배우는 6학년 사회. 전혜은 선생님과 함께 꼼꼼하게 공부해 봅시다. 친구들, 오늘은 2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사회 개념 생각나나요? 오, 너무나 잘 기억이 난다고요? 좋습니다. 자, 우리 한번 떠올려 볼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과 흐름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요. 어떻게 한반도가 분단이 되었는지 공부를 했죠. 그리고 분단으로 나타난 문제점도 알아봤어요. 자, 이런 문제점을 보아하니 평화

통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평화 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 분단의 장소를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을 공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장소들을 공부했는데요. 이 장소들은 전쟁의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단의 장소였지만, 오늘날 평화의 장소로 바꾸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공부합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인 노력이 되겠습니다. 정치적인 노력. 자, 정치적 노력이라는 것은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각 나라의 정부나 지도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경제적 노력을 공부해 볼 거예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했는지 우리가 그 부분도 공부를 해볼 거고요. 자, 세 번째로는 사회 문화적 노력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분단으로 겪는 문제점 중에서 분단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통일이 되었을 때 차이가 심하면 조금 힘들겠죠? 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문화적으로도 노력을 하고 있어요. 언어나 역사나 예술, 이런 부분에서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문화적 노력까지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공부하기 전에 이렇게 딱 소개를 하면 생각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이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평화 통일을 위해서요. 정치적 노력과 사회 문화적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왜 평화 통일을 위해 경제적 노력을 해야 하지요? 자, 이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친구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왜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할까요? 자, 선생님도 한번 생각을 해 봤거든요. 이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하면요. 나라 간에 신뢰와 믿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신뢰와 믿음은요, 평화 통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또한 경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통일 후에 혼란을 조금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통일 후에 혼란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 모두 어느 정도 경제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어야 합니다. 한쪽 나라만 갖추어져 있고 다른 쪽 나라는 그렇지 않다면 아마 통일 이후에 많은 혼란이 올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서로 협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랍니다. 자, 이제 필요성을 알겠죠? 자, 그렇다면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부터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북 1교재의 10쪽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부터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통일을 위해서 각국의 지도자나 정부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1972년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7월 4일에 발표해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통일의 원칙을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발표를 한 것인데요. 이 일에는 배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광복 이후에 남한의 남한만의 정부, 북한의 북한만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고 또6.25 전쟁도 일어났죠. 자,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남한과 북한만 연결된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미국이나 소련, 여러 나라들도 연결이 되어 있고, 공산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 이념들도 얽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1972년에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요, 탁구 선수들 있죠? 삥, 퐁, 탁구 선수들을 데리고 공산주의 국가의 중국에 방문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나라인 미국과 공산주의 나라 중국이 함께 외교를 한다? 자, 이 모습은요, 당시에 남북한 지도자들에게 조금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서 생각했죠. 아, 이거

통일을 할때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통일하면 안 되겠네? 통일을 할때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통일을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72년 7월 4일에 통일의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통일의 큰 방향, 큰 틀을 발표한 것이죠. 자, 세 가지인데요.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입니다. 자주, 뭐예요? 내일은 내가 한다. 그러니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하자, 스스로 하자. 자주, 평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 그리고 민족, 대단결. 생각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다. 자, 이런 통일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발표했어요. 자, 그리고 1991년에는요, 남북한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자, 남북한은 남북 간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서를 발표한 거예요. 자, 이것도 배경이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어요. 자, 이 1991년은요, 소련이 해체된 해이기도 하고요. 이때는요, 공산주의 이념과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대립이 약해진 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흐름을 타서 남북도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게 된 겁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평화 통일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약속합니다. 예를 들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한다. 혹은 오해가 생기면 대화로 해결한다. 자, 이런 구체적인 약속들을 정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래 사진을 보면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죠? 자, 성명이라는 것은요, 어떤 입장을, 생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것을 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있잖아요. 그쵸? 자, 그리고 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두 가지를 좀 비교해 보자면요, 친구들. 7.4 남북 공동성명은요, 평화 통일을 위해서 큰 원칙, 큰 틀, 약간 방향 같은 것을 정했다고 볼 수가 있고, 남북 기본 합의서는 그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인 약속들을 정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두 개의 비교가 잘될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둘다 헷갈려 하거든요, 친구들이. 왜냐하면 이런 낱말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모르겠어, 막 이러는데, 자, 큰 틀, 통일 원칙, 구체적 약속, 야,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비교해 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습니다. 자, 정치적 노력이죠. 지도자들이 만난 거니까 정치적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남북 정상회담은 지난 시간에도 공부를 했습니다. 2000년, 2007년, 2018년에 남북한 정상이 만나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약속했어요. 자, 여기 사진이 보이지요? 이것은 2000년에 있었던 제1차 남북 정상회담입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되고 나서 남한의 정상과 북한의 정상이 처음으로, 최초로 만난 일이에요.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처음으로 만나서 공동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요, 남한의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했고, 2018년에는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치적 노력 부분에서도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 기억을 해주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경제적 노력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평화 통일을 위해 남과 북은 경제적으로 어떻게 협력을 했을까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금강산 관광 사업. 두 번째, 개성공단 운영입니다. 자, 금강산 관광 사업부터 볼게요. 자, 금강산에요, 관광을 간 겁니다. 북한 강원도에 있는 금강산에 남한의 관광객들이 관광을 간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여행해 본적 있죠? 우리가 어딘가에 입장할 때 무엇을 냅니까? 입장료를 냅니다. 그리고 조금 더먼 곳으로 길게 여행을 갈 경우에는 입장료, 교통비, 숙박비, 식비 해가지고 함께 패키지로 우리가 돈을 내기도 하지요. 자, 그런 거예요. 남한의 관광객들이 북한의 금강산을
관광하러 간 거예요. 그러면 관광 비용을 내야 되잖아요. 자, 그렇게 북한과 경제적으로 협력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노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들, 선생님이 지금 무엇과 무엇을 소개할 때마다 계속 제목과 연결시켜야 돼요. 이게 왜 정치적 노력이지? 이게 왜 경제적 노력이지? 이게 왜 사회문화적 노력이지? 왜 여기에 속하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선생님의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자, 공부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금강산 관광 사업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요, 2008년까지 시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에서 협력을 했고요. 자, 두 번째 개성 공단 운영. 자, 개성은요, 북한에 있는 도시예요. 개성시. 자, 여기에 공단을 만들었어요. 공단이라는 곳은요, 공장이 막 모여 있는 지역을 공단이라고 합니다. 이 공자가 공장, 일할 공, 공장의 공이고요. 이 단이요, 아파트 단지 할때 단, 뭐 개인과 단체 할때 단, 그런 단이에요. 그러니까 공단이란 많은 공장들이 모여 있는 곳을 공단이라고 하고 개성에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자, 개성에 만들어진 공단에서 남한 기업과 북한 노동자가 함께 일하면서요, 2016년까지 경제 협력이 이루어졌어요.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개성공단 운영 내용을 볼게요. 개성공단은요,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경제 협력을 한 겁니다. 자, 남한의 자본. 자본이 뭐예요, 친구들? 돈입니다. 자, 개성에 공단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 공장을 지어야 하죠. 나만의 자본으로 지은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물품을 생산하려면 여러 기계가 있어야 하죠. 그 기계, 나만의 자본으로 들여온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만들 때 기술력이 필요하죠. 나만의 기술력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북한은 노동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력을 이용해 이제 물품을 생산한 거죠. 자, 여기에서 생산한 물품,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 팔면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임금이 지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남과 북이 경제적으로 협력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 개성공단에서는 주로 생활용품을 만들었다고 해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읽어보자면,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친구들,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생활용품 같은 물품을 생산하며, 남한과 북한이 함께 경제협력을 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문화적 노력을 공부해 보도록 하지요. 자, 첫 번째로는 결의말 큰 사전을 공동 편찬하였습니다. 자, 결의라는 것은 한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것은 언어 부분에서 남과 북이 협력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분단이 길어지면서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생겼죠. 언어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대로 계속 가다간 통일이 되었을 때 언어의 차이가 커서 큰 혼란이 올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 남한의 말과 북한의 말을 함께 실은 결의말 큰 사전을 만든 것입니다. 자, 아래 설명 읽어볼게요.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이기 위해 함께 사전을 만드는 사업이 바로 결의말 큰 사전입니다. 자, 다음으로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이 있는데요. 자, 개성 북한에 있는 도시죠. 이 개성은요, 과거 고려의 수도였습니다. 자, 이 만월대는요, 고려의 궁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만월대를 남북이 공동으로 발굴을 했대요. 공동으로 유적을 발굴하고 보존함으로써 이 국가유산을 함께 지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 공동 발굴을 통해서 이 만월대 궁궐의 터도 알수 있었고요. 또 다양한 유물들도 발견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협력이죠. 자, 이것은 역사적인 부분에서 남과 북이 협력을 했다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평창 동계 올림픽 남북 선수단 공동 입장. 자, 우리 2018년에요. 평창에서 동계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개막식 때요,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을 했어요. 이렇게 남북 선수단이 함께

입장을 하면서 평화 통일을 바라는 마음을 전 세계에 보여준 거예요. 자, 이 개막식의 모습은 전 세계 사람들이 볼수 있죠. 남과 북이 함께 입장하면서 우리는 평화 통일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회 문화적 노력도 우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럼 기타 노력을 더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남북 철도 연결 구간 시범 운영을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를 복원해서 남북한 교류를 늘리려는 노력이 있었는데요. 자, 경의선은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요. 서울과 신의주를 잇는 철도고요. 동해선은요, 남한의 강릉과 북한의 원산을 잇는 철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철도가요, 6.25 전쟁 때 망가지고 6.25 전쟁 이후로 이 철도가 끊어지게 되었죠. 연결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남북 관계가 좋았을 때이 철도를 복원했습니다. 자, 그리고 복원하면 뭐 해야 되겠어요? 운행이 잘 되는지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범 운영도 했었어요. 자, 이것은요, 언젠가 기차로 남과 북을 오고 가겠다라는 목표 아래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노력을 했었어요. 자, 이것은 그럼 어떤 노력이 될까요? 바로 경제적 노력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은요, 교통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교통의 발전과 이런 경제 성장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5학년 때, 4학년 때 사회 시간에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경제적인 노력에 들어가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북예술단이 합동 공연을 했습니다. 자, 남북예술단은요, 남한과 북한의 가수, 예술가들을 함께 이제 부르는 건데요. 음악과 예술을 통해 화해와 평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남북예술단이 합동 공연을 했어요. 실제로 2018년도에요. 남한의 가수, 예술가, 북한의 가수, 예술가가 함께 모여서 평양에서 공연을 했답니다. 자, 그래서 남북예술단 합동공연 개최는 사회문화적인 노력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친구들? 자, 이렇게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 어른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도요, 분명히 평화통일을 위해 할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화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왜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하는 것이 필요하지? 필요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평화통일의 필요성을 알고요. 서로를 존중하는 태도로 지내야 해요.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서로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평화통일이 필요할까요?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 이것은 이해하면 됩니다, 친구들. 이해. 첫 번째,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전쟁이 잠시 중단된 겁니다. 정전협정. 그래서 분단으로 인해 겪는 문제점 중에서 전쟁의 위협이 있었어요. 전쟁이 날까봐 무서워요. 자,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국토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북한에는요, 자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기술력이 있어도 지금은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통일이 된다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서요,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요, 한반도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대륙과 해양으로 연결된 거죠. 우리나라 지도 본적 있죠? 지구본에서요. 자, 그런데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남한이 대륙 쪽으로 나갈 수가 없죠? 근데 통일이 되면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교통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상이 더 높아질 거다. 이런 말이고요. 자, 마지막, 국민의 삶의

삶의 터전도 더욱 넓어지겠죠. 그렇죠. 통일이 되면 삶의 터전이 넓어집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평화 통일을 해야겠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요.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자,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지? 북한의 생활 모습이나 문화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겠어요.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지 못하면 마음에서도 멀어지죠? 자, 우리 북한 사회에 관심을 가져야 해요.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매년 주기적으로 통일 교육을 할 거예요. 그때 담임 선생님과 통일 교육하면서 북한 사회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자, 그리고 평화 통일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우리 친구들이 직접 참여해 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평화 통일 홍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어요. 자, 캠페인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것을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는 활동이 캠페인이죠. 자, 평화 통일이 필요합니다. 라는 내용을 홍보하는 캠페인에 우리 친구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또 평화 통일 기원 마라톤 혹은 걷기 대회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마라톤 한번 해본 친구 있어요? 걷기 대회에 참여해본 친구 있어요? 이게요, 끝까지 가려면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아, 포기할까? 자, 이런 생각이 수도 없이 드는데요. 자, 평화 통일로 가는 길이 그와 같습니다. 꾸준히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 점에서 평화 통일과 마라톤은 좀 닮은 점이 있기도 하고요. 자, 우리가 이런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면 이제 참가 비용을 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이제 이산가족을 후원하는 단체나 평화통일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에 기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할수 있는 일이 되겠고요. 또 통일부에서 어린이 기자단으로 우리 친구들이 활동을 해볼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평화가 정착된 후에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화가 정착되다. 그러니까 전쟁의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지금보다 우리가 북한과 더 교류할 수 있을 때, 이때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럴 때는 남북 어린이 간 편지나 그림 교류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를 해볼수 있겠죠. 지금은 우리가 남한 어린이와 북한 어린이가 편지나 그림을 주고받을 수 있나요? 지금은 그것은 불가능하죠. 하지만 언젠가 평화가 정착되고 나서는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요, 친구들, 평화 통일을 위해 어른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 위치에서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자, 우리가 배움이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그 배움을 통해 깨닫고 또 실천으로 이어질 때 의미 있는 배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많은 활동 소개했는데요.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 우리 친구들이 실천해주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친구들, 우리 공부한 내용 문제 풀면서 개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개념 속 확인 시간입니다. 선생님과 방금 공부했던 내용을요,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우리 친구들, 5번 문제입니다. 11쪽인데요. 문제 읽어볼게요. 다음은 평화 통일을 위한 정치적 노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빈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 보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기를 보면 남북 기본합의서, 남북 정상회담, 7.4 남북 공동성명 모두 우리가 공부했던 정치적 노력이네요. 자, 그럼 설명을 보면서 무엇인지 적어주면 되겠죠? 1번 볼게요. 1972년에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 통일의 큰 틀, 통일의 반야, 원칙을 담은 이것이 발표되었대요. 뭐예요? 맞습니다. 7.4 남북 공동성명이죠? 적을게요. 7.4 남북, 그냥 칸이 모자라서 밑에 적을게요. 공동성명.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됐죠? 2번 풀어볼게요. 자, 2000년이에요. 2000년에 어떤 일이 있었지? 자, 이것이 처음 열렸으며, 남북 화해와 협력,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합의한

0: 맞습니다. 자, 2000년에 열린 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2000년에 열렸잖아요. 자, 그래서 2000년에 남북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자, 이때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만나서 회담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어서 6번입니다. 평화 통일을 위한 경제적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동그라미 표, 옳지 않은 것에 가위표 할게요. 자, 지금 경제적 노력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번, 1998년에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나요? 아니죠. 2008년도까지만 진행이 되었어요. 그래서 옳지 않기 때문에 X. 2번, 개성공단을 만들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해 물품을 생산하며 경제협력을 하였습니다. 맞죠? 이런 적이 있었어요. 동그라미. 자, 이렇게 6번 간단히 풀어줬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은 평화 통일을 위한 사회 문화적 노력에 대한 설명이에요. 괄호 안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하래요. 자, 1번. 국가유산을 발굴해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했었죠. 개성 무엇? 그렇죠. 개성 만월대죠. 경복궁은 서울에 있잖아요. 개성 만월대에 남북 공동 발굴이 이루어졌고요. 자, 어떤 올림픽 때 남북 선수단이 공동 입장하였죠?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때. 자, 7번 문제 이렇게 풀어졌고요. 마지막 8번입니다, 친구들. 다음과 같은 활동은 무엇을 위한 노력인지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지금 우리들이 할수 있는 노력이네요. 통일부 어린이 기자단으로 활동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교류가 더 활발해질 때에는 남북 어린이 편지 교류도 할수 있습니다. 자, 이거 무엇을 위한 노력이에요? 평화, 통일을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노력이 되겠죠? 그래서 8번은 통일이라고 적어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두 번째 사회 시간 새로운 개념 공부했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주니까 이해가 쏙쏙 사회 공부가 굉장히 재미있다고요? 좋습니다, 친구들. 자, 그렇다면 숙제 있어요.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의 문제는요, 빠밤. 1991년에 발표된 남북 기본 합의서에는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나요?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그럼 우리는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사회 공부 하자고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플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 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부엉부엉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엉이 이범준 선생님이에요. 자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북투를 이용해서 6단원 내용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선생님과 함께 공부할 내용은요. 우리 6단원에서 공부한 중요한 내용들 있었죠. 자 그래서 그 내용을 6단원 핵심 복습을 통해서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쪽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복습한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함께 6단원에서 어떤 내용 공부했었는지 핵심 복습 내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6단원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바로 다각형의 둘레.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는 특징이지요. 자, 따라서 정다각형의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주어진 도형의 한 변의 길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한 변의 길이 곱하기, 자, 정삼각형은 세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삼각형이니까 세 개의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에 곱하기 이 도형의 변의 개수만큼 해주면 정다각형의 둘레를 우리 친구들이 구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과 간단하게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까요? 자, 만일 이 그림 속에 있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3cm라고 한다면, 자, 이 정삼각형의 둘레는 몇 cm일까요? 그렇죠. 자, 한 변의 길이 3cm인데, 자, 변이 몇개 있지요? 정삼각형이니까 3개 있다. 자, 그래서 정다각형의 둘레 몇 cm다? 9cm다 라고 하는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사각형의 둘레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사각형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사각형들이 있었죠. 자, 그중 가장 먼저 우리가 공부했었던 것이 바로 직사각형이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우리 친구들, 직사각형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바로 가로와 세로입니다. 자, 근데 우리 가로와 세로가 있는데 직사각형은 4학년 때 공부했어요. 어떤 재밌는 특징이 있냐면요. 서로 마주 보는 변의 길이가 어떻다? 그렇죠.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 같은 것끼리 같은 모양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모양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오른쪽에 있는 변은 왼쪽에 있는 변과 마주 보기 때문에 서로 길이가 같겠죠? 자,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자, 똑같은 가로의 길이가 두 개, 똑같은 거두개 있어요? 자, 가로 곱하기 2 더하기, 자, 우리 세모로 표시한 이 세로. 자, 세로가 똑같은 거두개 있어요. 곱하기 2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자, 지금 보니까 가로와 세로를 이렇게 한 세트로 한번 묶어볼까요? 자, 이렇게 한 세트로 묶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여러분들 몇개 있어요? 그렇죠. 두개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는 어떻게 두고 할수 있다? 가로 더하기 세로를 한 것을, 자, 두 묶음 있으니까 곱하기 2. 자, 이렇게도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우리 공부했었던 것은 바로 평행사 변형입니다. 자, 평행사 변형의 둘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자, 평행사 변형의 둘레도요, 우리 직사각형의 둘레와 같이, 자, 지금 보시면 평행사 변형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변끼리는요, 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어요. 자, 그래서 평행사 변형의 둘레 구할 때요, 한 변의 길이 똑같은 거두개 있어요? 곱하기 2 더하기, 자, 그 다음, 다른 한 변의 길이 똑같은 거몇개 있습니까? 두개 있지요? 곱하기 2로 여러분들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아까 직사각형이랑 같은 방법으로 할수 있겠네요. 아, 한 변의 길이와 다른 한 변의 길이를 더한 것. 자, 이게 여러분 몇 개가 있다? 두 세트 있다? 곱하기 2.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 더하기 다른 한 변의 길이를 한 것에 곱하기 2로도 우리가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름모의 둘레를 같이 공부했었는데요. 자, 마름모의 둘레는 어떻게 구하느냐? 마름모의 성질을 알고 있어야 되죠. 마름모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나요? 맞아요. 바로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마름모의 둘레는요, 한 변의 길이만 안다면, 자, 그거 곱하기 4를 통해서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우리 넓이의 단위인 1제곱센티미터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었습니다. 자, 1제곱센티미터는요, 자, 가로의 길이, 그리고 세로의 길이, 즉,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자, 이 정사각형의 넓이를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읽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쓰지요? 센티미터 쓰고, 위에 작은 숫자로 2라고 적어줍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던 내용, 바로 직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방금 전에 살펴봤었던 우리가 1제곱센티미터,

1제곱센티미터. 자, 이 모는 종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걸 세어보면서 넓이를 구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언제까지 이걸 세고 있을 거예요?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직사각형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했더니, 아, 이렇게 가로에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있지? 그리고 이게 세로로는 몇 줄이 있지? 자, 이거를 서로 곱해주면 이 안에 들어있는 1제곱센티미터의 모는 개수를 알수 있구나. 자, 그래서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 이렇게 표현을 해보았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여러분들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합시다.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선생님과 정사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정사각형은 여러분들 직사각형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자, 정사각형은 대신 이 가로와 세로가 같은 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길이라서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자,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 자, 이렇게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자, 만일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8cm라면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한 변의 길이 8cm 곱하기 8cm를 해서 64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으로 선생님이랑 공부한 것은 바로 1제곱센티미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요. 제곱센티미터뿐만 아니라 그거보다 더큰 넓이의 단위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실 바닥의 넓이를 재거나 또는 교실의 벽면의 넓이를 잴 때는요. 우리 1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를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는 어떤 지역의 넓이 또는 우리나라 영토의 넓이, 자, 이런 것을 알아볼 때는 그것보다 훨씬 더큰 단위인 1제곱킬로미터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는 것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했었죠. 자, 그래서 1제곱미터는 어떤 게 1제곱미터냐? 한 변의 길이가 1미터인, 자, 그러한 정사각형의 넓이가 1제곱미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단위 변환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이전 학년도에 여러분들이 5학년 되기 전에 이미 다 배웠습니다. 자, 우리 1미터는 여러분들 센티미터 바꾸면 100cm였죠. 자, 그 얘기인 즉슨 1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은요,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정사각형의 넓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따라서 100 곱하기 100을 하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옵니까? 그렇죠. 바로 만이 나옵니다. 그래서 1제곱미터는요, 우리가 만 제곱센티미터라고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제곱킬로미터 같은 경우에는요, 한 변의 길이가 1킬로미터예요. 자,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1킬로미터, 미터로 바꾸면 1000미터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한 변의 길이가 1000m인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 1000 곱하기 1000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엄청 큰 숫자 나오죠, 여러분들. 자, 0을 제외한 나머지 숫자 1 곱하기 1 계산해 주고요. 0은 뒤에 붙입니다. 자, 그럼 0 6개를 붙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붙이면 여러분들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100만 제곱미터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따라서 1제곱킬로미터는요? 얼마? 100만 제곱미터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이 제곱미터, 제곱센티미터, 그리고 제곱킬로미터, 이 서로서로의 이 관계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자, 이게 중요하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단위로 변환할 때, 0이 몇개 생기지? 0이 몇개 사라지지? 자,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면 문제 정답 맞힐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선생님과 함께 평행사 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른 모의 넓이 어떻게 구하는지 함께 공부했었는데요. 자, 평행사 변형의 경우에는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했고요. 삼각형의 경우에는 밑변 곱하기,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가 바로 포인트였어요. 선생님, 왜 나누기 2를 했었죠? 자, 우리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요,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무슨 도형을 만들었냐면,
바로 평행사 변형을 만들었어요. 자, 평행사 변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했었죠?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로 여러분들 구했습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은요, 이렇게 똑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건 이거 하나잖아요. 그쵸?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행사 변형 넓이 구한 거에서 나누기 2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함께 살펴보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이 바로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것이죠. 자,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것은 윗변의 길이 더하기 아랫변의 길이. 자, 곱하기 얼마? 높이 나누기 2를 통해서 함께 사다리꼴 넓이 구해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공부한 것 바로 마름모의 넓이였어요. 자, 마름모의 넓이는요.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를 한 다음에 나누기 2를 해주면은 우리가 마름모의 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다각형의 둘레 넓이, 그리고 넓이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단위까지 함께 공부했는데요. 자, 선생님과 함께 지금부터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 내용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쪽지 시험 1번 문제입니다.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8cm인 정오각형의 둘레가 몇 cm인지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한 변의 길이가 8cm인 정오각형의 둘레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정다각형 어떤 성질 기억하라고요? 그렇죠. 모든 변의 길이가 같다. 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것한 변의 길이 8cm예요. 자, 8cm가 정오각형이니까 그럼 변이 몇 개다? 그렇죠. 자, 이 다각형에서의 이름은 변의 개수에 따라서 붙여지기 때문에 오각형이면 당연히 변의 개수 5개겠죠? 자, 그럼 8cm짜리가 몇개 있는 거예요? 5개가 있다. 자, 그래서 8 곱하기 5 해주면 얼마? 그렇죠. 40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정오각형의 둘레의 길이는 몇 cm다? 40cm다라고 하는 정답을 구할 수 있겠죠. 자, 이제 2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볼까요? 평행사 변형의 둘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너무나도 익숙해서 우리 친구들, 평행사 변형의 둘레, 아, 그러면, 한 변의 길이 곱하기 2, 다른 변의 길이 곱하기 2 해서, 이렇게 구해야지. 자, 이렇게 식을 떠올려서 내가 빨리빨리 계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 그렇게 기억하는 건 우리 머릿속에서 금방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왜 그런 식으로 푸는지 그 원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천천히 해결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평행사 변형, 자, 둘레 길이 문제 풀 때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평행사 변형이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라. 자, 평행사 변형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서로 마주 보는 변끼리 길이가 같다. 자, 여기가 9cm면, 자, 이 마주 보는 변 얼마? 9cm라는 것알수 있겠죠. 자, 이쪽이 7cm면, 마주 보는 변 얼마? 7cm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둘레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자, 둘레라고 했으니까 이 모든 걸다 더해주면 되겠죠. 자, 근데 이 모든 걸다 더해주려니까, 아, 조금 귀찮은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해결해 볼 수도 있겠죠? 자, 똑같은 게두 개씩 있어요. 그럼 짝을 지어줄 수 있죠? 그래서 9cm짜리가 두 개, 그리고 7cm짜리가 두 개. 자,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고요. 또는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렇게 한 세트로 우리가 묶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 변의 길이, 그리고 다른 변의 길이를 더한 다음에, 자, 그게 똑같은 거몇 세트 있으니까 두 세트 있지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렇죠. 바로 32라고 하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둘레 32cm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제는 우리 그림을 보고서는 해결하는 문제네요. 도형의 넓이가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네모 안에 알맞은 수 써넣는 문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요, 우리가 도형에서의 넓이를 구할 때는 우리가 이러한 이 하나의 모는 종이 개수가
1제곱센티미터라고 했을 때, 자, 몇 개가 이 안에 들어갈까요? 그래서 그 개수를 세는 것을 통해서 넓이 구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 역시 이 1제곱센티미터, 즉, 한 변의 길이가 1cm인 정사각형의 넓이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자, 개수를 한번 세 볼까요? 자, 이 1제곱센티미터가 몇 개가 들어가는지 한번 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개. 자, 총몇 개가 있는 거예요? 열다섯 개가 있군요. 자, 그래서 1제곱센티미터가 열다섯 개 있기 때문에 도형의 넓이는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5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것이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4번 문제를 볼 거예요. 자, 4번과 5번은요,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4번 문제를 보면 여기에 지금 직사각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직사각형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지? 자, 방금 전에 1제곱센티미터 모는 종이가 몇개 들어가는지 그 개수를 세는 것에서 원리는 출발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각형 모양에는 아까와 같은 1제곱센티미터짜리 정사각형 모는 종이가 빈틈없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 가로의 길이가 지금 9cm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1cm짜리,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인 이 모는 개수가 이렇게 가로로는 몇 개가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9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세로는 지금 5cm예요.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가 이렇게 아래로는 몇줄 있다는 걸까요? 그렇죠. 다섯 줄 있다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9개씩 다섯 줄이 있으니까, 자, 이것의 개수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곱하기로 구할 수가 있지요. 따라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무엇과 같다?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와 같다. 그래서 9 곱하기 얼마? 5 해줘서 직사각형의 넓이가 45제곱센티미터인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이랍니다. 자, 그럼 이번엔 우리 5번 볼까요? 자, 5번은 정사각형입니다. 자, 정사각형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정사각형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6cm, 6cm네요. 그럼 이 안에 1제곱센티미터 모는 종이가 몇개 들어갔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맨 위에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렇게 가로로는 여러분들 1제곱센티미터짜리 모는 종이가 몇 개가 들어가냐면, 자, 한 변의 길이 1cm니까 6개가 여러분들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 아래로는 여러분들 몇 줄이 들어갈까요? 그렇죠. 우리 또 여기도 1cm짜리, 한 변의 길이가 1cm짜리인 정사각형이 6줄 들어가야 6cm가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보니 개수 세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죠? 이 6개와 6줄 곱해줘야 되겠죠. 자, 그렇게 곱했더니 몇 개가 나오더라? 36개가 나오더라. 자, 그래서 우리 정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한 변의 길이 곱하기 한 변의 길이를 해주면 우리가 정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6 곱하기 6 해서 얼마다? 36이다. 자, 그래서 36제곱센티미터 정답 구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은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는 거예요. 자, 사실상 이런 문제가 가끔 헷갈리기도 하고 우리 친구들이 실수하기가 아주 쉬운 문제예요. 자, 왜 실수하기가 쉽냐? 자, 아마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하면 지금 보다가 깜짝 놀란 친구도 있을 거예요. 나 영 하나 안 썼는데. 나영 하나 더 썼는데. 자, 이렇게 해서 틀린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이런 문제는 그래서 이영 하나를 덜 쓰고 더 쓰고 때문에 사실 틀리는 너무 아쉬운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풀 때는 우리가 조금 더, 그렇죠, 집중해서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리 1번에 12만 제곱센티미터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제곱센티미터 넓이 단위를 제곱미터로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1미터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자, 1미터는 여러분들 몇 센티미터예요?
100cm죠. 그쵸? 자, 그렇다면 1제곱미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100cm 곱하기 100cm 한 거랑 결국 똑같거든요. 자, 이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만 제곱센티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12만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자, 만 제곱센티미터, 1제곱미터. 자, 0이 몇 개가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나요? 4개가 사라진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럼 제곱센티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뀔 때는 0이 몇개 사라진다? 4개 사라진다. 즉, 소수점이 여기 있다면 소수점이 하나, 둘, 셋, 네번 움직이는 거랑 똑같구나. 왼쪽으로. 그러면 4개 사라지게 해봅시다. 자, 뾰로롱. 자, 사라지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몇 제곱미터 나와요? 12제곱미터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사실은 2번이 사실 제일 머리 아픈 문제죠. 그쵸? 자,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야 돼요. 이런, 이런. 자, 그러면 1킬로미터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000m예요. 1000m. 자, 그러면 1제곱킬로미터는 결국 뭐랑 똑같느냐? 1000m 곱하기 1000m랑 똑같죠? 계산해볼까요? 1. 자, 0 6개 써줍니다. 얼마? 100만 제곱미터인 거예요. 1제곱킬로미터. 미터는 100만 제곱미터예요. 자, 우리 제곱미터에서 제곱킬로미터가 될때 여러분들 0이 6개 사라지지만 자, 반대로 1제곱킬로미터에서 제곱미터로 바꿀 때는 0이 6개가 살아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제곱킬로미터를 제곱미터로 바꿔주면 40이라는 숫자 그대로 쓰고 자, 0몇개 부활? 6개 부활. 자, 그럼 0 6개를 여러분들 써줍니다. 자, 쓰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얼마예요? 그렇죠. 4천만 제곱미터인 것 확인할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6번, 우리 단위 변환하는 것까지 함께 해결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7번 문제 볼까요? 자, 7번 문제는요, 윗변의 길이가 7cm이고 높이가 13cm인 평행사변형 넓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하느냐?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통해서 우리 평행사변형의 넓이 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볼까요? 자, 밑변의 길이 7cm고요. 높이 13cm입니다. 자, 계산해주면 얼마가 나오느냐? 그렇죠. 계산해주면 바로 9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즉,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다? 91제곱센티미터다. 자, 이렇게 7번 문제 정답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볼까요? 자, 8번, 9번, 10번은요, 우리가 각각의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 도형이 무슨 도형인지 일단 아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넓이 구했었지? 그 원리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8번은 여러분들 무슨 도형입니까? 그렇죠. 문제 나와 있죠?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하더라? 자, 삼각형은 평행사변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죠. 자, 평행사변 이것과 같은 삼각형을 이렇게 뒤집어서 만들어서 보면 무슨 모양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평행사변형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자, 그 중에 한쪽이니까 여러분들 나누기 2를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평행사변형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8 곱하기 8을 해줘요. 자, 근데 그 중에 한쪽이에요. 나누기 얼마? 2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32가 나오죠. 자, 그래서 8번 삼각형의 넓이는 32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이에요. 자, 9번은 사다리꼴입니다. 자, 사다리꼴은 어떻게 구했었더라? 자, 사다리꼴은 우리 윗변의 길이 더하기 무엇? 아랫변의 길이를 해주죠. 자, 그래서 아랫변의 길이 9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얼마를 해주느냐? 높이를 해줍니다. 자, 높이 얼마예요? 6cm죠. 자, 높이 6. 그리고 나누기 얼마를 해준다? 그렇죠. 2를 해준다. 그래서 나누기 2. 자, 우리 사다리꼴 넓이가 그래서 조금 복잡하죠. 아, 윗변도 생각해야 되고, 아랫변도 생각해야 되고, 높이도 생각해야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나누기 2까지 해줘야 되는구나. 자, 그거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사다리꼴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은 해결할 수 있죠. 자, 그럼 5 더하기 9는 여러분들 얼마입니까? 14입니다. 자, 14 곱하기 6 한번 해볼까요? 자, 14 곱하기 6 하면 얼마가 되느냐? 84가 되지요. 자, 84 나누기 2 해줍시다. 자, 그럼 얼마가 나오죠? 맞아요. 42가 나오죠? 그래서 우리 사다리꼴의 넓이는 42 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우리 10번 문제입니다. 자, 10번 문제는 어떤 도형이냐면 바로 마름모예요. 자, 그럼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했었는지 떠올려 보면

0: 자, 마름모에 이 꼭지점들 여러분들 꼭지점을 둘러싸서 이렇게 도형을 만들어 보면 자, 선생님이 지금 자를 대지 않고 그리기 때문에 약간 삐뚤어 보일 수는 있지만 자, 어떤 도형이 만들어지냐면 직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색칠한 부분이 마름모지요. 이 마름모는요. 이 직사각형 넓이의 반만큼 색칠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직사각형의 넓이는 그럼 우리 친구들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 있죠. 자, 근데 보니까 가로의 길이는 뭐랑 똑같냐면 마름모의 한 대각선의 길이랑 똑같고요. 세로의 길이를 보니까 세로의 길이 또 무엇과 같아요? 마름모의 또 다른 대각선의 길이와 같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어떻게 구한다? 자, 한 대각선의 길이 곱하기 다른 대각선의 길이 나누기 얼마? 2를 통해서 구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 14 곱하기 9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자, 4, 9, 30, 6. 그렇죠? 9, 1은 9. 해서 126이 나옵니다. 자, 126 나누기 2를 해주니까 얼마가 나오더라? 6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마름모의 넓이 63제곱센티미터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선생님과 10번 문제까지 다 해결해 보았고요. 자, 오늘 열심히 공부한 우리 친구들 위해서 퀴즈가 빠지면 너무나도 섭섭하겠죠? 자, 오늘의 퀴즈는요, 바로 이건데요. 다음 중 넓이가 가장 큰 도형의 이름을 쓰는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1번부터 6번까지요, 다양한 도형들이 나와 있고, 그것의 길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 친구들이 넓이를 구한 다음에 어떤 도형의 넓이가 가장 큰지 그 이름 EBS 수강의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이랑 이렇게 6단원 내용 정리해보고 쪽지 시험 같이 해결해 보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이랑 꽤 많은 문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문제 꼭 먼저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2: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잠깐만.
1: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답답해. 안 돼.
1: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2: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1: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2: 여기 재밌겠는데?
1: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1: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친구들 반가워요. 개념을 꽉 잡고 문제도 꽉 잡는 만점왕수학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단원평가로 완성하기 문제 풀어봤죠? 어때요? 어렵지는 않았나요? 네, 선생님과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모두 다 자신 있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럼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냈던 꽉꽉 퀴즈의 정답도 혹시 알 수 있나요? 꽉꽉 퀴즈의 정답을 공개할게요. 한 면의 넓이가 25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육면체에는 총 면이 6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면들의 넓이가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25에다가 6을 곱하여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겉넓이는 바로 150제곱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정답인가요? 네, 모두 잘했습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북1 그리고 북2를 모두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우리 늘 그렇듯이 수학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내가 알던 세상과 조금 다르게 보인다는 것 아주 신기한 사실이죠. 그 다음 북2에서는 6단원 핵심 복습 해볼 거고요. 그 다음 쪽지 시험 문제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수학으로 세상 보기 만나볼게요. 수학으로 세상 보기입니다. 부피와 들이의 관계. 어? 부피? 들이? 그건 뭘까? 자, 우리 부피는 이번 단원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부피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 어떤 공간에서 차지하고 있는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부피가 있고, 여러분도 부피가 있고, 선생님이 들고 있는 이 펜도 모두 다 부피가 있는 거예요. 물건의 크기나 담을 수 있는 양을 표현할 때 우리는 부피와 들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자, 물건의 크기는 부피라고 표현을 하고요. 들이는요, 어떤 것을 담을 수 있는 양을 표현하는 말이 되겠어요. 이 두 용어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쓰이는 상황과 단위는 조금씩 다릅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점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자, 일단 부피라고 하는 건요, 어떤 입체적인 물체가 차지하고 있는 공간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일단 기본적인 것은 입체적이어야 합니다. 입체적이어야 부피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자나 수조처럼 모양이 있는 물체 속에 얼마나 많은 공간이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거죠. 자, 이때 사용하는 부피의 단위가 있었죠? 3제곱센티미터, 그 다음 3제곱미터가 있는 거예요. 보통 부피는 3제곱센티미터, 3제곱미터와 같은 단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이번 단원에서 직육면체의 부피 공부하면서 이 단위들을 아주 자주 만나보았어요. 한편 들이라고 하는 건요, 물, 주스, 우유 같은 액체가 얼마나 들어갈 수 있는지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위예요. 자, 뭐가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간다? 액체가 들어간다. 들이는 액체의 양을 중심으로 하며 밀리리터와 리터와 같은 단위로 나타냅니다. 여러분 이런 단위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아마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자, 밀리리터, 그 다음 리터라는 단위가 있어요. 들이는 결국 액체가 들어가는 부피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즉 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액체의 부피, 이것과도 깊은 관련이 있잖아요. 부피와 들이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1세제곱센티미터는 1밀리리터와 같고 라고 했어요. 자, 1세제곱센티미터는 부피를 의미하고 있는 건데 1밀리리터는 들이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둘이 서로 같다라고 합니다.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1리터와 같습니다. 자,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여러분 1리터는요 몇 밀리리터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바로 1000밀리리터예요. 그런데 밀리리터랑 센티미터, 우리 각각 단위를 같이 바꿔서 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1000밀리리터와 같고, 이것이 즉 1리터와 같아지는 거예요. 따라서 부피 단위를 들이 단위로 바꾸는 것이 가능한 거죠.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우리가 1세제곱센티미터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ml와 같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1세제곱센티미터는 1ml와 같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면 여러분 1000세제곱센티미터가 1리터와 같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000세제곱센티미터는 사실 1000,
밀리리터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1리터와 같다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자주 마시는 이 우유 있죠? 우유. 우유 하나의 들이가 바로 200ml예요. 그런데 여러분 종종 집에서 사 먹는 조금 더 큰 우유 있죠? 우리 집에서 먹는 조금 더 길쭉한 우유 있잖아요. 그 우유가 보통 1리터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 그 정도가 1리터구나. 그러면 이것은 1000세제곱 센티미터와 같겠네. 부피가 그 정도 되는 거겠네. 또는 들이로는 1리터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어때요? 좀 쉽죠? 이런 이유로 전자레인지나 냉장고처럼 물건 안에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가전제품도 즉 그 공간의 크기, 즉 부피를 리터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러분 주변에 집에 가서 냉장고 옆에 이렇게 붙어있는 냉장고의 어떤 소개, 설명이 나와있는 스티커를 한번 보면요. 거기에 몇 리터, 몇백 리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자체는 우리가 부피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되느냐 이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리터라는 드리로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부피를 드리의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냉장고 안에는 음식이나 음료수처럼 액체 상태의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고 전자레인지에도 국, 우유, 찌개 같은 액체를 데우는 일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액체가 차지하는 공간을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드리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기 때문에 가전제품의 부피를 드리의 단위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답니다. 자, 냉장고 말고도 여기 보이는 이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 옆에 20리터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느냐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집에서 전자레인지도 보고 또 다른 가전제품도 살펴보면서 부피의 단위와 드리의 단위가 함께 사용되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우리 몸의 겉넓이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까지는 부피와 드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번에는 겉넓이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무엇의 겉넓이? 우리 몸의 겉넓이, 우리 몸. 자, 사람의 몸의 겉넓이를 아는 것은 의학, 과학, 체육 같은 여러 분야에서 아주 중요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는 사람의 겉넓이를 바탕으로 약의 양을 계산하기도 하고, 과학자들은 체온 조절이나 열의 이동을 연구할 때 겉넓이를 참고합니다. 또 운동선수의 땀 배출과 에너지 소모도 몸의 겉넓이와 관계가 있죠. 아, 그럼 몸의 겉넓이가 굉장히 우리가 연구할 만한 분야겠구나라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겉넓이를 어떻게 재냐는 거예요. 사람의 몸은 상자처럼 네모반 듯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겉넓이를 직접 구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사람은 팔, 다리, 머리처럼 둥글고 복잡한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상자처럼, 그러니까 우리 직육면체의 전개도 만들듯이 우리 상자처럼 면을 펼쳐서 계산할 수 없으니 겉넓이를 자로 재거나 칠판에 그려서 더하는 것도 어려워요. 아, 자, 그러면 사람의 몸의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사람의 몸의 겉넓이를 구하기에 여러 가지 방법을 탐구했대요. 어떤 과학자들은 실제로 사람 몸에 물을 바르거나 종이를 붙여서 면적을 재는 실험도 해보았고, 어떤 과학자들은 수학적인 계산으로 사람의 몸 크기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대요. 그중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우리 몸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대요. 자, 이미 여러 사람들이 사람의 몸의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대요. 몸에다가 직접 종이를 붙여보기도 하고 수학적인 계산을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봤을 때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가까운 방법들이 여기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자, 몸의 겉넓이가 무엇과 같다? 키에다가 넓적다리의 둘레.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가 바로 넓적다리죠? 이 넓적다리의 둘레에 1을 곱한 것. 키 곱하기 넓적다리의 둘레 곱하기 2.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몸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키가 155cm고 넓적다리의 둘레가 45cm라면 155 곱하기 45 곱하기 2. 그래서 13,950제곱센티미터다. 아, 약1.395제곱미터겠구나라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두 번째 방법, 손바닥의 넓이에 100을 곱하는 방법이에요. 손바닥의 넓이,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종이에 댄 다음 넓이를 구했어요. 손바닥의 넓이가 약140제곱센티미터라면 겉넓이는 140 곱하기 100, 즉 14,000제곱센티미터 또는 1.4제곱미터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방법은요, 만약에 키가 155cm라면 키 곱하기 키 곱하기 5분의 3이 몸의 겉넓이라고 생각했을 때, 겉넓이는 약155 곱하기 155 곱하기 5분의 3, 즉 14,415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곱미터로 단위를 바꾸었을 때 1.4415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 몸의 겉넓이를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면 어른의 몸의 겉넓이는 보통 1.5제곱미터에서 2제곱미터 정도고, 키가 140cm이고 몸무게 40kg인 어린이의 몸의 겉넓이는 약 1.2제곱미터 정도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몸의 겉넓이는 몇 제곱미터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 여러분도 조금 전에 주어져 있었던 이 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의 몸의 겉넓이를 한번 재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직접 재어보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계산한 결과가 제대로 나왔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한번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수학으로 세상 보기 내용 만나보았고요. 이번에는 북 2, 핵심 복습과 쪽지 시험 문제로 만날게요. 자,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와 겉넓이에서

배웠던 내용을 모두 모아서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어떤 내용을 배웠었냐면요. 바로 부피 비교하기에 대해서 먼저 배웠었어요. 우리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알아보았거든요. 첫 번째 방법, 직접 맞대어 비교하기. 두 번째 방법, 단위를 이용하여 부피 비교하기였어요. 첫 번째 직접 맞대어 비교하는 방법은요. 직육면체의 모서리를 맞대어서 부피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로의 길이, 세로의 길이, 높이를 보면서 어떤 것의 길이가 더 길지? 아하, 길이가 길면 부피가 더 크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부피를 비교할 수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 방법은 단위를 이용하는 거였어요. 자, 예를 들어 가와 나 이런 모양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모양과 크기가 같은 블록, 쌓기나무 등을 사용하여 부피를 비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모양을 만들 때 사용된 쌓기나무의 개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결국. 예를 들어 가는 가로에는 2개, 세로에는 3개, 3층 높이로 쌓기나무를 쌓은 것이니까 2 곱하기 3 곱하기 3. 그래서 우리 18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나는 가로에 4개, 세로에 2개, 2층으로 쌓은 것이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2, 즉 16인 거예요. 16개가 사용된 거죠. 그러면 쌓기나무가 더 많이 사용된 것이 부피가 더큰 것이니까 아, 가의 부피가 더 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다는 거죠. 쌓기나무의 수를 세어보면 가는 18개, 나는 16개이므로 가의 부피가 더 큽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켰을까요? 그렇죠. 바로 이 쌓기나무 하나의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거예요. 1세제곱 센티미터라는 것은 무엇일까?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전에 보았던, 조금 전에 보았던 쌓기나무 하나를 단위로 사용하는 거죠.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쓰고 1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어줍니다. 우리가 쓸 때에는요, 센티미터 위에다가 자그만하게, 조그만하게 3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그래서 세제곱 센티미터라고 읽을 수 있었던 거죠. 왼쪽을 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센티미터인 정육면체 모양이 나와 있어요. 이것의 부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공간에서 차지하는 크기를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건 여러 사람들이 함께한 약속이기 때문에 선생님, 왜 이렇게 불러요? 라고 이야기하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그냥 기억해두면 되겠어요. 알겠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앞으로 다음과 같이 쓰고 읽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직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했을까요? 자,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런데 이 안에다가 여러 개의 쌓기나무를 빈틈없이 쌓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이 안에 쌓기나무를 몇 개만큼 쌓을 수 있을까? 그럼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짜리가 몇 개가 들어갈까? 이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쌓기나무의 개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로에 세로를 곱하고 세로에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높이를 구해서 곱해서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는 사실은 우리가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사용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다라고 또 바꾸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하느냐? 사실 직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육면체의 부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 우리가 알아보았던 또 새로운 부피의 단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1세제곱 센티미터만으로는 모든 부피들을 표현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 냉장고라던가 또는 교실이라던가 이렇게 아주 큰 공간 또는 물건의 부피를 표현할 때 세제곱 센티미터로 표현하기에는 수가 너무너무 커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조금 더큰 부피의 단위가 필요하겠다. 아,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단위를 썼습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한 모서리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어요. 이 정육면체의 부피를 1세제곱 미터라고 쓰고, 그 다음 1세제곱 미터라고 읽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정육면체를 볼게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죠? 1m, 1m, 1m. 자, 이것의 부피가 바로 1세제곱 미터가 되는 거죠. 미터의 오른쪽 위에다가 3을 조그맣게 써서

다음과 같이 1세제곱 미터를 표현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여러분들 궁금하죠? 1세제곱 미터랑 1세제곱 센티미터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자, 부피가 1세제곱 미터인 정육면체를 만들려면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인 쌓기나무가 몇 개만큼 필요할까? 우리가 조금 전에 그림에서 보았죠. 1미터는 100cm이기 때문에 한 모서리의 길이가 1미터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부피가 1세제곱 센티미터였던 이 조그만한 쌓기나무를 이 한 줄에 놓았을 때 한 모서리에 쭉 세워놓았을 때 100개만큼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가로에 100개, 세로에 100개, 그 다음 몇 층으로? 100층으로 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을 하여 100만 개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세제곱 미터는요, 결국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그 부피가 같은 거예요. 바꾸어서 생각하면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는 1세제곱 미터와 같은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단위를 서로 바꾸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보았던 것은 바로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이었어요. 직육면체의 겉넓이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입체 도형에서 이 겉면의 넓이를 모두 더한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직육면체의 겉넓이다. 직육면체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면들의 넓이의 합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직육면체의 구하는 방법,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알아보았어요. 예를 들어서 가로가 3cm, 세로가 2cm, 높이가 4cm인 직육면체가 있다면 여섯 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할 수 있는데요. 가나, 다라, 마, 바 모두 넓이를 더하여 52제곱센티미터다 라고도 구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방법, 합동면이 세 쌍이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와 넓이가 같은 것 바 있죠. 나와 같은 것은 라가 있고요. 다와 같으면 바로 마가 있어요. 자, 세 쌍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넓이를 구한 다음에 2를 곱해주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고 가 곱하기 2, 나 곱하기 2, 다 곱하기 2를 해서 모두 더해주는 방법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역시 결과는 똑같죠? 마지막 방법은 두 개의 밑면과 옆면의 넓이를 더하여 겉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자, 밑면의 넓이 두 개를 더해서 두 개를 구해서 서로 더해준 다음에 나머지는 모두 이어져 있는 하나의 커다란 직사각형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넓이를 구해주는 겁니다. 이때 이 직사각형의 가로는 밑면의 둘레와 같고요. 직사각형의 세로는 높이와 같습니다. 역시 이렇게 구한 다음 더해주기만 하면 역시 똑같이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기에서 우리 정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도 알아봤죠. 정육면체는 모든 면의 넓이가 같기 때문에 한 면의 넓이만 구하면 우리 겉넓이 구하기 아주 쉬웠어요. 한 면의 넓이에다가 6을 곱하여 우리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이번 단원의 핵심 내용 복습을 해보았고요. 이번에는 쪽지 시험의 내용을 만나볼 거예요. 쪽지 시험 1번부터 볼게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습니다. 두 직육면체 중 부피가 더 큰 것의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같대요. 가와 나의 밑면의 넓이가 같은 겁니다. 그럼 부피를 비교할 때 무엇만 비교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바로 높이만 비교하면 되겠죠. 자, 가의 높이 그리고 나의 높이. 자, 어떤 것이 더 높이가 높은가요? 그렇죠. 바로 가가 더 높죠. 그래서 부피는 가가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답은 가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이렇게 나머지가 모두 같을 때 길이가 다른 하나 가지고만 비교를 하면 부피의 비교도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2번 크기가 같은 나물 쌓기나무를 사용하여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부피를 비교하여 동그라미 안에 크기 비교 부호를 알맞게 써놓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의 부피와 나의 부피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그러면 쌓기나무가 몇 개씩 사용되어 있는지를 생각해서 우리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가는 가로에 3개, 세로에는 2개, 그 다음 2층으로 놓여 있으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2 이렇게 쌓기나무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어요. 3, 2, 6, 6, 2, 12 총 12개가 사용되었죠? 나는요, 가로에 4개, 그 다음 세로에 3개가 사용되었어요. 1층이니까 그냥 4, 3, 12를 해줍니다. 12개가 사용되었죠? 그럼 둘 다 쌓기나무 12개씩 사용이 되었어요? 부피는? 아, 서로 똑같겠구나.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네모 안에 알맞은 부피의 단위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피의 단위 무엇 있나요? 그렇죠. 세제곱 센티미터, 그 다음 세제곱 미터가 있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우리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1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하죠.

이번에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m인 정육면체의 부피예요. 자, 우리 뭐라고 해요, 이걸? 그렇죠. 1세제곱 미터다 라고 부르는 거죠.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지 1m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부피의 단위를 적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알겠죠? 4번입니다. 부피가 1세제곱cm인 쌓기나무로 오른쪽과 같이 직육면체를 만들었습니다. 쌓기나무의 수와 직육면체의 부피를 각각 구해보세요. 쌓기나무의 수를 하나 구하고 직육면체 부피까지 구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쌓기나무 몇 개 사용되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가로에는 4개가 놓여 있고요. 세로에는 3개가 놓여 있어요. 그 다음 몇 층으로? 2층으로 놓여 있죠. 4, 3, 12. 12 곱하기 2는 24죠. 아, 그러면 24개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런데 하나의 부피가 얼마래요? 그렇죠. 1세제곱 센티미터래요. 그러면 24개가 사용되었다? 24. 세제곱 센티미터다 라고 부피를 구할 수가 있겠죠? 쌓기나무의 수는 24개가 되고 직육면체의 부피는 24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더라 라고 써주면 정답이 되겠네요. 다음 5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의 부피 구해볼 거예요.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이므로 여기 보이는 이 직육면체에서 가로는 8, 세로는 4, 높이는 2cm다. 8, 4, 32이고 32에다가 2를 곱했으니까 64가 되는구나. 단위는 64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써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6번이에요.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해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우리가 직육면체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였어요. 그런데 정육면체에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똑같잖아요. 그래서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 곱하기 5 곱하기 5라고 우리가 식을 써볼 수가 있겠네요. 5 곱하기 5는 25예요. 25에다가 5를 다시 한번 곱하면 5, 5, 25, 5, 2, 20. 그래서 125가 됩니다. 정육면체의 부피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7번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자, 여기 보니까 세제곱 미터, 그 다음 세제곱 센티미터 다 이렇게 단위를 바꾸어서 우리가 답을 써서 완성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럼 이런 경우는 먼저 관계를 알아야겠죠. 1세제곱 미터는 몇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을까요? 그렇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거예요. 자, 1번. 1세제곱 미터는요? 그렇죠. 1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고요. 7세제곱 미터는 무엇과 같은가요? 그렇죠. 바로 700만 세제곱 센티미터와 같은 거죠. 그 다음 3번 볼게요. 200만 세제곱 센티미터예요. 이것은 2세제곱 미터와 같은 거죠. 8번, 직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 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직육면체 보니까 가로 10m, 세로 4m, 높이는 8m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4 곱하기 8이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수들을 곱할 때 곱하는 순서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바꿀 수가 있어요. 선생님은 4 곱하기 8을 먼저 해볼 거예요. 4, 8에 32가 되거든요. 그 다음 10을 곱해주는 거예요. 10 곱하기 32, 320이죠. 그래서 정답은 320 세제곱 미터가 된다. 여러분 단위를 쓸 때 꼭 주의해줘야 합니다. 세제곱 센티미터인지 세제곱 미터인지 여러분들이 꼭 구분해서 답을 써주어야 제대로 된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9번이에요.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 여러분 여러 가지 알고 있죠?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거든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선택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이 한 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개의 면, 자, 세 개의 면의 넓이의 합을 구한 다음 여기에 2를 곱하여 겉넓이를 구해볼 거예요. 자, 가 더하기 나 더하기 다를 한 다음 여기에 2를 곱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가의 넓이는 6이 12예요. 나의 넓이는 6, 4, 24고요. 다의 넓이는 2, 4, 8이에요. 모두 더한 다음 2를 곱해줍니다. 12 더하기

24는요, 36이고요. 36에다가 8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44가 됩니다. 그럼 44 곱하기 2잖아요? 얼마? 그렇죠. 바로 88이 되는 거죠. 직육면체의 겉넓이니까요. 우리 넓이잖아요. 그러면 단위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바로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워낙에 이제 부피, 직육면체의 부피 연습을 열심히 계산하는 연습을 하다가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단위에다가 제곱 센티미터가 아니라 세제곱 센티미터다라고 쓰는 친구들이 굉장히 굉장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단위까지 꼭 확인을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10번,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 센티미터일까요? 라고 했습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 여러분 어떻게 구할까요? 직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이랑 비슷한데요. 사실은 훨씬 더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육면체에는 우리 넓이가 똑같은 면들이 모두 6개가 있거든요. 정사각형이 6개가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한 면의 넓이만 구한 다음 여기에 6을 곱하여 겉넓이를 구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면의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구해도 돼요. 선생님은 여기 옆에 있는 이 면의 넓이를 구해 보도록 할게요. 10 곱하기 10입니다. 이게 바로 한 면의 넓이죠. 그럼 여기에다가 6을 곱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0 곱하기 10은 100이죠? 100에다가 6을 곱했어요. 그러면 6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600 제곱 센티미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육면체의 겉넓이까지 여러분 잘 구해볼 수 있었을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 단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오늘 핵심 복습도 만나보았고요. 쪽지시험 문제까지 만나보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순서 바로 꽉꽉 퀴즈입니다. 겉넓이가 600제곱센티미터인 정육면체의 부피는 몇 세제곱센티미터일까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북일 그리고 북이를 모두 만나보았죠? 우리 다음 시간에는 북이의 내용으로 만날 거예요. 학교 시험 만점왕 1회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선생님과 강의에서 만나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모두 안녕!

0: Hello.
1: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 왕으로 끝나는 시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뻔뻔한 퀴즈부터 출발해 볼까요? 미국의 엔텔로프 캐니언 모습인데요. 우와, 암석이 쌓여서 마치 물결처럼 휘어져 있죠? 근데요, 이거 그냥 암석 아닙니다.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이에요.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모래가 쌓여서 만들어진 퇴적암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모래성, 2번 석굴암, 3번 사암. 정답은 3번 사암이죠. 모래성? 이 여름 휴가 때 그거 맞는데 비 오면 무너집니다. 석굴암? 유명하긴 한데 아 이거 불국사 역사 쪽이죠. 정답은 이름이 거의 다 말해주죠. 사암입니다. 뻔뻔 과학 지금 솔직한 타임. 우리 친구들 사암은 다 맞췄죠. 그런데 여기서 왜 퇴적암이면 퇴적암이지 사암이라고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게 그 모래가 쌓... 말이 잠시 멈추죠? 괜찮습니다.

등의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자, 여기 보이는 것이요. 바로 여러 가지 퇴적암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섯 개의 퇴적암이요. 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비슷한 것끼리 기준을 정해 분류할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분류를 할수 있을까요? 이거 실험을 통해서 퇴적암 분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쪽 실험 관찰 탐구하기 먼저 살펴볼게요. 자, 준비물은요, 퇴적암 표본 6개이고요. 각각 퇴적암에 번호 붙임딱지 이렇게 붙여져 있죠? 그래서 붙임딱지 필요하고요. 흰 종이 위에 퇴적암을 올려두고 관찰하면 색깔을 더잘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흰 종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디지털 현미경은요, 이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를 조금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준비합니다. 또 실험복, 실험용 장갑 준비하면 되겠죠?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퇴적암 표면에 번호 붙임딱지를 1번에서 6번까지 이렇게 쫙 붙입니다. 퇴적암을 서로 구별하기 위해서 붙임딱지를 붙이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요.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를 맨눈, 이렇게 맨눈으로 관찰하고요. 또잘 보이지 않는 것은 이렇게 디지털 현미경을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에 연결하여 관찰해 봅니다. 자, 그리고 또요. 퇴적암의 색깔도 관찰해 보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을 관찰해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 관찰한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지 모두 뭔가 토의를 하여 분류 기준을 정합니다.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겠고, 뭐 색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등 분류 기준을 정할 수 있는데요. 어떤 기준을 정해야 누가 분류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지 잘 생각하여 기준을 정해야겠죠? 자, 그렇게 토의한 내용을 참고하여 분류를 해보고요. 또 모둠별로 퇴적암을 분류한 기준과 그리고 분류 결과를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 탐구 방법대로 실험 시작해 볼까요? 먼저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를 맨눈 또는 디지털 현미경으로 관찰해 볼까요? 알갱이 크기가 맨눈으로 보기에 잘 보이는 큰 것도 있고요. 맨눈으로 보이지만 작은 알갱이도 있고요.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있네요. 맨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디지털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해 볼까요?

이번에는 퇴적암의 색깔을 관찰해 볼게요. 회색, 갈색, 노란색. 이건 갈색과 회색이 섞여 있네요. 이번에는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을 관찰해 볼까요? 울퉁불퉁, 매끈한 부분도 있고 까끌한 부분도 있고, 까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끈한가 까끌한가, 어떤 분류 기준을 정해 퇴적암을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요? 알갱이의 크기로 분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알갱이 크기가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는 1번과 4번, 알갱이 크기가 맨눈으로 보이지만 작은 2번과 6번, 알갱이 크기가 맨눈으로 잘 보이지 않는 3번과 5번으로 분류할 수 있겠네요. 자, 실험하고 나서 탐구 결과 정리해 볼게요. 우리 먼저 분류 기준을요, 알갱이의 크기로 정했어요. 그랬더니요,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죠. 자, 어떻게 분류가 되었나요?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요, 모래보다 매우 작아요. 맨눈으로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퇴적암이 있었습니다. 바로 3번과 5번 퇴적암이었죠. 또요,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요, 모래만 해요. 맨눈으로 관찰은 되지만 좀 작은 편이었죠. 자, 이거에 해당하는 퇴적암은요, 바로 2번과 6번이었습니다. 또요, 퇴적암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가 모래보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큰 것과 작은 것이 섞여 있는 퇴적암 있었죠? 몇 번인가요? 그렇죠, 바로 1번과 4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알갱이의 크기대로 분류를 하니까 누가 분류하더라도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분류한 각각의 퇴적암 이름 한번 지어봐야 되겠죠.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요? 자, 우리 퇴적암은요, 어떤 종류의 퇴적물이 쌓여서 굳어져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했죠? 그렇죠. 바로 자갈, 모래, 진흙 등의 퇴적물입니다.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자갈은요, 알갱이 크기 어느 정도죠? 이 중에서요, 가장 커요. 모래는요? 오, 이두 자갈과 진흙 사이 정도입니다. 진흙은 매우 작아요. 자, 그럼 이걸 생각해 본다면, 이 모래보다 매우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세 개의 퇴적물 중 무엇에 해당할까요? 그렇죠.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흙으로 이루어진 퇴적암, 이렇게 하면 이름이 너무 길죠? 줄여서 한자를 이용합니다. 진흙 이자를 이용해서 우리 이암이라고 부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알갱이 크기가 모래만 하다. 아, 그럼 이거는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거네. 그러면 한자, 모래 사자를 써서 사암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마지막, 퇴적암을 이룬 알갱이 크기가 모래보다 큰 거. 뭐라고요? 그렇죠. 자갈인데요. 주로 자갈이 있지만 자갈과 진흙, 모래 여러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자갈이잖아요. 그래서 한자 조약돌 역자를 써서 여감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퇴적암의 종류 정리할 수 있겠네요. 퇴적암은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디지털 현미경으로 알갱이 크기 자세히 관찰했잖아요. 정말 알갱이 크기가 달라요. 여기 첫 번째는요, 디지털 현미경으로 봐도 알갱이 크기가 잘안 보일 정도로 어때요?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퇴적암의 이름 무엇일까요? 아, 알갱이 크기가 작은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이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을 보니 알갱이 보세요. 요런 정도의 알갱이가 보입니다. 자, 진흙보다는 좀큰 알갱이죠? 바로 모래로 이루어진 사암이구나. 자, 마지막 사진 볼게요. 우와, 여기 보세요. 알갱이가 벌써 이렇게 큰 것들이 보입니다. 주로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이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알갱이 크기 비교하니까요. 한눈에 봐도, 아, 제일 작고, 그 다음 중간 정도고, 크고 작은 것이 섞여 있구나. 확실하게 딱 구분이 되죠? 자, 그럼 만약에요. 우리가 이 퇴적암을요, 분류 기준을 색깔로 정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암석의 색깔이 서로 비슷해요. 그럼 어떤 친구가 봤을 때, 아, 이거 갈색인데? 아니야, 이거 갈색 좀 연하잖아. 이거 연한 갈색 쪽으로 넣어. 이러면서 친구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분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죠. 따라서 분류 기준으로요, 알맞지 않고요. 손으로 만졌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이거 까끌한데? 아니야, 이게 뭐가 까끌해? 이래서 분류 결과가 다르겠죠. 따라서 이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도요, 분류 기준으로 알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알갱이의 크기로 퇴적암을 분류할 수 있다는 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탐구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퇴적암을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할 수 있는 기준 무엇이라고요? 색깔, 암석의 크기 우리 친구들 조심해야 돼요. 이 암석이, 그러니까 이 암석이 크다고 여감? 아니죠.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 암석의 크기가 아니라 암석을 이루는 알갱이의 크기로 분류해야 한다. 따라서 3번 정답이고요. 암석을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색깔과 마찬가지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므로 분류 결과가 다르게 나오겠죠? 따라서 알맞지 않습니다. 자, 다음 2번 볼게요. 모래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큰 자갈 등이 섞여 있는 퇴적암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갈입니다. 그럼 조약돌 역자 써서, 그렇죠? 여감이라고 하면 되죠? 자, 이암, 진흙, 이,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모래, 사, 주로 모래로 이루어진 퇴적암입니다. 우리 친구들 쉽게 답 찾을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럼 실험 관찰로 알아보았으니 다시 개념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11쪽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적암의 분류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퇴적암

두 개, 맨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습니다. 왜? 알갱이의 종류가 무엇이니까.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다? 그렇죠. 바로 진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퇴적암이므로 이름은 그렇죠, 이암입니다. 자, 색깔은요, 다양해요. 이렇게 연한 갈색도 있고요, 뭐 노란색도 있고요. 또 진흙은 어때요? 만졌을 때, 부드럽죠. 우리 친구들 그 머드, 뭐 축제라던가 이렇게 진흙 만지면 매끈매끈하고 부드럽죠. 따라서 이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암도요, 만지면은 좀 부드럽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이두 퇴적암, 알갱이의 크기를 보니 맨눈으로 볼수 있기는 하지만 알갱이의 크기가 좀 작습니다. 그런데 그 이암의 알갱이 크기보다는 좀더 크죠? 자,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래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모래로 되어 있는 퇴적암, 모래 사자 써서 사암이라고 하면 되죠? 자, 색깔은 여러 가지예요. 뭐 연한 회색도 있고 연한 갈색도 있고요. 모래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모래 만지면 까끌까끌하죠. 해수욕장 모래사장 걸으면 이 밭바닥이 좀 따끔따끔하잖아요. 약간 거칠고 까슬까슬합니다. 자, 마지막. 맨눈으로 알갱이 크기 쉽게 볼수 있을 정도의 큰 것도 있고요. 또 사이사이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습니다. 자, 큰 알갱이 주로 자갈, 그리고 작은 알갱이인 모래, 진흙 등이 섞여 있는데 주로 자갈이 있으므로 맞아요. 바로 여감이라고 하죠. 자, 색깔 다양하죠? 회색도 있고요. 뭐 짙은 갈색도 있습니다. 만지면 어떨까요? 어떤 부분은 부드럽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거칠기도 하죠? 울퉁불퉁하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선생님이 깜짝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 산이요. 이름이 마이산이에요. 이름이 재밌죠? 딱 보면요. 뭐가 떠오르지 않아요? 말에 귀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말마 기, 이 자를 써서 마이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산은요, 전 세계에서 굉장히 희귀한 산입니다. 왜냐하면 거대한 이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퇴적암의 한 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감, 사암, 이암 중에 무엇일까요? 바로 여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이하죠? 옛날에요, 큰 홍수가 났어요. 그래서 자갈, 진흙, 모래, 퇴적물이 한 2,000m나 쌓여서 솟아오르면서 산이 됐는데요. 주로 자갈로 이루어진 여감으로 된 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이한 이렇게 퇴적암이 여감으로 된 산도 있다는 거 우리 친구들 참고로 알아두면요. 더 재미있는 과학 공부가 되겠죠. 자, 이렇게 깜짝 퀴즈. 잠시 쉬어가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지층을 이루고 있는 암석, 퇴적암 분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계속 반복하니까 이제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저절로 들어올 거예요. 자, 퇴적암은 암석을 이루는 이것에 따라 이암, 사암, 여감으로 분류합니다. 무엇에 따라 분류한다고요? 중요한 내용이죠. 바로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한다. 자,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다. 주로 진흙인데요. 갯벌의 흙도요, 우리 친구들 갯벌 체험 가면 고운 흙이 깔려 있죠? 이렇게 알갱이 크기가 작은 진흙이 굳어져 만들어진 이암이 있고요. 진흙보다 굵은 모래가 굳어져 만들어진 암석인 사암도 있고요. 자갈, 모래, 진흙 등이 굳어져 만들어지는데 알갱이의 크기가 굵은 자갈이 더 많이 포함된 여감도 있다는 거. 자, 그런데 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그럼 퇴적암에는 이렇게 딱세 종류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많은 퇴적암이 있는데요. 우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공부한답니다. 이렇게 딱세 개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우리 퇴적암 분류할 때 색깔이나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이 분류 기준으로 적당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색깔과 손으로 만졌을 때의 느낌, 촉감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서 분류 결과가 사람에 따라 다르게 나올 수 있으므로 적당하지 않아. 그래서 퇴적암은 알갱이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는 거야.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설명해 주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꼭 기억해. 왕. 오늘 공부한 핵심을 이 왕자에 딱 정리해 볼게요. 오늘의 핵심은요, 바로 무엇이다? 퇴적암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무엇으로 분류한다고요? 중요한 용어, 무엇을 쓰면 될까요? 그렇죠. 알갱이의 크기다. 자, 그럼 그림을 그리면서 정리해 보자고요. 아주 작은 알갱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로 주로 진흙으로 이루어진, 그렇죠. 이 암이 있고요. 자, 그리고요. 진흙보다 알갱이의 크기가 조금 큽니다.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죠? 주로 모래로 이루어져 있는 것. 바로 사암입니다. 자, 마지막 무엇이 있었죠? 그렇죠. 알갱이 크기가 모래보다 큰 자갈이고요. 그런데 이 자갈 사이사이에 또 알갱이 크기가 작은 모래나 진흙도 섞여 있죠? 그런데 주로 자갈이 많으므로 맞아요. 바로 여감이다. 이렇게 딱 왕자로 정리해 두고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은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왕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문제왕에 도전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문제왕 타임이에요. 우리 배운 개념, 문제 적용할 수 있는지 문제왕 레벨업 해볼까요? 자, 그럼 빈칸 채우기 문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교재 보지 말고 화면 보면서 빈칸 채우기. 자, 우리 퇴적암의 분류, 여러 가지 퇴적암의 특징 살펴봤죠? 이제 많이 반복해서 이제 틀리면 퇴적암 서운해합니다. 자, 첫 번째 퇴적암, 이암. 맨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알갱이의 크기가 매우 작아요. 왜 작은 거예요?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죠. 진흙으로 되어 있어서죠? 진을 이자 써서 이암. 자, 사암은요, 맨눈으로 볼수 있을 정도지만 그래도 알갱이의 크기가 작습니다. 왜? 주로 무엇으로 되어 있어서? 모래로 되어 있어서. 모래, 사암. 맨눈으로 쉽게 볼수 있을 정도의 크고 작은 알갱이가 섞여 있는데요. 대부분 큰 알갱이가 있어요. 왜? 그큰 알갱이가 무엇이니까? 바로 자갈이니까. 자갈 있고 그 사이사이 모래, 진흙 등이 섞여 있죠? 그래서 조약돌 역자 써서 여감, 이암, 사암, 여감. 우리 친구도 확실하게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왔죠? 자, 그럼 우리 개념 확인 문제. 8번, 핵심 개념 확인하기 8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 퇴적암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첫 번째 힌트만 봐도 알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집니다. 진흙, 이자를 써야 되겠죠? 그렇죠. 이암이죠? 자, 진흙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알갱이 크기가 맨눈으로 볼수 없을 정도로 매우 작습니다. 이암이라고 정답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핵심 개념 확인하기로요. 조금 쉬운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조금 더 레벨업 시켜야겠죠?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인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만 이번 시간 풀어보자고요. 자, 15쪽 1번입니다. 자,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갈, 모래, 진흙 등으로 이루어진 암석들이 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이것이라고 한다. 암석이 층층이 쌓여 있는 것, 이거 무엇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바로 지층이라고 했었습니다. 쉽게 답 맞출 수 있죠? 자, 다음 2번 볼게요. 다음은 지층의 특징을 정리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지층마다 다양한 모습의 이것이 나타나는 까닭은 지층을 이루는 이것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자, 지층? 일단 지층은 어떻게,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요? 층층이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층마다요, 뭐가 달라요? 어떤 거는 뭐 이렇게 쌓이고요. 어떤 거는 이런 것이 막 쌓여요. 그래서 이 층마다 이 두께와 색깔이 달라요. 그러니까 저절로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줄무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요. 지층마다 다양한 모습의 무엇이 나타나는 까닭,
줄무늬가 나타나는 까닭은요?

바로 지층을 이루는 층층,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것. 이 문제에서는요, 지층의 핵심이 되는 낱말 두 개를 찾아주는 문제였어요. 바로 지층은 층, 층,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줄무늬가 보인다. 이 줄무늬 층은 지층에서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중요한 핵심 단어였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자,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지층도 암석이다. 그런가요? 맞아요. 왜? 암석이 층층이 쌓였잖아요. 그쵸? 암석입니다. 지층의 모양은 모두 같나요? 어? 아니죠. 지층의 모양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층의 모양이다. 그럼 이건 수평인 지층이었죠. 또 어떤 지층이 있었죠? 그렇죠. 뭔가 이렇게 뚝 끊어져 있는 지층도 있었죠. 끊어진 지층이고요. 그리고 층이 이렇게 구불구불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진 지층이었죠? 지층의 모양은요, 모두 같은 것이 아니라 다양하다, 다르다라고 해야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벌써 찾았고요. 자, 디귿도 살펴보면 지층은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층, 층, 층, 층, 층, 층, 층. 지층은 층. 이건 반드시 맞는 말이네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 니은이라고 적어주면 정답입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4번에서 6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여러 가지 지층의 모습을 보고 물음에 답하면 됩니다. 가나, 다라마. 지층의 모양이 다 다른데요. 여러 가지 지층의 그 모양 다른 게쭉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4번 볼게요. 위에서 수평인 지층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찾으면 될까요? 이 층, 줄무늬, 선을 따라 그어보면 되죠. 자, 그럼 가 그어볼까요? 이렇게 쫙쫙 평평한 선. 아하, 그러니까 수평인 지층이고요. 나를 보니까 구불구불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진 지층이 되겠네요. 다는요, 뚝 끊겼어요. 그래서 층이 어긋나 있죠? 끊어진 지층이고요. 라는요, 구 많이 휘어져 있습니다. 휘어진 지층. 마는요, 선이 평평해요. 수평인 지층이네요. 따라서 수평인 지층 모두 고르면요, 바로 가와 마라고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5번 볼게요. 위 지층,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요, 바로 휘어진 지층이었는데요. 줄무늬 보인다. 지층엔 당연히 줄무늬 보이고요. 층이 구부러져 있다. 휘어진 지층 확인했고요. 층이 끊어져 어긋나 있는 것은요, 휘어진 지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바로 다 끊어진 지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층마다 두께가 일정하지 않아요. 두꺼운 층도 있고 얇은 층도 있습니다. 맞죠?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지층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6번 볼게요. 위에서 끊어진 지층 골라 기호를 쓰시오. 아까 확인했어요. 뚝 끊어져 있는 다라고 이 문제는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7번 볼게요.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지층은 층이 모두 구부러져 있는 게 아니죠. 수평인 지층도 있고 끊어진 지층도 있었죠? 지층을 이루는 층은 색깔이 모두 같나요? 아니죠. 층마다 색깔이 달라요. 층을 이루고 있는 그 재료들, 물질이 다르기 때문이죠. 지층을 이루는 층은 두께가 모두 같은 것도 아니에요. 그 쌓이는 퇴적물의 양에 따라 두께는 달라집니다. 지층 한 개의 층, 이거 지층 굉장히 화냅니다. 층층, 지층 여러 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층의 모양은 휘어지거나 끊어진 모양 등 다양하다. 모양 다양한 거.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에서 9번 문제 볼까요? 다음은 서영이와 재민이가 여러 가지 지층 카드를 보며 지층에 대해 나눈 대화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서영이, 여러 가지 지층 카드를 봤는데 지층을 이루는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서로 이렇게 해서 줄무늬가 나타나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재민이가요, 내 카드에 있는 지층은 끊어진 것 같아. 지층의 왼쪽과 오른쪽 면이 어긋나 있어. 아하, 그럼 재민이는 어떤 지층 카드를 보고 있는지 알겠네요. 바로 끊어진 것 같다. 끊어진 지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거 생각하면서 8번 볼게요.
위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서영이가 이 줄무늬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층마다 두께와 색깔이 같아서? 같으면 줄무늬가 안 보이겠죠. 바로 색깔이 서로 달라서겠죠? 일정해서나 같아서나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 달라서 줄무늬가 나타난다라고 쉽게 낙찰할 수 있겠네요. 자, 9번은요. 위에서 재민이가 관찰한 지층 카드로 알맞은 것을 찾으래요. 아까 재민이가 끊어져서 층이 어긋나 있다라고 했죠? 바로 끊어진 지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찾아볼까요? 1번은요. 휘어진 지층. 2번 뚝 끊어져 있어요. 맞네요. 3번은 수평인 지층. 4번 휘어진 지층. 5번 수평인 지층이겠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10번. 지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래요. 지층의 색깔 다양하죠? 수평인 지층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 가지 지층이 있고요. 모두 줄무늬가 비슷한 게 아니라 줄무늬는 다양했죠? 또 지층을 이루는 층은 모두 쌓인 두께가 비슷한 게 아니라 두께도 층마다 달랐어요. 기억이라고 쉽게 답찾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오늘의 퀴즈 왕 확인해 볼게요. 여감삼 이암 중 하나를 골라 특징에 어울리는 별명을 지어주세요. 예를 들어, 이암 만지면 매끈매끈하니까 매끈매끈함. 이렇게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퀴즈로 시작해서 과학왕으로 끝나는 시간 함께 하자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친구들, 사실은 정확하게 개념은 깊이 있게 다루는 과학 알림이 바가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3강에 오신 여러분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1, 2강에서는요, 지시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시학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지시학이 특정 용액들을 만나면 어떻게 색깔이 변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거든요. 그럼 이번에는요, 이 여러 가지 용액들 중에서 특정 물질과 만났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용액은 없는가? 이것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얼른 교과서 내용 학습으로 떠나볼까요? 오늘 수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먼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이 특정 물질과 만나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알고 계신가요?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답을 곧바로 알려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우선은요, 1, 2강에서 했었던 내용들 잠시 복습해보면서 지나가자고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은색으로,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는 그대로 남기는 이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반응이 없지만 붉은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변하는 이 용액,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아요. 이 용액은 바로 산성용액입니다. 그런데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반응이 없고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서는 푸르게 변하며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붉게, 붉은 양배추 지시약에서는 푸른색 계열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맞습니다. 염기성용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산성용액, 염기성용액을 지시약을 이용해서 분류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은요, 굉장히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일단 식초, 대표적인 산성용액이죠. 탄산, 음료, 사이다나 콜라와 같은 것들, 그리고 요구르트, 유산균 음료, 사과즙, 포도즙, 구연산용액, 변기용 세제와 같은 것이 산성용액인데요. 모든 것을 다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큼시큼한 맛, 신맛이 나는 용액들이 산성용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염기성용액을 한번 볼게요. 제빵 소다 용액, 세탁세제, 욕실용 세제, 염색약이나 표백제, 주방용 기름 제거제, 암모니아수, 하수구, 세정제 등이 염기성 용액입니다. 모두 손으로 직접 만져볼 수 있는 용액은 아니지만 대체로 만졌을 때 미끌미끌한 특징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니까 변기용 세제, 그리고 여기 그릇을 씻는 제빵 소다 용액 혹은 주방 세제, 유리 세정제, 산성 용액도 세제로 사용되고 염기성 용액도 세제로 사용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선생님, 염기성 용액, 산성 용액 모두 세제로 사용되나요? 맞습니다. 그런데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기 때문에 둘의 목적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 산성 용액이 특정 물질과 만났을 때 반응하고 염기성 용액은 또 다른 특정 물질과 만났을 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떤 물질에서는 반응하고 어떤 물질에서는 반응하지 않을까요? 우리 실험을 통해서 함께 알아볼게요.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물질을 넣어 물질에 따라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 살펴봅시다. 먼저 탄산칼슘 가루를 산성 용액에 넣으면 기포가 발생하면서 가루가 녹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산칼슘 가루를 염기성 용액에 넣었을 때는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삶은 달걀 흰자를 산성용액에 넣어보겠습니다. 넣는 순간, 그리고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삶은 달걀 흰자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은 달걀 흰자를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시간이 흐른 후 삶은 달걀 흰자가 녹아서 흐물흐물해집니다. 여러분, 우리 실험을 통해서 탄산, 칼슘, 가루,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를요, 산성 용액에도 넣어보고 염기성 용액에도 넣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맞아요. 이 산성 용액에서 탄산, 칼슘, 가루가 기포가 확 발생하더니 녹았습니다. 그런데 염기성 용액에서 탄산, 칼슘, 가루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요. 염기성 용액에는 삶은 달걀 흰자가 반응을 하였는데요. 삶은 달걀 흰자를 맨 처음에 놔뒀을 때는 그 모양이 유지되는 듯이 보였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삶은 달걀 흰자가 흐물흐물해지고 그 형체가 아주 희미해지는 그런 모습 볼 수 있었거든요. 여기에서도 흰자가 녹아서 흐물흐물해진다라는 표현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탄산, 칼슘, 가루나 삶은 달걀 흰자만 산성 용액 혹은 염기성 용액에 반응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예시들도 있거든요. 우리 교재에 있는 다른 예시들 한번 살펴볼게요. 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한번 넣어보는 겁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부글부글부글 기포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껍데기가 녹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아까 탄산, 칼슘, 가루를 산성 용액에 넣었을 때의 반응과 매우 유사하죠. 아하! 산성 용액에는 탄산, 칼슘, 가루뿐만이 아니라 이 달걀 껍데기도 반응을 하는구나. 그런데 이 달걀 껍데기는요, 이 염기성에 반응은 하지 않거든요. 그거 염두에 보면서 단백질 가루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이 단백질 가루를 어디에 넣어보느냐? 이 산성 용액에 넣어보는 겁니다. 단백질 가루를 산성 용액에 넣으면 단백질 가루에 변화가 없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면요, 뭔가 이렇게 흐려지는 것 같은 변화가 생긴 것 같은데요? 라고 하는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말하는 변화는요, 뭔가 뜨거워지거나

변화나 기포가 발생하거나 형체가 없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구체적인 변화를 이야기하는데, 여기 단백질 가루는요, 물에 그냥 섞여 있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염기성용액에 물질 넣어보기, 달걀 껍데기 어땠어요? 염기성용액에 넣으면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 선생님이 아까도 한번더 언급을 했었었죠. 그런데 단백질 가루는요, 염기성용액에 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가루가 서서히 녹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녹는다. 염기성용액에서 녹는다라고 하는 거, 아까 삶은 달걀 흰자의 결과와 매우 매우 유사하죠. 정리를 해서 보자면요, 우리가 산성용액에 물질을 넣었을 때는요, 탄산칼슘 가루 그리고 달걀 껍데기는요, 기포가 발생하고 가루가 녹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산성용액에 단백질 가루나 삶은 달걀 흰자를 넣었을 때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성용액에 요런 물질들이 반응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거 우리 알수 있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이번엔 염기성용액에 물질을 넣어봤을 때 탄산칼슘 가루나 달걀 껍데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단백질 가루, 삶은 달걀 흰자에는요, 서서히 녹거나 흰자가 녹아서 흐물흐물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산성용액은 탄산칼슘 가루, 그리고 달걀 껍데기를 녹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염기성용액에서는 단백질 가루, 삶은 달걀 흰자를 녹이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에서 잠깐 아주 중요한 사실. 사실 이 탄산칼슘 가루는 말 그대로 탄산칼슘이죠. 그런데 이 달걀 껍데기 역시 탄산칼슘이라는 것으로 주성분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산성용액은 탄산칼슘과 반응을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 볼게요. 염기성용액 단백질 가루거든요. 말 그대로 단백질이죠. 그런데 여기 삶은 달걀 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근육을 많이 많이 키우고 몸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자주자주 먹게 되는 것이 바로 삶은 달걀 흰자란 말이에요. 왜냐? 삶은 달걀 흰자가 단백질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염기성 용액은 바로 이 단백질과 반응을 일으키는구나라고 하는 거 우리 정리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더. 산성용액은 탄산칼슘, 그리고 염기성용액은 단백질과 반응한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산성용액에 반응하는 물질에 요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바로 대리석 조각입니다. 이 대리석 조각은 무엇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우리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대리석 조각 역시 탄산칼슘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탄산칼슘과 성분이 유사한 고체인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 대리석 조각. 선생님이 하나 더 해보자면, 석회암 조각과 같은 것들은요, 산성용액에 넣으면 기포가 생기고 녹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하, 탄산칼슘, 산성용액 반응한다. 이렇게 한번더 정리하면서 더 구체적인 예시까지도 챙겨갈 수 있겠죠? 이번엔 염기성용액입니다. 단백질과 성분이 유사한 고체인 삶은 달걀 흰자, 그리고 두부 등은 염기성용액에 넣으면 흐물흐물해지거나 녹는다라고 되어 있죠. 두부와 같은 경우는 여러분 혹시 비건이라고 들어봤나요? 비건은 채식을 하는 어떤 스타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이 육고기를 못 먹는 경우 두부와 같은 거 혹은 콩과 같은 것으로 콩 고기를 만들어서 먹기도 하죠. 두부는 콩으로 만들어졌고 두부에도 단백질이 아주아주 아주 풍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부도 염기성 용액에 넣으면 흐물흐물해질 수 있는

된 겁니다. 우리 친구들 그렇게 생각하면요. 아까 맨 처음에 같은 세제인데 어떤 것은 산성, 어떤 것은 염기성으로 나뉜 이유 여기에서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변기용 세제에는요. 무엇이 너무너무 많은가라고 하면 물때와 같은 것이 많습니다. 물때는 무엇이냐면 탄산칼슘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물 안에는 탄산칼슘이 있어서 물이 증발하고 나면 하얗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바로 물때가 되겠습니다. 이 물때는 또 다른 말로 석회질이라고도 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물때를 없을 때 우리가 무엇을 쓰느냐? 산성 물질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기용 세제는 산성용액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이번에는 제빵소다 용액 한번 볼게요. 제빵소다 용액이나 주방세제와 같은 것들은 그릇에 묻어있는 기름기, 단백질과 같은 것을 빠르게 깨끗하게 씻어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단백질, 기름기는 무엇에 반응하느냐? 그것은 바로 염기성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제빵소다 용액은 염기성의 성질이 있기 때문에 기름기를 제거하고 달라붙은 단백질 찌꺼기가 잘 떨어지게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면서 1, 2, 3강에 나오는 주요 개념들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엇은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 색깔이 변하는 물질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색깔이 변하는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힌트예요. 이것은 무엇인가? 바로 지시약이고요. 두 번째, 식초, 탄산수, 레몬즙, 묽은 염산은 대표적인 산성 용액입니다. 여기 볼게요. 탄산칼슘 가루와 달걀 껍데기, 주성분이 무엇이었다? 탄산칼슘이었죠. 이것과 반응하는 것은 산성용액이고요. 단백질 가루와 삶은 달걀 흰자, 이것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었죠. 단백질과 주로 반응하는 용액은 바로 염기성 용액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1, 2, 3강의 내용 잘 이해되었을까요? 우리 이제부터 핵심 개념 문제, 그리고 이어서 중단원 탐구 문제까지 이어 풀어볼게요. 오늘의 핵심 개념 문제는 7번부터 시작합니다. 묽은 염산에 넣었을 때 기포가 발생하면서 녹는 물질을 골라서 동그라미 표하시오 라고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묽은 염산이에요. 산성 용액이에요. 산성 용액은 탄산 칼슘과 반응을 해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 것은 탄산칼슘 가루 당연하고 조개 껍데기, 달걀 껍데기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단백질 가루, 단백질은 무엇이랑 반응하나요? 단백질은 염기성 용액과 반응을 합니다. 오호, 우리가 찾는 탄산칼슘 가루 나왔습니다. 그리고 삶은 달걀 흰자도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염기성과 반응을 해요. 우리가 고르고 싶은 정답은 바로 탄산칼슘 가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달걀 껍데기와 삶은 달걀 흰자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넣고 시간이 지났을 때 변화를 찾아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이 보기 전에 달걀 껍데기 주성분 무엇이다? 탄산칼슘이다. 삶은 달걀 흰자는 어떻게 단백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무엇이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다. 그렇다면 이 염기성 용액은 달걀 껍데기와는 반응이 없을 것이고요. 염기성 용액은 삶은 달걀 흰자와는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달걀 껍데기는 변화가 없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과 삶은 달걀 흰자는 녹는다. 흐물흐물해진다. 이런 표현들 여기에 해당할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도 X 표시 잘 했을까요? 이제 우리 중단원 탐구 문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용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요. 유리 세정제가 보입니다. 유리 세정대에 대해서 겉보기 성질 한번 보자고요.

투명하다. 이거 어때요, 여러분? 투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빛이 꿰뚫고 나아간다. 그래서 이 용액의 뒤편까지 여러분이 볼수 있는 것. 여기 이 점적병에는 스포이드가 있는데 이 스포이드가 우리 눈에 보인다는 것은 용액이 투명하다는 것. 그래서 투명하다라는 설명은 맞습니다. 냄새가 난다, 어때요? 유리세정대 냄새를 맡아보면 뭔가 화학적인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냄새가 난다, 라는 표현도 맞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색깔이 있다, 어때요? 색깔이 없다, 라고 하면 무색인데, 여기에서의 유리세정제는요, 파란 색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명백히 보이고 있죠? 그래서 색깔이 있다, 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4번, 푸른색을 띈다. 파란색, 푸른색, 같은 계열의 색깔, 푸른색을 띈다도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볼게요. 가만히 두면 기포가 발생한다, 맞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리세정제는 가만히 두었는데 갑자기 기포가 뽀글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그런 종류의 용액이 아닙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중단원 탐구 문제 1번의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2번에서 3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여러 가지 용액을 관찰하여 분류한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레몬즙, 식초,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이 있고요. 또 여기에는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혹시 레몬즙, 식초, 유리세정제, 빨래 삐는 물이 그렇다라고 나올 수 있는 분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어허, 노란색이다. 연한 노란색이다. 푸른 빛을 띠고 있다. 그리고 빨래 삐는 물은 어떻다고요? 색깔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유처럼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색깔이 있다, 없다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구나라고 하는 거알수 있어요. 여기 그렇지 않다 보니까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요, 모두 다 투명하고 무색인 그러한 용액들입니다. 곁들여서 얘기할 건데 아마도 이 이름들을 지워 놓는다면 여기에서 무엇이 묽은 염산이고 무엇이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지 하는 거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지시약이 필요한 것이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위와 같이 용액을 분류한 기준으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투명한가? 그렇다 할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히려 투명한 쪽은요, 이 식초, 유리세정제, 탄산수, 묽은 염산, 석회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명한가는 정답이 아닙니다. 색깔이 있는가?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찾던 정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가? 어때요, 여러분? 레몬즙, 냄새 나요. 식초, 냄새 나요. 유리세정제, 냄새 나요. 그런데 빨래 삐는 물이 냄새가 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에 빨래 삐는 물이 있는 이상 냄새가 나는가 이것도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묽은 염산도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때는 냄새가 나는가라고 할때 정답이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묽은 염산은 이쪽으로, 빨래 삐는 물은 이쪽으로 옮겨왔을 때에야 디귿이 정답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의 정답은 오직 니은밖에 없다는 거 확인하면서 우리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위에서 그렇지 않다에 해당하는 용액을 겉으로 보이는 성질로 더 분류하기 어려운 까닭은 무엇인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성질, 이거 무엇이에요? 겉, 보, 기, 성, 질이지요. 눈으로 봤을 때 혹은 촉감으로, 후각으로 알수 있는 성질들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 겉보기 성질을 이용해서 구별하기가 아주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시약을 통해서 이것이 산성 용액인지, 염기성 용액인지를 분류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성질이 비슷하여서, 겉, 보,
성질이 비슷하여서 색깔이나 투명도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 4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중 지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시학은요,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구별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시학은요, 모든 용액에서 항상 같은 색깔을 나타낸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시학의 종류, 우리가 대표적으로 배운 것은 세 가지예요. 리트머스 종이, 붉은 양배추 지시학,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요. 물론 다른 교재에서 B2B 용액과 같은 것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항상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만 해도 산성 용액에서는 반응이 없고,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만 붉은색으로 변화하잖아요? 그래서 지시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여기에서는 2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한번 읽어볼게요. 리트머스 종이, 페놀프탈레인 용액, 붉은 양배추 지시약 등이 있다. 맞습니다. 겉보기 성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용액은 지시학을 이용해서 분류할 수 있다. 맞습니다. 어떤 용액을 만났을 때그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정답은 오직 2번입니다. 5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용액을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에 각각 떨어뜨려 보았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탄산수 산성이고요. 석회수 염기성이죠.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 염기성이고 묽은 염산은 산성입니다.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요, 산성 용액이기 때문에요, 가, 그리고 나가 되겠고요. 붉은색을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것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나, 그리고 다 용액이 되겠습니다. 6번 한번 가볼게요.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하여서 용액을 분류하면 좋은 점을 옳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리트머스 종이로는 투명한 용액을 분류할 수 없어. 아, 아니죠, 여러분. 오히려 투명한 용액이니까 리트머스 종이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리트머스 종이로 겉보기 성질이 비슷한 용액을 분류할 수도 있어. 맞아요. 겉보기 성질이 비슷하면 이것을 분류하기가 어려운데, 리트머스 종이라고 하는 이 지시약은 분류하는 데 도움을 주죠. 도균이, 리트머스 종이는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빨강, 노랑, 초록 등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 어떤가요, 여러분? 리트머스 종이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푸른색이 붉은색으로라고 하는 이런 정도의 색깔 변화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을 옳게 말한 친구는요, 바로 아현이가 되겠습니다. 7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7번에서 8번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용액을 홈판에 넣고 리트머스 종이를 넣은 후 색깔 변화를 관찰하였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하게 하는 용액을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잖아요. 붉은색이었지만 푸른색으로 변하는 것은 염기성 용액이란 말이에요. 염기성 용액은 첫 글자 혹은 중간 글자만 찾아보자면 유석, 빨, 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리세 정제, 빨래 삐는 물, 석회수,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이 정답이 됩니다. 8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용액과 용액에 넣은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가 바르게 짝 지어진 것에 동그라미 표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레몬즙은 산성이에요. 산성이기 때문에 푸른색이 붉은색으로 변하는 거 맞습니다. 유리세정제는 어때요? 유리세정제는 염기성이에요. 염기성이기 때문에요, 붉은색이 푸른색으로 변해야 되는데, 여기는 붉은색으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알맞지 않아요. 그 다음, 묽은 염산은 산성이에요. 산성은요,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해야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알맞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렇게 문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오늘의 문제, 나갑니다. 산성 혹은 염기성 용액에 달걀 껍데기를 넣었더니 달걀 껍데기가 녹았습니다. 이 용액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가진 용액일까요? 산성일까요? 아니면 염기성일까요? 정답을 아는 우리 친구들은요,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0: 많았습니다. 우리 4강에서는요, 중단원 탐구 문제, 문제 풀이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문제 풀어오는 거 잊지 마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 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사주완성 독해력 2단계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서윤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 지 벌써 5일 차가 되었습니다. 오늘이 5강이에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공부할지 궁금하죠? 짜잔! 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돈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돈에 남겨진 인물들 관련된 글 읽어보고요. 그리고 5일 차니까요. 우리가 월화수목금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한번 마무리 학습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독해 여행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24쪽입니다. 선생님과 함께요. 글의 제목 크게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돈이 세상에 등장했어요. 돈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등장을 하게 되었는지 우리 친구들 글을 읽으면 알수 있게 될 겁니다. 세상에 돈이 있기 때문에 할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돈이 있으니까 무엇을 할수 있나요?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요. 재미있는 장난감도 살수 있고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이 학용품도 책도 살 수가 있죠. 돈이 있으면 이런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어떤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수 있어요. 값어치, 값어치가 뭔가요? 값어치는요, 어떤 것이 지니는 인정할 만한 가치. 우리 가치 그 전에 배운 적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물건의 값어치를 보고 가격을 보고 아, 이거는 3만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는 1천 원어치의 값어치가 있구나. 이거를 이 돈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으로 할수 있는 일은 필요한 물건을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 그 물건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물고기를 잡고, 산에 사는 사람들은 직접 산짐승을 잡았어요. 내가 먹으려고 한 거, 내가 필요한 것들 다 직접 구하러 다녔어요. 그런데 산에 사는 사람들이 물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산에서는 이제 산짐승을 딱 잡았어요. 근데, 아, 물고기 먹고 싶은데 우리는 바다에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물고기를 가진 사람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 사람이 원하는 물건과 물고기를 바꾸어 왔어요. 내가 잡은 산짐승 줄 테니까 너 물고기 주라. 그러면 나는 생선 구워 먹고 너는 고기 구워 먹고 서로 줬잖아. 이렇게 물건을 바꾼 거예요. 이렇게 물건과 물건을 직접 맞바꾸는 일을 물물교환이라고 해요. 자, 맞바꾼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는 것, 서로 바꾸는 거를 우리가 맞바꾼다라고 해요. 물고기랑 산짐승을 맞바꾼다. 이거를 물물교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다 내가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했어요. 뭐 사냥도 하고 이렇게 과일도 채집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내가 없는 물건을 다른 사람들이랑 바꾸기 시작을 했죠. 그게 물물교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물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생각만 해도 어떤 어려운 점이 있을지 생각이 떠오른가요? 아, 야, 이거 나랑 산짐승 물고기랑 바꾸자. 싫어. 나는 고기 구워 먹는 거 싫어. 그냥 물고기만 먹을 거야. 바꾸고 싶어도 바꿀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야, 이거 산짐승은 이렇게 큰데 물고기는 몇 마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바꿔? 서로 값어치가 다를 수도 있겠죠? 뭐 이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물물교환으로 안 되니까요. 돈을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자, 조개나 곡식. 곡식은 뭔가요?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 자, 주식이라는 것은요. 주요한 먹을식, 먹을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먹는 것이 밥이잖아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주식은 밥쌀이에요. 이렇게 주식으로 먹는 먹거리가요. 곡식이에요. 곡식. 그래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은 뭐예요? 일정하게 쓸만한 값어치가 있는 물건. 이 물건을 물품이라고 합니다. 조개나 곡식 같은 그런 물건을요. 돈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조개나 곡식을 우리가 돈으로 사용했던 이유가 뭘까요? 조개나 곡식 등은 구하기 어렵지만 가지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 조개랑 곡식 어떻게 갖고 다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가지고 다니는 걸 생각을 해보면 뭐 사과를 가지고 다닌다. 아니면 뭐 귤을 가지고 다닌다. 어때요? 곡식이나 조개에 비해서 다 짓눌려져서 물이 나오고 썩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요, 훨씬 더 갖고 다니기 편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들도 깨지거나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겼어요. 다른 거에 비하면 그래도 갖고 다니기 편하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편이었지만 이것들도 조개껍질도 깨지고요. 곡식도 나중에 못 쓰게 되거나 썩거나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동전처럼 쇠붙이로 된 돈을 만들었어요. 이후 동전보다 가볍고 쓰기 편리하도록 종이로 만든 지폐도 등장했지요. 이렇게 돈은 점점 사용하기 편리하게 형태가 변화해 왔어요. 자, 돈의 형태. 처음엔 어땠어요? 직접 사람들이 다 물건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서로 바꿨죠. 우리 바꾸자, 맞바꾸자, 물물 교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점이 생기니까 곡식이나 조개를 사용해서 이거를 돈처럼 사용을 했어요. 야, 나 곡식 이만큼 줄 테니까 산짐승 그럼 주라. 이거 조개껍질 이만큼 줄 테니까 나 물고기 좀 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곡식이나 조개도 썩기도 하고 오랫동안 보관하기도 힘들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드니까 돈이 나왔는데 처음에는 쇠붙이로 만들어진 이 돈이 나왔고 나중에는 종이로 만들어진 지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최근에는요, 우리 어때요? 카드도 등장하고 계속해서 이 형태가 바뀌고 있죠.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다른 것과 서로 바꾸다. 뭐예요? 맞바꾸다입니다. 맞바.

맞바꾸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내가 갖고 있는 장난감이랑 네 거랑 우리 맞바꾸자. 저기요, 제 자리랑요 좀 맞바꿔 줄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맞바꾸다를 쓸 수가 있겠죠? 쌀, 보리, 밀등 주로 주식으로 쓰이는 먹거리는 곡식이라고 하지요. 자, 저 들판에 이 곡식이 잘 자라고 있네 하고 곡식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많이는 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자, 역할 뭐예요? 자, 역할, 역할 이거 틀리는 친구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역할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할아버지께서 만 원짜리 지폐, 지폐 뭘까요? 이것도 지폐 헷갈리면 안 돼요. 이렇게 씁니다. 지폐 한 장을 꺼내 주셨다.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교재 25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이 글의 중심 내용에 맞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각각 써 넣으세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무슨 무슨 교환과 돈의 뭐뭐가 변화해온 가정. 돈이 없던 시절은 어땠어요? 그쵸. 물물 교환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돈이 생기고 나서는요, 조개랑 곡식에서부터 동전, 지폐까지 그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형태가 변화해온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이 글에 소개된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것에 X표 하세요. 자,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의 특징이 아닌 거를 찾는 것입니다. 구하기 어렵다. 조개나 곡식 구하기 어려우니까 어때요? 이게 돈이 될수 있는 거죠. 저거 꼭 필요한데 구하기는 어려워. 그러니까 나 이거 가질게. 구하기 너무 쉬워요. 돌멩이 같은 것들. 그러면은 네가 안 줘도 나 저기서 다 구해서 쓸수 있거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워요.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다. 못 쓰게 되는 일도 있어서 이 조개나 곡식 말고 그 다음 돈의 모양이 나온 거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다. 저 오랫동안 그나마 보관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못 쓰게 되는 일이 없는 건 아니다. 못 쓰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 3번입니다. 돈의 중요한 역할은 무엇인지 빈칸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 넣으세요. 종류, 값어치, 무게 이게 있네요. 돈은 물건 살 때만 쓸모가 있을까? 돈이 있으면 물건에 무엇을 알수 있어? 자, 우리 돈의 역할 두 가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있었고요. 그 물건의 값어치도 알수 있었어요. 이거는 비싸니까 값어치가 굉장히 높은 거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물건의 종류를 알수 있다. 물건의 값어치를 알수 있다. 물건의 무게를 알수 있다. 이거 비싼 거니까 무거운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아니죠.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값어치를 알수 있다라고 써볼 수 있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그런데 물물 교환은 어려운 점이 많았어요. 디리리리리 어려운 점이 나오겠죠?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만들어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개나 곡식 같은 물품을 돈으로 썼어요. 이 물물 교환에 어려운 점이 나올 것입니다. 바꿀 물건을 들고 다니는 일이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필요한 물건을 직접 구하는 것이 더 편했기 때문이에요. 물물 교환의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면 그 물건을 매번 들고 다니는 게 힘들겠죠. 들고 다녔어. 나 깜빡했는데 그것도 집에 가서 가지고 와야 돼. 바꿀 물건 계속 들고 다니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돈이 나온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글의 구조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은요. 돈이 있어서 할수 있는 일이 처음에 나왔어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요,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인지 알 수가 있고요.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서로 바꾸는 이 물물 교환을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돈의 형태, 이 모양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어떻게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변해 왔어요. 처음에는 조개와 곡식을 사용을 했다가, 그 다음엔 세부치로 된 동전, 그리고 종이로 된 지폐까지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독해 여행을 떠나서 새로운 글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교재 26쪽입니다. 같이 글 한번 읽어보기 전에 예, 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돈에 남겨진 인물들. 우리 돈을 보면은요, 거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있어요. 인물이 있어요. 그 누구일까요? 오늘 글을 읽어보면은 누군지 알수 있습니다. 돈에는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100원 동전에는 이순신, 1,000원 지폐에는 이황, 5,000원 지폐에는 이이, 10,000원 지폐에는 세종대왕, 50,000원 지폐에는 신사임당의 초상이 있어요. 초상이 뭐예요?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 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이 나타난 것이 바로 초상이에요. 그러면 우리 지폐에 보면은 동전이랑 이 글, 동전이랑 지폐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초상이 있어요. 얼굴이 그려져 있죠. 이분들은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한 훌륭한 위인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지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훌륭한 위인들이에요. 많은 훌륭한 일들을 하셨어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럼 각각은 어떤 인물인지도 궁금해지네요. 100원 동전에 누구 있다고 했어요, 아까? 이순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순신은요,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에요. 외적이 뭐예요? 외적. 띠리리띠리.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이 있잖아요. 근데 적으로 우리를 공격해오거나 우리를 뭐 힘들게 했을 때 그때의 일본인을 부르는 말이 외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침입해온 그 일본인을 우리는 외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때 그 외적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낸 장군이 이순신 장군입니다. 100원 동전에 있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외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했어요.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에서도 불리가 뭐예요? 불리. 불리는요, 이롭지 아니하다. 이롭다라는 건 뭐예요?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불리한 상황일 때, 그때 이순신은 수많은 외적을 물리쳤어요. 겨우 10여 척의 배를 이끌고 13여 척이 넘는 외적과 맞서 싸워 이기기도 했어요. 자, 척이라는 건 뭐예요? 배를 세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0개, 10대. 이렇게 말안 하고 열척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척의 배로 13척의 배를 맞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겁니다. 이한 척에는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이렇게 3척의 차이가 났다라는 건 많은 사람의 숫자의 차이가 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100원짜리 동전에 들어갈 수가 있었네요. 자, 그 다음은요, 1,000원 지폐예요. 1,000원 지폐에 있는 이황, 5,000원 지폐에 있는 이이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학자예요. 학자라는 것은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황은요, 뛰어난 학자로서 나라를 위해 일했고, 고향에 돌아간 이후에는 많은 제자를 길러냈어요. 이는 특히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자, 백성들은 누구예요? 나라의 근본이 되는 우리 국민들을 백성이라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했대요. 만원 지폐에 있는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왕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요. 세종대왕은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옛날에는요, 농사를 지어서 먹을 거리를 마련을 했죠. 농사가 잘 돼야지 이 백성들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연구해가지고 세종대왕이 백성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백성들이 잘살수 있도록 해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황과 이휘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 다양하게 학문을 연구하고 했던 학자고요. 그리고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한 왕이었는데 한글도 만들고 이 농사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준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5만 원 지폐에 있는 신사임당은 누구인가? 신사임당은요, 뛰어난 예술가였어요. 5천 원 지폐에 있는 이이의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이이의 어머니가 신사임당이네요. 신사임당은요,
훌륭한 시와 그림을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예술가니까요. 시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했던 이 뛰어난 여성이 바로 신사임당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낱말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초상이 뭐였어요? 초상. 1번. 자연이나 지역의 아름다운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사진, 그림 등에 나타난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초상이라고 한다. 뭐예요? 띠. 그렇죠. 2번이 답입니다.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을 이 사진에 나타내거나 그림에 나타냈을 때 우리 초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볼까요? 이 할머니의 초상이 담긴 그림을 우리는 벽에 걸어두었다.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네요. 우리 친구들도 초상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자, 그다음 백성입니다. 한 집안에서 먼저 태어나 살다가 돌아가신 어른.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 무엇인가요? 띠. 그렇죠.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 되는 국민을 우리가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종대왕은요, 백성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소리를 보고 주어진 뜻에 알맞은 낱말을 쓰세요. 적으로서의 일본이나 일본인. 그러니까 일본인데 적으로서의 일본인을 외적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외의 적. 자, 그다음 이롭지 아니함. 이롭다라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지 않은 상황. 그런 거를 우리는 분리라고 한다고 했죠. 분리. 자, 그럼 분리를 넣어서 우리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 게임은 내가 불리해. 이런 말 우리 친구들 쓰죠. 이거는 나한테 좋은 상황이 아니야. 지금 이롭지 않아. 좋지 않아. 이게 불리해.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외적을 넣어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외적이 우리나라에 침입해 배가 활활 불에 타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또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교재 27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이제 마지막 쪽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금만 힘내요. 이거 하고 마무리 학습까지만 좀만 하면은 이제 끝납니다. 우리 친구들의 독해력이 쑥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이 응원할 테니까 다시 집중합니다. 1번. 빈칸에 알맞은 말을 글에서 찾아 써넣으세요. 이 글에서는 우리나라 어디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자,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이 인물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리나라 돈에 남겨진 인물들의 공통점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나와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있었어요. 힘겨운 어린 시절을 보냈다. 어린 시절 안 나와 있었어요. 셀수 없이 많은 돈을 벌었다. 이런 내용도 없었어요.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일을 했던 훌륭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나라 돈에 남겨졌던 것입니다. 자, 그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그림 속 친구에게 해줄 말을 글에서 찾아 빈칸에 알맞게 각각 써 넣으세요. 이 할아버지는 누구지? 라고 하고 있네요. 100원짜리예요. 이 100원짜리에 있는 인물 누구였어요? 그렇죠. 이 외적을 물리친 장군.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이순신이야. 수많은 외적을 물리치셨어. 이렇게 알려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글을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 자, 신사임당과 이의 관계는 뭐였어요? 신사임당이 어머니였고요. 이이가 아들이었습니다. 이 관계 알수 있어요. 천원지폐에 그려진 인물의 이름. 천원지폐에 그려진 이름 알수 있죠. 이순신이 맞서 싸운 상대. 그렇죠. 외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 한 일. 저 한글도 만들고 이 농사를 잘 짓는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5번이에요. 선생님, 저는요, 이이가 태어나고 살았던 장소를 알아요. 그 전에 저도 가족들끼리 여행 가면서 가봤어요. 이거 맞아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이 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알고 모르고는 상관없고요. 위에 글에서 나왔냐, 안 나왔냐, 이것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럼 우리 글의 구조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있습니다. 돈에 남겨진 인물들인데요. 동전과 지폐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동전 100원짜리는 누구 있었어요? 그렇죠. 이순신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 지폐는요? 그렇죠. 이황 있었죠. 자, 그리고요. 5000원짜리에 이 있었고요. 만원짜리에 세종대왕, 신사임당이 있었던 지폐는 5만원짜리였습니다. 5만원. 우리 친구들 오늘 집에요. 한번 동전이나 지폐 있는지 찾아보고요.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그려져 있는지 직접 찾아보면 더 머릿속에 잘 남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선생님이랑 오늘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글은요, 돈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일은요,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요, 물건의 값어치를 알 수 있습니다. 돈이 없던 시절에 물건을 얻는 방법은요, 물건을 서로 맞바꾸는 물물교환이었고요. 돈의 형태는요, 계속해서 변화되어 왔는데요.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점점 변화가 되어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조개, 그리고 어떤 것들이요? 곡식, 이런 것들이 돈이 되었다가 나중에는 동전을 쓰고 그리고 지폐까지 쓰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는 돈에 남겨진 인물들에 대한 글을 읽어보았어요. 동전에 100원짜리에는요, 이순신이 있고요. 지폐에 1000원짜리에는 이황, 5000원에는 이이, 만원에는 세종대왕, 5만원에는 신사임당이 있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월화수목금 이렇게 다섯 번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쭈쭈쭈. 이 한 주의 마무리 학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배운 내용을 떠올려 서로 관련이 있는 말이 연결되도록 사다리 타기를 해보세요. 그랬어요. 사다리 타기 우리 친구들 할 수 있나요? 내려오다가 길이 보이면은 바로 꺾어야 됩니다. 다시 올라갈 순 없고요. 무조건 내려가야 돼요. 우리 수영장에서 유의해야 할 점 관련된 글 읽어보았어요. 그죠? 한번 수영장 가보도록 할게요.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왔습니다. 수영장에서 들어가기 전에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었죠. 수영복, 수영모, 구명조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 운동도 해야 되고 수영장에 들어가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함께 글을 읽어보았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쓰레기. 쓰레기는 어떤 낱말을 만나게 될까요? 가보도록 할게요. 띠디디디디띠띠디디디띠띠디디디띠 어때요? 분리배출 만났습니다.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리배출하는 방법으로 종이 코팅된 거는 따로 버려라. 그리고 종이팩은 또 따로 모아라. 유리병이나 페트병 안에 있는 내용물 다 비우고 나서 버려라. 이런 내용들 기억나죠? 자, 그 다음 신문입니다. 신문 가보도록 할게요. 띠띠띠띠띠띠 맞나요? 네, 신문 육하원칙. 신문은요, 새로운 소식을 알리는 글이에요. 기자가 기사를 쓰는데요. 우리가 이 기사를 읽을 때 제목부터 먼저 읽고요. 그 내용을 읽을 때는 육하원칙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라고 했습니다. 육하원칙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였죠? 좋습니다. 그럼 진달래꽃 가보도록 할게요. 진달래꽃.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맞나요? 진달래꽃은요, 잠꽃으로 왔네요. 진달래꽃과 철쭉꽃의 공통점과 차이점 생각해봤죠? 이 진달래꽃이 왜 참꽃이었어요? 그래요, 먹을 수 있어서요. 별명이 참꽃이었어요. 그럼 철쭉꽃의 별명은요? 그래요, 개꽃이었어요. 독이 있으니까 먹으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만원 지폐 가보도록 할게요. 띠띠띠띠띠띠띠. 자, 만원 지폐 세종대왕 맞나요? 그렇죠. 세종대왕이 백성들을 위해서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자, 그럼 사슴벌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오, 맞아요. 사슴벌레는 큰 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큰 턱은요, 수컷과 암컷 모두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크기가 좀 달랐죠. 그래서 우리가 사슴벌레와 장수풍뎅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었죠. 생각나나요? 선생님이랑 이렇게 배운 내용을 떠올려 보니까 한 주 동안 공부했던 내용이 쫙 스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독해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선생님, 저잘 모르겠는데요. 선생님은 다 보입니다. 이제 다른 새로운 글을 만났을 때요, 읽을 수 있는 그 힘이 훨씬 더 길러져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4주 중에서요, 한주 왔어요.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다음 강부터는요, 또 새로운 이 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선생님과 함께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좋다고요? 그래요. 우리 다음 시간에 씩씩하고 신나는 마음으로 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지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 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한때 누군가의 소중한 발이 되어주었던 자동차. 어디서 태어났던 마지막 생선지는 결국 이것. 바로 폐차장입니다.
1: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0: 보물로 버려질 자동차를 하나하나 해체해 보물을 찾는 사람들. 뜯고 부숴가면서도 작동하는 부품이라면 작은 것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1: 그 저렴하게는 30%, 고저렴하게는 70%까지도 할인이 될 수가 있죠.
0: 알고 보면 버릴 것 없는 폐차의 세계를 만나봅니다. 더울 때 먹으면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여름김치. 하루 평균 6톤의 김치를 만들기 위해 김치 공장의 하루는 바쁘게 돌아갑니다. 매일 밀려드는 재료와 사투를 벌이는 사람들.
2: 더 싼 가십니다.
0: 세척 하나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는데요.
3: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 먹는 것처럼 눈물 국물 많이 납니다. 저희들.
0: 맛을 위해 손이 많이 가도 국산 재료만 고집해서 만든 양념.
4: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흰멸치는 풍미가 다르거든요.
0: 대량 생산이지만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는 여름 김치. 힘들어도 손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5: 매워 죽겠어요.
0: 폐차장과 여름 김치 공장. 그 치열한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국내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 약 2,660만 대.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자동차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신차가 늘어나는 만큼 폐차도 늘어나기 마련인데요. 운행을 마친 자동차. 그 마지막 여정의 종착지를 찾았습니다. 현재 이 폐차장에 모여있는 자동차는 400에서 500여 대. 사고차, 오래된 차 모두 폐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누군가에겐 쓸모를 다한 고철이지만 이곳에선 귀하신 몸입니다. 과연 폐차는

0: 어떻게 진행되는 걸까요?
1: 안녕하세요. 저는 폐차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진원 대리라고 합니다. 근무한 지는 이제 한 4년여 정도 되고요. 제가 하는 일은 이거를 폐차를 할지 아니면 또는 있는 원형 그대로 수출을 할지 점검을 하는 그게 제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신과 같이 쌓여있는 차들이 있어요. 이 모든 차들이 다 폐차라고 보시면 돼요. 형태로는 살아있는 차지만 만약에 등록증 같은 게 말소됐기 때문에 이제 운행할 수 없는 진짜 폐차가 되는 겁니다. 저희 작업장이고요. 또 여기에서는 우리 바이어들이 하는 작업장이에요. 하이, 안녕하세요. 얘들아, 안녕하세요. 다 분업화가 돼 있어서 첫 단계서부터 바퀴를 빼주시는 분, 배터리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또 엔진오일이라든가 미션오일, 우리 부동액 같은 거를 액상류를 빼주시는 분이 따로 있고, 각자에 맡은 부분이 따로 있어서요. 단계별로 해체를 하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바로 이제 엔진을 적출해낸 거죠. 심장을 떼는 것들입니다. 해체하고 최종 엔진들만 모아놓은 곳이에요. 다 분해해서 고철이 되는 경우가 있고, 또 깨끗한 부품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너무나 깨끗한 차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수출이 내보낼 수도 있어요.
0: 폐차장 문이 열리자 가장 먼저 찾아온 건 폐차를 실은 견인차입니다. 요즘은 전화 한 통이면 어디든 달려가 폐차를 가져오는데요. 줄줄이 들어오는 폐차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자동차 한 대.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것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건 아닐까요?
1: 아, 차가 너무 깨끗한데? 이렇게 차가 깨끗해도 일반적으로 폐차야 절차에 들어온 폐차 차량입니다.
2: 되게 깨끗해 보이는데요? 네.
1: 그러니까 깨끗하고 사고 나고 그거는 우리 기준이 아니에요. 차주의 마음입니다. 이게.
0: 폐차장에 왔지만 무작정 부숴버리진 않습니다. 먼저 재사용할 부품을 찾는데요. 그런데
1: 문이 잠겨 있어. 왜 문이 잠겨 있어?
2: 보세요.
1: 문이 잠겼습니다. 지금.
2: 문 잠겼다고요? 키는요?
1: 네.
2: 키는?
1: 키는 다 안에 있지.
2: 아, 안에 있다고요?
1: 네.
2: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옮겨요?
1: 아, 폐차잖아요. 폐차면은 이제 얘가 희생을 해야죠.
0: 다소 과격해 보이지만 폐차라 허락됩니다.
1: 장교에서 비상 탈출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야. 이것도 부품들이죠. 이것도.
2: 아이고.
1: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유리가루가 세기 때문에.
0: 그럼 폐차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1: 폐차비랑은 딱 정해진 게 아니에요. 차종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 달라요. 승용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7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SUV들, 그런 이제 중형 이상이 되다 보니까 그거 같은 경우 80에서 한 120선 와이 좀 넘는 것도 있고, 또 반대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1톤 트럭 같은 경우는 연식이라든가 형식에 따라 또 이제 130, 140까지 나오는 경우 좀 다양해요, 그게.
0: 이렇게 하루에 폐차하는 차가 약 40대. 이번에 들어온 차는 2010년식 LPG 차량입니다. 연식은 꽤 됐지만 사고 흔적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일단 폐차장에 들어온 이상 거쳐야 하는 관문이 있습니다. 바로 차의 신분증이라 할 수 있는 번호판 떼기인데요.
1: 먼저 제일 들어오면 번호판 먼저 탈 거가 제일 우선순위예요. 그래야 폐차라는 거, 움직일 수 없는 차라는 거로 이제 명시를 해놓기 때문에.
0: 떼어낸 번호판은 한 대 모아서 곧바로 절단합니다. 혹시라도 다른 용도로 악용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군요.
3: 다른 데 도용될 수도 있고.
0: 이렇게 절단된 번호판도 그냥 버리는 일 없이 고철로 재활용합니다. 그 사이 본격적으로 폐차 점검에 나선 작업자.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남아있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핍니다.
2: 이거는 몇 년도나
1: 보통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운전석 밑에 이거 라벨지가 있어서요. 형식 같은 게 있으니까 이것도 알아두시면 괜찮은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딱 나와 있어요. 아, 2010년식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한 14만 6천 정도 탄 차량입니다.
2: 그런데 벌써 폐차를 하네요.
1: 그러니까 폐차하는 것도 꼭 기간이 있어서 폐차라고 뭐 얼마가 다 그게 아니에요. 차의 소유주분의 예, 결정권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타도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0: 먼저 차의 심장부터 살펴봅니다.
1: 지금 엔진 변속기 아무 문제 이상 없이 다 괜찮고요. 이 LPG 차예요. 그래서 연료 탱크를 확인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연료 탱크 같은 경우는 보이시죠? 이게 LPG 탱크, LPG 연료를 사용하는 거죠. 밸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소비자분들도 차주분들도 좀 알고 계셔요. 위험할 때는 이걸 잠그고 해셔야 되니까 이게 보통 다 밸브들이에요.
0: 아하, 안전을 위해 이렇게 두 군데 가스 밸브가 있군요.
1: 그러니까 이거 같은 거 다 확인해서 잠고 이런 거 유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0: 바깥 점검이 끝나자 이번에는 차 안에 타는 작업자. 그런데 갑자기 펜으로 차 내부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뭐라는 걸까요?
1: 부품으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표시해서 해체할 때 함부로 안 하고 좀 정성껏 띄어내는 거죠. 그래야 다시 사용할 수가 있으니까.
2: 부품으로요?
1: 그렇죠. 아~ 거의 문제없고요. 문짝도 문제없고 후드, 본네트 저것도 문제없고 다 문제없고 전체적으로 좀 다 이상이 없습니다. 희명씨 이거 차 깨끗하니까 라이트하고 범퍼하고 다 필요로 하니까 간단한 것만 먼저 좀 빼주세요.
0: 점검해보니 재사용이 가능한 부품이 꽤 많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새 제품을 다루듯 손길이 조심스럽습니다.
1: 그죠? 너무 깨끗하니까. 깨끗하니까 다시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 부품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0: 그야말로 돈을 안겨주는 보물. 무거운 부품을 하나하나 옮기며 손상되지 않도록 신경을 곤두세웁니다.
1: 훨씬 더 저렴하다 보니까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죠, 저희 가격은.
0: 한때는 누군가의 애마였을 폐차. 비록 도로 위 수명은 끝났지만 부품으로 새 삶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4: 어떤 분은 차 막 이렇게 세차 다 하고 오셔서 우시는 분들도 계세요. 차 본넷을 열면 그 밑에 공간이 있는데 네. 거기에 이렇게 매직으로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동안 고마웠어. 너에 대한 추억을 간직할게. 잘 가. 이런 식으로.
0: 바깥쪽 부품을 떼어냈지만 여전히 쌩쌩한 자동차. 아직 쓸만한 부품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바로 다음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곳에서는 분업화를 통해 단계별로 해체가 이루어집니다. 숙달된 작업자만의 전문 영역이죠. 줄줄이 대기하는 차가 많은 만큼 효율을 높이기 위해 조립 역순으로 작업이 시작됩니다.
1: 타이어하고 배터리 제거해주세요.
0: 먼저 파괴 위험이 있는 부품부터 분리합니다.
5: 배터리에 배터리 말았어.
0: 수명이 많이 남은 배터리 역시 한 대 모아서 다시 재사용됩니다. 다음 차례는 타이어인데요. 한 개 무게가 약 25kg, 차 한 대당 100kg의 무게를 감당해야 합니다. 상태가 나쁜 타이어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재사용 여부도 신중히 가려냅니다.
1: 공 패턴이 어떠세요? 좋죠?
2: 선명해요.
1: 예, 그 밑에 걸 보면 많이 마모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0: 이때 중요하게 체크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1: 여기 보면 1, 2, 1, 9 앞에 1, 2는 1년에 우리가 52주잖아요. 그래서 주차를 표시를 해주는 거고 그 뒤에 1, 9는 연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1, 9는 19년도 12번째 주에 생산된 타이어라는 거죠. 그러면 19년도에 생산된 타이어인데 지금 26년도이기 때문에 못해도 7년에 가깝기 때문에 이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타이어가 패턴이 좋고 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오래된 타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고 위험성이 있을 수 있어요. 최소한 저희 같은 경우는 23년도, 24년도 거기서부터 사용을 하게 된 거예요. 최소한 2년에서 3년.
0: 작업자의 손이 닿을수록 가벼워지는 자동차. 하지만 모든 게 다 재사용되는 건 아닙니다. 환경 보호를 위해 따로 처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6: 환경 오염시키는 물질을 다 제거해주는 거예요. 냉각수라든가 아니면 에어컨 가스, 엔진 오일, 미션 오일 다 수거하는 겁니다.
0: 이제 엔진 차례입니다.
7: 엔진을 내리기 위한 그 볼트를 이제 탈착하는 작업.
0: 엔진은 구조상 차축 위에 올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엔진을 꺼내려면 차축부터

0: 산소 절단기로 잘라내야 합니다.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작업자만 가능한 고도의 기술. 떼어낸 뒤에도 무게가 상당해 옮기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1: 70km 정도 나갈 겁니다.
2: 근데 발 다치신 적 없으세요, 혹시?
1: 아, 이거 그래서 항상 안전화를 신고 항상 조심히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0: 이런 위험 속에서도 작업은 계속됩니다.
3: 엔진 들어요.
2: 아, 엔진 내리시는 거예요?
3: 네.
0: 성능이 좋은 엔진은 비싸게 팔리는 폐차장 효자 상품. 그래서 분리부터 보관까지 특별히 더 신경 씁니다.
3: 엔진 받칩니다. 다 전문가들이라 딱 보는 순간 아 무슨 엔진 무슨 엔진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거를 골라서 가지고 가시죠.
0: 특히 중고 엔진은 외국에서 인기가 많아 아무리 쌓여 있어도 며칠이면 다 팔려 나간다고 하는데요. 부품을 고정하는 볼트도 중요한 자원입니다.
3: 볼트도 좋은 구슬이에요.
0: 이래 보여도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철이라 고철 중에서도 귀한 대접을 받습니다. 엔진까지 분리한 폐차의 다음 행선지는 굴착기 앞. 마지막 폐차 작업을 진행합니다. 사람이 하기엔 위험하고 더딘 작업이라 굴착기가 나섭니다. 먼저 차 지붕부터 깔끔하게 걷어낸 뒤 다음으로 집게가 향한 곳은 차 앞유리. 망설임 없이 깨 부셔버립니다. 쓸모없는 좌석을 한 번에 꺼내기 위해서인데요. 이빨 뽑듯 집게로 쏙쏙 빼냅니다. 이야, 백발백중이네요. 이제 남은 건 사람으로 치면 혈관인 전선입니다. 이렇게 빼서 한 곳에 차곡차곡 모아놓는데요. 얼핏 보면 쓸모없이 보이지만 의외로 비싸게 팔린다는군요.
4: 전선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전선 빼내고 시타라제다 그런 거 있으면 에어컨 에바가 들어있거든요. 그거 빼내고 그거의 악수리잖아요. 그게 좀 가격이 좀 나가는 거라 거기서 반드시 빼야 돼요. 이제
0: 내장재와 부품, 전선까지 하나씩 걷어내고 나니 자동차 본체만 남았습니다. 차체는 차체대로 가치가 있는데요. 고철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중형차 한 대에서 나오는 고철 무게가 약 600에서 700kg. 철강 원료를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폐차 한 대가 귀중한 자원인 셈입니다.
3: 저희 최대 목표치가 90% 이상이에요. 무게비의 90% 이상을 사용, 재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쓸 수 있는 거 다 쓰려고 최대한 사용을 하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죠.
0: 이제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전기차. 2011년 첫 등록 이후 100만 대를 넘어서며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자연스레 폐차장에 들어오는 전기차도 늘고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차는 21년식 수입 전기차입니다. 연식은 얼마 안 됐지만 사고 수리비가 차값보다 높게 나와 결국 폐차를 택하게 됐다는데요. 범퍼를 보니 사고가 꽤 컸던 모양입니다.
2: 폐차하면 일반 차 폐차비 뭐 더 받나요? 덜 받나요?
3: 그러니까 종류가 다를 뿐이지 같은 차종이기 때문에 가격대는 비슷비슷해요. 그게 특별하게 더 높고 더 낮고 그게 없어요.
0: 내연 기관차와 달리 전기차는 리프트에 올려 해체를 시작합니다. 까다로운 작업이라 전문 인력만 담당하는데요.
3: 배터리가 바닥이기 때문에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화재 위험성이 너무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0: 전문 작업자라도 만반의 준비는 필수입니다.
5: 방염복이에요, 방염복. 배터리 빼다 보면 화재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착용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절연장갑 이걸 절연장갑이에요. 절연장갑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으니까 까다롭죠 이제.
0: 화재 못지않게 위험한 것이 감전. 자칫하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기에 작업 전엔 늘 긴장 상태입니다. 그런데

0: 아, 안 열리나요?
1: 아, 이래서 전기차가 싫단 말이죠. 앞에 사고가 너무 많이 심해서요. 네.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문을 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약간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앞부분에서 문을 열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가 따로 있는데 지금 그게 지금 파손된 상태예요.
2: 급한 대로 다른 배터리로 임시 전원을 공급해 보기로 하는데요. 방법이 통할까요?
1: 배터리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연결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오.
2: 다행히 한 번에 열리네요. 곧바로 전원 버튼을 누르는 작업자. 순조롭게 시동까지 걸립니다.
1: 아, 됐다.
2: 배터리 분리는 전문가에게도 쉽지 않은 일. 전기차 시스템에 대한 이해 없이는 결코 할 수 없는 일인데요.
1: 전력을 차단하는 거. 아무래도 고전압이다 보니까는 차가.
3: 아, 전력 차단하는 게 따로 있는 거예요?
1: 그렇죠.
2: 전기차의 경우 먼저 배터리 잔량을 확인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80% 90% 있을 때는 위험할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아예 자가 방전기, 방전기가 있기 때문에 방전기로 해서 전기를 빼줘야 돼요.
4: 21% 정도 나왔어요?
1: 아, 21%면 그대로 이제 해체하면 될 것 같네요.
2: 안전을 위해선 배터리 잔량이 50% 이하로 떨어져야 비로소 분리 작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말처럼 그리 간단하진 않습니다.
1: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제거해야죠.
2: 약 100개의 볼트를 하나하나 풀고 나서야 배터리 보호 케이스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케이스를 만질 때마다 우수수 떨어지는 흙먼지. 흙으로 샤워하는 것도 일상인데요. 채털기도 전에 다음 작업을 준비합니다.
1: 메인 배선들을 제거를 해줘야죠.
0: 요구할 때 좀 위험하겠어요.
1: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순간적으로 전기가 아크가 이런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고 감전을 또 조심해야 되고.
2: 배터리의 고전압 전류를 차량의 주요 장치로 전달하는 게 바로 이 메인 배선입니다.
1: 메인 케이블.
2: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리프트를 배터리 아래에 조심스레 갖다 대는데 어찌된 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1: 다시 한번 또 체킹은 매뉴얼을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 이렇게 했지 하는 예측이 아닌 정확한 매뉴얼대로 해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2: 설명서 확인 후 처음부터 다시 살펴봅니다. 같은 회사의 전기차라도 모델마다 부품 모양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인데요. 방해물이 사라지자 배터리가 무사히 전기차로부터 분리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다 내릴 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배터리.
1: 배터리 팩입니다.
2: 야, 크기가 거의 식탁만 하네요.
1: 이 안에 이제 배터리 내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셀들이 다 연결돼서 메인 컨트롤 이쪽으로서 이제 출력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2: 내연 기관차의 엔진 역할을 하는 전기차 배터리. 그 중에서도 인기 수입 전기차에는 원통형 배터리가 약 4,000개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두꺼운 금속 캔이 외부 충격과 압력을 보호해주는 구조입니다.
1: 보통 20년식 이전 거는 보통 정부 지원이 있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돼요. 배터리를 해체를 했을 경우.
0: 그런 정부에다가요?
1: 예예. 21년식 이후부터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배터리 처리 업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2: 이렇게 분리된 2021년 이후 배터리는 전문 업체에 넘겨지기 전까지 따로 마련된 공간에서 관리됩니다.
0: 아, 여기
1: 네. 지정된 곳에서 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2: 국산 전기차 배터리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국산 전기차 배터리는 각형과 파우치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이 중 각형은 여러 개의 셀로 이루어져 있어 내구성이 뛰어나죠.
0: 아, 왜 이렇게 따로 보관해요?
1: 왜냐하면 요즘 뉴스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 배터리 팩이 화재가 발생 시에는 너무나 큰 화재가 되고 열폭주라고 해서 너무 크게 확산이 돼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방염 처리 다.

0: 돼 있고 불을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또 온도를 유지해서 열폭질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죠.
1: 자, 실내 탈거할게요.
0: 흡신나지 않게 이쪽으로 옮기게요.
2: 아, 이것도 다시 쓰는 거예요?
0: 그렇죠.
2: 아, 시트는?
0: 보시면 시트는 깨끗하잖아요. 가죽이 해지고 하는데 그것도 없이 깨끗하니까 찾으시는 고객이 있다면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는 거죠.
3: 네. 웬만하면 다 살려드리니까.
4: 인기 수입 전기차는 부품을 주문하면 바다 건너 오기까지 시간이 걸려 중고 부품이 없어서 못 팔 정도라는데요. 그만큼 귀하다 보니 해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음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4시간 고생 끝에 마침내 실내 작업이 끝났습니다.
0: 오, 수고하셨습니다.
2: 이야, 이거는 재활용 가능한 거죠?
0: 그렇죠. 재활용이 가능하고, 아, 저 모니터 같은 경우는 좀 모델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100에서 100만 원 후반대 그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저기다.
2: 아, 이제 멀쩡하다. 예를 들어 다 테스트했는데.
0: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
2: 엄청 싸요.
0: 그러기 때문에 많이들 찾으시는 거죠. 저기 수고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 네. 우리 쉬었다가 커피 한잔 하고 그다음에 하자고요. 네. 나오세요 빨리. 아, 너무 더워. 아, 수고했습니다.
3: 아, 목 아파요.
0: 5, 6시간 정도 더 소요가 되죠.
2: 그럼 한 10시간 걸리는 거예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저 한 대에 전념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2: 전기차? 예.
0: 그래서 솔직히 저희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4: 잠시 실내에서 몸을 식히기로 하는 작업자들. 오늘 같은 날은 시원한 물이 더 당기는데요.
2: 어, 후배 먼저 주시네요.
0: 많이 움직였잖아요. 우리 박재현이.
4: 일한 직후라 물이 꿀맛입니다.
0: 시원합니다.
2: 좋으세요?
0: 예. 많은 차종을 구해받지 않고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뜯어볼 수 있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거죠. 남자들은 아마 그게 있을 거예요. 아마 다른 걸 해봤어도 아, 이거만큼 재밌는 게 없어요. 이것도 머리가 있어야 돼요. 생각하고 공부해서 언제든지 탐구하고 연구해야 좀 더 심화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우리 예전 선배들이 했던 것처럼 부수고 떼내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이제는.
4: 해차라고 꼭 최신차의 부품만 인기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눈에 봐도 오래된 이 트럭들은 의외로 해외에서 인기가 있다는군요.
0: 바이어들이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 하고 체크해 놓은 겁니다. 우리한테는 폐차돼서 필요가 없는 차지만 외국에서는 우리 차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4: 특히 중동 지역에서 우리 중고차의 인기는 높다 못해 뜨거울 정도인데요. 싸고 튼튼하다는 인식이 퍼지며 매년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5: 파키스탄인데 차 사러 왔습니다.
2: 근데 차가 굉장히 많이 낡았잖아요.
5: 엔진 있잖아요. 엔진 D4BB 파키스탄에 인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 차 오래되는 거 새로 나온 것보다는 오래되는 거 엔진이가 좋아요.
4: 외국인 중개상이 폐차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부품을 분리해 주는데요. 그런데 앞부분만 댕강 자릅니다. 실수로 잘못 잘라낸 건가요?
2: 애들 다 짜서 그 잘라내요?
0: 엔진과 사람이 타는 부분, 그 앞부분은 따로 있어서 앞부분 먼저 제거 후에 먼저 빼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엔진을 빼낼 겁니다.
4: 분리된 트럭 앞부분도 외국인 중개상에겐 소중한 자원. 손상되지 않게 조심조심 가져갑니다.
0: 오래된 차다 보니까 신부품, 새 부품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를 살려서 쓰는 거죠.
4: 차 일부분을 통째로 가져가면 부품을 각각 가져가는 것보다 분실 위험이 훨씬 적다는군요.
0: 중동 쪽, 그쪽도 많이 있고요. 중동에 있는 여러 나라들도 많이 있고 또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가 거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우리나라 차가 이제는 솔직히 이제 당당하게 얘기잖아요. 일본 차보다는 우리나라 차가 더 좋다고. 그래서 약간은 좀 뿌듯한 기운도 있습니다.
4: 며칠 후 폐차장을 찾은 사람이 있습니다.
6: 헤드라이트 좀 잡았습니다. 아,
0: 연식이 어떻게 될까요?
6: 네, 이제 13년식 노화돼가지고 타이어 뭐야 헤드라이트 자체가 좀
1: 좀 뿌예요, 뿌예. 아. 시중보다 저렴하게 지인들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2: 예. 얼마나 저렴한데요?
1: 3분지 1도 안 되죠.
0: 2층 창고요. 3년식 운전석 HID 거 있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4: 폐차장 건물에 자리한 부품 창고. 모두 성능에 문제가 없는 부품으로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3: 부품만 9,000개 하시면.
4: 이 중 전조등과 사이드 미러는 특히 찾는 이들이 많은데요. 게다가 오래돼 단종된 차량 부품은 폐차장이 아니면 구하기 어렵습니다.
6: 운전석과 전조등 재고 있습니다.
4: 부품의 경우 작은 고장도 큰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기에 최종 점검을 꼼꼼히 합니다.
2: 다 일일이 확인을 다 하셔야 되는 거죠.
3: 그렇죠.
0: 거니까
7: 네.
0: 통에 한번 보세요. 물건이 맞는지.
7: 맞아요. 밖에 가서 장착해서 유용하게 사용하세요.
6: 네, 잘 사용하세요. 네, 네.
7: 고맙습니다. 네.
0: 여기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재활용할 수 있고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 좀 우리도 공헌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4: 무더위에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여름김치. 그 맛을 위해 더위도 잊은 채 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쉬지 않고 이어지는 대형 트럭 행렬. 전국에서 김치 재료를 싣고 온 곳인데요. 탑을 쌓을 만큼 가져온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8: 해외에서 왔어요. 절임배추 한 4톤 싣고 왔어요.
4: 맛을 좌우하는 재료이기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공수해 오는데요.
9: 제주산 무예요. 오늘 이제 들어온 물량은 한 4톤 정도 입고가 됐고요.
4: 제철 맞은 재료도 있습니다.
10: 충남 예산에서 왔고요. 알타리 800kg하고 열무 700kg 왔습니다.
4: 이곳에서 만드는 김치 종류는 약 14가지, 양으로는 6톤입니다. 그 많은 양의 김치를 만드느라 직원들은 날마다 숨 돌릴 틈도 없이 고군분투 중인데요.
1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김치공장에서 양념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파트 업무를 하고 있는 임한순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알타리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입니다. 3단계에 맞춰서 세척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절임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척을 하기 위해서 거르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아주 싱싱하고 아주 절임도 아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죠? 여기는요, 지금 보쌈 라인이라 해서 보쌈 김치를 버무리고 있는 곳이거든요. 저희 양념은 멸치 생젯을 비롯해서 새우젓, 양파 12가지 정도 종류의 양념이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4: 오늘 첫 작업은 여름 대표 김치인 열무 물김치. 주재료인 열무 700kg은 일일이 손으로 옮겨야 하는데요. 예산에서 수확한 뒤 전처리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9: 열무입니다. 보시면 배가 엄청 단단한지도 확인을 하는 거고요.
4: 확실히 단단해 보이네요.
9: 이렇게 단단해야지 잘 절여집니다.
4: 상태 확인이 끝난 열무를 김치로 만들려면 절이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12: 아, 철일염. 네.
4: 국내산 철일염을 물에 녹여 염수를 만들어 사용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것이 염도 맞추기입니다.
12: 8도 정도 맞추고 있습니다.
4: 아삭한 식감이 특징인 열무김치. 절이는 것에 따라 김치 맛이 결정되기에 신경을 쏟고 있습니다.
9: 신선도를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절이는 작업을 직접 합니다.
4: 이때 물을 채워놓은 커다란 통을 열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700kg을 골고루 절이기 위한 방법이라는군요.
12: 1시간 반 정도 재고 있습니다.
4: 그 사이 양념실에서는 열무 물김치 양념 준비가 한창입니다.
11: 새로 국물 내려고 작업하고 있어요. 김치에 육수를 첨가해야 맛이 더 감칠맛이 나죠.
4: 일반 열무 김치와 다르게 국물이 있는 김치라 각별히 더 신경 쓰는 건데요. 번거롭지만 맛을 위해 매일 육수를 일일이 끓여서 사용합니다.

0: 뜨거운 육수통에서 김이 펄펄 나는 건더기를 건져내는 작업자. 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공들여 진하게 우러난 육수. 하지만 채 식히기 전에 다음 작업이 기다립니다.
1: 아, 양념 제조하는 겁니다.
2: 메시.
0: 김치 양념의 핵심 재료는 바로 직접 담근 매실청. 새콤달콤함이 입맛을 돋우는 비법이라는군요. 감칠맛을 위해 넣는 재료도 있습니다.
2: 멸치 액젓.
0: 멸치 액젓을 시작으로 새우젓과 생멸치 젓까지 젓갈 삼총사가 들어가는데요.
1: 전라도 김치는 젓갈이잖아요. 특이한 젓갈의 향을 내기 위해서는 생멸치젓도 들어가요. 생멸치는 맛이 완전히 풍미가 다르거든요.
0: 젓갈 삼총사를 파, 양파, 생강 등 채소와 함께 곱게 갈아줍니다. 여기에 톡 쏘는 매운맛을 지닌 청양고추도 더해주는데요.
1: 칼칼한 맛도 내고 청양고추를 하면 좀 매운맛이 나니까 김치가 더 맛있어요.
0: 김치 매운맛의 주연이 청양고추라면 주연은 단연 고춧가루. 모든 재료가 배합기 안에서 한데 어우러지자 비로소 우리가 아는 김치 양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마지막으로 김치 발효가 잘 되게 도와주는 이색 재료를 넣는데요.
1: 보리가 밥은 삭히는 역할을 하잖아요.
3: 삭히는 역할?
1: 네. 유산균도 발효하고 서울식은 밥을 안 넣는데 전라도 여기 김치는 밥을 첨가하잖아요.
0: 양념 색깔만 봐도 맛깔스럽네요. 드디어 열무 물김치를 담글 시간입니다. 먼저 아삭하게 잘 절여진 열무를 통에 넣고 이제 양념 차례인가 했더니 다른 걸 먼저 넣네요.
1: 육수.
3: 아, 아까 만들었던 육수요?
1: 네네.
0: 육수를 다 넣자마자 등장하는 건 채. 아하, 열무에 양념을 바로 넣지 않고 한번 걸러내려는 용도였군요.
3: 걸러서 이렇게 해주세요?
1: 이게 물김치인데 이런 거칠거칠한 그러니까 있으면 깔끔한 맛이 없잖아요.
3: 아, 그러네, 그러네.
1: 네, 그래서 국물맛만 내게 하고 이까기들은 걸러내는 거예요.
4: 네, 맛을 두 배로 내기 위해서.
0: 완성 같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1: 새우젓.
0: 마지막으로 채썬 당근, 양파, 무를 고명으로 올려줘야 합니다. 여러 작업자의 손길과 정성으로 완성한 열무 물김치. 아, 보기만 해도 시원한데요.
1: 이러면 이제 끝. 이게 이제 삭히면서 무의 시원한 맛도 우러나고 더 맛있어지는 거죠. 그게 맛있어 보이죠?
3: 네.
1: 여기 이제 국수만 말면 됩니다.
3: 아, 국수.
1: 열무 물김치.
3: 뭐 딴 거 필요 없이 그냥.
1: 네. 국수.
3: 국수만 삶아갖고.
1: 국수 한 사발. 후루룩.
0: 한 젓가락이면 잃었던 입맛도 돌아온다는군요. 잠시 후 쉬지 않고 다음 김치를 준비하는 작업자들. 지금부터는 체력과의 싸움입니다.
1: 김치에 싸가려고 지금 작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산더미같이 쌓인 무 껍질을 사람이 일일이 벗겨내야 하는데요. 4톤 정도 작업을 해야 하니 그 양이 만만치 않습니다.
1: 3개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아요.
0: 숙련된 작업자 5명이 매달려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1: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막 이렇게 색깔을 하니까 진짜 가볍고 쉽게 보는데 어깨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닦고 있는 것도 그렇고 대추보다 이 무 작업 더 힘든 것 같아요. 한 10년 했어요.
3: 아, 10년 정도 됐어요.
0: 담당 PD도 무 손질에 나서봅니다.
3: 네. 자, 준비 시작!
0: 시작과 동시에 무 손질에 들어가는 담당 PD와 작업자. 그런데 작업자가 순식간에 앞서 나갑니다. 매의 눈으로 빈틈없이 무 껍질을 벗겨나가더니 금세 승부의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1: 완벽.
3: 아, 완벽이요?
1: 완벽.
0: 담당 PD, 김치 공장에서는 일 못하겠네요.
1: 처음하신 네? 분치고는 네. 굉장히 잘 깎으시는 거예요.
0: 껍질을 벗겨낸 무 1000개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야 하는데요. 워낙 양이 많다.

0: 다 보니 이 과정만 기계의 힘을 빌립니다. 물을 천일염으로 하루 절이면 간이 배면서 수분이 빠져 꼬들꼬들한 식감이 됩니다. 여기에 물엿을 더해주는데요.
1: 각질 맛을 조금 더 살리고 윤기 있게 얘기해서
0: 이제 절인 물을 양념에 버무릴 차례입니다. 작업자의 손길로 1톤의 물을 버무리는데 이 작업이 1시간 30분 동안 쉼 없이 이어집니다. 같은 시간, 구내 식당에서는 점심 준비가 한창입니다.
2: 아, 여러분 직원분들 너무 더워서 보양식으로 열무국수하고요, 보쌈.
0: 더운 여름날 쉴 새 없이 일하는 작업자들을 위해 특선 메뉴가 준비됐습니다. 맛있는 보쌈 고기는 직원들 체력 보충용으로도 최고의 메뉴인데요. 김치 공장이다 보니 가장 후한 것이 김치 인심. 무채 보쌈 김치는 물론 열무 물김치로 만든 시원한 국수까지 식사 때마다 김치는 섭섭하지 않게 먹는다는군요. 오전 7시부터 작업을 시작해 5시간 만에 찾아온 휴식.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앉아서 쉴 수 있는 점심시간입니다. 오전 내내 힘을 쏟은지라 밥이 꿀맛인데요.
3: 일하고 배고프니까 먹으니까 맛있어요.
0: 잠시나마 보쌈과 열무국수를 먹으며 피로를 달래봅니다.
4: 맛있어요. 단맛은 덜하고 더 감칠맛이 있어요.
0: 직접 만들어 더 맛있다는 김치. 소중한 한 끼를 책임져주는 동시에 오후에 있을 작업을 버틸 힘이 되기도 합니다.
5: 여름에 힘 부끈부끈 섰네요.
0: 시원한 열무 국수 한 그릇에 잠시 허위도 있습니다.
4: 개운하고 여름철에 별미인데 맛있어요. 새콤하네요.
0: 점심시간이 끝나자마자 공장에 도착한 트럭 한 대. 이번엔 뭘 싣고 왔을까요?
6: 네, 이거는 조금만.
7: 덧산 갓입니다. 1톤이요.
0: 이 많은 갓으로 만들 건 갓김치입니다. 여름에 먹으면 열반찬 부럽지 않지만 만드는 과정은 상상 이상으로 고되다고 하는데요.
1: 소금물에 담궈놓고 매일 건질 때 되면 날씨가 더운 날에는 네. 눈이 엄청나게 따갑습니다. 남자들 군대 가면 화생방하는 것처럼 네. 눈물 콧물 많이 납니다. 지금 이게.
6: 그 정도예요?
1: 예, 눈물이 펑펑 납니다. 내일 한번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되나.
0: 갓 1톤은 커다란 수조에 넣고 염도 8%에 맞춘 염수에 밤새 절여줍니다. 다음 날 오전 7시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갓 상태부터 확인합니다. 이 정도면 잘 절여진 것이라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 김치 공장에서 가장 힘든 작업이 시작됩니다. 세척할수록 심상치 않은 분위기. 갑자기 고통을 호소하는 작업자. 대체 무슨 일일까요?
1: 특유의 독성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0: 세척을 하면 할수록 더 진하게 퍼지는 매운내. 인정사정 없이 들어온 갓의 매운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작업자들. 급기야 세척 작업을 중단하고 선풍기 앞에 섭니다. 결국 눈물을 보이네요.
3: 눈매미가 좀 쓰고갈래?
4: 괜찮아요.
0: 이쯤 되니 방독면까지 등장했습니다.
3: 지금은 이제 물량이 적어서 가스가 좀 덜 나오는데 물량 많은 때는 엄청 힘들고 가스가 많이 생겨가지고 지금 방독면을 다 지금 왼쪽으로 하나씩 구매했습니다.
6: 근데 많이 따갑긴 따갑더라고요.
3: 예, 많이 따갑고.
0: 그렇다고 일손을 놓을 순 없는 일. 갓의 매운 내를 참아가며 가까스로 세척을 마칩니다. 이제 양념을 넣을 차례. 관을 연결해주면 버무림 작업에 들어갑니다. 인기 김치 중 하나이다 보니 맛있게 만드는 노하우도

0: 생겼다는군요.
1: 그렇다 났다 그렇다 났다 여러 번 해줘야 네. 이게 골고루 잘 배합이 되고 흡수가 되니까.
0: 양념을 골고루 버무리려면 손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 갓에서 또다시 매운내가 올라옵니다.
2: 매워 죽겠어요.
0: 갓김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고난의 연속인데요.
3: 아침에 이쁘게 하고 오는데 네. 갓 비비고 나면 네. 말 그대로 엉망진창.
1: 근데 이 세상에 쉬운 돈벌이 있어요? 내가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친구들하고 차 한잔 할 수 있는 네. 용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0: 일하면서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과 자부심도 크답니다.
4: 일주일 정도 이게 숙성해가지고 익혀서 먹는 게 참 맛있습니다.
0: 작업자들이 정성과 노력을 쏟아 완성된 갓김치. 그 맛이 궁금합니다.
4: 저 여수 돌산갓이 네. 너무 맛있고 엄청 맵습니다, 지금.
5: 아, 맵다고요?
4: 네,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정리합시다.
0: 어느새 작업이 끝나가는데요. 매일 김치와 씨름하다 보니 이 시간이 되면 온몸이 양념투성입니다.
1: 냄새 배기죠. 퇴근하면은 네. 몸에서 김치 냄새가 난다.
0: 음식을 다루는 곳이라 만드는 것만큼 청소도 꼼꼼하게 신경 씁니다.
3: 설명서라 꼼꼼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힘들어요.
0: 마침내 길었던 하루가 끝났습니다.
2: 온몸이 뻐근하죠. 특정 짓을 할 수 없어. 온몸이 다 뻐근.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냐고?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죠. 나를 위해, 회사를 위해, 생각함을 위해.
1: 책임감. 제가 맡은 바 임무는 최선을 다해서 한다. 지금 매운물 김치 양념 제조하고
4: 있어요. 어. 아, 매운데, 이거.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그렇게 끈질긴 추격과 기다림 끝에
1: 와, 눈이 너무 깊어.
0: 우리는 야생을 만났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촬영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들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고 그 삶은 치열하며 때론 감동적이었죠. 야생을 찾아 우리 또한 야생이 되었던 200인. 그 뜨거운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산은 꽁꽁 얼어붙었지만 이 세상 어디에나 그들이 숨쉬고 있다는 걸 우리는 이제 압니다.
2: 오늘이 영하 17도라 그러더라고요.
1: 아우,
3: 내지하게 발설이다.
0: 관심만 가지면 꽤 자주 그들의 흔적을 볼 수 있죠.
1: 저 나무에도 흔적이 있고.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2: 아,
1: 네, 이럴 줄. 이럴 줄. 완전. 이 나무에서 이 진흙 목욕을 하고 완전 여기에. 야, 엄청나네. 이 큰 나무가 얼마나 비벼든지 나무가. 와. 여봐, 여봐, 여봐봐. 여봐, 멧돼지 털. 어? 멧돼지 털 있잖아요. 응.
4: 오, 털 있네요. 이제 털 잘 보시네요. 보여요? 네, 색깔, 털 끝에 색깔 다른 게 보이죠, 저거?
1: 지금 여기 멧돼지 털.
2: 갈라졌어요, 그쵸?
1: 어, 그치, 갈라. 여기 다 지금 멧돼지 털이.
0: 진흙 목욕을 좋아하는 멧돼지. 물이 흐르는 땅을 파서 목욕탕을 만듭니다. 한번 파두면 누구나 어느 계절이든 상관없이 이용하는 공중 목욕탕이죠.
1: 얘가 짬뽀쳐서 비비진 않을 거라고. 어? 굳이.
2: 네.
1: 그러니까 큰 게 여기서 훅훅훅 하면서 비빈다는 거죠.
4: 와.
0: 가려움은 물론 털에 붙은 진드기나 기생충을 털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1: 멧돼지가 정말 무섭더라고. 그 진짜 5m 앞에서 딱 봤는데, 쟤네가 마음먹고 밀고 들어오면은, 그 위력이 한 200kg 정도 되는 멧돼지가 돌진해오면 이거는 막을 방법이 없어요.
2: 그렇죠.
4: 우리가 관찰에 성공했던 멧돼지는 운이 좋게도 이제 멧돼지 무리여가지고 10마리가 넘었어요.
1: 예. 대가족이지, 대가족이.
4: 예, 대가족이죠. 가까이서, 그것도 거리를 주는 데에서 운 좋게 관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 김부재 씨가 얘기한 것처럼 가족 관계를 볼 수 있어서, 예, 그게 재밌었던 것 같고.
1: 돼지하면 좀 둔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먹을 것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어미는 절대로 먹을 것보다는 새끼들이 먹을 동안에 딱 경계 근무를 딱 서는 모습 볼 때, 엄마는 멧돼지든 어떤 멧돼지이기 전에 쟤는 엄마구나.
0: 멧돼지는 예민해서 경계심이 강합니다. 새끼들은 먹어도 좋다는 어미의 신호를 받고 나서야 먹이를 먹죠.
1: 저쪽에서 무슨 뭐 멧돼지가 나타났다 하지 갑자기 옆사람들 팍 해서 사라졌지. 개들은 왕 움직이면서 사라지지. 야, 이게 무슨 뭔 일이 벌어진 건가. 막 움직이는데도
0: 멧돼지

0: 출협 현장은 긴박했습니다. 엽사들은 야생만큼이나 날렵합니다.
1: 검사.
0: 촬영팀이 엽사들을 놓친 사이 엽사 두 명이 흥분한 멧돼지의 공격을 받은 아찔한 상황이 있었죠. 다쳤어요?
2: 조금이요, 조금.
3: 멧돼지 다치셨어요?
2: 네, 나도 다치고 카메라 찍다가
4: 물렸대요.
2: 나는 피했는데 저쪽 1차도 피해가지고 팔만 부딪혔는데 쟤는 여기서 이제 계속 촬영하고 있다가 저 총으로 촬영하고 있다가 덤보살이 못 피하면서 여기 살짝 물렸습니다.
0: 물렸어요?
2: 네, 살짝.
0: 그 멧돼지가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내려와서 인간 사이에 내려와서 막 도심을 달릴 때는 얘는 일찍 경험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닌 상태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돌아가지도 못하고 그 안에서 막 그 모습 보면서 참 좀 마음이 또 안타깝기도 하더라고요.
5: 유해 야성 동물로 지정이 돼서 수렵기가 뭐 민가에 피해를 끼치면은 바로 사살이 되고
6: 또 피해주는 애들 또 있잖아요.
0: 살쾡이. 가축. 살쾡이, 네. 살쾡이.
7: 어제 저녁에는 이쪽 닭장을 들고 친 건데 네. 이게 잡아놓은 거예요.
0: 아,
7: 이거.
8: 거의 먹지를 안 했어요.
0: 아, 그냥 네. 일단 오대산 자락의 삼삼 마을은 겨우내 살쾡이와 전쟁 중이었죠.
7: 크게 상처도 안 했고 얘네들이 다 잡아놔요, 그냥.
0: 이 살쾡이 한 마리가 들어가면. 닭들이 물려서 죽는 경우 있지만 닭들이 놀래서 자기들끼리 막 물려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부딪히고 자기들끼리 깔아뭉기고 한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그래서 죽는 닭들이 엄청 많아.
5: 아, 그래요?
0: 응? 살쾡이는 밤마다 닭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매일 밤 닭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6: 새벽 3시 반에 까지 안 들어오니까 정말로 미치겠는 거예요, 이건. 네. 100%. 근데 3일 연속 들어왔다고 해서 연락에 제보를 받고 내려와서, 아, 이게 100%다. 그러고 와서 카메라를 쭉 다놓으니까 안 오는 거예요.
0: 네. 나한테 그랬거든요. 살쾡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닭장 곳곳에 20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었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밤을 지나 새벽이 오도록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아무 일도. 나한테 장담을 했거든요. 살쾡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아주 살쾡이의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하고 근데 1시간, 2시간 새벽 때 되는데 아 얼굴이 이렇게 당황한 모습으로 서치 들고 이렇게 다가 아 살쾡이 살쾡이 아 얘 안 나타나요. 아 왜 안 나타나지? 가서 봐. 살쾡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다큐멘터리 닭큐멘터리 이거 아 야생동물은 50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 닭큐멘터리 너무 힘들어요. 아 어쩜 한 달 뒤에 다시 농장을 찾아갔죠.
7: 지금 이 닭은 그냥 물어만 놓은 거고 여기 이 닭도 뺏겨갖고 목만 잘라먹고 갖고 그게 지금 이쪽으로 밤새도록 여기를 뚫어가지고 철조망을 뚫고서 넘어 들어온 거예요 일로.
0: 아니 철망을 뚫은
7: 네,
0: 거예요?
7: 네 철망을 이걸 뚫은 거예요 지금.
6: 나도 그 현장을 가봤죠. 가보니까 이건 창문이다. 본인이 뚫어놓은 산 쪽이야 알아서 들어오기도 은평패가 좋고 그리고 세 마리를 잡아놓은 거 한 달 안 먹고 왔으니까 와 이거는 이제 100%다 이거. 네, 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또 수많은 카메라를 또 달았죠. 네.
0: 이번엔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농장 안팎으로 관찰 카메라 30대를 설치했죠. 그날 밤 녀석이 정말 나타났습니다.
4: 우리의 예상대로 전날 뚫어놓은 구멍을 진입로로 삼았죠. 낌새를 눈치챈 닭들이 숨었지만 살쾡이의 레이더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8: 뭐?
9: 지금 또,
8: 또 있어.
9: 두 마리네.
8: 아, 또 있어.
9: 예, 예.
8: 와, 살쾡이 또 있어.
10: 얘 이거 두 마리가 다 죽은 거 아니야?
4: 닭장 안에 있는 녀석은 사냥에 성공했습니다.
8: 어, 저 잡았어. 아, 닭 잡았었다.
9: 네, 목, 네, 목, 목이죠. 목, 목을 보십니다. 압력을, 송곳니를 박아가지고 질식할 때까지 지그시 누르고 있는 거죠.
8: 와, 지금 물고가. 큰가 본데요? 어, 또, 아, 그걸 물고 올라가네. 지금 지체를 못했잖아요, 지금 한 마리를.
10: 이쪽으로 갖고 나가야 되는데.
8: 지금 나가지 못하죠. 덩치가 크기 때문에.
4: 이때 돌발 상황이 발생합니다.
8: 어, 지금.
10: 그, 그 뒤로 다 물고 나가는 쪽으로 한 마리가 또 가는데?
4: 나가려다 흠찐 놀라는 살쾡이. 두 야생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충돌이 불가피한 상황. 안에 있던 살쾡이가 등을 보입니다.
8: 정수 보니까 얘가 놓고. 어우, 지금 등 뛰었어.
4: 두 야생은 초면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지난 언젠가 기선제압에 이미 성공한 듯한 이 녀석. 오늘은 눈빛 하나로 먹잇감을 가로챕니다.
8: 어디? 어, 뺐어.
6: 거기에서 이제 농장 주인인 구강석 씨는 그 살쾡이가 와서 닭을 잡고 해도 살쾡이를 그렇게 미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찍는다 그랬을 때, 우리가 찍는다 그랬을 때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게 어디로 들어오고 어디에 나타났다 알려줘요. 네. 그리고 같이 그걸 즐겨요. 살쾡이가 와가지고 본인이 소중하게 길러놓은 닭을 잡을 때 짜릿함을 느껴. 우와, 잡았어! 뭐 이렇게.
8: 들어왔어.
11: 그분은 다큐 찍을 때 다큐 찍는 분으로 변하더라고. 그분도 자기 닭인지 모르는 거야. 자기가 한참 닭이 이렇게 살쾡이한테 당하고 나서야, 아이고 뭐니, 내 닭이 죽었네. 이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살쾡이에게 추운 겨울에 살쾡이가 먹이가 없어서 내려올 때 어느 정도는 살쾡이 몫을 어느 정도는 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기생나무구나. 기생 식물이네.
4: 그들의 집은 눈 덮인 이 산속에 있죠.
6: 경사리 옆에 청산호 둥지 있어요.
11: 아, 저기?
6: 네.
11: 아, 야.
6: 저희, 부화째에, 아, 육화째 성성호 둥지, 아, 보셨잖아요.
11: 그러니까. 청소모를 하면서 청소모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기 전에는 그냥
5: 위에 야생동물?
11: 위에 야생동물이다. 뭘 다람쥐도 잡아먹고 뭔가 좀 나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쁘다라고 생각한 내가 나쁜 거야.
4: 숲의 저축왕 청설모. 밤, 잣, 호두, 상수리 등 주로 나무의 종자를 먹는 청설모는 가을에 열매가 연글면 부지런히 주워다 저장을 하죠. 주로 나무 밑에 2, 3cm 깊이로 흙을 파고 먹이를 묻은 뒤 꾹꾹 눌러 감춥니다. 이 곡간을 귀신같이 알아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까치죠.

0: 청설모가 먹이를 묻고 가면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들어 뒤집니다. 못 말리는 얌체죠.
1: 그리고 잣 까는 기술이
2: 머신이죠, 머신.
1: 예. 아, 대단해. 네. 마치 무슨 뭐 이 무슨 탈곡기 가지고 별을 네. 이렇게 예? 뭐
2: 머신이에요, 진짜 기계 같이.
1: 아, 기계처럼 까더라고.
0: 우리는 숲속에 시시켈을 열기도 했었죠. 밤, 잣, 가래를 푸짐하게 차려놓고 어떤 먹이를 가장 좋아하나 눈앞에서 확인했습니다.
3: 아, 지금 청설모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예, 보시죠. 어떤 거를 먼저. 잣을 먹네, 잣을. 예. 바로 먹네, 거기서. 예,
4: 잣을 저기서 예, 먹고 있어요.
3: 잣을 바로 거기서 먹고 있네요.
1: 와, 움직이지 않고.
3: 예.
0: 잣은 지방이 많고 까기도 편해 청설모가 가장 좋아합니다. 유독 발달된 앞니로 껍질을 톡 까서 구석구석 야무지게 훑어먹죠.
2: 그래서 사람들은 숲에 가서 자세히 관찰을 안 하다 보니까 청설모는 여기저기 많을 거야 했었는데 정말로 개체수가 엄청나게 줄었어요. 어떤 이제 야생동물 연구하시는 분은 소나무 솔잎 해파리 때, 아, 솔잎파리 때문에 그 수감주사를 놓잖아요. 그게 굉장한 맹독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청설모가 추러먹는 게 숲에서는 잣이 아니라 솔방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유전자 계통에 아마 정자수가 줄었거나, 네.
1: 아니, 문제가 생겼다.
2: 네, 이렇게 추정을 하시는 분들이,
1: 예. 있다는 거예요. 청설모를 공격하는 대표적인 천적이 뭐예요?
2: 천적은 이제 그 숲에서 주로 활동하는 참매가 있고요. 참매도 있고.
1: 참매가 있고.
2: 담비가 있죠.
1: 담비. 네. 담비. 아, 담비는 청설모만큼이나 나무에서 잘 타기 때문에 담비가. 그리고 담비가 의외로 그 육식성이 강해서 그 웬만한 고라니 정도 자기보다 뭐 한 두 배 정도 이상 되는 동물도 이렇게 잡아서 공격해서 먹고 그러는 거니까.
2: 네, 협동 공격을 하거든요.
1: 네. 네.
0: 집단 생활을 하는 담비는 사냥도 함께 합니다. 보통 두 마리 이상이 사방에서 달려들어 먹잇감을 한 곳으로 몰아잡죠. 몸길이 50cm 내외로 덩치는 그리 크지 않지만 나무를 잘 타고 달리기도 잘해 사냥 능력이 뛰어납니다. 살쾡이와 함께 우리나라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로 자기 몸무게의 3배 이상 되는 고라니도 능숙하게 사냥합니다.
1: 그 색깔이 또 너무나 멋있어서 네. 색깔이 야생동물에서 나오는 그 색깔 치고는 지나치게 화려한 거죠.
5: 네.
1: 아, 그러니까 담비는 그 움직임 같은 경우도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아, 진짜 멋쟁이인 것 같아요. 멋쟁이. 야생동물의 에, 멋.
2: 네.
1: 예, 나무 타기의 명수. 그리고 뭐, 진짜 뭐, 보기 정말 힘든.
2: 네.
1: 네.
2: 또 미식가죠.
0: 잡식성인 담비는 산에서 나는 열매도 좋아합니다. 철따라, 벗지, 오디, 으름, 다래 같은 제철 과일을 따서 먹죠. 추운 날에도 열매가 남아있는 감은 겨울철 별식입니다. 단맛을 워낙 좋아해서 밀고 꿀게 라고 불리우기도 합니다.

0: 국악이 발달한 담비는 사람들이 산속에 놓은 벌통을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한 번 그 냄새를 맡고 나면 그냥은 못 지나치죠. 집요하게 들여다보다 마침내 벌집 한 판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은 꿀 같은 달콤한 하루가 되겠네요.
1: 담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달가성검 촬영한다고 저희가 카메라 이제 한 20대 가까이 센서 카메라를 지리산에 네. 설치를 해놓고 한 달 정도 관찰해보니까 담비가 찍혔잖아요.
0: 맞아요. 그때 내가 얼마나 놀랬다고요.
2: 뭐야, 담비 아니야?
3: 아니, 되게 나무를 타는 게 되게 멋있게 찍혔더라고요. 너무 예쁘더라고요.
4: 그 담비를 하면서 네. 그 고라니가 죽어 있는 곳에다가 센서 카메라를 달았었는데 담비는 안 찍히고 사캥이만 계속 찍혔다고 그러더라고요.
0: 살쾡이가 턱하니 고라니를 차지하고 있으니 담비가 올 리가 있나요? 눈치 없는 살쾡이 때문에 담비 촬영에 애를 먹었습니다.
4: 네, 살쾡이 이놈은 우리한테 왔으면은 엄청난 대접을 받았을 텐데. 그렇죠. 담비 팀에서 그렇게 지켜가지고.
1: 그러니까 곰을 찍으려고 그러면 담비가 지키고, 담비를 찍으려고 그러면 살쾡이가
0: 살쾡이 지키고.
1: 살쾡이를 찍으려고 하면 수달이 찍히지 않았어요?
4: 맞아요.
0: 네. 그러니까.
4: 네, 천수만에서. 네.
0: 그거 참 희한한 일이에요.
4: 맞아요. 네. 네.
0: 뜻밖의 수달도 물론 반갑긴 했었죠. 멧돼지를 촬영하러 태백산에 갔을 땐 일부러 찾으려면 그렇게 안 보이던 오소리 굴이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3: 오소리, 그 우리 센서캠 충주에 설치한 거에 네. 오소리가 동면 들어가러 준비하는 거 보셨나요, 혹시? 근데 지금 걔는 지금 이제 동면 중이거든요, 지금도. 네. 걔, 그 형님이 설치하신 거 보면은 낙엽들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끌어서 그 굴 속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찍혔어요.
0: 겨운에 덮을 낙엽 이불을 소중하게 끌어안고 들어가는 오소리. 동면굴 반경 10m 이내의 낙엽을 다 끌어모으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 장면이 이렇게 생생하게 촬영된 건 참 드문 일이었죠.
4: 숲속에 숲에 있는 족제비 동물이 담비거든요. 네. 근데 담비가 수달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어요.
0: 모습이.
4: 네네네. 좀 이렇게 길고 족제비가 보더니까 다 그 모양 그런 모양이거든요. 네.
0: 그 수달도 정말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 봄 여름 시즌에 그 수달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막 하루 종일 쫓아다니다가
4: 제가 연대시랑 같이 다녔어요.
0: 네. 우리 저 교석 PD가 이렇게 하루 종일 다녀가지고 2초 봤잖아요. 2초.
4: 네.
0: 예.
4: 2, 3초 정도.
0: 2, 3초 봤잖아요. 네.
5: 이런데 수달이었어요?
0: 작년 봄 제작진을 참 힘들게 했던 야생이 바로 수달이었습니다.
6: 수달 발자국.
5: 그럼 이거는 얼마 안 된 거겠네.
6: 저런 바위 같은데 네. 뒤편에가 지금은 밝으니까 저쪽으로 숨어가지고 잘 있을 가능성이 높다.
0: 정확히 7초. 7초 봤습니다. 7초.
4: 그 여름에 수달이 새끼를 하고 있을 때는 굉장히 예민해져가지고 네. 잘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수달의 촬영에 최적기는 겨울이에요.
0: 네.
4: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많이 찍을 수도 있었고.
0: 그걸 알았으면 여름에 수달 찍겠다는 생각을 안 했을 텐데.
4: 그러게 미쳤죠.
7: 구차하네요.
0: 참 변명해요. 이게 뭐냐면 그 강에서 진짜 수달이 쫙 나타났다가 그리고 고기도 잡아먹고 딱 쉬면서 쭉 마치 수달이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나 찍으러 왔어?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줄게 라는 느낌으로 쫙.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났던 수달.

0: 그들은 지리산 자락의 강에서 여러 마리가 어울려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강 곳곳에 위치한 바위가 이들의 쉼터. 넓고 평평해 몸을 말리기 쉬운 데다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안성맞춤인 공간입니다. 멸종 위기의 수달이지만 자연의 품 안에서 평화로운 모습을 볼 수 있어 흐뭇한 경험이었죠.
1: 그 배 안에 이제 선실에서 이렇게 밖에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쳐다보나 이렇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보는 게 마치 선장이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 장면 엄청 귀엽더라고요.
0: 거제도의 수달은 사람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항구 주변을 활보한다는 이 녀석들은 밤이면 어부의 고기통에 손을 댑니다.

0: 그 맛에 전덕꾸러기 취급을 받으면서도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1: 뚜껑까지도 탁 열어서
0: 그 뚝 거기에 뭐 고기인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후각이 대단한 거죠.
2: 야생의 삶은 살아남기 위해 먹고 먹히는 과정입니다. 먹어야 산다는 생명체 본연의 욕망에 충실한 각자의 투쟁이기도 하죠.
3: 얘를 좋지 눈이 다 깨작깨질한데. 아이고 배고파.
2: 우리도 야생의 일부로서 먹고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4: 얼마나 한다?
5: 예, 괜찮은데.
6: 이게 굽만 좀 촉촉하네요.
2: 그 어떤 악재 속에서도 밥을 구했고 열심히 날랐습니다.
7: 덮밥을 해오려니까 살이면 어떻게 보라고. 끓여야 되는구나.
2: 별의별 식량이 다 동원됐죠.
5: 지금 밥을 하는 정도네.
7: 예.
2: 한치 아픔 몰라도 밥을 먹을 때만큼은 행복했습니다.
8: 이렇게 그 뭐야 전투식량 먹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수증기가 차가지고 네.
0: 그 안에 전투식량
9: 이거에 약간 밀폐된 구조처럼 돼 있어가지고 약간 연기가 많이 나가지고 모락모락 나서
0: 그래서 이 화면 보니까 공간이 요만한데 거기에 연기가 막 나는데 그래도 저 혼자 먹었으면 슬펐을 거예요. 전투식량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
8: 저희 집에 한 20개인데 갖다 드릴까요?
0: 아, 그 드세요. 그러니까 그 귀한 걸 왜 날 줘요? 이렇게 산 속에서 이렇게 불을 사용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도 좀 있어서 그래도 맛있게 먹었어요.
2: 하늘에서도 야생을 만났었죠. 몽골에서 3,000km를 날아온 독수리는 특히 압도적이었습니다.
0: 와, 저렇게 큰 게 나르는구나. 정말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독수리한테.
8: 한 2m가 되니까, 날개 길이가.
9: 2m 중에 제일 크죠.
2: 몸 길이 1m, 날개 길이 3m에 이르는 대형 조류 독수리. 전 세계에 있는 독수리 2만 마리 중 약 2천 마리가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납니다.

0: 사실 도풀이는 이제 벌처라고 해서 청소부, 죽은 사체를 먹는 청소부여서 외국에서는 이제 영어로는 이글이랑 벌처를 확연하게 구별이 되는데 한국말에서는 검도풀이랑 도풀이. 이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들이 헷갈려서
1: 헷갈려.
0: 사람들이 이렇게 탁 사장에서 대화발치는 그 개체랑 그 종이랑 헷갈려 하니까 그거에 대해 이제 청소부로서의 모습과 청소부로서의 역할을 잘 보여주자.
2: 사냥을 못하는 독수리가 우리나라에 오는 건 먹이 때문입니다. 20년 전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먹이를 주기 시작하자 약하고 어린 독수리들이 우리나라를 찾아왔습니다.
0: 독수리 박제를 저희가 빌려가지고 거기 국진 선배님이 이제 액션 카메라 설치를 했고 또 다음에는 흑 모양으로 위장을 한 흑캠을 준비했죠. 흑캠, 흑카메라. 그래서 그거를 고라니 사체를 놔두고 로드큐된 고라니 사체를 놔두고 그 앞에 두 개를 설치를 했는데 뭐 난리도 아니었어요
2: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독수리를 가까이에서 촬영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카메라를 단 독수리 모형을 준비했죠. 카메라에 흙을 덮어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독수리들의 식사 시간. 먹이 경쟁이 치열해지자 위장 카메라가 발에 채입니다. 급기야 들통까지 나고 말았습니다. 먹는 거 아니거든? 결국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0: 자기랑 똑같이 생겼으니까, 크기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보다가, 부리를 이렇게 탁 건드려요.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인사. 딱. 근데, 한 5초 지났는데 반응이 없어. 그러니까 탈 피다가, 갑자기, 이렇게 막 잡아보더니 막 뜯는 거예요.
3: 진짜?
0: 예.
3: 또 죽은 줄 알고?
2: 마지막 보루였던 독수리 모형 카메라. 한 녀석이 다정하게 뽀뽀를 하는 것 싶더니 물어뜯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근접 촬영 2종 세트는 결국 이렇게 쓸수 없게 됐습니다.
0: 멧돼지 편에는 제가 구한 모형이 조금 컸어요, 약간. 그리고 그러니까 멧돼지들이 그 모형을 보고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가까이 오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좀더 들였으면 애들이 적응을 해서 왔을 것 같은데 우리 단기간에 하다 보니까 한 7m, 8m까지는 왔는데 그 앞으로까지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실패해서 또 통편집이 됐죠.
2: 매해 겨울, 울산을 찾아오는 10만 마리 때까마귀 떼의 장관도 담았었죠. 이때도 아찔한 실패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때까마귀의 군무를 새의 시선으로 촬영하기 위해 우리는 사다리차를 타고 상공으로 오르기로 했습니다. 새들이 놀라지 않도록 무려 1시간에 걸쳐 위장막도 설치했죠.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0: 이미 때까마귀들은 모이기 시작했어요. 5시 한 7분 정도 됐어요. 이거 보여. 그래서 이제, 자, 이제 올라갑시다! 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3: 사다리차가 안 움직여.
2: 추운 날씨 타셨을까요? 사다리차가 꿈쩍을 안 합니다.
3: 그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애초에 안 올라갔잖아요. 올려놓고 안 움직이면.
0: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3: 끔찍하더라고요.
2: 결국 다음날, 제 도전 끝에 40m 상공에서 때까마귀 떼를 맞을 수 있었죠. 처음 계획보다 10m 더 올라간 높이였습니다.
3: 잠자로 들어가는 시간이 딱 10분밖에 안 돼요. 10만 마리가 모여가지고 일사불란의 공지. 야, 그거 잊을 수가 없어요. 네.
2: 작은 몸집, 약하기 때문에 날개를 맞대야 했던 약자들의 절실함이 만들어낸 자연의 질서. 그것은 경이로움을 넘어 숙연함으로 평생 잊지 못할 장관이 됐습니다.
1: 그 지금의 저기 이제 촬영하고 계신 이창열 감독님이 보름 동안이나 거기서 매일 빠짐없이 찍었어요. 매일 빠짐없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국진영님이랑 딱 가서 이제 촬영한 당일, 네. 안 보였잖아요.
3: 보름 동안 지금 내가 촬영 들어가니까 누수리가 사냥을 안 해.
2: 10월부터 단 한 달만 우리나라에 머무는 철새 물수리. 남대천의 물수리를 찍기 위해 우리는 강 한가운데서 잠복을 했었죠.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죠. 보름 동안 내내 보였다던 물수리가 이날만 아무리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 그래, 첫날은 그럴 수 있겠다. 둘째 날은 틀림없다, 이건. 왜냐면 쟤도 배고플 테니까, 다음날은. 그래서 다음날은 꼭 될 거야 하고, 네, 또 앉았죠, 그 자리에. 네.
3: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이제 물수리를 못 봤어요.
1: 수리수리 물수리와라고.
3: 아, 바다에.
1: 예, 저기, 물수리가 사냥한 장면을 근접 촬영을 하기 위해서 배에다가 카메라를 다섯 대를 달았었거든요. 네.
2: 방송에는 소개되지 못했지만 수리수리 물수리 오는 제작팀의 야심작이었죠. 물수리가 나타나면 아주 가까이서 사냥하는 그 순간을 수중까지 입체적으로 담아낼 계획이었습니다.
3: 아, 그 물수리가 물수리를 위해서 제작했네. 물수리가 안 나타나.
1: 네. 네. 그래서 마음이 엄청 아팠어요.
2: 8일 후 우리는 포항 형산강으로 갔습니다.
4: 오, 왔어.
2: 그곳에서 마침내 물수리를 볼 수 있었죠.
4: 들어간다. 오! 야, 잡았어. 이야.
2: 상공에서 비행하다가 목표물을 발견하면 최대 시속 130km로 수지 강화하는 물수리. 100m 상공에서도 사냥감을 알아보는 탁월한 시력을 갖고 있죠.

오직 물고기만을 노려 물고기 킬러라고도 불립니다. 바람의 역, 네. 역방향을 딱 찍었다가 쭉 한 바퀴 돌다가 쭉 그래서 눈도 물새기처럼 생겼죠. 그때가 늦게 타고 쭉 해서 쭉 찍어서 이 사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물소리가 고기를 그 차서 나가는 거는 전투기가 미사일을 날고 가듯이 예, 이런 거죠. 예. 물고기는 얼마나 황당한가. 물고기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해서 갑자기 자기가 물속에 있던 애가 갑자기 하늘을 날고 있으니 물고기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하늘에서 물속까지 때로는 잠수도 불사하는 사냥꾼. 갈고리 모양의 발톱에 한번 걸리면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물고기 폭격기, 물수리였습니다. 지난 봄, 새싹이 돋을 때 시작됐던 우리의 여정은

0: 낙엽이 지고 눈이 쌓여가는 동안 계속됐습니다. 위험한 순간도 많았죠.
1: 너무 이게 가파른 데여가지고. 근데 국립공원관리공단 종보건 기술원 팀도 거기에 동면굴포에 동면하고 있는 곰이 그 1년 전에 있다는 걸 알고 1년 전에 갔다가 거기 접근을 못한 거예요. 너무 가팔라서 접근이 쉽지는 않은데 앞에서라도 보여주려고 했는데 지리산이 워낙 산세가 가파르다 보니까 갑자기 우리 국진 선배님이 다치는 불의의 사고가 있었죠.
0: 곰처럼 네 발로 기어야만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발을 한번 헛디자 돌이킬 수 없었죠.
2: 정강이 큰일 났겠네.
3: 이게 진짜 산세가 얼마나 험한지.
0: 느낌이 난 그 순간이 뭐냐면 여기서 다리가 부러졌으면 우리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올라온 공간이. 여기서 다리가 부러지면은 이 내려갈 방법이 큰일. 여기 올라오는데도 거의 네 발로 해가지고 막 70도, 80도로 올라왔는데 다리가 부러지면 이걸 어떻게 내려가야 되냐 생각했는데 다행히 다리가 안 부러지고 여기가 이제 다행히 부러지지 않아가지고 내려와가지고 딱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피야. 이 상처가 여기 한 달 같습니다. 한 달 정도 상처가.
1: 아, 예.
0: 그 좀 얘기가 사람 다치고 심각한 얘기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얘기를 듣고 그래야 되는 거죠. 아, 네, 참나. 아, 저. 아, 네, 참. 아니, 뭐야. 참, 물어봐야 될 게 뭔데? 이거 절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아, 나 이거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면서도 눈만 계속 뜨고 뭐를 이거 생각하는 거 맞죠?
1: 귀신이네요.
0: 아니.
4: 예, 찍혀요.
0: 찍혀요?
4: 예.
2: 이렇게 있다가
4: 잘 나올 것 같아요.
0: 고생은 했지만 보람도 있었습니다. 곰을 찍기 위한 센서캠 중 두 대는 제가 위치를 잡아 설치했는데요.
2: 네. 오! 아니, 다람쥐. 다람쥐죠? 네. 어? 뭐죠? 어? 어, 뭐지?
0: 10번 시도해도 한 번 성공하기 어렵다는 곰 촬영에 성공한 겁니다.
2: 지리산에서.
1: 아니, 그 진짜, 진짜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 우리나라 이제 곰을 연구하는 팀이 한 팀이 있잖아요. 곰 보건팀. 거기서도 엄청 놀라더라고요.
0: 내가 곰이다. 난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일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다가 센서캠을 딱, 그 제가 확신한 거죠. 아무리 곰이 직접 힘들다 그래도 여기입니다. 내가 단언하지 않았어요?
1: 단언했어요.
0: 단언했죠. 네. 찍혔단 말이죠.
5: 들어보니까 완전 운빨이네요.
0: 곰 촬영에선 운이 괜찮았습니다. 바위더미를 집요하게 파헤치는 곰. 구멍에선 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벌이 아무리 공격을 해도 곰의 집념을 막지 못합니다. 녀석이 누린 것은 석청. 사람도 먹기 힘든 귀한 꿀이죠. 단맛을 좋아하는 반달가슴곰은 꿀을 특히 좋아해서 아주 작은 벌의 날개 소리만 듣고도 꿀을 찾아 나설 정도입니다.
6: 다큐멘터리는 1%의 확률을 갖고 도전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라고 그랬잖아요. 1%의 가능성만 있으면 우리는 촬영을 한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진짜 위험했던 촬영이 산양 촬영이었어요.
0: 산양이 사는 곳은 삼비탈 낭떠러지 위입니다. 주로 해발 600m 이상 암벽지대에

0: 타버린 데다 미끄러워서 직립보행이란 불가능했죠.
1: 야생에서는 네 발자국 생각해요. 네 발.
2: 맞아요.
1: 예, 우리가 두 발자국 생각하면
0: 이럴 때 인간이란 참 별게 아니구나 느끼게 되는데요. 사냥은 다릅니다. 비탈길을 펄쩍펄쩍 뛰고 마치 평지처럼 자유자재로 오르내립니다. 사냥이 이런 곳에 사는 이유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3: 사실은 이제는 사냥이 거기 안 살아도 되거든요.
0: 네.
3: 호랑이 표범이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늑대도 없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내려와도 되는데 내려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도 되거든요. 그 습성을 못 버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0: 그 험한 길을 더듬어 가장 극한 지대에 산다는 사냥을 만났습니다. 200만 년 전 모습이 그대로여서 살아있는 화석이라 불리우는 야생. 멸종의 위기를 딛고 이 땅에 숨쉬고 있는 자연의 얼굴이었습니다.
4: 생태 초보의 컨셉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생태 사실은 중급이에요? 고급이에요? 어느 정도 되신 것 같아요?
1: 지금은 사실 그 전문가분들이 고급이고 뭐 중급은 된다고 봐야지 나도 이제.
3: 일반 사람들보다는 훨씬 많은 정보를 알고 있죠.
1: 야생동물을 완벽하게 한다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3: 네.
1: 알아가는 과정인데 와 우리는 다 한다고 생각하지만 꽤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1% 1% 알아가는 과정 같아요.
0: 처음엔 야생을 찾기 위해 먼 곳으로 떠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관심을 가질수록 그것은 멀지 않은 곳에 있었죠. 사는 곳은 달라도 먹고 자고 사랑하고 싶은 욕망은 우리와 같았습니다. 그 숙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래서 우리는 모두 야생입니다.
1: 정말 이 상황에서 살 수 있어? 이 먹이가 없는 곳에서 이 상황에서? 근데 살고 있더란 말이죠. 잘 버텨라. 그리고 이 추위에서도 제발 잘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잘 버티고 잘 살아. 곧 봄이 오니까.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었나? 아니면 약해서인가?
5: 메인캠 하나 둘
3: 셋
1: 진짜요.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산입니다.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대행사에서 체험 마케팅을 주업으로 35년 넘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력의 마지막 3년 동안은 삼성의 남녀 프로농구단의 단장직을 역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프로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이세돌 바둑기사, 박세리 골프선수,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프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2010년 제일기획이 모든 직원을 갑자기 프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현재에는 국내 여러 기업에서 프로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구성원 하나하나가 자기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으면 하는 아마 그런 조직의 바람이 담긴 변화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프로란 무엇일까요? 프로는 잘 아시겠지만 프로페셔널이라는 영어 단어의 줄임말입니다. 특정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인 역량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시대별로 프로의 의미는 계속 변화해 온 것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는 사람들 앞에 서서 진지하고 근엄하게 공식적인 선언을 하는 사람들을 프로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프로는 정치인이나 법률가, 종교인이었습니다. 중세 때에는 길드라고 불리는 수공업자들의 조합에 속한 전문적인 기술자를 의미했다고 하고요. 18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에 따른 분업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직업이란 개념이 생겼습니다. 당시의 프로는 전문 직업인을 의미하였고 일에 대한 보상이라는 개념도 생겼다고 합니다. 산업이 고도화되면서 직업은 계속 확대되었고 한때 취미나 영으로 즐기던 스포츠 예술 분야까지도 전문 직업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스포츠가 전문 직업으로 자리 잡게 된 과정을 살펴보면 오늘날 프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8세기까지만 해도 스포츠는 귀족들의 순수한 즐거움과 개인의 관심으로 하는 고급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하지만 19세기에 들어서서 스포츠 경쟁이 활성화되고 상금이 지급되면서 노동자 계급에서 생계를 위해 운동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직업으로서 스포츠 활동을 하는 프로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스포츠 창시자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아마추어들은 이런 사람들을 오직 돈을 쫓으며 승리에 연연하기 때문에 매우 못마땅해했다고 합니다. 한때 왜 이래 아마추어같이 이런 유행어가 있었죠. 상대방을 무시하면서 조롱하던 말인데 아마 이 말을 19세기 귀족들이 한다면 왜 이래 프로같이 이렇게 했을 겁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것이죠. 그런데요, 최근의 디지털 혁명은 프로의 의미를 또 다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디지털 혁명으로 직장과 집의 경계, 직업과 취미의 경계가 흐릿해지고 일하는 시간의 의미가 달라지면서 프로의 세상은 더욱 확장되고 있습니다. 꾼, 마니아, 덕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살짝 애매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왜 저렇게 열심히 하나 하면서 그 특별함은 인정하지만 약간은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이런 사람들까지도 다 프로라고 불리는 세상이 됐습니다. 바야흐로 프로 전성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특정 직업을 넘어서 무언가를 진심을 가지고 특출하게 잘하면 모두 프로라고 부릅니다. 프로의 범위가 워낙 넓어져서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높은 보상과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프로가 되길 원합니다. 반면에 프로가 되기 위한 험난한 과정을 포기하고 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할 거야 하면서 아마추어

아마추어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마추어를 안주하며 살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이 너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의 방향을 전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하면 자신의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내일의 세상을 당당히 마주하는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프로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갖춰야 할 필수 자격이 되었습니다. 직업인은 물론이고 학생이든 전업주부든 은퇴자든 모두 다 프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시대의 진정한 프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일의 깊이도 있어야 되지만 일에 대한 태도, 일을 하는 방식, 세상을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모두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워라밸이라는 단어가 유행한 지꽤 오래입니다. 특히 MZ 세대들이 꽤 중요하게 여기죠. 일과 삶의 밸런스라는 이 말은 이제 유행을 넘어서 직장인들이 일과 직장을 선택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런 추세에 따라 2018년부터는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었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이니 좋은 제도임에는 분명합니다.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세상은 점점 더 그런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프로 스포츠 분야는 태생적으로 그런 구분을 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스포츠 경기는 그 특성상 일반인들의 여가 시간에 주로 진행됩니다. 프로 농구의 경우 평일에는 저녁 7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후 시간에 경기가 시작합니다. 추석이나 성탄절, 설날 등 공휴일에도 경기는 쉬질 않습니다.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고요. 경기가 있는 날과 없는 날. 시즌과 비시즌에 따라 모두 다른 일정표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래서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매일의 근무 시간을 따지지 않습니다. 시간을 따져서 일과 삶을 구분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도 평범한 직장이었지만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10여 년전 한참 일복이 터지던 시절에 저의 평균 퇴근 시간은 거의 자정이 넘어서였습니다. 힘들었지만 칭찬받은 고래처럼 춤추며 일을 즐겼습니다. 제가 라떼를 시전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돌이켜보면 그때가 직장 생활 중 가장 보람있고 크게 성장했던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많은 분이 야, 일과 삶의 조화라는 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호하는 일과 삶의 조화를 찾는 방법은 인생 전반에 걸친 일과 삶의 탄력균형제입니다. 일과 삶의 탄력균형제란 단순히 매일의 근무 시간을 따지지 않고 인생의 시점에 따라 일과 삶의 균형을 적절히 조율하는 것입니다. 주전으로 뛸 때는 일의 비중을 늘리고 그 이후에는 삶의 비중을 늘리는 방법입니다. 프로 농구 같은 경우 선수로 뛸수 있는 시간은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그중에서도 주전으로 뛸수 있는 시간은 그것의 절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짧은 주전의 시간을 전력을 다해서 불사릅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신입으로 시작해서 후보 선수를 거치고 주전 선수를 뛴 후에 다시 노장 선수가 되어 은퇴하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주전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이제 프로의 워라밸은 일과 삶의 생애 주기에 따른 거시적인 그래프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말이 쉽지, 일을 내 마음대로 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미국의 카우보이 영화를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는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생마는 마구 날뛰며 등에 탄 사람을 떨쳐내려 하고 주인공인 젊은 카우보이는 끝까지 버티면서 결국 야생마를 순한 양처럼 복종시키죠. 일도 야생마와 같은 겁니다. 일은 쉽게 고삐를 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등에 올라탄 나를 심하게 흔들고 괴롭힙니다. 그러나 내가 일이라는 말을 제대로 길들여서 그 고삐를 잡는 순간 상황은 역전될 수 있습니다. 말을 타고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면서 얼굴에 부는 초원의 바람을 시원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저도 내가 하는 일에 고삐를 잡았다고 느끼는 순간부터 일과 삶은 서로 반목하지 않았고 사이좋게 손을 잡은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프로라면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을 넘어서 일과 삶의 통합 워라인으로 나가야 합니다. 워라밸이 일과 삶을 대립관계로 여기는 개념이라면 워라인은 개인적인 요구와 직업적인 요구를 적절히 섞어서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크게 보면 뭐 워라밸이나 워라인이나 개인 삶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하지만 일에 대한 인식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프로에게 일과 삶은 대립관계가 아니라 조화와 협력 관계여야 합니다. 불확실한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일과 삶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합니다. 일이 삶이 되어 혹은 삶이 일이 되어 내 인생을 더욱 값질게 만들기도 하지만 자칫 한쪽이 다른 한쪽을 병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 삶과 내 일을 정의하고 통제할 줄 알아야 진정한 프로입니다. 일을 대하는 관점, 태도, 자세를 고쳐잡을 때 여러분은 진정한 프로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일의 고삐를 잡아라로 하겠습니다.

프로로 사는 긴장감은 늘 자신을 성장시키고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프로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또 프로로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떻게 자신이 하는 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일기획 체험 마케팅과 삼성 프로 농구단을 담당했던 김재산입니다. 이 세상에는 수백만 종의 씨앗이 있습니다. 사람도 재능이라는 씨앗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세상에 있는 씨앗의 종류처럼 사람의 재능도 매우 다양합니다. 재능이라는 씨앗에 적당하게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서 큰 고목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프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떠다니는 씨앗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끔 후배들과 면담을 하게 되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해외 지사로 나가고 싶다거나 더 확장된 업무를 하고 싶다는 경우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크고 격려와 응원을 해줍니다. 그런데 가끔은 현재 하는 업무의 앞날이 불안해서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로 옮기겠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새롭게 주목받는 분야는 지속해서 나오고 또 변합니다. 남들보다 뒤처질지 모른다는 조급함과 불안감이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돌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는 계속해서 하수의 세상에 머뭅니다. 프로로 성장하길 원한다면 먼저 한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전북 고창에는 무려 4천 송이가 넘는 포도가 열려서 큰 뉴스가 된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포도송이가 열리게 되는 걸까요? 이 포도나무의 비결은 뿌리에 있습니다. 포도가 처음 뿌리 내릴 때 일부러 물을 멀리 떨어진 곳에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뿌리가 먼 곳까지 물을 찾아 뻗어 내려가고 그렇게 깊이 뿌리를 내린 나무는 가뭄을 잘 타지 않고 잔뿌리도 많아져서 영양분을 더 잘 빨아들인다고 합니다. 물과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뿌리 내리는 과정은 지난하고 괴롭습니다. 하지만 깊게 뿌리 내린 후에는 거친 태풍이 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으며 이곳 저곳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깊이 뿌리를 내리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으니 세상이 좁아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뿌리가 깊다고 세상이 좁아질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뿌리가 깊게 자리 잡고 나면 가지를 넓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변화는 오히려 영양분이 되어서 새로운 가지를 뻗거나 기존의 가지를 더 크게 뻗칠 수 있습니다. 잠깐 농구의 신으로 추앙받는 마이클 조던 이야기를 해볼게요. 혹시 그가 잠시 야구선수로 전향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사실 조던은 어린 시절에 야구도 꽤 잘했다고 합니다. 정신적 지주였던 아버지가 사고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자 돌연 농구계를 떠나서 야구 선수를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는 야구로 전환한 뒤에 마이너리그에서 선수로 뛰었습니다. 워낙 농구에서 뛰어난 선수였기 때문에 그가 야구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온 세상이 주목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루키치고는 성적이 나쁘지 않았지만 특출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농구라는 자신의 깊은 뿌리를 깨달은 조던은 1년 만에 농구 선수로 복귀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마이클 조던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뿌리가 깊지 않으면 화려한 꽃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뿌리를 깊게 내리는 것 외에도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프로에게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어, 바로 경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경쟁하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경쟁은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우리 삶을 짓밟는 과도한 경쟁이나 공정치 않은 경쟁은 큰 문제이지만 경쟁이 없었으면 인간의 문명도 발생할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선진국의 풍요도 없었을 겁니다. 고요한 숲 속에서도 알게 모르게 치열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햇빛을 받기 위해서, 물을 흡수하기 위해서 나무와 풀 이끼들은 서로의 뿌리와 가지를 휘어가며 치열하게 경쟁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숲은 더 울창하게 자라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흑인 인권운동가인 넬슨 만델라는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나는 이기거나 배운다 라고 했습니다. 프로 스포츠 선수들은 비시즌 동안 일정 기간 휴식한 후 다시 힘든 훈련을 시작합니다. 가장 주요한 훈련은 해외 전지 훈련입니다. 해외 전지 훈련의 가장 큰 목적은 강한 상대와의 실전 연습입니다. 실전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한 훈련은 없기 때문입니다. 프로는 경쟁이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경쟁은 이기든 지든 경기에 참여한 모두를 성장시킵니다. 우리 삶의 경쟁은 단판승이 아닙니다. 한번 이기거나 진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경기는 끊임없이 벌어지며 포기하지 않으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방점을 승패에 두지 않고 성장해 둔다면 경쟁은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경쟁은 서로를 밀어올리고 끌어올리는 쌍방향 지렛대입니다. 프로는 더 큰 무대를 찾아서 더 강한 상대와 기꺼이 경쟁을 지속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쟁이 모두를 성장시키는 지렛대가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공정한 경기 규칙과 동반자 정신입니다. 밴쿠버 출장 중에 아이스하키 경기를 관람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기 중에 흥분한 선수들끼리 주먹을 휘두르며 심한 몸싸움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옆에 심판이나 다른 선수들이 말리지 않고 구경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놀라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이스하키는 선수들 간의 싸움도 게임의 일부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스하키만큼은 아니지만 농구도 아주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파울은 경기의 일부분으로 인정받기도 하고 하나의 기술이기도 합니다. 공정한 규칙 안에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면 이긴 사람에게는 축하를 하고 진 사람에게는 위로와 격려를 해줍니다. 스포츠맨십은 동반자 정신을 의미합니다. 아이스하키나 농구의 몸싸움도 큰 부상을 질 수 있는 파울은 중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동반자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반자 정신은 프로의 가장 근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프로는 경기장 안에서는 한 치의 양보 없는 치열한 싸움을 해야 하지만 경기장 밖에서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아껴주는 따뜻한 마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같은 생태계의 사람들은 내가 프로로 존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프로로 인정받

받으려면 상대방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프로의 실력은 기술이 절반, 성품이 절반이라고 합니다. 성품과 기술은 수평관계가 아니라 성품이 기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좋지 않으면 기술을 보여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프로는 적어도 자기 세상에서는 생태계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는 자신의 위치가 대단치 않다고 느낄지 몰라도 자신이 속한 세상에서는 늘 아래층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프로라면 자기가 속한 부재에서만큼은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책임감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것은 겸손과 배려의 마음이며 작은 친절함입니다. 친절은 상대방뿐만 아니라 스스로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친절은 갈등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좋은 사람들을 늘 곁에 불러주고 그들을 든든한 지원군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여러분을 더 푸르고 가지가 무성한 고목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최선을 다하라, 친절히 대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로 하겠습니다.

0: 김현우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2: 내가 다니는 중학교는
3: 역삼중학교.
2: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3: 안 왔다.
2: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3: 우세창 선생님.
2: 좋아하는 과목은
3: 수학.
2: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3: 여자친구를 만들어라.
4: 네, 안녕하세요. EBS에서 몇 년 차예요. 13년간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승재입니다.
2: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은 뭐예요?
3: 중학교 때 고민이? 그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게 인간관계가 이게 만만치 않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좀 나요.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2: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3: 그러니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수능시험을 망치는 게 인생의 아주 큰 오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게 나중에는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되거든요. 그 경험이 나중에 생각해보면 와, 그 일을 겪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어라는 생각 되게 많이 들거든요.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안에서 최선을 다하면 점점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가까이 가는 걸 테니까 충실하게 임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2: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3: 꿈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1타 강사가 가장 현실적인 꿈이었고요. 방송국 PD, 그리고 제일 하고 싶었던 거는 능력은 안 되지만 노래를

0: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갖게 된 계기도 궁금해요.
1: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오, 저보다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직업이 있고 와, 저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저렇게 못하겠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여러 가지 직업군들 중에서 월등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거는 딱 그 수학 선생님.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1: 힘들었던 거는 인터넷 강의 그때 막 시작될 때예요. 2000년대 초반에 PD로공이라고 있었잖아요. 그거 PD 월급 다 털어가지고 그것도 할부로 사가지고 요분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일단 나도 곧바로 녹화를 해서 나의 단점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적으로 월급날 되면 카드 회사에서 다 가져갔어.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정말 대학교 2학년 때 남녀가 모여서 술 한잔을 할 때 진실게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보통 진실게임의 질문이 이 안에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저한테 질문 뭐였냐면 너 당장 내일 소개팅이 있고 과외가 있으면 뭐 할래? 이런 게 진실게임이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과외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고 그때부터 프린트물을 만들기 시작해서 10년간 교재를 만든 거죠. 뭔가를 그런데 그건 아니었어요. 뭔가 이거를 반드시 성공해야 되니까 나는 당장 놀고 안 놀고 열심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야 되겠다가 아니라 그 교재 만드는 시간이 정말 그 잠도 안 오고 정신이 똘망똘망해지는 너무 즐거웠었던 기억이 나요.
0: 네. 내가 본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 것 같은가요?
1: 저는 너무 억울한 게 인터넷에 들어온 지는 한 14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 시절이 사회생활 시작부터 이제 마무리할 시기까지 됐다라는 게 그게 너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딱 10년 후에는 EBS 강좌는 제가 워낙 좋아해서 그거 한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하고 두 번째 인생에 맞는 뭔가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어요.
0: 그 미래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나요?
1: 10년 뒤면 25이네요. 10년 뒤에 어떤 직업을 선택할 나이는 아닌 것 같아요. 고등학교 3학년 될 때까지 그 하기 싫은 공부도 있고 하기 좋아하는 공부도 있을 텐데 이거를 사회에서 써먹어 안 써먹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런 부모를 타고나고 가장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해도 일은 안 풀리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그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를 6년 동안 스스로에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성실함이고 그 성실함을 테스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여러분 공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은 너무 하기 싫지만 나와 보니까 다 쓰였거든요. 지금 하고 있는 공부를 시험 대비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생에 너무나 좋은 자양분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진짜 맞거든 그건. 네. 아름답게 빛날 20대 인생을 위해서 하루하루 열심히 긍정적으로 건강하게 분명히 잘할 수 있을 테니까 잘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상을 향해 꿈을 위해 도전하는 친구들을 응원합니다. 도전대장 박입니다.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도전하는 모든 것들이 설렌다고 말하는 아주 당찬 친구인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로 만나러 가시죠.

0: 처음은 누구나 힘들어. 실패할까봐 겁도 나지. 나도 그랬어. 처음부터 노래를 잘했냐고? 아니, 난 악보다 볼 줄 몰랐어. 하지만 힘든 줄 알면서도 끝까지 도전했지. 그게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나에게 도전은 고통이 아니라 설레임이거든.
1: 어쨌든 해보는 거야.
0: 난 김주혜니까.
1: 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1: 네, 아,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남대학교 성악과 1학년 김주희입니다.
1: 반갑습니다. 와, 주희 형 반갑습니다.
3: 네.
2: 안녕하세요. 옆에 있는 주희 엄마 이정화입니다.
1: 아, 반갑습니다. 아니, 주희 형은,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노래를 잘 부른 거예요?
3: 어렸을 때부터 노래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또, 노래를 제 친구로 여기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 같아요.
1: 이게 다 예술가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노래하는 게 친구라고 이렇게. 대단합니다. 아니, 어머니 보셨을 때는 어떻게 주희 양이 이렇게 노래 소질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2: 주희가 사실 어렸을 때부터 또래보다 많이 말도 느리고 행동도 많이 느려서 네.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지는 사실은 몰랐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아기 때 이제 말은 못하는데 그 동요를 들으면 그 동요를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잘 외워서 혼자만 이렇게 박수치고 놀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신기하다. 말은 못하는데 이렇게 노래는 잘 외울까? 뭐 그냥 그 정도였어요. 주희는 사실은 친구가 없이 항상 혼자 지내던 친구였는데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남한테 잘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게 생기다 보니까 굉장히 그게 주희한테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온 것 같아요.
1: 할 수 있다고 해.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주희 양의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3: 바로 이겁니다.
1: 이거 트로피 아니에요?
3: 네.
0: 내 생애 첫 트로피. 성악대회에 나가서 처음 받은 영광의 트로피예요.
2: 장애 청소년 예술제에 주희가 처음으로 나갔었는데 네. 정말 생각지 못하게 최우수상, 노래 부분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네. 그리고 더 신기했던 건 그 해에 주희가 대회를 다섯 곳을 나갔는데 나간 곳마다 상을 다 받아왔어요.
1: 다섯 곳에서요?
2: 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네. 중에 한 곳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의 그런 축제에 주희가 청소년으로 참석해서 네. 그때도 장려상을 받았고요. 네.
1: 그래서 이 트로피가 이제 주희 양의 생애 첫 트로피겠네요.
2: 네. 네. 그래서 좋아해서 잠잘 때도 자기 침대에서 이렇게 끌어안고 자고 한동안 그랬잖아요.
1: 이게 첫 트로피는 안고 자야죠.
2: 중학교 가면서부터 굉장히 많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 됐어요. 친구들한테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학교를 바꿨거든요. 특수학교 가서 다른 친구들을 이렇게 도와주다 보니까 나도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밝아졌어요.
1: 성악을 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0: 계신가요?
1: 주희가
0: 네.
1: 초등학교 5학년 때 음악치료실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동요나 가곡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시작하셨거든요.
0: 네.
1: 주희가 소리가 너무 예쁘다고 본격적으로 성악 공부를 하게 된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그때부터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0: 목소리가 진짜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신혜재가 선생님 누구시죠?
1: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희 성악 레슨 하고 있는 이민영이라고 하고요. 오늘 박예님 여기 오셨으니까 노래한 곡 해보실래요? 제가 반주 해드릴게요.
0: 제가요?
1: 네, 간단한 거.
0: 이것도 예정돼 있었나요? 뭐지 이거?

0: 굉장히 타고난 소리도 좋고 부모님께 물려받은 네. 좋은 아주 좋은 성대를 가졌고 이제 장점이라면 되게 열심히 해요. 네, 말기도 되게 잘 알아듣고 이해력도 좋고 해서 금방금방 예, 습득해서 잘 따라 하더라고요.
1: 지금 실력은 좀 어떤가요?
0: 입학을 했는데 얼마 전에 네. 이제 특별 전형으로 들어가지 않고 오. 동등하게 그냥 일반 전형으로 입학을
1: 진짜요?
0: 했어요. 네. 그 정도의 실력? 네.
1: 아, 어쩐지 제가 아까 귀가 빡 쏠리더라고요.
0: 맞아요.
1: 주희야, 이 레슨 받을 때 좀 힘든 점 없었나요?
2: 아무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호흡이 조금. 호흡법이라던가 이런 걸 배우는 게 조금 힘들죠. 왜냐면 그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음이라던가 그런 것도 조금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복잡하기도 하고.
0: 복잡하지, 맞아요.
1: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주희야. 선생님께 하고 싶은 말 한마디 해주세요.
2: 사랑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0: 너무 즐거워. 너무 오랜만에 들어본다.
2: 고마워. 나도 사랑해. 좋구나.
1: 제가 이렇게 레슨 받는 모습을 보는데 제가 기분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그 긍정적인 에너지가 너무 느껴져서 좋았는데 그래도 우리 주희 양이 처음 성악을 배웠을 때는 그래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이 귀에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3: 어릴 때 그 병원을 중이염으로 너무 자주 다니다 보니까 그게 삼출성 중이염으로 발전이 돼서 6개월에 한 번씩 그 관을 삽입하는 시술을 해야 돼요. 물론 뭐 작은 관을 귀에다가 투입하는 거긴 한데 네. 주위가 많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음악을 하는 친구기 때문에 소리가 정확하게 들려야 되는데 이 삼출성 중이염이 주위가 노래하는데 조금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주위가 그리고 비염도 엄청 심하고요.
1: 이렇게 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멋있기도 한 것 같아요. 진짜 응원합니다.
2: 네.
1: 그러면 우리 주희 양에게 네. 성악이란 무엇인가요?
2: 성악이란 제 유일한 친구이자 또 초능력자가 아닌 제가 유일하게 부릴 수 있는 마법이라고 생각해요.

0: 자, 그러면 우리 주희 양의 두 번째 최애 물건은 무엇인가요?
1: 이건요.
0: 그거 반지네요?
1: 네.
0: 그 무슨 반지예요?
1: 이거 제 좌우명을 새겨놓은 반지예요.
0: 좌우명이요?
1: 네. No pain, no gain이라고 고통 없이는 얻는 것도 없다.
0: 왜이 말을 그 좌우명으로 선택하게 되었나요?
1: 중학교 때 우연히 엄마가 반지를 사셨었는데
0: 네.
1: 거기에 적혀져 있던 문구였어요. 그 말이 뜻을 알고 나니까 뭔가 고통과 노력 없이는 진짜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과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서
0: 네.
1: 그래서 좌우명을 선택하게
0: 아니, 주희야.
1: 됐어요. 네?
0: 주희야 지금 몇 살이시죠?
1: 20살이요.
0: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런 말을 보통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할수 있는 말 아닌가요? 굉장히 인생을 좀 오래 사셨나 봐요.
1: 20년 살았어요, 겨우.
0: 근데 저도 너무 공감을 하는 게 저도 주희야, 저도 한 7년 전에 이렇게 사고가 나서 휠체어를 타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휠체어를 타고 나니까 제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휠체어를 타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이 고통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희 양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거 너무 공감합니다. 그러면 이 새로운 것막 배우거나 또막 도전을 할때좀 어렵거나 좀 힘들지 않아요?
1: 저는 무섭지 않고 설레요.
0: 설렌다고요?
1: 네.
0: 설렌다는 게 무슨 뜻이죠?
1: 이걸 배움으로써 내가 어떻게 이거를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 그리고 이게 나한테 어떤 도움을 줄수 있을까 하는 그런 설레임.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설레는 것 같아요.
0: 이 도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다른 친구들한테도 좀 귀감이 될것 같고, 너무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우리 주희 양의 꿈을 저도 옆에서 응원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우리 친구들도 주희 양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항상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응원할게요. 도전대장 박유와 함께 할수 있다고!
3: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 겁내지 마.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포기하는 건 재미없잖아. 해보자. 해보고 안 되면 또 해보는 거지. 그럼 도전이 설레고 재밌어질 때가 올 거야. 경험자인 이 누나, 언니가 하는 말이니까 잘 새겨들어.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 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기력.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밤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재해.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5: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4: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우호우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방 청취자분들은 펭귀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세상에 없던 음악을 30초 만에 작곡하는 천재 작곡가. 1초 만에 3,600자 분량의 소설을 써내는 천재 소설가. 그림을 배운 지 18달 만에 거장의 화풍을 재현한 천재 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의 솜씨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이 창조해낸 새로운 문명. 과연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앞에 지금 우리는 인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 이 디지털 혁명은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송두리째 바꿔버렸다.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1: 안녕하세요. 미래역사학자 정지훈입니다. 전 세계를 바꾸고 있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고 있는 IT 기술. 기술의 발전에 인간은 소외될 것인가? 아니면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기술이 살아남는 것일까요? 오늘부터 네 번에 걸쳐 IT 기술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속성, 그리고 이 기술을 활용해서 살아가야 하는 인간과 우리 사회의 관계를 파악하고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기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교수님이세요. MIT의 니콜라스 니그로펀테 교수님. MIT 미디어랩을 세우신 분인데요. 이분이 Being Digital, 디지털이다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보스턴의 거실에 앉아 전자창문을 통해 스위스의 알프스를 바라보며 젖소의 목에서 울리는 방울 소리를 듣고 여름날에 건초 내음을 맡을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톰을 몰아 시내의 일터로 가는 대신 사무실에 접속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나의 작업장은 과연 어디인가. 이 책이 나올 당시만 하더라도 수십 년 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꿈과 같은 어떤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당시에 벌써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이제 앞으로 디지털 세계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일하는 곳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변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대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과거에서 생각했었던 우리의 주소나 장소에 대한 생각과 시간에 대한 생각,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서의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개념이 이 세상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전통적인 세계, 지금 제가 있는 이 세계들이죠. 이 세계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뭐야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거보다 더 작은 것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은 원자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원자보다 그 안에 더 작은 것들도 있죠, 물론. 원자들이 있는 세계, 이게 이제 아날로그 세계 또는 현실 세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반대로 우리가 이제 가상세계라고 부르는 거 있죠. 디지털 세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가상세계는 0과 1이라고 부르는 비트라고 하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비트도 처음엔 스위치 같은 걸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공관이나 이런 걸 이용해서 많이 만들었지만, 그 뒤에 트랜지스터, 요즘엔 조그만 칩에 어마어마하게 0과 1이라고 하는 스위치를 많이 넣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단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원자로 이루어진 것은 어쨌든 간에 부피가 있고 무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움직이게 하려면은 전송을 해야 되니까 이동수단이 필요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니까 그걸 움직이는 것도 되게 힘들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무한 생산이 안 됩니다. 어쨌든 적어요. 그러니까 거래 같은 걸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가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한 복제가 안 되니까 수요 공급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흔히 얘기하는 시장 원리라고 부를 수가 있겠죠. 근데 비트로 만들어진 건 상황이 좀 달라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트로 만들어진 것들은 이게 무게를 가지고 있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죠. 그러면은 빛과 같은 속도로 움직일 것이고, 그 다음에 무게도 없으니까 사람들이 들고 나르기도

이거 그냥 전선 따라 움직이기만 하면 되네? 이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무한 복제를 해서 천 카피가 됐던 만 카피가 됐던 천만 카피가 됐던 그 복사본이 만들어진다 한들 이게 무게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 생산이 가능한데 무한 생산에 들어가는 비용이 0에 수렴해버립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굉장히 많이 만들어서 공급이 늘어나더라도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0에 수렴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다른 원리의 세계가 되는 거죠. 마치 저는 이런 거를 현실 세계의 뭐 미드가르드, 우리가 북유럽 신화에서 인간들이 사는 세계를 미드가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고 신들이 사는 세계 아스가르드라고 부르면 이 두 개의 세계가 서로 다른 세계처럼 너무너무 다른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장소와 주소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 한자로 주소라고 하는 걸 갖다 놨는데요. 아마 이게 그 여기 대학생 여러분들이나 젊은 분들은 이거가 무슨 주조의 주자에 무슨 소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저 주자는 거주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산다는 뜻이고 소는 장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소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는 사는 곳이죠. 사는 곳. 그래서 물리적으로 거주하는 곳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날로그 세계의 주소는 여러분들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성동구, 뭐, 어쩌고저쩌고 뒤에 막쩍 얘기를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세계의 주소는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렇다면, 비트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에서는 여러분들의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를 들어서 좀, 컴퓨터 좀 아는 사람이야. 그럼 이게 이제 인터넷의 프로토콜이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인터넷의 주소 체계가 있어요. 지금은 6자리도 있고, 4자, 옛날에는 4자리로 다 했는데, 255라는 숫자 갖고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써요. 146.203.24.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각 컴퓨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것의 그 주소거든요. 요거를 해석을 하게 되면은 전 세계 어디에 어느 위치인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마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쓰는 주소 중에 하나가 이메일일 거예요. 그죠? 이메일은 이런 식으로 쓰죠. 이름이나 아이디를 앞에 쓰고 뒤에 골뱅이, 애트라고 그럽니다. 골뱅이를 쓰고 그 다음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는 회사의 무슨 닷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이 활성화가 되면서 이제 소셜미디어 같은 플랫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셜미디어에서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소셜미디어는 해당 플랫폼의 아이디를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냥 @ 뒤에 자기 이름을, 자기 아이디를 쓰는 것을 주소로 쓰는 사람도 늘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저는 트위터에서 하이컨셉이란 그 아이디를 쓰거든요. 저거를 쓰고 있고, 인스타그램도 저걸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뭐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데 이런 거 하나씩 대부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지, 요즘에는 각자가 주소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사업장을 하나씩 차리고 있어요. 그 사업장이 뭐가 되죠? 미디어를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셜 미디어라고 부르는데 의외로 굉장히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계세요. 아날로그 세계에서의 주소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몇개 제시할 수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 집 주소 한 개. 그 다음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 주소 하나, 뭐요 정도, 한두 개나 세 개, 이 정도가 아마 끝일 텐데, 의외로 디지털 세계에서는 나의 카피가 여러 개 존재하잖아요. 나를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나의 존재가 이런 주소에 따라가지고 각각 다르게 제공이 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수의 주소가 제공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의 존재가 있는 디지털 세계에 나의 존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있는 곳은 어디일까? 저는 이제 지메일을 보통 쓰기 때문에 구글이라는 회사의 그 이메일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데이터 센터 어딘가에 진짜 내 주소가 있겠죠. 이 이메일에 대해서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트위터,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같은 페이스북 뭐 이런 그 서비스의 주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물리적인 실제 주소는 어딜까요? 이각 회사가 운영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 서비스가 진짜 물리적인 위치겠죠. 거기에 0과 1이라고 하는 비트의 형태로 존재를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또한 가지 중요한 문제. 거기까지도 뭐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좀 트리키한, 그러니까 신기한 또 구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 회사

그 마트의 주소를 찍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건을 싣고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브라우저가 일종의 웹이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자동차가 된 거죠. 이 자동차를 가지고서 가상의 주소 체계를 따라가지고 가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 서버에서 저 서버로 왔다리 갔다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 물건의 아이디, 저 주소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보고서 그 숫자를 찍어가지고 나한테 전송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쇼핑의 행위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장소가 옛날하고 어마어마하게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별 상관이 없어졌어요. 물리적인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는 별 상관이 없어졌고, 어떻게 보자면 새롭게 공간이 없는 나만의 장소라고 하는 게 생겨. 실제 공간은 없는 거죠. 실제 공간은 없지만, 근데 개념적으로 나만의 장소가 생겼어요. 나만의 장소가 생겼고, 그리고 이 장소들이 옛날처럼 따로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이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왜?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통해 모두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쉽게 찾고 연결될 수 있는 거대한 새로운 가상의 공간 체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세계에 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과거보다 부피도 적고 무게도 적고 공간 자체는 없지만 과거보다 개념적으로는 훨씬 확장된 여러 개의 장소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디지털 세계에서 새롭게 등장한 공간의 개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간에 대해 생각을 해보죠. 시간.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예를 들어 집에서 잠자는 시간, 그다음에 밥 먹는 시간 이런 게 있었을 거고, 일을 하러 간다 그러면은 뭐 출퇴근 시간이란 게 있으니까 아침 9시에 가서 그곳에 이제 직장에 가는 거죠. 러시아워를 통과를 해서 가든 뭐 이렇게 갑니다. 거기에서 일을 9시부터 5시까지 하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자리에서 하는 거죠.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간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뭐죠? 우리가 생산수단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공장이 됐던 아니면 뭐 예를 들자면 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시는 분들이다 그러면 이런 스튜디오, 이게 이제 생산환경이거든요. 생산수단이기도 하고요. 이런 생산수단들이 쭉 있으면서 업무 환경이 있는 곳이 우리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출퇴근이라는 걸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그런 시간만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니고 일하는 시간 말고도 쉬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쉬는 시간엔 또 이탈을 하죠. 왜냐하면 일자리에서 내가 직장에서 쉰다는 건 상상도 못하니까 대부분 어디 나가서 커피를 마시던 이럴 겁니다. 그죠? 그리고 노는 시간, 노는 시간은 또 노는 데 가서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딘가 또 술을 한잔 하러 간다든지 아마 이럴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집에 옵니다. 밤 9시, 10시쯤 돼서 집에 와가지고 집에서 쉬는 시간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특히 제도적으로도 그런데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적인 가이드라인이 생겼어요. 그게 뭐죠? 우리가 노동법에서 제공하는 노동과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시간인데 바로 위크데이라고 하는 개념. 월요일부터 금요일이라고 하는 월화수목금 일하는 시간이 나오게 되고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합의한 시간, 그게 아침 9시부터 5시. 물론 이제 업종에 따라가지고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만, 9시부터 5시까지 보통 일하는 거 아니야? 8시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출퇴근 시간이란 게 있게 되고, 주말이란 게 있게 되고, 이게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세계에서 이야기하는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좀 바뀌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일 자체를 집에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늘었어요. 코로나19가 특히 그걸 굉장히 강력하게 끌고 오게 했는데 만약에 업무와 관련된 메시지가 개인적 메시지와 함께 통합된다면 옛날 같으면 생각도 못할 일인데 가만 생각해 보면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그렇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그렇고 내가 쓰는 서비스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혼재를 합니다. 내 컴퓨터 안에서 이두 개가 같이 결합돼 있고요. 같은 기계 안에서 같은 시간과 관련된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런 부분이 하나 있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 평일 저녁이 됐어요. 근데 모든 일들이 인터넷에 연결되어 24시간 돌아가요. 인터넷 뱅킹도 24시간 돌아가고, 그다음에 우리가 쇼핑몰 같은 걸 운영하는 것도 24시간이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평일 밤이나 뭐 이럴 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과연 옛날처럼 무조건 우리는 이 시간 일을 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인가요? 꼭 그렇지가 않잖아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당장 만나지는

0: 못한다고 할지라도 영상을 포함해서 다양한 형태의 메시지를 협업을 하는 당사자들과 나눌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 하면은 전에는 무조건 시간대를 맞춰야 돼요. 왜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업데이트를 해놓으면 나 잠자고 일어났는데 저쪽에서 일어나가지고 또 이것들을 업데이트를 해놔요. 그러면 내가 그 변동된 걸또 아침에 보잖아요. 아, 그럼 내가 또 업데이트해야지. 이런 식으로 일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 전체로 봤을 때는 어떤 시간에 일을 하게 되는 거죠? 24시간이 그냥 계속 돌아가면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었던 시간의 관계가 엄청나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런 그 경향성을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등장을 하면서 등장을 한 건데, 코로나19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경향성을 증폭을 시켜버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그래프는, 이제 인터넷에 접속하는 걸 통계를 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통계를 내도 비슷하게 나오는 건데요. 2019년하고 2020년에 시간을 쓰는 그래프의 그 상황을 바뀐 걸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모양을 제가 외워요. 외울 정도로 어디서 어떻게 조사를 하더라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24시간이라는 것딱 눈에 보이실 건데, 밤 12시부터 이제 밤 12시까지. 그러니까 24시간을 본 건데, 대략 파란색이나 녹색이나 조금 다른 거가 느껴지실 텐데, 생긴 건 비슷하죠. 생긴 건 비슷한데, 좀 보니까 파란색이 약간 그 새벽 시간이나 이런 데가 낮고, 그 다음에 낮 시간에 올라갔다. 뭐, 이 정도 느껴지실 거예요. 그죠? 새벽 한 4시에서 5시가 제일 낮아요. 녹색도 마찬가지고, 파란색도 마찬가지죠. 자, 그럼 언제 많이 올라가냐 하면, 한 9시, 10시 사이에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죠. 이게 뭐죠? 출근 시간이잖아요. 출근 시간 이럴 때 많이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11시쯤 피크를 찍습니다. 대체로. 11시쯤 피크를 찍고요. 그 다음에 1시 정도, 12시에서 1시 반 사이 정도에 툭 떨어져요. 저기 뭘까요, 저기가? 가운데 툭 떨어져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에 툭 떨어졌다가 한 2시쯤 올라가요. 2시 다시 올라가서 3시 이렇게 유지가 되는데 가만 보면 2시, 3시가 11시보단 조금 낮죠. 이제 그 얘기를 하죠. 확실히 오전 시간 11시쯤이 가장 일이 잘될 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기에서도 드러나요. 졸리기도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2시쯤 되면은. 그러다가 5시쯤 돼서 빠지기 시작하죠. 쪽쪽쪽 빠져요. 쪽쪽쪽 빠지다가 한 8시쯤까지 빠지다가요. 9시쯤 반등을 합니다. 신기하죠. 이게 아마도 저녁 먹고, 저건 아마 일보다는 뭐 넷플릭스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은데, 다시 올라요. 그러다가 10시를 넘어가면서 또 빠집니다. 항상 이 모양이에요. 이건 어디서 뭘 갖고 조사를 해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제가 모양 그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달라진 게 뭐야? 파란색이 2019년, 녹색이 2020년이에요. 차이가 뭐죠? 새벽 시간 쪽은 올라갔고, 그죠? 새벽이나 옛날에 적게 썼던 시간은 올라갔고, 그 다음에 피크 시간, 11시, 12시, 뭐 2시, 3시는 내려왔죠. 이런 거를 그래프의 형태로 봤을 때는 평탄화된다는 표현을 해요, 평탄화. 평탄화된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24시간 동안 별 차이가 없게 되기 시작을 했다.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사람들의 출퇴근 시간이 사실상 사라지고 집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일하는 시간이 그냥 아무 때나 일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때 이런 식의 변화가 나타나냐 하면 사실상 우리가 물리적인 공간에 갇히지 않고 일을 한다고 치면 글로벌 팀을 만들 수가 있게 되거든요. 물리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디지털로 일을 하게 되고 그 시간을 이렇게 변동해서 쓰기 시작을 한 거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기 좋게 만들어주는 플랫폼 같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할것 같아요. 요즘 메타버스가 뜨잖아요. 메타버스가 지금 현재는 게임 공간에서 뭔가 공간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이벤트도 열고 이런 쪽으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 이 VR 디바이스가 있는데 VR 디바이스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최근에 오픈을 했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환경을 진짜 우리 물리적 공간하고 비슷하게 시뮬레이션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좀더 옛날보다 더 편하게 이렇게 디지털 세계에서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나 물리적인 어떤 그 장소 이런 것들이 변할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그 최고의 실적을 찍고 있는 산업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왜? 놀아야 되는데 사람들을 못 만나. 그럼 뭘로 놀겠습니까? 요즘 오징어 게임이 핫하죠. 이런 식으로 예, 디지털 컨텐츠를 즐긴다든지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갔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에 가전제품들을 많이 샀어요. 그리고 컴퓨터도 새로 장만하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왜? 집에서 일하거든요. 근데 집에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업무 성능이 떨어져.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많이 사게 됐죠. 아, 이러다 보니까 또 일을 하다 보니, 아, 내 집이 일할 데가 없거든요. 저도 소파에서 많이 했었는데, 아, 이게 너무 불편한데? 이러다 보니까 일하기 좋은 의자나 책상 같은 것도 막 사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가구도 사고, 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일을 어디서 해요? 집에서 많이 해. 집에서 많이 하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연관됐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저는 간접적으로 실제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부동산 광풍이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그러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간접적으로 집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집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집 자체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고 거기서 일하는 환경도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한 가지. 아, 근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유 오피스 같이 이런 인프라를 제공하는 곳에 가서 일을 하면 그게 또 가능하겠죠. 그럼 건물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역할도 굉장히 많이 바뀌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도시도 변해요. 이제 정주 인구가 늘고 내가 집에서 사는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고밀도 도시는 피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도시는 언제나 역설적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이런 것들을 가장 잘 서포트하는 도시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겠죠. QR코드 찍고 들어가는 거 이런 거 옛날 같았으면은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근데 다들 하고 계시잖아요. 왜? 공공보건이 중요하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 매장보다는 거리가 중요해지고 거리의 모습도 바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어떻게 하면 바깥에 있는 자연환경과 연결될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도시도 큰 변화를 가지고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이런 변화가 나타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변화에 적응해야 될까요? 이거를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우리는 출퇴근이나 정해진 시간의 경계에 벗어나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렇다면은 언제나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내 능력을 일하는 것에 쏟을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휴식을 취할 때도 디지털 세계에서 좋아하는 만화를 볼 수도 있고, 동영상을 볼 수도 있고, 게임을 할 수도 있겠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벽 시간이나 일요일에도 여유가 있고 능률이 오른다면 일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주어진 일을 완수한 뒤에 휴식을 가지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지금 현재 사회의 체계가 그런 시스템하고 잘 매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전통적인 시간의 경계와 장소의 제약을 완전히 극복하는 정책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업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과거에 있었던 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의 제도라든지 관습도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선입견도 되게 많이 있으시잖아요. 이거에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제도와 법은 혁신적인 변화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들이 틀리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에 왜 법들이 나온 거엔 다 이유가 있거든요. 9시부터 5시까지 일해라, 최저임금이나 뭐 이런 것들 다 나온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착취가 많았고 그랬으니까. 그치만 중요한 것은 이런 천편일률적인 제도와 법이 꼭 옳은 것만은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남겨줘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아직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장소와 새로운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정부나 우리 기업들도 이런 것들을 잘 제공을 할때 많은 청년들과 함께 미래를 같이 개척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2016년 이세돌 9단을 이긴 알파고. 그 충격적인 기계의 발전 앞에 우리는 닥쳐올 미래를 직감했다. 지금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고 전 세계 또한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우리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혁명을 경험 중이다. 디지털 세상에서는 장소와 주소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진다. 통신과 정보 혁명은 도시의 삶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 미래 대학의 모습처럼 공간이 없는 장소가 등장한다. 시간의 제약도 점점 없어져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사라진다. 세계 어디에서든 컴퓨터만 있다면 언제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이 디지털 세상 속에서 일과 미래를 찾고 있는 우리 또한 디지털 마인드를 갖추어야 한다. 이제 그것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다.

0: 세상에 없던 음악을 30초 만에 작곡하는 천재 작곡가. 1초 만에 3,600자 분량의 소설을 써내는 천재 소설가. 그림을 배운 지 18달 만에 거장의 화풍을 재현한 천재 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의 솜씨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이 창조해낸 새로운 문명. 과연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앞에 지금 우리는 인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 디지털 세계에서의 자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려야 하는가?
1: 최근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구글 같은 플랫폼들을 많이 쓰실 거고, 한국에서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플랫폼 기업들 서비스를 많이 쓰시게 될 텐데, 그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자유가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전통적인 자유론에 대한 이야기. 뭐 자유 그러면 제일 유명한 분이 이분이죠.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분인데, 자유론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자유에 대한 언급이 상당히 나와요. 틀렸다거나 해롭다는 이유로 의견의 표명을 가로막으면 안 되며, 표현의 자유를 일부만 제한하게 되면 곧 모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만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는 진보할 수 있다. 단 이런 자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썼거든요. 가만히 보면 자유가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있는데, 존 스튜어트 밀이 좀 강조한 거는 표현의 자유에 좀 방점이 많이 찍혀 있어요. 그래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다만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존 스튜어트 밀과 같은 유명한 사람들도 얘기를 많이 했지만, 우리가 인문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해석도 가능하고, 방종이라고 하는 것과 결합돼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전 개인적으로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자유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직접 피해를 주면 안 된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들, 뭐 그걸 자유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남한테 피해를 준다면 그 자유는 과연 진짜 자유인가? 이거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디지털 세계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디지털 세계가 동작하는 원리가 뭘까를 좀 고민을 해보면은 의외로 좀 희한해요. 왜냐하면은 자본주의 세계에서는 시작의 원리가 동작의 원리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런 걸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도 있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있고 뭐 이렇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디지털 세계는 지난 시간에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무한 생산이 가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뭐가 무너진다고요? 이게 가격이 0으로 수렴할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가격을 통한 시장 원리가 잘 동작을 안 해요. 그러면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지 이게?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옛날부터 되게 많았어요. 왜냐하면은 원래 누구나 좀 이익이 있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어야 들어와서 뭔가를 하게 되는데, 동기부여가 어떻게 되냐 이런 세계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동작을 하잖아요. 실제로 인터넷도 그렇고 디지털 세계가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동작을 하나 봤더니 몇 가지 원리가 있었어요. 그 원리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째, 굉장히 많잖아요. 숫자가 많이 늘어나잖아요. 천 카피, 만 카피, 공급이 무한정 된다고 하면은 가격이 빵으로 수렴한다고 그랬잖아요. 가격이 0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넉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풍부함의 법칙이라고 불러요. 풍부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곳간에서 인신난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곳간에서 인신난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도 있는데 어차피 생산하는데 비용이 안 들어. 너도 가져.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공유의 원리예요. 일단 공유가 먼저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식이라고 칩시다.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 한 권을 복제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그 책이 한 권밖에 없어. 그러면 남한테 나눠주실래요? 안 줄 거예요. 아마 스승님도 예를 들어 스승님한테 배울 기회가 한 분밖에 없어. 그런데 이게 카피가 안 돼. 그러면은 그걸 나눠줄 사람은 없습니다. 웬만해가지고는. 굉장히 마음씨 좋은 사람 아닌다면 없겠죠. 그런데 이게 천 개, 만 개, 그냥 클릭 한번 하면 복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차피 나 있는데 너도 하나 가져라? 이렇게 되겠죠. 이게 공유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는 풍부하니까 공유가 잘 일어나요. 그리고 개방도 잘 해요. 네, 그 다음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도 말이야. 잘 생각해 보면은 공유도 뭔가 귀찮은 일이거든요. 뭔가 이걸 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한테도 돌아오는 게 뭔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뭘 얘기하겠습니까? 야, 이거 나 혼자만 개방하고 나 혼자만 공유하면 억울하잖아. 너도 좀 해줘. 이래 돼요. 그래서 참여를 요구를 합니다. 나도 이걸 좀 업데이트하고 나도 글을 쓸 테니까 너도 좀 글을 써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참여가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는 구도가 되게 돼요. 그래서 참여와 협력이 일어나게 되면은 내가 가졌던 것보다 더 좋은 게 되거든요. 같이 만든 게. 그러면 나도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면 다시 개방하고 공유를 하고 더 많이 참여하고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개방과 공유를 하고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세상을 좀더 아름답고 좋게 만들어 가겠다. 이게 이제 사실은 디지털 세계의 동작의 원리예요. 그래서 디지털 세계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때 오픈소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소스를 개방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런 게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근데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가끔 먹튀가 있단 말이에요. 가지고 그냥 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튀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구조 같은 게또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커뮤니티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커뮤니티가 있고 그 커뮤니티에서 진짜 이걸 기여를 많이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기록될 수도 있어야 될 거고 뭐 이런 종류가 필요하게 되겠죠. 근데 그냥 모두에게 자유롭게만 맡기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처럼 잘 동작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에 개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초기에는 다 오픈소스로 만들고, 다 개방과 공유를 하고, 다 참여를 하고, 다 협력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요. 그랬는데, 현실 세계를 계속 반영하면 반영할수록, 정말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세상을 바꾸게 만드는 뭔가를 하지 않으면, 이 세계가 추가로 발전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잠깐 공유는 하는데, 어떻게 하면 새롭게 바뀐 것들을 지속시키면서, 오랫동안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제일 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거를 이걸 지속성이라고 부르고요. Sustainability라고 부르기도 해요. 물리적인 것 같은 경우에는 Sustainability는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요. 자산을 획득을 한다거나, 부동산이 있다거나, 뭐 이런 걸 통해가지고 기본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 누군가가 회사를 설립한다든지, 뭐, 그걸 통해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이익 구조를 만든 다음에 해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기술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건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이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클라우드가 구름이란 뜻이잖아요. 하늘 위에 구름처럼 구름이 쌓여있으면 거기서 비도 내리고 이럴 거잖아요. 그러니까 클라우드 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어떤 정보나 데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지속 가능하게 나중에 더 발전시키고 이럴 수 있는 어떤 백그라운드를 마련한 거죠. 그런 부분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기술로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요. 이게 지속 가능하게 관리도 해주고, 그다음에 처리도 해주고, 불만도 접수하고 뭔가를 해주는 대행자가 생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대행자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서비스 기업이 디지털 기술들의 중무장을 하고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기업들을 우리가 플랫폼 기업이라고 불러요. 플랫폼이란 말 자체는 사실은 기차 플랫폼에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플라트, 평평하다는 뜻이고요. 폼은 형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평평한 형태를 제공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한가? 기차 플랫폼 우리가 얘기한 거에서 이제 힌트를 얻으시면 되는데 기차 플랫폼이 사실은 기차 바퀴가 크거든요. 그래서 올라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땅을 올렸잖아요. 올려서 가서 이 바퀴가 밑에 있으니까 되게 타기 편하죠. 지하철도 그냥 옆으로 쓱 들어가 타잖아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해서 타고 내리

이게 편하게 만들어 놓은 게 플랫폼이거든요. 그걸 디지털 영역에 적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뭐, 사실은 사람 확인하고, 이 사람이 어떤 평판을 가졌었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거를 공유를 했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내가 알아서 다 알아 그러면 되게 힘들었을 텐데, 그 플랫폼 기업에서 평판부터, 그다음에 돈 거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봐주는 거죠. 그렇게 딱 제공을 해주니까, 아, 되게 편하다 하고 이제 이 서비스를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이 되는 거고, 플랫폼 기업이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리한 걸 제공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요. 대표적인 데가 뭐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뭐 이런 회사들, 한국의 카카오, 네이버 다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자, 근데 이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 경제의 측면에서 보자면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해요. 이것도 이제 종류에 따라 가지고 막 나누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피라니아 아십니까? 아마존의 이제 육식 물고기들 있잖아요. 이걸 피라니아라고 하는데 피라니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특정한 서비스 하나하나 아주 얇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제공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협업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인테리어 같은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와비파커는 이제 안경 관련된 쪽인데 이런 식의 작은 산업 쪽에서 편리한 걸 제공함으로 인해서 그 해당되는 산업 생태계를 장악해가는 작은 피라냐 같은 그런 느낌의 플랫폼 기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커. 아, 특정 산업 하나만 이야기하기에는 그보다는 훨씬 커. 그런데 파급력이 좀 있어가지고 글로벌하게 커질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청새치, 소드피시라 그러죠. 청새치처럼 좀 덩치가 크다 그래가지고 청새치란 얘기를 표현을 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넷플릭스라든지 뭐 우버라든지 뭐 이런 종류들 기업들, 에어비앤비 이런 것들은 뭐 피라니아급보다는 조금 크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특정한 분야가 좀 있는 종류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큰 애들도 있어요. 이제 백상아리라 그러죠. 화이트 샤크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뭐 페이스북이다, 구글이다, 아마존 뭐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얘네들은 이게 거미줄처럼 쫙 펼쳐져 있는 그런 플랫폼 기업들이 등장을 하죠. 근데 문제가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죠? 특정한 기업들이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여기 이쯤 되면은 뭔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으세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특정한 곳이 너무 커져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어. 그런 걸 우리가 빅브라더라고 불러요. 1984년 한참 지났지만 1984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에 보면은 빅브라더가 등장을 해서 모든 걸다 지켜보고 있고 모든 걸다 컨트롤하는 뭐 그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 소설이 나올 때만 하더라도 어떤 기업이 빅브라더에 들어가는 생각은 잘안 했을 거예요. 그보다는 전체주의 사고를 많이 생각을 해서 특정 나라가 모든 전부 다 컨트롤하는 그런 독재자가 있는 그런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었을 텐데 지금은 독재자가 등장한 건 아니지만 특정한 어떤 기업들이 굉장히 전 세계의 많은 것들을 홀로 장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 여기에 우리는 생각하지 않지만 노예처럼 살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빅브라더로부터 우리의 자유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돼요. 이 질문이 자유에 대해서 과거 존 스튜어트 밀이 얘기했던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자유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이런 시대에서의 자유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가 플랫폼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것들, 그게 이제 디지털 자원이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가가 제일 중요한 질문 같아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대로 하도록 내비로 둘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느 정도 내 마음대로 이걸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저들은 무엇을 해주고 있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연락처도 만들어질 거고, 우리의 소셜그래프라고 그러는데, 친구도 만들어질 것이고, 같이 뭐 작업을 하는 협력자도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것도 만들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내가 컨텐츠를 업로드 한다든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남겨져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남겨진 컨텐츠라든지 또는 행위의 기록이라든지 나의 연락망이라든지 이런 거는 플랫폼 기업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까? 이런 것에 대한 또 질문이 또 남게 되겠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누구의 것인가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 질문에 대해서 자유를, 이런 플랫폼 경제 시대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내가 마음대로

어느 정도 할수 있는 뭔가가 있어줘야 플랫폼 경제 시대에도 내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경제 그리고 플랫폼 경제를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리고 이거를 서비스하는 분들 중에서도요, 심지어는 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비스하는 입장에서도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어떤 원칙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대표적인 분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조지 그레베 같은 사람인데 이분이 원칙을 두 개를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이 두 개의 원칙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 번쯤 이 원칙에 대해서 머릿속에 새겨 넣으시고 나중에 서비스를 만드셔도 그렇고 새로 이제 창업을 하시고 서비스를 만드실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 들어가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지속 가능한 서비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됩니다라고 위에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원리는요, 제한을 할 수 있는 관리. Right to restrict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나의 프라이버시를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 없어요. 근데 그게 암묵적으로 동의를 눌러서 들어가긴 했으나 누구도 가능하다면 내 프라이버시를 마음대로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계세요? 안 계시죠? 예, 그걸 서비스에 쓴다는 것이 내가 내 프라이버시를 포기한다는 걸 의미하는 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입장에서는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하면 그 데이터를 어떤 수준으로 접근 가능하게 만들 것인지, 예를 들어 나 혼자 볼 건지, 친구들 정도까지 보게 할 건지, 아니면 완전히 공개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을지를 제어하는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야 돼?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개개인들한테 그런 거를 쉽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주고 그거를 할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데이터를 그냥 그 서비스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들한테 무조건 쓰게 만들었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나름대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해줘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두 번, 첫 번째는 그래도 요즘에 많이 알려져 가지고요. 여러 서비스에서 뭐 개인 권한 같은 걸 조정한다든지 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근데 두 번째가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사실은 플랫폼 기업들이 하기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 이게 이제 떠날 수 있는 자유라 그래요.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러나 잃어서는 안 된다. Freedom to leave. 그러니까 이제 떠날 수 있는 자유. 그냥 bond, not lose.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데이터를 가지고서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얘가 독점이야. 독점이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 뭐 인스타그램 우리가 쓰고 있어요. 사진을 막 올렸어. 근데 사진의 공개 권한이라든지 뭐 이런 게 바뀌었어. 그럼 내 마음에 안 들잖아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항의를 해요. 야, 이런 거 이렇게 하면 되냐. 난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아. 그랬더니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떠나시든가. 그럼 떠날 거냐고요? 이게 말은 쉬운데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대안이 별로 없거든요. 이걸 떠나가지고 어디 갈 거냐고. 예, 근데 왜 대안이 왜안 나올까요?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안 나오냐 하면 플랫폼 기업의 속성상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을 하거든요. 네트워크가 커지잖아요? 그럼 대안이 더 커져가지고. 독점이 잘 일어나거든요. 플랫폼의 특징이. 그러면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사실상. 한마디로 말해서 이걸 떠나는 순간 나의 영향력이 여러 가지 확 줄어드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말로는 당신네들이 자유롭게 떠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떠날 수 있는 상황을 안 만들어 주잖아.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공정 경쟁의 틀이라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죠. 옛날에는 시장의 법칙 같은 것들만 있으면 됐겠지만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들한테 A란 서비스를 잘하고 있는데 여기가 독점하면 안 되니까 경쟁자를 니네들이 만들어줘. 이럴 순 없죠. 이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은 경쟁자가 나왔을 때이 사람들이 이삿짐 싸서 옮겨갈 수 있게는 준비를 좀 해줘라. 이삿짐 정도는 얘기를 해줘라.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사를 갈때 이제 문제는 뭐예요? 내가 쌓아놓은 네트워크가 사라져. 그 다음에 내가 집어넣은 사진 같은 게 없어져.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기업이 구글입니다. 구글에는 굉장히 다양한 조직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조직이 경영진에서 자기 우리 이런 거 만듭시다 해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구글 내부에서 이 비슷한 토의를 많이 한것 같아요. 그리고 토의하신 분들 중에 아 이러면 안 되지 않겠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조직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뒤에 데이터 자유 보장 전선 조직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굉장히 좀 어려운 이름을 이제 가지고 있게 되는데 이 조직이 구글에 있는 구글 시카고 오피스가 있는데 구글 시카고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팀이에요. 그 팀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 하면은 구글 서비스에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개인 데이터가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저장 데이터들을 쉽게 다른 서비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목표로 이 팀이 조직이 되고 운영이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메일도 있고 사진도 있고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개발하는 서비스 팀이 있겠죠. 근데 이 팀들은 아, 그래 우리 메일 생겼네? 아니면 우리 사진 서비스 생겼네? 그럼 이 사진 서비스를 딴 서비스로 옮겨간다고 했을 때 이걸 이동하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제공하지? 이것만 고민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출입이 될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이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은 데이터에 대한, 내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서비스를 쓰는 입장에서는 특정 인터넷 서비스에 메일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런 활동가 그리고 활동하는 팀이 기업 내에 생겼다고 했을 때이 팀을 대하는 그 본사 그 위에 경영진의 태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런 조직이 생겼다고 한다면은 내가 경영진이야. 근데 이런 조직이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야, 이거 이사 가게 하면 되냐? 이런 팀 없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경영진이 있을 거고 아니면은 아 그래 이게 만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는 경영진이 있겠죠. 근데 원래 전통적인 기업 경영의 방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앞에 전자가 많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구글은 왜 이런 걸 내버려뒀을까요? 왜냐하면은 그런 서비스를 보장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야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가 있고 결국에는 사용자들이 만들어가는 서비스잖아요. 플랫폼 기업이라고 하는 것들 잘 생각해 보면은 그 플랫폼도 되게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많은 이익이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같이 나누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을 이렇게 잘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그런 서비스가 더 오랫동안 서비스 할수 있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인지한다면 이런 팀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떠날 수 있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많이 고민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지금 현재의 거대한 플랫폼 사업자들에서 떠날 수 있는가? 이런 거를 도와주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노력도 되게 많이 필요하고 그에 대한 논쟁과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탈중앙화라고 불러요. 탈중앙화가 되는 어떤 기술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로 연대를 해서 연합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들의 중요성도 높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소프트웨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할때 기본적으로 사용자들이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걸 감안해서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규약을 설정을 해요. 그리고 이걸 따르기만 하면은 옮겨갈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죠. 서버의 인프라도 구성할 수 있게 하고요. 그런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빌딩 블록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쉽게 만들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만들기 위한 개방형 표준이라 그러는데 그런 표준을 만들고 그걸 잘 따라할 수 있게 되면은 그러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가 많이 생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프로토콜 경제라고 불러요. 전에는 중앙화되어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특정한 기업들이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다 소유를 했어요. 이렇게 했었던 시대가 있었는데, 인터넷과 함께 플랫폼 경제의 시대가 되면서 플랫폼 기업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을 해요. 다만, 사용자들이 이 플랫폼을 같이 만들어 갔던 거죠. 그게 199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플랫폼 경제 시대예요. 근데 지금 저희가 말하고 있는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개방형 표준을 만들고 이 비슷한 서비스를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술의 덩어리들이 제공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여기저기서 만들고 이들끼리 서로 연결이 돼 있어서 보완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자유로우면서도 디지털 시대의 플랫폼 경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프로토콜 경제의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자유에 대해서도
디지털 경제 그리고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0: 그래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실 때, 내가 만들어서 서비스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사용자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자유로운 어떤 그런 선택을 할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셔서 제안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기차역 플랫폼이 수많은 사람과 물건이 오가는 도시의 기본 인프라인 것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플랫폼 경제가 시작됐다. 여러 산업에 걸쳐 꼭 필요한 빅데이터, AI 등 핵심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추고 활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플랫폼 경제가 발전하면서 클라우드로 대표되는 디지털 세계 속 자유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또한 디지털 세상에서도 일정한 질서와 규칙이 필요하다. 개방과 자유, 참여와 협력에 대한 새로운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바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해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와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자유가 그것이다. 현재 구글을 중심으로 플랫폼 독점을 막기 위한 탈중앙화와 블록체인이 현실화되고 있다. 지금 사회에 진출을 준비하는 우리 또한 빠르게 변하고 있는 최첨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일을 준비해야 할 때다.
2: Stay hungry, stay foolish.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세상에 없던 음악을 30초 만에 작곡하는 천재 작곡가. 1초 만에 3,600자 분량의 소설을 써내는 천재 소설가. 그림을 배운 지 18달 만에 거장의 화풍을 재현한 천재 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의 솜씨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이 창조해낸 새로운 문명. 과연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피할 수 없는 시대 흐름 앞에 지금 우리는 인간의 미래 가치를 생각해야 할 때다. 그럴 위해 치열하게 창의적인 삶을 살았던 이의 한마디.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하라.
1: 안녕하세요. 미래역사학자 정지훈입니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영어로 제가 써놨거든요. Stay hungry, stay foolish.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2: Stay hungry, stay foolish. And I have always wished that for myself. And now, as you graduate to begin anew, I wish that for you. Stay hungry, stay foolish. Thank you all very much.
1: 어디서 들어봤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잠깐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했었던 명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삶을 사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통념, 즉 다른 사람들이 생각한 결과에 맞춰서 사는 그런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견해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가리는 소음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과 직관을 따라가는 용기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인 것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뭐 직역을 하자면 뭐 배고픈 상태로 남아있어라. 그리고 어리석은 상태로 남아있으라 이런 뜻인데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 말이 스티브 잡스가 처음 한 말이 아니에요. 그보다 앞서서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 잡지 이름이 호러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잡지예요. 우리말로 뭐 얘기를 하자면 지구 백과사전쯤 되죠. 근데 이 잡지가 원래 스튜어트 브랜드라고 하는 분이 만든 잡지 제목이에요. 이제 스티브 잡스의 연설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젊었을 때 지구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놀라운 책이 있었습니다. 우리 세대에게 그 책은 바이블, 성경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스튜어트 브랜드는 시적인 면들을 가미해서 책에다 생명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책이 나온 게 1960년대인데 그 당시에는 PC도 없었고 데스크탑 출판도 없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타이프라이터, 타자기죠. 타자기와 가위, 폴라로이드 사진 이런 것들로 만든 잡지였는데 말하자면 종이책 형태로 구글 같은 걸 만든 거였죠. 구글이 나타나기 35년 전의 말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하는데 Stay Hungry, Stay Foolish는 어디에 나오냐 하면 그 이 지구 백과사전의 마지막 호, 그러니까 이제 폐간을 하려는 거예요. 폐간 호의 맨 마지막 뒷페이지예요. 저 오른쪽에 보여드리는 저 사진인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빛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묘한 우주에서의 빛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Stay Hungry, Stay Foolish라고 쓰여 있죠. 이 잡지를 폐간할 때 스튜어트 브랜드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네트워크 시대로 들어가니까 우리의 이 여정은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끝을 내겠다라고 하면서 자기는 또 다른 여정으로 가겠다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이 책이 사실은 실리콘밸리 혁신의 역사하고 저는 굉장히 많이 맞닿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 있죠. 실리콘밸리는 어째서 이렇게 항상 혁신 기업이 등장을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그렇게 못하는데 실리콘밸리는 왜 그럴까?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에 있어서 그냥 된 게 아니고 사실은 엄청난 역사와 문화적인 어떤 충격 그리고

그런 히스토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역사에 의해서 혁신 기업들이 많이 등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혁신의 중심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문화가 지금 이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달라. 이런 얘기 되게 싫어해요. 왜? 한국도 똑같아요. 지구인들인데 뭐 크게 다르겠습니까? 근데 다만 우리의 역사가 그런 경험이 누적되지 않아서 아직 그러지 못할 뿐이지. 그렇다면 실리콘밸리는 왜 그렇게 됐나를 한번 역사적으로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수 있겠죠. 지구 백과사전은 누구를 위한 잡지였냐? 바로 히피들을 위한 잡지였어요. 옛날에 그 샌프란시스코가 히피들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어떤 개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첫째는 나의 뇌가 세계와 호응을 하면서 막 확장을 한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자연으로 회귀해서 자연과 뇌가 호응을 하고, 이거는 이제 그 제임스 카메론의 영화죠. 아바타 보시면 그 판도라 행성이라고 나오는데, 그거에서 많이 그 비슷한 게 나옵니다. 그러면 공동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민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다 소유가 없단 말이에요. 소유를 버리고 같이 나누고 살다 보니까 이게 필요한 게 너무 많죠. 공동체 생활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디에서 무엇을 확보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때그때 정보를 얻어야 돼요. 그럼 이들이 살아가기 위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죠. 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그 생활 정보지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지구백과사전이에요. 지구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서 다니자. 이랬던 거죠. 자, 근데 이게 스티브 잡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스티브 잡스가 애플 창업하기 이전에 스티브 잡스 전기를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렇게 히피처럼 살았어요. 그 히피적인 생각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컴퓨터나 네트워크하고 연결되느냐? 그거의 어떤 실마리를 제공하신 분이 바로 이 교수님이세요. 로버트 위너 교수님이라고 원래 MIT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유명한 논문과 책을 쓰십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나왔던 책들이에요. 여기에서 나온 사이버가 바로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그 사이버입니다. 사이버그에다가 생명이 붙이면 생명이 이제 올가니즘이라 그러거든요. 올가니즘을 사이버에 붙이면 사이버그가 돼요. 그게 사이버그예요. 사이버그. 인간과 인간이 뭐 기계처럼 되는 뭐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사이버 스페이스. 사이버가 공간하고 만나면 사이버 스페이스. 옛날엔 사이버 카페 이런 것도 많았고요. 사이버 미팅 이런 것도 있고 그냥 접속으로 막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인데 처음에 나왔을 때에는 생물학을 전공했었던 생물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논문 제목이 사이버네틱스라고 하는 거 아래에 보이실 텐데 동물하고 기계하고 어떻게 컨트롤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기계를 컨트롤하는 거나 동물이나 어떤 그런 세포나 생물을 이렇게 그 컨트롤하는 거나 별반 다르지가 않아. 뭐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생명과 기계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 나옵니다. 이 책도 로버트 위너가 썼는데요. 근데 잘 보니까 인간이 인간을 컨트롤하는 방식도 비슷하지 않아? The human use of human beings, 관습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소통을 하고 제어를 하는 그런 방식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내게 되는데 그 책이 The Cybernetics and Society, 사이버네틱스와 사회란 뜻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사이버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주하고도 연결되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우주의 의식의 확장에 컴퓨터의 뇌에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히피들의 삶이 이게 어떻게 연결돼? 이게 다 하나로 연결됐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실리콘밸리에서 시작을 해서 많이 퍼져나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사실은 미국 역사를 어느 정도 아셔야 되는데 미국 동부가 먼저 발전을 해요. 20세기 초반까지. 그러면서 미국의 사실은 워싱턴 DC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거기서 먼저 발전을 했지 캘리포니아는 지금 한국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시골에 벌판 있고 농사 짓고 뭐 이런 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골로 보는 거죠. 그래서 동부 입장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서울이야. 굉장히 이렇게 번성한 곳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동부에 그 여러 회사들이 대부분 있었고요. 20세기 초반에 자유경쟁을 하면서 그 다음에 거대 기업으로 승화를 하고 국가 핵심 산업을 만들고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진짜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되죠. 대표적인 곳들이 정보산업에서 얘기하는 IBM이라든지 뭐 통신 쪽을 장악하고 있는 AT&T, 제록스,

냉전 시대와 함께. 냉전이 되니까 저 사진에 보여드리고 있는 학교가 스탠퍼드 대학교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의 대표적인 학교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나사라고 아세요? 나사? 우주선 쏘아 올리고 했던 나사의 저 가운데 보면은 이렇게 좀 삐죽 튀어나온 이상한 건물 같은 게 보일 텐데, 저게 행거원이라고 하는 건물인데, 저기에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비행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숨겨놓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러면서 왜 저런 걸 만들었냐? 소련하고, 지금은 이제 러시아가 됐지만, 소련하고의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핵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동부까지 날아오기에 앞서서 캘리포니아나 미국 그 워싱턴주를 지나게 되거든요. 그럼 서부에서 막아야 될 거예요. 서부에 그러면 최첨단 기술이 되어야 되겠죠. 뭐 로켓도 쏘아 올리고 이래야 될거 아닙니까? 근데 인재들이 다 어디 있어요? 다 동부에 있어. 그러니까 서부에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서부는 뭐 완전 그린필드에 새로운 걸로 이렇게 만들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동부에 있었던 고리타분한 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자유로우니까 굉장히 거기서 새로운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할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하필이면 아까 말씀드린 히피 문화가 막 같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특히나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크게 반응을 합니다. 이때 이제 대학 문화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티어도어 로작이라는 사람이 이때의 그 문화적 사조를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소외 심리도 많이 발생을 하고, 동양적인 신비주의라든지 환각 약물, 공동체적 실험에 대한 젊은이들의 관심을 포함해서 다양한 문화 양식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의 기저에는 어떤 게 있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 하면은, 백인 중산층 있죠? 백인 중산층들이 교외로 대규모 이동을 하면서 굉장히 자기들만의 타운을 가지고 살았거든요. 되려 이렇게 잘 살게 되니까 옛날보다 더 인종차별이라든지, 또는 남성과 여성 같은 경우에 아버지가 혼자 돈을 잘 버니까 여성들이 주부가 되면서 차별이 더 심화가 된다든지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예들이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흑인들이 사는 지역하고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 나누는 현상도 더 많아졌고, 이런 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큰 기업에서 평생 동안 직장을 주면서 돈을 안정적으로 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경제적 기반이 생겨가지고 이것들을 서포트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그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도 잘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어디냐? 애들이 컨트롤이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반항을 하겠죠. 집도 나가는 애들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반항적인 문화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영화를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표상화된 그 스타들도 많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제임스 딘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절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스타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이런 것들이 일종의 문화사조처럼 번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청년들이 상업화된 자유라든지 쾌락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기성사회가 제시하는 거의 모든 것들을 거부를 해요. 가치와 규범을 받아들이면 이거는 굴종이야. 그리고 우리가 노예화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소련하고 그 당시에 냉전을 하고 있었는데, 시베리아에서 ICBM이라 그러는데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떨어지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전 세계 인류 멸망.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거 핵전쟁 벌어지면 우리 다 죽을지도 몰라. 그러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큰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반응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굉장히 다양한 운동이 나타납니다. 히피 문화도 나타난 것도 있고, LSD 같은 약물 이런 걸로 간 것도 있고, 커민 운동, 언론 자유 운동, 이때만 하더라도 메카시즘이라고 해서 공산주의를 몰아붙이는 것들도 있고 이랬거든요. 그러면 언론들이 정부 편을 다 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언론 자유, 이거 사실 얼마 안된 거예요. 버클리 대학을 중심으로 처음 시작하거든요. 언론 자유 운동. 소비자들은 사실은 옛날엔 소비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뭐 일부 몇몇 기업들이 다 지배를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권리라는 게 별로 없었거든요. 소비자 운동, 흑인 시민권 운동, 여성 운동, 게이 해방 운동, 뭐 반전 운동까지 그냥 막 복합적으로 데모도 하고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핵심지가 어디야? 바로 실리콘밸리. 소위 얘기하는 샌프란시스코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거였고, 그들의 문화를 전파했었던 잡지가 아까 말씀드린 호러스 카탈로그라고 하는 그거였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도 성인이 되잖아요. 20대 때 그렇게 했어도 30대가 되고 가정도 꾸리고 이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랬는데 그때의 그 생각들이 사라지겠습니까? 별로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초기에 나타난

해놨던 기업들한테도 굉장히 재밌는 일화들이 많아요. 대표적인 게 제록스에서 만든 파크 연구소,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졌던 스페이스워라고 하는 게임인데요. 근데 이게 인터넷하고 관계가 돼요. 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지냐? 저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은 저 게임을 혼자서 하면 재미가 없거든요. 그럼 옆에 있는 컴퓨터하고 선으로 연결해서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를 주고받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지고 게임을 열심히 한 거예요. 다중 게임을 하려고. 두 사람, 세 사람이 동시에 해보려고. 그렇게 해서 밤에 남아가지고 게임 만들고 이랬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미국 국방부에서 펀드를 줘가지고, 야, 이 전쟁 나도 이게 깨지지 않는 네트워크를 좀 만들어봐. 라고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쟁 나도 안 깨지는 네트워크를 설계를 할 때, 저 게임에 만들었던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잘 설계를 하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국방부에서만 쓰고 미국 대학하고 연결하고 이런 정도로만 하려고 했는데, 가봐 보니까 이게 그냥 인류한테 공헌이 될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방부가 이 기술을 공개를 합니다. 공개를 하고 누구나 쓸수 있게 하게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돼서 나온 게 인터넷이에요. 인터넷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게임 만들고 자유롭게 뭔가를 했었던 친구들이 실리콘밸리에서 만든 건데, 이때 저거를 만들었었던 걸 굉장히 많이 기여했던 제록스 파크 연구소는 서부에 있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혁신이 잘 일어났나?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제록스는 동부에 있었거든요. 비행기로 6시간, 6시간 반을 와야 돼. 그러니까 거의 방치됐어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이것저것 만들다가 별의별 혁신이 다 일어난 거죠. 그런 부분들이 서부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문화를 반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실제 주류로 올라온 거예요. 아까 스티브 잡스가 젊은 시대에 자기의 혁신적인 얘기를 왜 했냐? 그때는 그렇게 놀았지만 나도 결혼하고 애도 낳고 이제 살아야 되니까 이젠 대항만 해가지고 우리 사회가 바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항에서 공생으로 넘어가는 시대로 가게 돼요. 그때 이제 나온 이제 대표적인 그 이야기가 보보스 쪽에 대한 얘기인데, 데이비 프록스가 2000년에 저술한 책에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버스는 파라다이스에 산다. 이런 그 제목의 책이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정부화 시대에 개화된 엘리트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었던 야망이라든지 성공에 대한 방정식. 그치만 아까 히피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유럽에서 먼저 나온 거잖아요. 보헤미안이라고 그러죠. 보헤미안들은 반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뭐가 장점이냐? 창조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새로운 것들을 해보고 음악과 문화와 모든 것들을 결합해서 그런 것들을 젊은 시절에 반항하고 대항하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스티브 잡스가 대표적인 친구예요. 이런 사람들이 고학력이고 고소득 전문직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세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세대가 되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냐 하면은요.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지만, 새로운 혁신을 했으니까요. 그치만, 거칠애보다는 자신의 개성, 그리고 취향을 중시했고, 예술적인 감각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리고, 대항 문화를 이끌었던 투사들이 많았는데, 이 친구들도 이제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보수화가 되는 거죠. 보수화가 돼서, 이들이 한때는 반항을 했잖아. 이 사회를 때려쳐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타협을 하면서, 같이 공생 발전의 계기로 갑시다. 이런, 시대로 전환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이거를 압축해서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한테 그런 거 없어요. 다만 미국은 100년 동안 이게 서서히 일어났다면 한국은 사실은 1970년대만 해도 굉장히 못 살았거든요. 근데 그거가 70년대, 80년대 이때 미국 동부에서 막 거대 기업이 나타났던 그 상황을 미국 50년 했던 걸 우리는 10년, 20년에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혁상과 함께 아까 말씀드린 대항과 공생으로 넘어간 그 수십 년의 역사가 지난 1, 20년 동안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그 격차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한 10년 차? 요 정도로 좁혀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미래 시대에 맞는 새로운 문화 양식과 새로운 생각들을 해야 되겠죠? 미국 같은 경우하고 굉장히 비슷해질 거라고 저는 보는데, 이거를 이제 해커웨이라고 그래요. 해커. 해커란 말을 우리가 딱 들으면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그런 씨앗은 어디서 나왔냐? 스튜어트 브랜드. 아까 전지구 백과사전, 호러스 카탈로그를 만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0: 옛날에는 제조업에 기반으로 돌아갔으니까 매사에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실행하는 사람들을 플래너라고 한다면, 이와 반대로 즐거움에 이끌려서 임의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한다거나 발명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이런 사람들을 해커라고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록스의 파크 연구소 말씀드렸잖아요. 파크 연구소에서 스페이스 워라고 하는 게임을 즐겼던 해커들이, 그들이 만든 네트워크가 있었는데 그게 알파넷인데, 그 알파넷이 오늘날의 인터넷이 전신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바로 해커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사회의 혁신이잖아요. 그러면 스튜어트 브랜드 같은 수십 년 전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있느냐? 아닙니다. 마크 주커버그, 페이스북 창업자죠. 페이스북 창업자가 사실은 페이스북을 그 기업 공개를 할 때 상장을 했잖아요. 상장 기업을 할 때 페이스북의 정신으로 해커 정신, 해커 웨이를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정의를 했냐 하면은, 100마디 말과 계획을 세우기보다 바로 실행해보고 혁신을 하는 문화를 해커 정신이다, 또는 해커 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주주한테 보내는 서한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워요. 이렇게 썼어요. 페이스북은 원래 기업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세상을 더 열린 공간과 서로 연결된 곳으로 만드는 사회적 임무를 성취하기 위해 설립했다. 사람은 관계를 통해 새로운 생각을 나누고 세상을 이해하며 궁극적이고 장기적인 행복을 추구한다. 그냥 말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게 왜 놀라운 걸까요? 주주서한이라니까요. 주주서한은 언제 쓰는 거냐 하면 기업이 딱 등록이 돼요. 그러면 주주들한테 보내는 편지예요. 자, 우리 상장했어요. 자, 앞으로 기업을 이렇게 이끌게요. 이런 거거든요. 그럼 보통 뭐 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요, 여러 투자하신 분들과 우리 기업에 믿어주신 여러분들한테, 주주들한테 이 글만이 남겨드리게, 이거 쓰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런 사업을 할 거고 저런 사업을 할 거고 이런 거예요. 거기다 떡하니 이런 글을 썼어. 사실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분들이 이걸 딱 받으시면, 내가 니네들 이런 거 하라고 투자했는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과감하게 왜 그런 일을 쓸 수 있느냐, 계속해서 혁신하는 기업으로 남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실리콘밸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렇게 요약을 해요. 지금 보여드리는 수많은 사람들, 앨런 머스크도 가면 보면 옛날 사고에 생각해보면은 말도 안 될 것 같은 꿈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제는 대표에서 내려와서 뭘 하느냐, 우주 개발 관련된 거 하겠다 그러잖아요. 구글에서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친구들, 그리고 뭐 세르게이 브린이라든지 레리 페이지, 그리고 에릭 슈미트 같은 공동 창업자들, 아까 말씀드린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돈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바라볼 때마다 한국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 봐야 쟤네들도 다 돈 벌려고 저러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오늘 강의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수십 년 동안 반항하고 대항하고 공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꿈을 우주와 함께 연결지어서 인간이 확장할 수 있고 인간이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회를 바꾸겠다고 하는 열망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 세계를 바라보면, 실리콘밸리와 스타트업 생태계를 바라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너무 돈과 관련된 것들만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돌아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혁신 기업이라든지 앞으로 스타트업에 가실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컨텐츠를 만들거나 새로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기에 있어요. 돈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우리 이 사회를 위해서 어떤 미션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실리콘밸리에서 문샷이라고 부르거든요. 달나라에 가는, 달에 갈 수 있을 정도의 큰 야망과 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 것들을 실현시킬 수 있는 비전을 가지는 창업자와 기업한테 투자를 합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비슷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는 문샷, 마스샷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큰 꿈을 꾸시고, 그리고 내 개인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들 회사, 또는 내가 취직할 기업에서 이런 꿈을 꾸는 그런 용기를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Stay hungry, stay foolish.
2: 스티브 잡스로 대표되는 세계 IT 혁명의 중심, 실리콘밸리가 가져온 디지털 혁신은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 미국 서부를 중심으로 꽃피웠던 창의적인 히피 문화와 대학 문화가 실리콘밸리 혁신의 비밀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플랫폼 기업들은 새로운 공생을 선언했다. 미래 시대에 걸맞는 문화 양식을 통해 디지털 세상을 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정보통신혁명으로 불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 역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문샷을 꿈꾸며 그것을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다.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미리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터널이나 지하 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0: 세상에 없던 음악을 30초 만에 작곡하는 천재 작곡가. 1초 만에 3,600자 분량의 소설을 써내는 천재 소설가. 그림을 배운 지 18달 만에 거장의 화풍을 재현한 천재 화가.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 AI의 솜씨다. 이미 우리 삶 깊숙이 침투한 디지털이 창조해낸 새로운 문명. 과연 인간과 기계의 공존은 가능한가? 또 인공지능 AI는 공정할까?
1: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이제 AI 최근에 가장 핫 이슈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AI 그러면은 대부분의 성능이라든지

0: 있는지, AI 기술,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AI가 우리들 눈앞에 진짜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AI가 상용화되고 우리 사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에는 진짜 이게 어떻게 쓰일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AI의 공정성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AI 공정성을 포함해서 인간과 AI가 어떻게 공존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이런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AI에 대해서 다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시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우리가 역사적인 맥락에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이 크게 봤을 때한세번 정도 벌써 세 번째 붐이거든요. 인공지능이 처음 부상한 건 1950년대입니다. 50년대 지난 강의 사이버네틱스 얘기했던 기억나시죠? 컴퓨터 기술 만들어지고 인터넷 기술 관련된 것에 대한 뭐 로켓도 만들고 막 이랬던 기억이 나실 텐데, 이때 냉전이 막 되던 시기에 사실은 컴퓨터에다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해서 컴퓨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되면 이거를 통해서 인간하고 비슷한 거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실제로 1956년에 존 메카시라고 하는 학자가 이제 Artificial Intelligence, AI, 인공지능이란 말을 처음 쓰게 되고요. 그렇게 모아진 거에 대해서 또 미국 정부가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줍니다. 이때 1950년대, 60년대가 또 냉전 시대였다 그랬잖아요. 그때 막 소련하고 특히 우주선, 뭐 인공지능 쏘고 뭐 이런 경쟁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주에 컴퓨터를 집어넣어서 뭔가를 해야 될 생각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컨텐츠 측면에서는 그래서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영화도 나오게 되고요. 1966년에는 스타트렉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TV 시리즈가 나와요. 스타트렉 오리지널 시리즈가 1966년에 시작되거든요. 그러면서 달나라가는 어떤 프로젝트, 아폴로 계획 같은 것도 막 진행되고 이러면서 AI가 탄력을 받습니다. AI가 우주하고 무슨 상관인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그 스타트렉 시리즈에 보면은요, 그 선장이 컴퓨터를 불러, 컴퓨터 이런 부르면 컴퓨터가 나타나가지고 다 해주거든요.
1: You think you can thin it out a bit? Computer, eliminate program one. Computer, eliminate program two.
0: 그리고 스페이스 오디세이도 생각해보면 우주에 가가지고 AI가 뭐 인간을 배신하고 이런 얘기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인공지능의 관심도가 막 올라가던 때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공지능의 꽃이 피웁니다. 이게 1950년대 후반부터 60년, 70년 이렇게 진행되던 시기였는데, 문제는 뭐냐? 한 10년을 돈을 갖다 굉장히 많이 썼는데 별로 뭐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일부에서 좀 성과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도 이렇게 달라지지 않는 거 맞아? 이러면서 좀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처음에 이 인공지능 기술에 꽃을 피웠었던 기술적 백그라운드를 무너뜨리는 그런 종류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논리적으로 이런 건좀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항상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꺼집니다. 이게 첫 번째 인공지능의 겨울. 그때 인공지능 했던 사람들 다 망했어요, 그 당시. 자, 그럼 두 번째도 붐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두 번째 붐은 언제 일어나느냐? 퍼스널 컴퓨터와 함께 일어납니다. 1980년대 들어가가지고 IBM에서 PC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전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한 사람 개인 한 명당 컴퓨터를 다루게 되는 시대에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인공지능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이 소프트웨어에다가 우리가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을 많이 맡겨서 규칙 같은 걸 넣어. 그렇게 해서 막 판단을 하게 만들면은 우리 인간이 했던 많은 일들을 대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전문가의 생각들을 규칙으로 만든다. 그래서 전문가 시스템이라고 부르거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애인이나 또는 자기 좋아하는 사람 취향, 누구랑 잘 어울릴까? 뭐 이런 거그 게임 같은 거 해본 분 계신지 모르겠네요. 이 잡지 같은 데에 질문을 막 던져요. 뭐 뭐를 좋아합니까? 예, 아니요. 뭐 이렇게 해서 막그 따라가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당신은 무슨 무슨 무슨 형이고 이런 사람하고 잘 맞아요.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일종의 규칙들이에요. 규칙들. 규칙을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 전문가들한테 쫙 뽑아가지고 그걸 프로그램으로 쫙 기술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가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시스템으로 만들게 되면은 우리가 인공지능 같이 우리 일상에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다 개인한테 보급이 되니까 얼마나 잘될 거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또두 번째 인공지능에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때 신경망이라고 하는 기술이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인간의 뇌를 닮은 그런 시스템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인식도 더 잘하고 이러지 않을까 이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잘안 되는 거예요. 넣어야 되는 데이터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능이 만족할 만큼 안 나와. 그러니까 다들 또, 아, 이것도 뻥이네. 역시 인공지능은 안 되는 거야. 하면서 이제 1990년대 들어가가지고 인공지능이 또 폭락을 합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딥러닝이라고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의 붐이 세 번째 붐이에요. 세 번째 붐. 이게 이제 컴퓨터도 되게 좋아졌고요. 데이터가 너무 많아졌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하드웨어도 잘 되고 소프트웨어도 괜찮은데 데이터도 많으니까 결과가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인공지능의 붐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정리를 하자면 첫째, 옛날보다 굉장히 강력한 GPU라고 부르는 하드웨어가 뒷받침을 해줘요. 재밌는 거는 저 GPU라고 하는 게 원래 게임에 쓰는 거거든요. 게임의 3D 막 보여주는 그런 쪽에 쓰이는 칩이에요. 근데 그 칩이 하필이면 인공지능 학습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계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게임 만들려고 만들었던 그 칩이 인공지능 학습 역량을 확 올려주게 되면서, 오, 이거 안 그래도 게임 때문에 대량 생산에 대해서 싸게 보급이 됐잖아요. 근데 인공지능도 잘 되네? 이러면서 하드웨어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시작을 했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가 별로 없었다 그랬잖아요. 왜 데이터가 없었을까요? 데이터 집어넣는 게참 일이 많거든요. 그 입력하기도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사진 찍고, 글 쓰고, 영상 찍고 해가지고, 해시태그 달고, 질문 달고 하면서 계속 올리고 계시죠.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계속해서 들어옵니다, 지금. 그거하고 최적화된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바로 그 기술이 딥러닝이에요. 그게 이제 기계의 자가학습 또는 머신러닝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세 가지가 2012년 정도가 되면서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갑자기 전에 안 된다고 했던 거 거짓말이라고 했던 게 이제는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인공지능 붐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제 데이터하고 불가분의 관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요. 데이터가 많아지면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좀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원래는 데이터 많다고 해서 전에 만들어졌던 프로그램들이나 인공지능 기술들은 성능이 좋아지질 않았어요. 저기 NN이라고 써 있는 게 뉴럴 네트워크, 신경망의 약자거든요. 신경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기존에 전통적으로 만들었던 머신러닝, 기계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요, 저 그래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 크기가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델의 퍼포먼스, 그러니까 이제 성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Y축이 성능이에요. 성능 지표가 데이터가 늘어난다고 늘어납니까? 안 늘어났죠. 옛날 거는 데이터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별로 좋아지지가 않아요. 그랬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딥러닝, 굉장히 커다란 신경망을 썼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데이터를 많이 넣으니까 성능이 계속 좋아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러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좋은 점은 뭘까요?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서, 비슷한 기술을 가지고서 데이터만 적당히 많이 얻어가지고 많이 넣으면 어떤 기업이든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굉장히 좋은 성능을 내는 뭔가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돼요. 그런데 단점은 뭐가 되냐 하면은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 컴퓨테이션 리소스, 그러니까 그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부담도 커지거든요. 그러면 에너지도 많이 써야 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큰 거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긴 하지만 확실한 거는 옛날처럼 인공지능에 겨울을 놓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왜? 이제는 뭐가 됐든 간에 데이터만 좀 많이 확보를 해서 잘 주면은 우리가 웬만큼 쓸만한 성능의 뭔가가 등장할 것이다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싸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기술의 발전 단계에 따라서 처음에는요, 리서치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시간을 써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딥러닝 기술 말씀드렸잖아요.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술이 원래가 기술적

토대는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1980년대. 무려 30년 전. 30년 전에 만들어진 게 그동안은 못 썼다고요. 왜? 하드웨어도 안 되고 데이터도 적고 이래가지고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30년 동안 그냥 연구자의 그 영역에 남아 있었던 거죠. 대부분의 기술이. 우리는 지금 당장 쓰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메타버스라든지 VR, AR 이런 것들도 요즘에 많이 뜨니까 이거 언제 된 거지 생각해 보잖아요. 50년 전에 처음 만들어지고 이런 거예요. 그다음 단계는 이제 드디어 되기 시작을 하네. 이렇게 해서 알기 시작을 하면 연구자가 늘어나요.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건데 거기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아직까지도 니치 마켓이야. 왜? 2012년, 13년 당시에 인공지능 기술이 많이 떠오른다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냥 인공지능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그냥 좀 관심 있는 거지 우리는 별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근데 그 다음 단계에 되면은 이제 좀쓸 데가 좀 늘어나네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기업들 중에 조금 빠른 기업들이 돈을 투자하기 시작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회사가 제일 빨리 투자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2013년, 14년쯤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중에 선도 기업이 좀 하기 시작을 했어. 근데 그때까지도 주류는 아니에요. 왜? 뭐 그러다가 드디어 이게 진짜 세상을 바꿀 것 같은 이벤트가 펼쳐져요. 그리고 그거로 인해서 우리도 관심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일까요? 그게 바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사건. 2016년 알파고. 알파고 사건이 사실은 참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였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 발전 자체는 그 이전에도 많이 일어났던 거지만 바둑을 둬가지고 이세돌 9대한테 이겼는데 하필이면 한국에서 했잖아요. 그거로 인해가지고 이제 진짜 인공지능이 세상을 바꾸려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연구자들 포함해가지고 일반 개발자들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 중에 인공지능 이제 인공지능 해야 될것 같은데 이 생각을 딱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코딩도 배우고 인공지능 공부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로 점점 주류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2020년이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드디어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회에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서비스로 만들어져요. 인공지능의 판단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번에 채용할 때 면접하는 거 인공지능을 도입을 하기로 했대. 그 다음에 뭐, 신용평가를 하는데, 인공지능 신용평가 프로그램이 있어서, 우리 데이터 나오면, 이 사람한테 대출을 해줄지 말지 막 결정을 한대. 뭐, 이런 거에 이제 인공지능이 도입된다는 소리들이 막 들리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두 가지 부류로 나뉘어요. 첫 번째 부류는, 인간들이 워낙에 불공정한 거를 많이 봐가지고, 그거보다는 인공지능이 낫겠지. 차라리 인공지능한테 맡겨.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첫째. 두 번째는 그래도 그잘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굉장히 잘못 판단하면은 불공정할 수도 있는데 과연 인공지능 공정한 거 맞아?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연구가 요즘 되게 많아졌어요. 이거는 인공지능의 공정성에 대한 얘기인데 특히 이제 뉴욕대학교의 케이트 크로포드 교수님 같은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공정한 것은 아니다. 왜? 데이터에서 학습하는 거고, 데이터에서 학습했다는 것은 결국에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수많은 편견들이 여러 과정에서 개입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체계적으로 증명도 하시고 보여주셨거든요. 언제 개입이 될까요? 인간들의 편견이. 수많은 단계에서 계속 개입이 돼요. 그러면 사실 인간들의 편견이 들어가가지고 그 데이터가 확산되죠. 그리고 나서 이걸 어디에 썼대? 이거 지금 마케팅으로 잘 된다는데? 그러면 그게 조금 더 갑자기 빅 이슈가 되잖아요. 그럼 그걸 도입하는 데가 늘어? 도입하는 데가 늘면 그와 관련된 데이터가 또 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사회를 돌면서요. 우리들의 인간들의 편견이 계속해서 데이터의 편견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 결국엔 뭐가 되겠습니까?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립적으로 우리가 학습하고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을 계속 극대화를 해서 굉장히 편견을 가진 인공지능이 탄생할 수가 있겠죠. 이게 좀 이론적인 내용이라 어려울 수가 있어서 제가 아주 가디언지에서도 뉴스가 됐었던 굉장히 중요한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냐 하면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고 아세요? 마이너리티 리포트라는 영화에 보면 프리크라임 시스템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미래에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를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었던 탐 크루즈가 자기가 범죄 저질러서 쫓기는 걸 알고 나서 도망다니는 게 시작이잖아요. 근데 경찰 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실제로 접목하고자 하는 수요가 진짜로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걸 개발했냐 하면은 재범률을 관상보고 하자. 뭐 이런 걸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범죄를 저질러서 제소자가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얼굴을 찍어요. 그게 이제 머그샷이라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옵니다. 얼굴 정면과 측면, 이 사진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쫙 찍어가지고 데이터가 이제 있으니까 나중에 재범을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과 그렇지 않은 걸 학습을 시켜서 얼굴 딱 집어넣어가지고 잘 맞추는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좀 해봤더니 잘 맞아. 그래가지고 시스템을 도입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좋다. 이제 얼굴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요주의 인물인지 아니면 앞으로 재범할 것 같은지 아닌지를 막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접목을 해서 했는데, 자, 가만히 보십시오. 저기, 왼쪽과 오른쪽에 두 케이스, 비슷한 케이스들을 좀 나눠 놨는데, 얼굴만 보고 판정을 하라 그랬더니, 이 인공지능이 뭐라고 판정을 했습니까? 양쪽 다 흑인들한테 점수가 높게 갔죠. 그래서 이거 케이스를 모아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경향성을 발견했냐 하면은 그냥 흑인이면 점수가 높아요. 한마디로 인공지능이 인종차별을 하는 거예요, 인종차별을. 이게 왜 그러지? 하고 봤더니 옛날에 그 백인 경찰들이 잡아들여서 집어넣은 재소자들 중에 흑인 비율이 더 높고요. 그 사람들이 또 재범한 숫자도 더 많았겠죠. 그 데이터가 증폭된 거예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편견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낸 거죠. 근데 만약에 경찰들이 이 시스템을 써가지고 또막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그 편견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폭이 돼버려요. 증폭되면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미명하에 굉장히 편견을 가진 사회로 진행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건 조금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를지 안 저지를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용평가를 한다든지 채용을 할지 안 할지라든지 이런 거 눈에 보여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데서 영화나 컨텐츠나 이런 걸 보실 거 아닙니까? 최근에는 맞춤형으로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면은 처음에는 내 취향을 잘 맞춰가지고 얘네들이 추천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패턴을 학습을 해서 뭔가 추천하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하면 얘네들이 추천하는 것만 내가 계속 보거든요. 그럼 내 취향이 내가 변할 거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변해서 그로 인해서 더 강화가 되죠. 그러면 내 취향은 누가 결정한 거죠? 내가 결정했습니까? 인공지능이 결정했습니까?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을 가져보신 분 계세요? 예,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인공지능한테 나는 이것만은 갖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 같은 경우에 그런데 굳이 추천하지 않는 것 중에 다른 취향 것들을 일부러 더 넣어서 야, 이런 것도 좀 봐. 이렇게 얘한테도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대처를 할수 있는 거고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계속 듣던 거, 계속 보던 것만 보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한쪽으로 치우치겠죠. 알고리즘이 결정하는 대로. 그런 사회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는 AI를 인간하고 같이 잘 사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둘 사이에 신뢰를 구축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사회적으로 이런 걸또 요구를 합니다. AI, 네가 판정을 했다는데, 자, 우리한테 설명을 좀 해봐. 왜 그렇게 됐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판정을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너 안전한 거 맞아? 이게 제대로 테스트된 거 맞아?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 편견이나 공정성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법적인 부분도 있어요. 법적으로 이제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의사들이 예를 들어 인공지능 판정한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은 의사의 의료법이나 이런 거하고 또 저촉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잘못되거나 이상한 게 발견이 됐어. 그러면 내가 개입해야 될거 아니야. 검증을 할수 있냐? 수정을 할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을 거고. 인공지능은 뭐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든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도 있겠네. 이런 감성이 잘 없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0: 것들을 생각해 본다든지, 그 다음에 원인과 결과가 어떤 게 앞이고 어떤 게 뒤라는지, 이런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다, 아, 자, 이제 서비스로 도입하려는 입장에서는 다 생각해야 되는 종류들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는 인공지능을 설명 가능하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에 앞으로 되게 중요한 인공지능은 이런 거일 거예요. 전에, 지금 현재는 데이터 많고 결과 잘 나오고, 네, 그래서 학습이 잘 돼가지고 쓸수 있는 프로세스와 모델이 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쓰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 안 해요. 왜 그렇게 나왔어? 이런 거 질문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 국방부 같은 데서 미국 국방부가 이걸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왜? 아, 사용자가 인간이니까. 나는 내가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옳은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야 되는데, 내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인공지능을 믿어라.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인공지능을 믿어가지고 막 민간인을 살상을 했어. 그러면 우린 가만히 놓고 있으라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세계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설명 가능한 모델을 집어넣고 설명 가능한 인터페이스를 넣어서 인간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중간에 개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휴먼 인 더 루프, HITL이라고 약자를 쓰는데 이쪽이 되게 중요해져요. 그러면은 인간은 인공지능을 이해해야 되는 거고요. 인공지능도 인간을 이해해야 되겠죠. 둘 사이를 서로 피드백을 이렇게 돌아요. 인간이 잘하는 게 있고 인공지능이 잘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인간과 인공지능이 마치 이인삼각처럼 서로가 서로를 도와가면서 협력적으로 피드백을 주고받고 인공지능을 가르치고,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었을 때 우리가 인공지능을 더 우리 사회에 접목시켜서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스 모라백이라는 사람이 몇십 년 전에 모라백의 패러독스라는 걸쓴 적이 있어요. 로봇이 잘하는 것은 인간이 하기 어렵고, 인간이 쉬운 건 로봇이 하기 어렵다. 이런 거예요. 이런 모라백의 패러독스를 얘기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도 지금 예를 들어 3799 곱하기 5888 바로 안 나오죠. 근데 컴퓨터는 가장 쉽게 계산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얘랑 쟤랑 어떤 애가 더 착해 보여라든지 이런 것들의 모호한 것들을 던지면 각자 알아서 판단을 하는데, 아니면 걷는 거, 그냥 걸어가봐. 잘 걷잖아요. 그럼 아직도 근데 걷는 거잘 못하잖아요, 로봇들. 그런 게 되게 어려운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쉬운 게 컴퓨터한테 어렵고, 인공지능한테 어렵고, 로봇한테 어려운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한에는 우리 사회는 사실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잘하는 거하고, 인간이 잘하는 것들을 잘 결합했을 때 우리 사회가 발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공존과 협력이 무지 중요하다. 이것들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결국 기술은 인간을 위해 존재하고요. 인간은 기술 없이 이제 못 사는 상황이 됐어요. 그 말을 기술과 인간이 공생관계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 이과계에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문과나 또는 이런 그 인문학에 대한 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거에 적합한 기술을 만들겠죠. 그리고 반대로 문과 쪽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이 전부 기술 중심으로 돌아가는데 나하고 상관없어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것들도 알아야 되고, 요즘은 여기에 더해서 메타버스 얘기하기 때문에 더해서 예술이나 이런 것들까지 같이 결합해서 하는 그런 시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컨텐츠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기술과 결합을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기술과 컨텐츠에서 새로운 것들을 많이 얻어낼 수 있을 거고, 기술 만드는 사람은 또 누구? 그런 컨텐츠나 인문학 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스토리와 함께 뭔가를 잘 만들어 갔을 때 미래 사회가 굉장히 밝게 열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어떤 일자리라든지 새로운 기회를 얻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전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인공지능 AI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로 떠오른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동시에 AI는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질문이 새롭게 등장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인간은 기계, 즉 인공지능을 이해하고 AI 역시 인간을 이해해야 한다. 인간과 AI의 상호작용이 미래를 위한 상생과 공존의 시작이다. 그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인문학을 통해 그 정신을 배우고 기술을 통해 꿈을 실천해야 하는 까닭이다.

0: 밖에 눈이 엄청 많이 와.
1: 우와, 진짜?
0: 응, 누나. 그런데 오다 보니까 커다란 차가 길에 눈처럼 하얀 가루를 막 뿌리고 있던데.
2: 오?
1: 아, 소금을 뿌리나 보다.
0: 뭐? 소금을 뿌린다고? 말도 안 돼.
1: 호떡이 너 산 친구들